0: 7월 13일 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이지 응급실이었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663 하나님께서 오늘로 43일째 5시에 일어나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난 진짜 멋져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한다라는 거 웬만한 뭐라고 할까요? 결심이 아니고선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지속하는 건 더 어렵고요. 6631님 진짜 멋집니다. 문수미님께서 나는 소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소파에 잠시 누웠는데 얼마나 일어나기 싫던지 자기 효능감을 위해 얼른 일어나 집안일을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하지만 소파에 잠시 누워있는 게 정말 꿀맛이기는 하죠. 네, 요즘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믿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쓰더라고요. 아침에 나는 지각하지 않고 회사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등원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실제로 목표 달성에 꽤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자기 효능감이 꽤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나는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이다. 네, 저 자기 전에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부귀영화를 아직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요? 네, 계속 제가 자기 전에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이다라고 하다 보면은 부까지는 갈 수 있겠죠. 네, 어김없이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찾아왔고요. 정신없고 지치기 쉬운 날이지만요. 난 이것도 저것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며 스스로를 믿으며 자기 효능감 가득한 한 주로 채워보시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1: 아, 탈모인가?
0: 에이 설마.
2: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1: 여자도
2: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1: 탈모 보조 치료제
2: 캐라시딜.
3: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1: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이미희님께서 봉디 중학교 2학년 딸이 외출했다 와서 언니가 남자친구랑 있는 걸 봤는데 눈도 마주쳤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쌩 지나갔어라며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세 엄마 선물 줄 게 있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방학이다. 신나. 이러는데 전 벌써 방학이 시작될 생각에 우픈 마음입니다. 봉디 제 마음 아시죠? 네. 이 누구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따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미인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뭔가 네. 보내주신 메시지가 방향성이 확확 전개가 되는데 그죠. 네. 어우 진짜 벌써 방학이네요. 어우 미인님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 어우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 거의 다음 주부터 혹은 그 다다음 주부터 방학식이군요. 야 여름방학이 또 길잖아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야 이 말문이 막히는데요. 네 언니의 남자친구 소식보다는 이 방학 소식이 저를 더 굉장히 심란하게 만드네요. 네 미인님 그 마음 잘 알고요.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곧 다가올 여름방학 그리고 또 최근에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실은 아이들이 쉬는 날에는 외출을 조금 해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말고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해서 아 걱정이 많거든요. 여름방학. 아 심란하네요 갑자기.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는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 다시 돌아온 이벤트 사연의 제목을 지어주세요. 만나볼게요. 사연에 집중해 주세요. 아울시티 핫 에어 벌룬.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사연의 제목을 지어주세요. 동네 친구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서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불독을 일주일만 봐달라고 부탁해 왔어요. 마침 아이들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 노래를 불렀던 터라 흔쾌히 승낙을 했고, 강아지를 맡기러 저희 집에 함께 온 날 몇몇 주의사항을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미숙이는, 아, 강아지 이름이 미숙이인 건 알지? 알지. 들을 때마다 적응이 안 돼. 완전 사람 이름 같잖아. 그래서 미숙이한테는 뭘 주의하면 돼? 사료는 시간 맞춰서 정량만 주면 되고, 간식은 너무 자주 주지 마. 진짜 애기 같아서 사료를 안 먹어. 아, 그리고 우리 미숙이 못생긴 사람 보면 오줌 싸.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진짜 아니지? 농담이지? 크크크. 농담이야. 인별그램에서 봤는데 진짜 그런 강아지들이 있대. 너무 웃기잖아. 근데 확실히 우리 미숙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미숙이는 일주일 동안 저희 집 식구가 됐죠. 그날 저녁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니들 미숙이 괴롭히면 안 된다. 그리고 미숙이가 못생긴 사람 보면 실례를 한다던데 다행이네.

우리 아들들 못생기진 않았나 보네. 친구가 그랬듯이 저도 아이들한테 농담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죠. 때마침 퇴근한 남편이 들어와서 미숙이에게 아는 척을 하는데 우쭈쭈

못생긴 사람 보면 화장실 간다든지 진짜였나 보네.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냐고요.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이 펄쩍펄쩍 뛰더니 미숙이를 붙잡고 묻기 시작했어요. 야 미숙이, 네가 보는 눈이 없네. 내가 인간계에서는 얼마나 매력있는 남자인데 다시 봐봐. 어? 잘생겼어 못생겼어? 어? 아빠, 미숙이 자꾸 화장실 쳐다본다. 쟤, 내가 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어? 야, 그리고 너도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편은 아니야. 유치한 대화를 한동안 이어나갔답니다. 근데 진짜 우연이었을까요? 미숙이가 말을 할 줄 알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오늘 사연의 제목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제목이 소개되는 모든 분께 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사연의 제목을 지어주세요 였고요.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엘비스 코스텔로 She 였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6555님께는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네, 봉글의 여러분이 지어주신 오늘의 제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0742님께서 미숙 씨는 미숙이는 오줌 싸 개. 네.

강아지 얘기하는 거죠. 네. 0328님께서 못생겨서 실례합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못생겨서 실례합니다. 3156님, 진실의 방광아 열려라 라고 보내주셨고요. 0130님께서는 내가 화장실을 부를 상인가 라고 보내주셨어요. 9728님, 개도하는 걸왜 너만 몰라?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미숙이가 남편분을 보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한 거는 진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네. 너무 궁금하기는 하고요. 아니면 너무 들떠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의 제목을 지어주세요는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듣도록 할게요. 수란 크러쉬 러브 스토리.

0: 안녕하세요. 춘천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선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 연기에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풀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감독님과 동료분들이 애써준 덕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저의 다른 매력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해내고 나니 뿌듯함은 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늘 하던 것 말고 가끔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그 뿌듯함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샤이닝 로드 듣고 왔고요. 최근에 다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김간지 씨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예전에 굉장히 재기발랄함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그런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밴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김현웅님께서 주말에 아내가 좋아하는 초계국수를 먹으러 팔당에 다녀왔어요. 유명한 건 알았지만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자는 아내를 어르고 달래서 겨우겨우 먹고 왔네요. 그래도 맛있게 먹는 가족들 보며 행복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아마 지금 이제 닭과 관련된 어떤 식당들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은 뭐 여러 수고가 있고 고생이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네. 그 마음이 어떤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둥이야 사랑해님께서 어제 딸이 옷 정리하면서 옷을 한 보따리 버린다길래 입을 만한 거는 제가 입으려고 챙겨놨어요. 그리고 혼자 청바지를 입어보는데 허벅지에서 들어가질 않네요. 하나도 못 건지고 재활용 넣는 곳에 넣었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희 장모님도 가끔 저희 배우자가 옷을 정리한다고 하면 이제 입을 만한 건 놔줘 라고 한 다음에 자켓 같은 거는 좀 어떻게 해도 입을 수 있는데 바지 같은 경우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혹시 자켓이나 뭐 상의 같은 건 건질 게 없었을까요? 이문혜님께서 저희 아이도 아침에 등교를 하면서 이제 8일만 학교 가면 방학이다 유후 하면서 학교 가는데 저는 벌써라는 생각에 달력을 쳐다보았네요. 아무런 계획을 안 세웠는데 뭘 해야 할까요?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신청합니다. 7월이라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저 5월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학이라고 하는데 아니 5월달에도 방학을 그러나? 요즘에 날씨가 더워져서 여름방학을 땡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7월이더라고요. 네, 어우 진짜 여름방학은 네. 굉장하네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리퍼의 레비테이팅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이정옥님께서 안녕하세요. 지인이 봉태규님 라디오 추천해 주길래 처음으로 들어와서 댓글 남겨봅니다. 앞으로 많이 들을게요. 월요일 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정옥님의 지인분은 제가 뭐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네, 느껴지거든요. 아침봉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느껴지는데 굉장히 좋은 분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5510님께서 안녕하세요 봉디. 남편이 자영업을 접고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휴가 맞춰서 여수 여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 즐거운 여행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지금 아마 여행을 가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막힌다라는 거 보니까요. 네, 519님 즐거운 여행하고 오시고요. 응원은 제가 어쨌든 지금 차가 막히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빵빵 뚫리라고 빵빵한 응원 해드릴게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빵빵! 뚫려라 뚫려! 아, 그리고 여수 가시면 꼭 갓김치. 아, 갓김치 꼭 드시고요. 아셨죠? 이정민님께서 주말에 친구 아이 돌잔치에 다녀왔는데 상품 추천에 당첨이 됐어요. 너무 신나서 남편과 오랜만에 신나게 춤 한번 때리고 왔어요. 육아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워요. 극 아이도 춤을 추게 만드네요. 아, 그래요? 어디서 춤을 때리신 거죠? 당첨이 돼서 유후 하면서 막 거기서 춤을 때리신 걸까요? 네. 오, 정민님 어떤 상품이 당첨이 되셨길래 춤까지 때리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뭔가 이렇게 사연이 오면은 그 춤이 막 굉장히 화려한 춤 있잖아요. 헤드스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브레이킹 댄스 같은 거. 그런 게 떠올라요. 네. 극단적인 춤 있잖아요. 7271님께서 봉디 저 오늘 생일이에요. 비록 미역국도 못 먹고 12시간째 일하고 있지만 곧 퇴근해서 낮술할 예정입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7271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제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7271 생일 축하합니다. 우후! 네, 미역국 꼭 드시고요. 낮술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울 때 낮술 많이 하잖아요. 그럼 더위까지 같이 먹어서 술병이 크게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노경현님께서 봉디 떡볶이 귀신인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주말 내내 떡볶이만 했어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최상의 레시피를 찾았거든요. 아내가 자기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직접 해주래요. 그게 맛집의 비결이라고요. 저 실수한 걸까요? 네. 그리고 아내분이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자기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마라. 이게 맛집의 비결이다. 어느 것 하나 틀릴 말이 없지만 경현님은 이제 주말 내내 떡볶이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맞는 것 같네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0: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 내일 오션 오브 라이트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에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과거로부 시작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3년에 불시착한 태규, 유머 카페에 가입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닉네임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잘생겼으니까 대표 꽃미남 안토니오 반데라스랑 비슷하게 안토니오 밥다데스로 지어야지. 그럼 나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니까 예쁘고 귀엽고 다 하니까 브루트니 스피어스로 할래.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어? 너 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눈 부릅뜨게 해줘? 세상을 한번 제대로 보게 해줘? 내 눈을 왜 꼬집어? 아파! 눈이 꼬집힌 태규는 눈물이 줄줄 흘렀고 여자친구는 그대로 떠나버렸다. 여기서 문제. 턱식, Baby One More Time, Oops I Did It Again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팝스타죠. 팝의 공주라는 별명을 가진 이 가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노래하고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브리트니 스피어스 베이비 원머 타임 듣고 왔고요. 브리트니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정답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위은유님, 브리트니 스피어스. 제가 예전에 별명이 500m 브리트니 스피어스예요. 그러면 그냥... 500m면 아예 안 보이잖아요. 몽골 사람 정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500m 정도면 그 몽골에서 시력 되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 이탈리아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배 항해하는 거 이렇게 방향 잡아주는 분들 시력이 10.0인가 뭐 그랬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만 발견할 수 있겠네요. 500m면 네. 6260님 브리트니 스피어스. 카세트에 브리트니 노래 넣고 열심히 영단어 외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지금은 41짤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6754님께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 시절 예능에서 댄스 신고식 노래로도 많이 나왔었죠. 봉지도 경험자. 아, 엑스맨이요? 네, 엑스맨. 네. 어우,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오답자요. 전민경님, 오드리 될 뻔. 네, 오드리 될 뻔 얘기인 거죠. 임대현님, 안 되나 봐 졸려. 안젤리나 졸리고요. 네, 남종현님이 스티븐 시갈, 스티븐 시갈. 예전에 정말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해외에 있는 어떤 스타들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재밌게 바꿨던 게 유행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할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0: 먹기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3: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3: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4: 제주항공
3: 찜.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8902님께서 제가 요즘 여름 휴가 전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느라 점심에 닭가슴살을 먹고 있거든요. 진짜 그거 딱 하나 먹어요. 근데 저희 부장님 닭가슴살이 불고기 맛도 있어. 와 신기하다. 나 한 입만 먹어보자 하면서 그걸 꼭 빼서 드세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너무하시지 않나요? 너무하는데요 부장님. 그 8902님께서 딱 그거 하나만 먹고 계시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데도 만약에 빼서 먹는 거면은 닭가슴살에 돌을 넣어놔야 되나? 이건 너무한데요 부장님이. 이럴 때에는 단호하게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모르거든요. 아마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단호하게라도 얘기를 안 하면 정말 모를 거기 때문에 8902님 이럴 때는 저 이거 하나만 먹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 죄송해요라는 말도 좀 그래.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부장님 이따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나도 얼마 없는데 나도 진짜 아끼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가져가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벼룩의 간을 빼먹어? 라는 주제로 봉그레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짬뽕에 오징어 다리 하나 있는데 그거 홀랑 가져가고 냉면에 있는 내 계란 그걸 당연하게 가져가서 먹는 사람 등등 봉그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벼룩의 간을 쏙쏙 빼먹는 사람들 사연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명카드라이브가 불렀네요. 냉면.

지금부터 벼룩의 간을 빼먹어? 봉글레 여러분은 뭘 빼앗겨봤는지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은 소개되신 모든 분께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명철님께서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요. 그 용돈으로 더위를 사냥하는 커피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데 친구가 반으로 뚝 잘라서 반을 치가 먹더라고요. 아, 이거는 명철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친구가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이 더위를 사냥하는 커피 아이스크림은 뭔가 약간 국룰인 느낌이 있잖아요. 반을 뚝 잘라서 나눠 먹는 게 국룰인 느낌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친구분이 오해하신 것 같기는 해요. 아, 근데 명철님, 아, 뭔가 엄청 속상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선물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꼭 명철님 혼자 드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걸 콘으로 먹었을 때 아시죠? 너무 급한 마음에 이렇게 잘못 핥아 먹으면 그게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9498님이 캐러멜 과자랑 땅콩 같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땅콩 몇 알 안 들어있어서 아껴 먹는데 꼭 와이프가 땅콩만 쏙쏙 골라 먹어요. 나도 먹고 싶다. 아니, 근데 이거 땅콩 양이 너무 줄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물론 그 과자 단독으로도 맛있긴 한데 땅콩 양이 너무 줄기는 했어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데 어떡해요. 네, 또 사랑하는 와이프가 땅콩만 쏙쏙 골라 먹는다라고 하면 내어드려야죠. 9498님,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네, 땅콩을 또 하나 구입해서 네, 아내분에게 드리고 9498님이 과자만, 과자는 단독으로 9498님이 먹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사랑해 님께서 제가 아껴 쓰는 금가루 들어있는 화장품 남편이 몰래 자기 방에 들고 가서 쓰더라고요. 목덜미를 잡아야죠. 어디가? 나도 그거 몰래 조금씩 쓰는 건데 어딜 감히? 라면서 사랑해 님 다음에 남편분이 몰래 자기 방에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을 덮치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목덜미를 이렇게 탁 잡으면서 어딜 가? 라고 외치는 거죠. 오정숙 님. 저 임신했을 때 쫄면에 든 계란 마지막에 먹으려 했는데 아주버님이 계란 퍽퍽해서 재수 씨 안 드시나 보다 하시며 뺏어 먹었어요. 아주버님 지금도 많이 많이 서운해요. 네, 오정숙님의 아주버님, 네, 정수님이 계란 좋아한대요. 네, 근데 아주버님들도 좀

아, 좀 눈치가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 이거 그냥 기분 탓인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아주머님들이 좀 이렇게 재수 씨를 속상하게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주머님들, 세상에 있는 모든

화낼 힘도 없어서 다 먹고 그러고 누웠어요. 남편 놈 너무하죠? 네. 하, 참.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남편분들이 이거는 섭섭해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출산하고 그랬을 때 뭐 막 여러 얘기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 있죠. 이거에서 남편은 기분만 내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걸 다 감내하는 거는 사실은 나의 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100% 아내를 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 뭐 아내의 어떤 말들, 어떤 행동, 어떤 감정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 모든 걸 다 감내하잖아요. 입장을 바꿔봐요. 이건 남편 놈이 너무했다. 세상에 묻는 남편분들 혹시라도 뭐 임신 기간 중에 조금 아내분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감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오윤영님이 어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블루베리 식빵을 먹는데 우리 딸 블루베리 왕건이들만 쏙쏙 빼먹더라고요. 아니 이름이 블루베리 식빵인데 그걸 다 먹으면 저는 식빵만 먹나요? 아... 아이들은 참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무슨 빵 있으면 그것만 쏙쏙 잘 빼먹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윤영님 그래도 이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블루베리 식빵 보면 블루베리가 박혀있던 곳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블루베리가 묻어있지 않나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블루베리가 살짝 묻어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조금 만족을 하고요. 왜냐면 또 우리 아이잖아요. 네. 신소영님이 선풍기를 틀면 얼굴 큰 남편이 옆으로 와서 소중한 내 바람을 막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선풍기를 틀면은 그 사랑이 날아갈까봐 그 사랑을 날아가는 걸 막으려고 남편분이 와서 우리 사랑이 날아가는 걸 막아야지 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신 뭐라고 할까요? 약간 댐 같은 거죠. 네, 사랑의 댐. 날아가는 사랑을 막고 있는 댐 같은 역할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소영님 사랑이에요. 네. 5328님께서 친구랑 초코마파이 하나씩 먹고 있었는데요. 제가 흰 마시멜로 부분을 늦게 먹으려고 천천히 먹는데 갑자기 마시멜로 부분을 달라고 하더니 그걸 쏠락 먹더라고요. 야 마시멜로 먹으려고 그 파이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많이 사긴 하나 봐. 나는 맛있는 거를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두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맛있는 걸 먼저 먹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걸 먹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나 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를 빼놓으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먹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땐 얘기해야 되죠. 네, 그거 내가 먹으려고 그런 거야! 라고요. 박은영님이 회사 사람이 충전기 선 잠깐만 빌려달라더니 몇 주째 안 주고 있어요.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예전에 이제 담배 피우는 분들은 라이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충전기 선이 조금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은영님 입장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약간 치사하다고 생각하려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저기 제가 몇 주 전에 선 빌려줬잖아요. 그거 저 필요한데요? 라고. 왜냐면 이게 너무 흔해져서 의식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생김 노 눈치. No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요즘 편지 한 통 보내는 우편요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달부터 규격 우편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5년 만에 인상인데요. 이메일과 메신저 사용이 늘면서 우편물은 줄고 배달 비용은 늘면서 요금도 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우편요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우편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인데요. 규격 25g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번에 인상돼 500원, 일본은 1,000원대, 미국은 1,100원대, 호주는 1,800원대, 프랑스는 2,600원대 수준입니다. 예전보다 편지 보낼 일은 줄었어도 달라진 우편 요금은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겠죠?
5: 이 캠페인은 농업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벼룩의 간을 빼먹어 봉글에 여러분은 뭘 빼앗겨 봤는지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은 소개되신 모든 분께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신영수님께서 자기 전에 소고기 북국을 끓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묵국이 돼 있네요. 헐. 그러니까 가족 등의 누군가가 소고기만 쏙쏙 빼먹었다는 얘기죠. 네.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가족 구성원을 보면은 영숙님 누가 영수님 누가 범인인지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묵국이 정말 맛있었나 봐요. 네. 소고기만 이렇게 쏙쏙 빼먹은 거 보니까요. 복숭아 통조림님께서 남편과 삼계탕을 먹으러 갔어요. 그 식당은 산양삼을 삼계탕 위에 올려주는데 남편 녀석이 자기는 쓴 건 못 먹지 하며 홀라당 빼서는 우걱우걱 씹어먹는데 그 입을 때리고 싶었어요. 그것도 쓴 거 나름이지. 나도 산양삼 먹고 봤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은 남편 놈, 남편 녀석 이런 사연들이 종종 오는데요. 네, 네 이것도 네, 복숭아 통조림님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한 사람이 막 쓴 거 먹고 입안이 막 써 있으면은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걸 못 보는 거야.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달달해야 되거든요. 입안이 뭔가 사탕을 먹은 것 마냥 달콤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쓴 거는 네, 이 로맨틱이랑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걸 먹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홍영덕님. 13년간 용돈이 동결인 남편입니다. 용돈이 너무 부족해요. 차가 오래돼서 이제 새 차 좀 사자고 꼬시고 있는데 그럼 용돈을 줄이자네요. 13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못해줄 망정 그걸 또 깎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와이프가 무섭습니다. 네. 야, 그래도 영덕님 뭔가 아내분이 굉장히 무섭긴 하겠지만 영덕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정, 그러니까 집안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이게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새 차를 사자고 했더니 용돈을 깎는다. 네, 이런 거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영덕님은? 어쩔 수 없죠. 새 차보다는 용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분께서 돈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모아놓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뭔가 재정 상황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좀 있고요. 4116님께서 옛날 통장을 사랑하는 40살 가장입니다. 퇴근길에 아내에게 옛날 통닭 사갈 건데 먹을 거냐고 물으니 배부르고 아들도 별로라고 해서 한 마리만 사갔거든요. 근데 아내와 아들이 나와서 날개 부분 한 개만 빼고 다 먹었네요. 저는 가족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네. 옛날 통닭 그리고 또 되게 작잖아요. 네, 요즘 파는 옛날 통닭은 굉장히 작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라면과 통닭은 물어봤을 때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안 먹는다고 그래 놓고선 다 먹더라고요. 4116님, 다음에는 꼭 두 마리씩 사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옛날 통닭, 한 마리 값에 두 마리 이렇게 파는 거 많지 않나요? 네. 저는 종종 이제 길에서 많이 보는데 다음에는 두 마리 사갖고 가야겠네요. 5315님께서 저희 딸은 치즈반, 소세지반, 핫도그를 좋아해요. 특히 위에 치즈 부분을 먹기 위해 핫도그를 먹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핫도그를 사줬는데 남편이 한 입만 먹을게 하면서 치즈 부분을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딸은 울면서 핫도그를 먹었고 5년이 지난

0: 지금도 딸은 그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저도 딸을 키우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딸이 치즈 부분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먹기 위해서 핫도그를 먹는 것도 분명히 남편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상하게 그걸 알면서도 뭔가 딸에게 그렇게 장난을 치고 싶어요. 저도 분명히 알거든요. 저희 딸이 무언가를 먹을 때이 부분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이 부분을 내가 쏙 먹어버리면은 딸이 엄청 화를 내고 그럴 거라는 걸 아는데 그걸 꼭 그렇게 해요. 왠줄 알아요? 5년이 지난 지금도 딸이 그때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뭔가 그거를 굉장히 쓸데없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황희정님이 제가 주말에 작게 주말 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보 농부라서 그런지 영 수확이 잘안 돼요. 그러다 완두콩을 새로 심었는데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잘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가보니까 고라니 녀석이 맛나게 드시고 간거 있죠? 벼룩에 간을 빼먹지. 겨우 성공한 내 콩을. 내콩 내놔라. 단백질이 필요했냐? 네. 그리고 뭔가 완두콩 고라니 입장에서 진짜 맛있어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그 콩이 유달리 농사가 잘된 거잖아요. 그럼 또 이런 것들은 동물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오이구아나님께서 평촌 먹자골목에 보칼국수 맛집이 있어요. 남편하고 가서 2인분 시키면은 남편이 자기는 칼국수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조금 들어있는 복을 다 골라 먹어요. 자긴 칼국수 안 좋아하는데 저 때문에 온 거라고 생색까지 내면서요. 아니, 칼국수에서 복을 몽땅 먹으면 저는 뭔가요? 네, 칼국수가 남죠. 네. 네. 어쨌든 남편분이 생각할 때에는 네, 굉장히 면을 좋아하신다고 느끼나 봐요. 근데 이런 건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그죠?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김경록, 이젠 남이야.
1: 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나 봐. 이게 뭐야? 결국 이렇게 될 거면서. 우리 그만.

김경록의 이젠 남이야, 그리고 KT 턴스털의 Other Side of the World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229님께서

지난 주말 저희 아기는 돌잔치를 했습니다. 언제 큰 아이인데 벌써 1년이라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희 돌잔치는 이벤트 1등 선물이 자연산 산삼주였거든요.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덕분에 뭔가 북적북적 더 즐거운 돌잔치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잔치라는 말이 붙잖아요. 이럴 때는 확실히 뭔가 북적북적하고 막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고 이러는 게 좋기는 한것 같아요. 어쨌든 잔치라는 말이 주는 그 어감이 있잖아요. 네, 2229님, 아기 돌잔치 저도 같이 축하드릴게요. 2809님께서 주말에 친구 가게 일을 도와줬는데요. 아침에 친구가 보너스라고 커피값을 보내줬어요. 저희 사장님보다 좋아서 이직하고 싶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친구분이니까요. 아침에는 친구가 보너스라고 보내줬지만 취직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아마 드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친구 사이잖아요. 민재우님께서 뽑은 지 별로 안된 거의 새 차인데 자꾸 회사 부장님이 새차좀 타보자, 승차감 좀 보자 이러면서 출장을 자꾸 제차 타고 가자고 하십니다. 회사 차량도 있는데요. 그 덕에 킬로수가 많이 늘어난 중고차가 된 느낌입니다. 부장님들은 참 굉장하시네요, 대체적으로. 회사에 있는 부장님들은.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걸 좀 거절하기가 그렇죠. 아무래도 상사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런 방법 있지 않아요? 부장님도 차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장님, 이번엔 제 차로 갔으니까 다음에 부산 갈 때는 부장님 차로도 가요. 전 부장님 차가 너무 궁금해요. 승차 가면 어떨까요? 이런 다음에. 근데 운전은 꼭 재훈님이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알죠? 막 왕왕 밟고, 막 브레이크 밟고, 막 이렇게.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부장님도 좀 그만하셔도 될것 같은데 말이죠.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쇼리 신랑!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카사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2: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4: 베럴,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4: 페르디.
1: 리샌드처럼 상큼하게 굿,
4: 베럴,
1: 페르디.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6: 발효식초 광고.

0: 한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4: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5: 제주항공
4: 짐
6: 봉디야 그래야 봉그레 규진이 왔다.
7: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6: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6: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7: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6: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8: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마무리할 시간 되었고요. 내일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준비한 특집 코너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선발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라떼에 유행했던 패션 사진을 보내고 푸짐한 선물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들은요. 내일 생방송 보는 라디오로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블링크 182 All the Small Things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빨치킴이
1: 친구를 역까지 배웅했어요. 친구를 터미널로 마중 나갔어요. 배웅과 마중은 소중한 사람과 만나거나 헤어질 때 자주 쓰는 말이지만 한 번씩 헷갈리죠. 배웅은 떠나는 사람을 오던 길로 찾아가며 전송할 때 사용하고 마중은 오는 사람을 맞이하러 나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는 사람은 마중을 하는 것이고 가는 사람은 배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헷갈릴 땐 행동 속에 담긴 마음의 방향을 기억하면 좋은데요. 마중은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 설렘이고 배웅은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주는 다정함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볼까요? 오늘의 오프닝 퀴즈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가 속한 전설의 록 밴드죠. 보헤미안 랩소디, 위아더 챔피언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이 밴드의 이름은 뭘까요?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을 뽑아서요 우유 푸딩 쏩니다. 아, 차갑게 해서 먹으면 맛있겠죠. 박하선의 시대타운 박하선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퀸의 Don't Stop Me Now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 퀴즈의 정답 프레디 머큐리가 속한 전설 락 밴드는 바로 퀸이었죠? 3380님이 퀸 미용실 하고 있어요. 손님께 펌 해드리며 같이 방송 듣는다고 좋아요 화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3036님은 퀸 제가 89년생인데도 그 노래들은 너무 유명해서 영화 보면서 아 이 노래가 그 노래야 했어요 하셨어요. 아 얼마 전에 그 마이클을 보는데 집에서 아이가 어 알아 뭐 빌리지는 뭐 스토커를 그 겨냥한 노래고 막 이런 너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요즘에 너튜브로 다 그렇게 보는

0: 나봐요. 우리 주영님은요, 퀸 보헤미안 랩소디 상영 당시에 홀려서 8번인가 영화관에서 관람했다고. 와, N차 관람을 8번이나. 그때 처음 싱어롱 상영도 경험을 해봤고요. 어릴 때 광고 음악으로만 듣던 음악들이 퀸이라는 사실에 놀랐었습니다 하셨어요. 3499님, 심동원님 이렇게 다섯 분께 우유 푸딩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기분 좋은 첫 단추 끼워볼 거예요. 오프닝 퀴즈로 시작하고 있어요. 시간 맞춰 오셔서 꼭 선물 받아가세요. 1부 끝곡은 테리우스들의 오늘의 신청곡으로 채웁니다. 오늘 듣고 싶은 영화 음악과 이유를 함께 보내주세요. 노래 들려드리고 SBS 라디오에서 자체 제작한 귀요미 고릴라 키링과 키캡 챙겨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2부엔 노래와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 꼼꼼으로 이어집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문화상품권 드릴 거니까 함께 즐겨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또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1: 이동희가 사랑하는,
2: 이은지가 좋아하고,
3: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4: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마음을 승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재학창 시절 참 삭막했어요. 학교 독서실 집 학교 독서실 집 그렇게 쳇바퀴 돌듯 특별할 거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러다 모의고사가 끝난 어느 날 함께 독서실을 다니던 친구 넷이 모여서 작당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만 하면서 살 순 없어. 오늘은 일탈을 해보는 거야.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갔다가 독서실에 들러 총무 오빠에게 인사를 하고요. 얼굴 도장을 찍은 후 화장실에 가는 척 자연스럽게 하나 둘 빠져나왔습니다. 책상 위엔 다들 수학책을 펼쳐놓은 채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간 곳은 바로 극장.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그림으로 그린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영화 제목은 사랑과 영혼. 이야, 이게 바로 애절절절 눈물 나는 사랑의 끝판왕 영화래. 그렇게 우린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에 들어갔고 영화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다가 불이 꺼지고 나서야 마음 놓고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감수성이 말랑말랑하던 여고생들은 우피 골드버그의 연기에 웃고 패트릭 스웨이지 영혼의 손짓에 안타까워했죠. 그 데미무어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땐 함께 울었어요. 그렇게 영화가 끝난 후 우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나왔습니다. 짧은 일탈을 마친 후 우린 다시 독서실 책상 앞으로 돌아왔어요. 서로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그날 머릿속에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가 뭐 들어갔을까요? 온통 영화 생각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과 영혼, 순수하고 예뻤던 시절에 본 영화라 그런지 오래오래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작품이네요.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라이터스 브라이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 듣고 왔습니다. 특별할 일이 없던 학창시절 작은 일탈로 영화 사랑과 영혼을 보고 왔다는 승희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지요. 6469님은 사랑과 영혼 예매하러 서울극장에 아침 8시부터 기다린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조그만 부스에서 표를 샀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서울극장. 아 맞아요. 서울극장에서 맞아 캐스팅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때 옛날 매니저분들 만나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죠. 저한테도 추억의 공간인데. 7199님이 남녀가 함께 도자기 빚는 장면은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회자가 되는 명장면이죠.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라 더 좋다고. 아 영화역인 이런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영화는 방울방울 소개해드렸더니 저도 학교 다닐 때 급식이 너무 지겨워서 급식 시간에 빨리 친구들이랑 밖으로 나와서 그 앞에 떡볶이집에서 우리는 급식비를 내지 말고 그렇게 먹자 막 그랬었는데 한 2주 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급식비 내고 급식 먹었던 그 생각이 났어요. 8905님이요. 어린 시절 처음 비디오 플레이어를 살 때 비매품으로 라붐 테이프를 받았대요. 다른 테이프 빌릴 돈이 없어 라붐만 매일 보고 영화 대사를 다 외웠어요. 리차드 샌더슨의 그래서 리얼리티 듣고 싶어요 하셔서 현수님도 오늘 같이 우연히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그럼 계속해서 얘기 나눠요.

0: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예매권, 일본 애니메이션 드림 애니멀즈 더 무비 예매권, 임주환, 김경남, 전소민 주연의 연극 렁스 초대권, 명보 아트홀 점프 전용 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점프 초대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1부 끝곡은 여러분이 골라주신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청곡
1: 빠밤.
0: 오늘 선곡해주신 분은 주진선님입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 OST 클래지콰이의 Be My Love 듣고 싶어요. 여름마다 정주행하는 드라마인데 클래시에 가득한 유치한 드라마가 지금 봐도 왜 재밌을까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거보다 재밌는 거 찾기 힘들죠. 여름에 이 곡도 딱이네요. 고릴라 키링과 킷캡 선물로 드리고요. 내 이름은 김삼순 OST 클래지콰이의 Be My Love 듣고 잠시 후 2부에도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 꼼꼼으로 돌아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타이탈 털어가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쇄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혹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강원도 삼척, 충청권의 아산, 당진, 제천, 음성에 폭염경보로 강화됐고요. 강원도 정선과 인제, 충남 금산에도 폭염주의보가 추가됐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구 강릉 36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물과 충분한 휴식을 자주 취하는 등 온열질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정은님이요. 중1 초5 아들들과 남편 손에 이끌려 와일드싱 봤다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 같이 재관람했습니다. 트라이앵글의 러브이스 들려주세요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 뭔가 도입부가 갑자기 듀스 생각이 나네요. 여름도 생각나고. 정옥님이 우와 수요일에 호프 배우들 나오는 건가요? 저 이번 주 주말에 예약해놨다고 너무 기대기대 수요일에 꼭 시네타운 틀어야겠네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황정민 정호연 배우님이 수요일 시내 초대석에 함께합니다. 재밌겠죠? 꼭 놀러와 주시고요. 그럼 무비 꼬꼬무 시작해볼까요? 영화의 꼬리를 무는 무비 꼬꼬무. 선물로 꽉 채우는 시간이죠. 무비 꼬꼬무.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시 영화를 저희가 드리면 그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자유롭게 연상이 되는 또 다른 영화들 보내주시면 돼요. 제시 영화는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바뀌니까 귀 쫑긋 선물 한가득 가져가세요. 그럼 첫 번째 제시 영화는 바로 2006년에 개봉한 박중훈, 고 안성기 배우 주연의 영화 라디오스타입니다. 아, 이제 고자를 붙여야 되는군요. 왕년의 스타 최곤과 평생을 함께한 매니저 박민수의 동고동락을 그렸습니다. 라디오스타 생각하면 어떤 또 다른 작품이 떠오르세요? 영화나 드라마 모두 환영하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 안성기 배우 하니까 저는 하나님

님 안녕하세요란 영화가 떠오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자유롭게 꼬리를 물어서 연상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개된 모든 분께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준비된 대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꽉 채워주는 시간이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셔야 해요. 영화 라디오 스타에서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듣고 다시 만나요.

영화 라디오스타 하면 연상이 되는 작품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경량님이 저는 싱스트리트가 떠올라요. 발음이 되게 어렵네. 싱스트리트. 음악으로 다시 꿈을 꾸게 만든다는 점이 닮았어요. 힘들 때마다 두 영화 꼭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하셨어요. 이 영화도 참 신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기현님이 라디오스타가 락스타의 영월 유백이라면 복면다로는 락커의 트로트 생존기조 하셨고요. 승원님은 이민정 배우가 출연한 원더풀 라디오 영화가 드문데 그래서 더 좋았다고. 1612님은 박중훈 배우와 고 안성기 배우님 또 다른 영화 투캅스가 연상이 된다고. 아, 그러고 보니 맞아요. 그랬네요. 소개된 모든 분께 문화상품권 드리고요. 이번엔 추억의 투캅스의 꼬리를 물어주세요. 지금 바로

영화 투캅스 하면 연상이 되는 작품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수빈님이 투캅스 포스터에 두 분이 주먹 쥐고 서로를 때릴 듯한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 기억나네요. 그래서 영화 주먹이 운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포스터 저도 기억이 나네요. 은비님이 라미란 이성경 주연의 걸캅스. 저도 이 영화 생각났는데. 제목도 비슷하고 여자들도 뭉칠 수 있다고요 하셨고요. 성은님이 청년경찰이요? 두 경찰대생도 투캅스를 연상시켰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 하사님도 출연했던 영화기도 하고 박서준 씨가 독수리 자세하고 대사 외치던 장면이 문득 생각나요. 얼마나 웃었는지. 아, 맞아요. 그 장면 참 웃겼죠. 현주님이 한국에 투캅스가 있다면 외국에는 토미리 존스, 윌 스미스 주연의 맨인 블랙이 있죠. 아, 이 영화도 진짜 멋있었는데 무섭고. 소개된 모든 분께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맨인블랙의 꼬리를 물어볼까요? 지금 바로 샵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영화 맨인블랙에서 윌 스미스의 맨인블랙.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0: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4: 무비 꼬꼬무, 마지막으로 영화 맨인블랙 하면 연상이 되는 작품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민경님이 블랙하니까 조블랙의 사랑이 떠오르네요. 브래드 피트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내용도 안 떠오르는데 캔디는 기억하시냐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릴스 무비로 다룰 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현성님이 블랙하면 짜장면이죠. 짜장면 하면 영화 김시표류기가 생각이 나요. 아, 이것도 참 꾸준히 언급이 되는 명작이네요.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한 눈물 나는 투쟁,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었다고. 혜진님이 윌 스미스가 지니로 나왔던 알라딘이요. 주제가가 좋고 지니 연기도 찰떡이었다고. 나인님은 맨인블랙에서 기억 지우는 장치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각나네요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노래도 참 좋잖아요. 소개된 모든 분께 문화상품권 드리고요. 그럼 내 머릿속에 지우개의 한곡 들어요. 신현아의 라팔로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신나게 주말 보내고 만나는 월요일은 왠지 어깨도 무겁고 마음도 바빠지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아 하루 길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벌써 12시네 싶지 않으세요? 지금 12시엔을 듣고 있다는 건 제일 부담스러운 월요일 오전을 무사히 클리어했다는 뜻이라는 거. 오늘 제일 높은 언덕은 이미 넘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좋은 흐름만 쭉쭉 타보자고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기대되는 법.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연이 형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연영이고요. 첫 곡으로 5050의 큐피드 듣고 왔습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오전은 언제나 부담스럽죠. 주말을 너무 열정적으로 보내서 그런가 몸도 더 무겁고 괜히 더 긴장하게 되고요. 그래도 우리 지금 다 같이 12시엔과 함께하고 있다는 건 제일 부담스러운 월요일 오전을 무사히 보냈다는 뜻이잖아요. 그 어려운 시작을 우리가 해냈으니까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술술 잘 풀릴 겁니다. 아, 저는 이제 여러분 주말 내내 이제 공연을 드디어 첫 공을 올렸어요. 더 컴어펀스. 참 그 전까지는 너무 걱정이 많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랬었는데 야, 역시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프리뷰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뭐 만듦새도 그렇고 뭐 실수도 많았고 굉장히 또 부족한 점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어떤 보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재밌게 무대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주말 동안 연극 보러 대학로까지 또 너무 더웠잖아요. 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신 또 우리 주주님들 비롯한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8월 30일까지 공연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섭님은 주디 저 어제 연극 더 컴어펀스 보고 왔어요. 치아가 이쁜 주디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어제 제가 늘 공연 끝나고 밖에 나가서 관객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어제 어떤 한 주주님께서 주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소식 듣고 이제 예매를 하러 오셨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어요. 여기 또 치아가 이쁜 주디라고 해주셨는데 왜 치아 얘기를 해주셨는지는 이제 공연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치아 얘기가 나오죠. 또 우리 2516님은요. 쭈디 베텐에서의 활약상 잘 들었습니다. 생녹방, 생방 둘 다 보고 들었는데 배뚠뚠 아저씨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너무 멋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여러분 혹시 그 베텐 나간 거 혹시 다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방송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분위기를 잘 체감을 못했었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 영화 백룸 아시죠? 그 약간 제가 SBS의 또 다른 백룸에 들어간

0: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중독성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 청취자분들도 확실히 우리 12시엔에 계신 청취자분들하고 또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또 너튜브에 영상도 생녹방된 거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한번 또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 너무 재밌게 또 즐기다 왔어요. 아, 또 우리 박예지님께서는요. 어쩐지 주디 오프닝 멘트 듣는 순간 월요일 오전을 그래도 잘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 여유로워졌어요. 가족도 연인도 아닌 주디가 늘 괜찮다, 잘해내고 있다 라고 하면 기운도 나고 꼭 잘 될 것 같달까요? 주디 덕에 월요일 안 무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말하는 대로 저는 이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뤄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바라고 바라다 보면 그렇게 향해가고 있는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지님 비롯해서 많은 주주님들도 꼭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세 분께 쑥 인절미 세트 챙겨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덥잖아요. 무더운 날씨에 지친 우리 주주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특급 몸보신 프로젝트 선물이 주랑주랑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갈비 매장 이용권, 치킨 콜라 세트, 닭가슴살 간편식 세트, 에너지 드링크 등등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1부에서 문자 한 줄이라도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는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02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며 꼭 12시엔 주현영이라고 외쳐주셔야 돼요. 약속. 그리고 지금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에서 귀여운 고릴라 키링과 고릴라 키캡을 걸고 주디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인별그램에서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지난 주말에 밖에 나갔는데 날씨가 정말 푹푹 찌는 사우나가 따로 없더라고. 바로 후퇴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날씨에 아빠가 에어컨을 안 켜둔 거 있지. 아, 오늘 밖에 날씨 미쳤어. 진짜 더워. 진짜 너무 더워. 뭐야? 아 잠깐만, 아 우리 집은 또 왜 이렇게 더워?
1: 아, 할아버지가 에어컨 안 켜줘요. 희준이 더워요.
2: 에이, 다들 호들갑은. 여름이 원래 더운 거지. 옛날에는 말이요, 저 에어컨이 어디냐, 저 세수대야에 얼음물 받아놓고 저 발 담그고 부채 하나로 다 여름 났어.
3: 어우, 우리 아버지도 언제쯤 얘기를 하신대?
2: 아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하나도 안 더워. 자꾸 있지 정신없이 움직여 쌓고 하니까 이제 덥다 덥다 이러니까 더 더운 거지. 이 대나무 자리 위에 여기 인견바지 입고 누워있으니 그냥 시원하기만 하구먼.
3: 아빠 근데 지금 뒷머리가 축축해. 뭔 소리야?
2: 아이 나는 샤워할 때가 됐어. 이제 찬물 한번 시원하게 뒤집어 쓰고 나오면 하나도 덥지도 않아.
3: 어우 당신 벌써 샤워만 다섯 번째 하는구만. 전기세는 아깝고 수도세는 안 아깝대? 미련하게 물만 쓰지 말고 에어컨을 켜. 왜 온 식구들 덥게 일해?
0: 주주, 너는 더위 많이 안 타는 편이야? 나는 더위를 엄청 타서 여름에는 무조건 아이스, 시원한 걸 달고 사는 편이거든. 그런데 사람마다 더운 여름을 나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 우리 부장님은 하필 이열치열 파셔서 말이야.
4: 예, 오늘 점심은 간장에 조리고 또 조린 감자 조림도 밑반찬으로 나오는 식당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딱 생각나는 메뉴가 나야 동태탕.
5: 아, 부장님 나이스. 오늘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세요. Right now 1층 로비로 다들 모이실게요.
4: 그런데 부장님, 어제도 알탕, 엊그제는 뼈해장국, 요즘 날씨가 거의 찜기 수준인데. 우리 선조들은 더울수록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열은 열로써 다스리면서.
0: 아, 그냥 냉면 같은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4: 나야 이열치열. 알죠. 그냥 동태탕 가시죠.
5: 아우 현들씨 난 냅킨 좀. 아니 한장 말고 뭉탱이로 줘요. 아 땀이 진짜 난리도 아니야.
4: 뜨끈하게 한 그릇들 하셨으면 이제 가는 길에 커피 한 잔씩 하시죠. 커피야 뭐 말해 뭐합니까. 한국인이라면 나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피트펠라 하우스의 프리키 먼데이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정문주님께서 크크 주디 성대 순간 갈아 끼운 듯 잘한다 잘해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전민경님께서는 주디 때문에 짱구 성대모사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초딩 딸이 엄마 안 부끄럽냐고 하네요. 주디처럼 할 수 있는 날까지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민경님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저도 짱구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었어요. 예전에 너무 이 짱구 나 이거 짱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몇 번씩 연습을 하는데 이걸 짱구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그 오마이걸의 승희님 있으시잖아요. 승희님이 짱구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 보면서 저도 자극받았었어요. 제가 왜 그걸 보면서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너무 잘하신다. 나도 똑같이 하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연습했더니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경님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언제 한번 전화 연결로 꼭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부장님은 이열치열, 나는 황치열 하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더운 날씨에 잡고 삼계탕, 추어탕, 해물탕, 부대찌개, 뜨거운 탕, 찌개 종류만 먹으러 가자는 이열치열 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꼭 뜨거운 거 드셔놓고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더라고요. 이열치열도 앞에서는 무너지시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저는 좀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찔렸어요. 저도 좀 다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다 같이 다양한 메뉴 시킬 때 저는 꼭 찌개 종류를 시켜요. 요즘에도. 요즘에 그렇고 또 얼큰한 거. 왜 그렇게 자꾸 그런 게 끌리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사연자, 우리 사연자 주주님께서 주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12시에 내서 황치열 씨랑 백가 씨간 춘 배드 챌린지에 에이티즈 최산 우영 민기 멤버들이 직접 좋아요 누른 거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역시 12시엔 최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진짜요? 나 몰랐어요. 아니 이거 요즘 너무 난리잖아요. 너무 난리고 사실 저도 제가 찾아봤다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에 떠서 저도 딱 봤는데 너무너무 잘 될만 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임팩트가 있는 영상이었었는데 그분들이 또 직접 댓글을 우리 인별그램에 남겨주신 거잖아. 좋아요 눌러주신 거잖아. 감사합니다. 우리 에이티즈 분들. 네, 우리 치열님이랑 백가 두 분께서 이제 각자의 느낌을 살려서 열심히 쳐준 그 배드 챌린지 12시엔 전용 인별그램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러 들어오시고요.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쑥 인절미 세트 받으실 주주님들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7961님은요, 주디,

흘려도 저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확실히 나뉘잖아요. 여름이 더 나은 사람, 겨울이 더 나은 사람. 근데 저는 확실히 여름이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전 추위를 좀 힘들어해요. 또 우리 2892님은요, 고백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 1인 샤브샤브집 가다가 배 터지고 땀 터지고 진짜 난리도 아니야. 여름에는 시원한 거 먹자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나도 얼마 전에 밥 먹으러 1인 샤브샤브집 갔었는데 가가지고 마라 샤브샤브 먹었어요 저는. 또 우리 8100님은요, 저는 작은 복수박 반 자르고 속을 파낸 수박을 냉동실에 얼린 다음에 꺼내서 우와 사이다와 파낸 수박 넣고 먹어요. 그러면 더위 싹 사라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참 괜찮다. 이렇게 좀 수박을 속을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사이다랑 파낸 수박 넣고 막 이렇게 해도 맛있을 것 같고, 그 밀키땡 넣어도 맛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맛있고, 저도 너무 더우면은 저는 묵사발을 좀 해먹는 편이에요. 그 냉면 육수 그 얼린 거 그 넣어가지고 부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 편이에요. 자, 지금 시각 12시 23분 48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045님은요, 여긴 대구인데요. 푹푹 찌는 대프리카 날씨에 더울수록 속을 든든히 해야 된다고 아내가 단호박, 감자, 당근 등을 찜기에 맛있게 쪄줘서 맛있게 먹고 든든하게 오후 반 출근했어요. 진짜 고맙다고 아내의 최애 방송 12시엔 주현영이 전화고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진짜 우리 아내분께서 지금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쵸? 진짜 사랑이야. 아침에 이렇게 챙겨주시고. 우리 2928님은요, 신입사원이에요. 오늘도 실수해서 혼났어요. 얼른 일 적응해서 모든 척척 잘해내서 예쁨 듬뿍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막 얘기했었잖아요. 뭐든지 처음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아직 신입사원이시면 그럴 때인 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시다 보면요, 적응 얼른 돼가지고 하나 둘 차근차근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분께도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랜만에 반가운 완전체죠, 주드 한희준 원장님 그리고 효진 초희 실장님과 함께하는 퍼스널 뮤직 센터 이어집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포지션의 썸머타임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사람에게 고마웠던 순간 있나요?
5: 저는 앞에 먼저 간 사람이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고 고마운 것 같아요.
6: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줄이 좀 길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앞에 계시던 분이 힘들어 보인다고 먼저 타시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너무 아파서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4: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고마운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 쉽게 지치기 쉬운 요즘, 조금만 여유를 갖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나눠보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떡국이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0: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1: 어! 근데 왜 커피를 안 사왔냐고.
0: 아, 그러니까
2: 아니 마음만 주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마음만
2: 우리 오라버니는
1: 네. 물질적인 것도 좀 바래요 우리는.
0: 네, 그치.
1: 아우, 네. 아무튼 그만큼 또 보고 싶었다.
2: 감사해요.
1: 네, 우리 또 2주 동안 실장님만큼 에너지 넘치는 우리 홍윤아 박세미 씨와 함께 했는데요.
2: 네.
1: 네. 어떻게 우리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은 텐션이 우리 실장님에 좀 미쳤다고 생각해요. 못 미쳤다고 생각해요.
0: 다른 텐션이었는데.
1: 같은. 네.
0: 아, 근데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분들.
2: 아니, 너무 감사하죠. 네, 네.
0: 너무 너무 감사하고.
2: 그럼요.
0: 근데 우리 효진 씨가 또 자리를 비우면
2: 네.
0: 또 오시는 분들이 이제 기대가 되지만
1: 네.
0: 웬만하면 우리는 안 비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 이미 뭐 정해져 있는 일정이 있다 뭐.
0: 어.
1: 아, 예.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춤으로 세계를 이제 평정을 하시느라고.
0: 네, 춤세평.
1: 네, 춤세평을 예. 하느라고 좀 이곳저곳 다니실
2: 맞아요.
1: 예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0: 네.
1: 어쩔 수 없죠. 그럴
0: 네.
1: 때는 저희가 또 빈자리를 채워주실
0: 네.
1: 멋진 분들을 한번 또 만나보는 거죠.
2: 네.
0: 좋아요.
1: 그래요. 자,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특급 이벤트 선물이 주렁주렁 진행되고 있는데요.
0: 네, 퍼스널 뮤직센터에 참여해주신 주주님들을 위해서요. 아이스메리카노 열심히 샷 내리고 있어요. 오늘 문자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에게는요. 시원한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함께해주시고요. 전문 상담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12시엔 취한양 홈페이지도 이용해 주세요.
0: 네.
1: 자, 그럼 이제 벌스를 뮤직
0: 스타나
1: 첫 번째 첫 번째 의뢰인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늘의

0: 드디어 브라보, 화음이 길을 브라보. 찾았어.
1: 그러니까. 와. 야, 체코 공기까지 더해져서 yeah. 너무 완벽해졌어.
0: Yeah. 너무 좋았습니다.
1: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그 입술을 막아본다.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우리 실장님께. 네. 실장님께.
2: 커펜이요?
3: 주세요.
1: 커펜이요?
3: 주세요.
1: 자, 그러면 우리 사연도 실장님이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랫집에는 365일 24시간 음악 활동에 심취한 뮤지션이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처음 이사 온 날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효진아, 누가 피아노 친다. 아우, 옆집 애기사나. 귀여워. 이제 막 피아노 배우나 봐. 야, 너 이제 맨날 피아노 연주 듣는 거 아니야?
4: 그런가? 너무 귀엽다. 귀여워. 애기니까 내가 응원해줘야지.
3: 네, 처음엔 귀여웠죠.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들려오는 똑같은 피아노 소리. 눈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피아노를 치는데, 아니 곡이라도 좀 바꿔주던가. 같은 노래를 매번 같은 부분에서 틀려서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정말.
1: 아이고.
3: 게다가 조사 결과 피아노를 치는 건 귀여운 꿈나무 어린이가 아니라 수염이 부숭부숭하게 난 아랫집 아저씨였어요. 제 안에 분노가 마구마구 쌓이고 있을 그 무렵, 아랫집 아저씨는 피아노가 아니라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어요.
5: 내 사랑을 세상도 양보한 너 사랑할게.
1: 효진아, 저거 그 아랫집 아저씨 맞지? 맨날 피아노 친다더니 이제 노래까지 불러?
3: 현영아, 이 정도면 약과야. 좀 있으면 윤도현으로 변신한다?
1: 어떻게?
5: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3: 어머나.
5: 아, 자꾸 생각나?
1: 어머나.
5: 견딜 수가 없어.
1: 야, 진짜 대박이다. 노래를 너무 못 부른다.
3: 아니, 김경호의 윤도현 나왔으니 이젠 버즈 나올 차례다.
1: 버즈?
5: 그대 기억이
1: 어쩜 좋아.
5: 지난 사랑이 가시가 되어.
1: 야, 어떡해. 내 귀. 효진아, 너 3년 동안 이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거니?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끔찍해 지금.
3: 관리 사무실에 민원을 몇 번을 넣었는지 몰라. 근데 소용이 없어. 한두 시간 조용해졌다가 또 저래.
1: 야, 그럼 어떡해. 저거 계속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3: 그러니까요. 저 정말 아랫집 아저씨의 음악 활동 멈추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는 좀 무서워서요. 근데 그래도 꼭 복수하고 싶어요.

0: 근데 이런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노래 없을까요?
1: 어떻게 자, 그 입술을 막아본다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 네. 이분께는요 갈비매장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네. 자, 일단 이분이 추가 정보를 보내주셔가지고요. 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자님은요 복수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첫 번째는 고출력 스피커로 효진초이 실장님의 추천곡을 볼륨 빵빵하게 틀어놓게. 자, 두 번째는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놓고 추천곡을 목 찢어지게 불러서 응징하기. 자, 세 번째 사연자님도 상당한 음치라서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끌린다고 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아랫집 아저씨는 재택근무인지 하루 종일 집에 계셔가지고 소음 공해가 끊이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2: 그렇군요.
3: 오 마이 갓.
0: 야, 미치겠다 진짜.
3: 이머전시네요.
0: 완전. 이머전시입니다 완전히. 지금. 진짜 그래서 이런. 그냥 아예 지금 복수하는 방법을 네. 지금 좀 찾고 계시는 중인데.
2: 네.
0: 아니 근데 우리 3303님께서 희준님 네. 오늘 효진초이님 오셔서 신나신 것 같아요.
2: 아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죠.
2: 너무 신나고 집 나간 제 왼쪽 날개가 돌아온 느낌입니다.
0: 날개가 네. 돌아왔어.
3: 날개가 집을 나갔다.
2: 너무 좋아요.
0: 또 우리 5137님은 희준 원장님 일부러 음이탈하려 하지만 실력 숨길 수 없지.
3: 그러니까 맞아.
2: 너무 어렵네요.
0: 근데 노래 못하는 척하는 거 되게 힘들지 않아요?
2: 너무 힘들어요.
0: 그쵸. 맞아 느껴졌어요. 아니 우리 작가님께서 네. 꽁트에 나온 이 세 곡 중에서 네. 한 곡만 아유 짧게라도 제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야, 지금 근데 이게 생방이어가지고 우리 조조님들이 이제 개그맨이 아니라 가수라고 아직 그쵸? 덜 인지하셨단 말이야.
2: 야, 맞아요. 근데 이게 다 락이어가지고 제가 락 가수는 아니지만 윤두현 선생님
3: 너무 할 수 있지.
2: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뭐 이런 느낌. 감사해요.
3: 아 가수다 진짜 가수다.
0: 이것도 그냥 가볍게 실력 발휘 다 안 한 걸
3: 안 한 거예요.
0: 아, 그렇죠.
2: 한 건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아, 네.
0: 좋았어요 좋았어요
3: 좋았어요.
0: 네. 자, 아랫집 아저씨의 열창에 고통받는 사연자님이 어허. 복수를 위한 노래 선곡을 부탁하셨는데요. 아니 두 분은 이렇게 꼭 층간소음이 아니더라도 네. 매너 없는 이유 때문에 고통받은 적 있으세요?
2: 예전에 한번 빌라에서 살 때 네. 정말 365일 중에 320일 정도 보리굴비를 드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0: 진짜
2: 진짜로
0: 보리굴비 참 맛있는 거 같아요.
2: 네, 저는 제가
0: 왕의 산에 올라가는
2: 진짜 약간 간장 통 안에 살고 있는 느낌을 한 1년 정도 받았다.
0: 무슨 느낌일까? 감히 상상이 안 된다.
2: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0: 네. 저는 그 비슷한 맥락으로다가 네. 저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이제 밖에 갖다 버릴 때 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막 엘리베이터에 그 국물이 조금 흘러졌어.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닦고 물론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갖고 갈 때는 이게 국물이 뭔가 이런 밀폐된 공간에 흘려지는지 그런 거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을
2: 그렇지,
0: 하는데
2: 그렇지.
0: 그게 그대로 있으면 그것 좀 힘들더라고요.
2: 그렇지, 힘들죠. 그렇지, 그렇지.
0: 우리 실장님은 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2: 밀폐?
3: 저는 일단 너무 그 쿵쾅거리는 남자아이가 거의 집에서 축구를 하는 듯한
2: 꿈나무.
3: 네 그쵸. 그리고 저는 또 새벽 작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잠을 자야 하는데 너무너무 쿵쾅거려가지고
0: 그 새벽에?
3: 네 아침까지.
2: 어머.
3: 아침에 제가 이제 끝나고 어머. 아침에 이제 자야 되는데
0: 진짜?
2: 뭐 국가대표 되겠네.
0: 아유 그러니까
3: 응원해요. 정말 응원합니다.
0: 응원합니다. 네. 아 만약에 이 사연자님과 같은 상황이다. 지금 윗집에 뭐 아랫집에 아저씨가 지금 계속 노래를 부르시고 네. 피아노를 치시는데 이게 소음 공해 수준이다.
2: 네.
0: 요럴 때는 각자 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좀 대처하시는 편이에요?
2: 저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저는 찾아갈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제가 그러니까 우리 경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직접 노크를 해서
0: 진짜로 안 거치고 경비
2: 뭔가 커피나 뭐 쿠키 같은 걸 사가서 너무 죄송한데 목소리는 좋으나 조금만 자제해달라 혹은 시간을 좀 정해서 해달라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약간 좀 돌려서
0: 좋게 좋게
2: 좋게 좋게 한 시간만 부탁드린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0: 뭐 간식이라도 챙겨드리면서 이해는 하나
2: 얼마나 부르고 싶겠어.
0: 그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실장님이라면 좀 평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 저도 한번 웬만하면 참는데 제가 그때 되게 또 아팠어요. 또 연습을 하고 또 아침에 이제 또

0: 다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인데
1: 한참 아팠잖아.
0: 그 아이가 또 한참 신이 나서 제가 한번 올라갔어요. 근데 그 어머님 얼굴 안색이 더 안 좋은 거예요.
1: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 아, 서로 얼굴 보고 서로 그냥 죄송합니다. 제 아랫집인데요. 제가 지금 너무 아파서 쉬어야 되는데 죽겠으면 올라왔겠냐고.
2: 진짜로?
0: 근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머님이 거의 시달렸어. 이미 시달렸어. 그러니까 더 말 못하고 나는 조심해 주세요 하고 내려는데 그러니까. 다시 쿵쿵쿵 하시긴 하셨는데
1: 어머니도 어떻게 못 하셨나 보다. 에이, 많이 고생하신 것 왕성해가지고 것 같아요. 아우 이런 게 진짜 참 속상해. 문제 요즘 문제예요.
2: 문제입니다.
1: 우리 3644님은요 노래 끝나실 때마다 점수를 매겨서 크게 소리치는 건 어떠세요? 30점! 오! 20점! 더 노력하세요! 아, 이렇게요.
3: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 이런 분들은 30점 20점 맞았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1: 자극할 수 있다.
3: 자극하면 안 돼요. 네네네. 네.
1: 자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추천곡을 막 보내주고 어허. 계신데요. 네.
0: 박현숙님입니다. 반야심경을 틀어놓으세요. 나도 너도 고통에서 벗어납시다. 야.
1: 그러니까 오케이.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로 좀 네. 크게 해가지고 네. 또 우리 0592님은요
3: 유키스의 시끄러 어때요? 시시시시 시끄러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1: 모르시죠?
3: 저는 몰라요.
1: 이게 시끄러 이런 노래거든요.
0: 되게 잘한다.
3: 모기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1: 뜬뜬뜬뜬뜬 시끄러 이런 노래예요.
3: 야, 여러분 어떤 이펙트도 쓰지 않았습니다.
0: 진짜.
3: 네, 혼자
1: 근데 내가 생각해도 방금 좀 잘한 것 같아.
0: 진짜 잘하셨어요.
1: 네, 이 노래도 괜찮지만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실장님께서 네 일단 우리 아랫집 아저씨의 입술을 살짝쿵이나마 막아줄 수 있는 노래 네 추천해 주세요.
0: 바로 갈게요.
1: 네. 바로
0: 돌려나 나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자 말 그대로 네 나 네, 당신과 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김현정의 멍입니다.
3: 멍
1: 그 소원공인가 없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0: 네, 그쵸. 다음번에는 누굴 만나느냐. 너 같은 사람 꼭 만나라고.
1: 자 이건 이제 바로 가사를 저희가 음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에게 김현정의 멍 들려드리고 저희는 3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당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최현영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발스 뮤직 센터 한예준 원장님, 효진초이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오늘 발스 뮤직 센터에서 문자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 참여 방법이 어렵냐고요?
4: 아니!
3: 단문 50원, 장문...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2: 네.
1: 아, 우리 김상원님은요, 보는 라디오 켰다가 국군방송인 줄 아셨다고.
2: 나라를 지킵니다. 아, 네.
1: 또 우리 7288님은요, 네. 효진초이님 얼굴은 네. 약간 광고계에서 잘나가는 여성 임원의 느낌인데 춤을 추시니까 신기해요. 전문직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2: 진짜로.
4: 땡큐.
1: 보내주셨어요. 뭔가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실장님이 약간 잘 나가는 여성 임원 느낌도 좀 있으시죠?
2: 그냥 잘 나가는 여성의 이미지가 있어.
1: 있어요. 왜냐면 카리스마나 뭔가 그게 딱 느껴져가지고 뭔가 그런 느낌?
4: Thank you.
2: 뭘 해도 됐을 관상이에요.
1: 그리고 호락호락하지 않아.

0: 않을 것 같아.
1: 정답이세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봤죠 우리가.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또 우리 김민경님께서는요.
2: 네 옆에서 엄마랑 같이 듣는데 쟤네들 왜 이리 정신 없이 하시더니 은근 끌린다며 귀를 쫑긋. 지금은 아예 폰 옆에 딱 붙어 계세요. 우리 세 분 70대 어르신도 푹 빠지게 하시네요라고. 와 세 분이신데 70대시면 와 근데 우리가 조금 정신이 없을 수는 있죠. 그분들의 연세에 비해서는
0: 없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이 없어요.
2: 없어요. 예,
0: 정신이 맞아요. 없는데 네.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 거는 은근 끌린다고
2: 은근
0: 하셨거든요. 네, 네,
1: 네, 네. 그런 게 참 좋거든요.
0: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계속해서 좀 끌려주세요. 네. 우리 0551님은요.
1: 희준님 텐션 업 되셨을 때 김영철님이 생각나요. 목소리가 닮았어요.
2: 우리 경란님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철이 형이랑 라디오를 같이 했죠. 네, 그러다가 네네네 조금 닮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인답시킵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정하시네요. 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인정하시는
1: 왜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0: 거예요?
1: 갑자기?
2: 제가 영철이 형 정말 너무 좋아해요.
0: 그 사랑하죠.
2: 네, 네, 너무 좋아하기 그러니까. 때문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네. 아니 우리 여러 주주님들이 지금 희주 원장님이 영철 선배님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2: 영광입니다
0: 하시는데요. 네. 이 철파엠을 같이 하시면서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던가요?
2: 저는 영철이 형이랑 좀 비슷한 템포를 가지고 있다는
0: 네, 너무 웃긴 템포.
2: 그리고 약간 뭔가 템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근데 저는 영철이 형을 너무 너무 팬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0: 저도.
2: 아니나 다를까 카피한 부분이 있겠죠.
0: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서로 닮아간다. 좋아하면 닮는 거야.
1: 맞아요.
2: 그러니까. 보고 싶습니다, 형님.
0: 네. 예. 자, 또 우리 5777님은요. 지난주 주주 맵스 코너 너무 재밌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향은 어디냐, 뭐가 제일 유명하냐 물어보고 있어요.
2: 네.
0: 희준 원장님, 효진 조회 실장님도 동네 자랑 좀 해주세요.
2: 동자.
1: 동자 한번 해볼까?
2: 뭐 시간 얼마나 있는데요?
0: 뭐해요?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0: 잠깐만요. 지금 우리 효진 실장님은 네. 그 부산 출신이잖아요.
1: 부산 아닙니까?
0: 예, 그 부산에 자랑을 조금 해주세요.
1: 네. 일단 막 바다가 뒤집어지지요. 뒤집어지고
0: 그래요.
1: 네, 사람들도 정말 따뜻합니다.
2: 따뜻해요.
0: 덥니다.
1: 네, 춘춘한데
0: 맞아, 맞아.
1: 정말 정말 따뜻하고 의리 빼면 시체
0: 빼시구나.
2: 네.
0: 제가요 예전에 그 부산에서 그 드라마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아저씨 한 분께서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막 하셨단 말이에요.
1: 네.
0: 아우 죄송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구경을 이렇게 하시더니
1: 네.
0: 저희 우리 드라마의 조연출 분께서 아유 누가 그렇게 우리 형님을 화나게 했어요 하면서 이제 같이 끝나고 술 한잔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조연출님이 굉장히 능구렁이셔가지고 하셨더니 그분이 그 부산에 계시던 그 남자분이 네? 굉장히 바로 화가 풀리셔가지고 아유 나 어디로서 기다려야 되나 하시는데
1: 네?
0: 너무 정겹더라고.
1: 정겨워요.
2: 너무 좋다. 너무 좋다.
0: 우리 희중 원장님은요?
2: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어쨌든 유년 시절을 다 뉴욕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의 고향을 이제 홈타운을 뉴욕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쵸.
2: 뉴욕은 이제 동부 서부는 LA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저희는 동부기 때문에
0: 네.
2: 사실 LA에 소신 분들이랑 겸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는 저희는 그 동부만의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자존심이
0: 그렇구나.
2: 있습니다. 되게 좋은 날씨에서
0: 이런 문화가 있구나.
2: 막 계속 맨날 너무 좋은 날씨에서 히히덕 댔었던 그런 LA 날씨랑은 정말 다릅니다. 저는 겨울에 진짜 춥고
0: 네.
2: 여름에 정말 더우며 가을엔 정말 날씨가 좋은 그런 날씨를 버틴 동부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2: 네. 정말 그 극과 극의 날씨를 겪고 싶으시면 꼭 뉴욕으로 오시고 네. 엄청나게 비싼 물가 그리고 정말 위험한 도시.
0: 저희와는 다른 의견입니다. 이거는 우리와는 관계 없는 의견입니다.
2: 하지만 네네. 거기서 이겨낸다, 살아낸다. 그러면 여러분 뭐 세계에서 가장 뭐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언제 거기서 뭔가 좀 살아남아 볼지 내가 모르겠지만
1: 네, 네. 진짜 모르겠어요.
0: 그래도 알아둘게요.
2: 그렇죠.
0: 네.
2: 그렇죠, 그렇죠.
0: 네, 좋습니다.
2: 무서울 게 없다.
0: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0: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볼 건데요.
2: 네.
0: 자랑은 선불로님의 사연입니다.
2: 네.
0: 자, 이번에는 희중 원장님 앞으로 사연이 접수됐고요. 사연도 네. 원장님이 소개해 주세요.
3: 헤이
2: 헬스장에서 친해지

0: 멋진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시간보다 자랑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1: 효진아, 나 동생이 여수 산다고 했잖아. 이번에 갓김치를 보내준 거 있지? 전에는 꽃게장을 그것도 알배기로 보내주더니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
2: 언니 너무 좋겠다. 여수 갓김치 진짜 맛있잖아.
1: 동생이 손이 너무 커서 보내주는 거 다 먹지도 못해. 맨날 남아서 처치 곤란이야 진짜.
2: 진짜? 그럼 남는 갓김치 나 좀 주면 안 돼? 나 갓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1: 나 갑자기 무릎이 아프네. 오늘은 러닝 머신 살살 해야겠다.
0: 그 다음날엔 또 이러는 거예요.
1: 효진아, 내가 운동하러 나오는데 집 앞에 택배가 이따만큼 쌓여있는 거야. 우리 시댁이 의성인 거 알지? 어머님이 마늘이랑 쪽파를 보내주셔서 나 진짜 어떡하니. 밤새 마늘 가게 생겼어. 나 미쳐. 나 자야 되는데.
2: 의성 마늘 진짜 맛있다던데. 언니, 내가 마늘 까는 거 도와줄 테니까 나 조금만 나눠줄 수 있어? 내가 밥도 살게.
1: 그래, 한번 보자 상황.
0: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엔 빈손으로 와서 일합니다.
1: 아니, 우리 남편이 마늘 귀신이잖아. 하루 종일 마늘을 까고 앉았더라고. 그걸 뺏어서 가져올 수도 없고. 내가 다음에는 꼭 챙겨줄게.
0: 며칠 뒤엔 또.
1: 이번에는 형님이 고창 복분자즙을 바리바리 보내주신 거 있지. 나 진짜 이거 언제 다 먹냐 진짜.
2: 나 복분자즙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맛 좀 보게 해줘.
1: 효진아. 아이고 어떡해. 야, 진작 말하지. 나 이거 이미 여기저기 다 퍼줘가지고 우리 집에서 먹을 거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다. 어떻게 너 생각을 못했네.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말해.
0: 지금 다 말해놓고 다음부터 일찍 말하라니. 이걸 언제 다 먹나 싶어 해놓고 벌써 조금밖에 안 남았다니요. 하루 종일 자랑만 하고 한 입도 안 주는 언니. 너무 얄미워서 언니가 무슨 말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어요. 언니의 자랑 타임이 끝나자마자 들을 노래 추천해 주세요.
1: 네, 사연 보내주신 자랑은 선불로 님께는요 갈비매장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네. 자, 추가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 사연 속 언니는요 헬스장의 모든 회원, 모든 트레이너와 친한 인맥 왕이자 랭킹으로 따지면 서열 1위라고 하시고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헬스장 새내기인 사연자님에게 계속 말 걸어주고 챙겨줘서 진심으로 고마우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계속되는 자랑이 듣기 싫어가지고 표정 관리도 안 되는 바람에 운동이 힘든 척 연기를 하고 있다고.
3: 이거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한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인데 같은 교회에 가면 이런 비슷한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2: 계실 거야.
3: 희준이 엄마, 희준이 엄마 그러면서 자랑만 하고. 그럼 좀 줘봐. 그러면 그건 지금 없지. 막 이런 분들이.
1: 지금은 없지.
3: 네. 동부에 계신다.
1: 동부에 계신다.
2: 네.
1: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막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터세는 아닌데 그 어떤 센터에서 되게 오래 일하신 그런 언니아들이나 뭔가 좀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3: 그치.
1: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 그런 센터를 가봤을 때 그런 분들이 잘 챙겨주세요.
3: 그치.
1: 귀여워라 하면서 잘 챙겨주시는데 이게 뭐랄까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지라
3: 그치.
1: 약간의 좀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어떤 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긴 하잖아요. 아니 그럼 두 분은 만약에 이렇게 주변 사람이 듣기 싫은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3: 이건 효진 그 전문 아닐까요? 이런 거 딱 상대할 때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2: 저는 약간 그 감정 빼고 말하는 거. 우와!
3: 귀신인 줄.
1: 언니 이번에 나 저기 뭐 받았었잖아. 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한테만 줬잖아 그거.
2: 진짜 역시 너니까 주셨나 보다.
1: 이거 최고야.
2: 이거 진짜 최고다.
3: 이게 진짜로.
2: 역시 너. 영혼 없는 리액션. 역시 요 느낌이구나.
3: 그게 근데 진짜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 그래요. 의욕이 싹 사라져. 진짜로. 우리 원장님은 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3: 저는 사실 끝까지 받아내는 타입입니다. 자랑을 하면.
1: 나 저번에 뭐 받았는데 이게 한정판이어서 나만 받았잖아.
3: 저.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저는 받아내고 안 준다 그러면은 그럼 나한테 이제 앞으로 얘기하지 마요. 저는 이렇게 딱. 바로 얘기를 하는.
2: 얘기하지 마.
1: 또 뭘 얘기하지 말라 그래. 그 얘기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3: 그렇게 반응을 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겠어요.
1: 그래요?
3: 네. 누가.
1: 오케이.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 없기.

0: 그렇죠. 자, 반대로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도 사실 생깁니다. 네. 네. 왠지 우리 실장님은 네. 이걸 되게 좀 귀엽게 좀 자연스럽게 자랑하실 것 같긴 해. 아, 이런 느낌이지. 예를 들면 뭐 목걸이를 새로 산 거야.
1: 그치, 그치.
0: 그러면 계속 나 오늘
2: 정답.
0: 나 오늘
2: 맞아.
0: 봐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스타일이지.
3: 완전 정답이야.
0: 그치. 그러면은 너무, 너무, 그래서, 아, 뭐야, 샀네, 샀네, 귀엽다,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귀엽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자랑하네, 이런 생각 안 들지.
1: 그치, 그치, 그치.
3: 그리고 웬만하면 좀 자랑을 막 잘 하는 성격은 또 아니지만,
1: 그치, 그치.
3: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거나, 이거 세상 사람들 너무 몰라, 할 때는.
2: 몰라. 그럴 때
3: 내가, 내 냄새 안 나, 혹시 여기서? 공기 냄새가, 휴지 냄새가 날 땐데.
0: 맞아, 맞아. 뭐 이러면은 너무너무 귀엽지.
1: 그치, 그치.
0: 근데 우리 원장님은 네. 그냥 얘기 안 하실 것 같아.
1: 어떤 거?
3: 얘기 안 할 거.
0: 얘기 안 할 거.
1: 자랑하는 거? 어. 하면 뭐해? 하면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본인한테 그 축하할 일이 생겨도
1: 안 해. 안 하는 것 같아요.
0: 언제 해요? 어머.
1: 왜냐면 내가 축하를 받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축하할 일이 생기면 또 내가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
0: 해주면 되지.
3: 아니, 축하해 주면 되지.
0: 마음도 써요.
1: 귀찮아요. 막 뭔가 그 에너지의 낭비가.
0: 뭐, 어머.
1: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챙기자라는 약간 그게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방에 있는 분들 네. 축하할 일이 생기면 제 정말 마음을 다해 축하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0: 근데 꼭 한 번만 축하할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3: 맞아. 저희한테는 편하게 잘. 좀 해주세요.
1: 알겠어요.
0: 네, 절대 저희가 희준 원장님한테 뭐 저런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네, 저희 팀한테는 꼭 한번 네. 얘기 좀 해주세요.
1: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0: 네, 네, 알겠죠. 네. 우리 7288님은요. 저는 그래서 자랑하려면 먼저 밥을 사고 시작해요.
1: 이런 거 좋아.
0: 기분도 좋아요.
1: 좋아요,
0: 좋아요. 하셨고요. 또 네. 우리 박상아님은요.
3: 저는요. 전화 왔네 하면서 전화받은 척 자리를 떠나요. 제일 듣기. 맞아.
0: 그럴 수 있죠. 있지. 그럴
1: 네.
0: 수 있죠.
1: 네.
0: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약간 멍을 때려요. 상대방 입장에서 왜 이렇게 멍 때리지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얘기 듣고 있어라고 하면 미안해 오늘 아침에 좀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머리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1: 맞아.
3: 근데 막 계속 얘기해.
0: 계속 얘기해. 그러면
3: 못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0: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는. 아직 그런
1: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없어.
3: 네.
0: 내가 뭐 정신 없어 보이는 걸 아니까 아니 근데 별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네. 제일 듣기 싫은 자기 자랑 뭐가 있을까요? 돈, 연애, 커리어, 가족 등등. 자랑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1: 제일 듣기 싫은 자랑은 자기의 자랑을 고통처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무거운 다이아몬드 뭐 목걸이를 해서 목이 아파 뭐 이런 느낌의 자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게 너무 싫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0: 차라리 네. 나 진짜 너무 행복해.
3: 맞아.
0: 나 진짜 이거 받았는데 내가 너무 갖고 싶었다.
1: 그래. 거. 그러면 상관없지.
0: 네. 예쁘지. 이러면은 네. 야 좋겠다. 진짜 잘 할 수 있는데 진짜 이런 걸 사줘가지고 돈도 없으면 진짜 그리고 되게 무거워. 이거 실용성
3: 나도 어떻게 일상에서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나중에 뭐 애 나오면 그때 물려주거나 하는 거지.
3: 그치.
1: 그런 거 너무 싫다 이거지.
0: 이런 방식이 네. 조금.
1: 그렇죠.
0: 그게 싫죠.
1: 네.
0: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의 추천곡도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3: 9946님입니다. 계속 자랑질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 다 필요 없고 가라 말할 것 같아요. 캔에 가라.
0: 라고. 그냥 그쵸? 가라.
1: 네.
0: 또 우리 신영수님은요. 엑소의 으르렁. 안 줄 거면 말도 꺼내지 마.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1: 네.
0: 또 우리 혜진님은요?
1: 조혜련님의 아나까나 생각나요. 뭐라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최고일 듯 하네요.
0: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저도 약간 좋아해요. 어쩌라고 싶을 때 아나까나 기뻐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1: 그치.
0: 이 노래 너무 신나거든요.
1: 네.
0: 또 우리 이병우님은요. 아까 반야심경 듣자고 했으니 이번에는 찬송가를 들어봅시다. 남을 바꿀 순 없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1: 그렇지.
0: 이거 조금 감사합니다. 네. 우리 1269님은요.
1: 네.
3: 자랑질하는 거 그냥 무시가 답이에요. 나훈아의 무시로 강추해요.
0: 무시로.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희준 원장님께서
1: 네.
0: 자, 이분이 헬스장 언니의 자랑 타임이 끝나자마자
1: 네.
0: 어떤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이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요?
1: 아 이게 근데 네. 이 사연을 떠나서 진정의 청취자분들한테 어떤 사람이 당 자랑을 했을 때 마음이 안 아픈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동부의 교회에서 권사님이 계속 자랑을 할 때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집에 와서도 열이 받는 거죠.
0: 네.
1: 뭐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러냐라고 생각했더니 본인이 가지지 않은 것을 자꾸 자랑할 때 더 화가 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예전에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결혼을 할 때 진짜 리얼 생 다이아몬드 반지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가짜를 이렇게 선물로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엄마의 그 소원을 풀어줬거든요. 저, 형, 저희 아빠가 셋이서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드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밖에다 끼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생긴 가짜 반지를 끼고 밖으로 나가고 진짜 반지는 집 안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갔는데 그 권사님이 뭐 이렇게 욕을 막 했겠죠.
0: 네.
1: 가짜인가 봐. 막 이러면서, 난 진짠데. 이랬겠죠. 근데 다른 게 뭐냐. 가짜밖에 없었을 때는 그게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0: 네.
1: 집에 진짜가 있으니까 그래 가짜야 이건 하는 태도가 나와버렸다 이겁니다. 저는
0: 네.
1: 그래서
0: 네.
1: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0: 네.
1: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람한테 말리지 말고 내 집에 얼마나 가장 귀한 것들이 있는지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0: 오케이.
1: 그렇게 쓸데없이 가벼운 자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대박이야. 정말 너 대박이야.
0: 대박이다. 근데 우리 집
1: 우리 모두 대박이야. 근데 우리 집에도 진짜 좋은 거 있어. 너
0: 맞아.
1: 자랑해. 나도 내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게. 제 생각으로 대성 선배님의 대박이야라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0: 자, 너도 대박, 나도 대박. 자, 그럼 이분께 우리 원장님이 선곡한 퍼스널 뮤직 대성의 대박이야 들려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 네,
11: 네, 벌써 센터 문 닫을 시간이에요.
13: 정말 시간 잘 갔다.
12: 진짜로.
11: 네, 잘 가버렸다.
12: 진짜로.
11: 그러니까. 아니, 오늘도 어떠셨어요? 또 오랜만에 완전체로 하셨는데.
12: 진짜 역시 날개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올 수 있어요.
11: 집 나가 왼쪽 날개가 돌아왔어요.
13: 아우, 열심히 박혀 있을게요.
12: 그래요. 네. 가지 말고요.
13: 네.
11: 자, 그러면 저희는 이선영 님이 신청해 주신 연준의 아이스크림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하고요. 또 저는 4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12: 네네.
11: 아니, 근데 우리 효진 실장님이 사실은
13: 네.
11: 박혀 있겠다고 하셨지만은
12: 네네네네네.
11: 조만간 또 세계 일주를 또 스마일 춤으로 재패를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다음 주는 저희가 또 함께 하는 거죠?
13: 너무 있고요.
11: 네.
13: 걱정하지 마세요.
11: 그래요. 그 일단 걱정 안 하고 있을게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13: 네, 하여간 마음의 준비만 그냥 네. 살짝쿵 하고 계셔주시면
11: 살짝쿵만
13: 감사하겠습니다.
11: 하고 있을게요.
12: 좋아요.
1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12: 네.
11: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12: 안녕.

0: 컬투쇼 썸머 뮤직 페스타. 7월 8일 수요일엔
1: 말 달리자
0: Crying Not. 7월 14일 화요일엔 워터밤 아니고요 매밤 MC 유노 유노 아이들 B2B 미녀 I'm so mad 바다까지 소리 질러.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5: Don't worry, be 하겐.
6: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5: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최근 폴란드 일부 원유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죠. 이를 계기로 식품의 생산과 검사,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유를 고를 때도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산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유통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 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을 통해 더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담긴 우리 국산 우유,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지입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인 김유선님이 어제 새벽 1시쯤 배가 너무 고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수차례 반복했는데요. 가족들이 먹고 남긴 치킨이 계속 눈에 밟혔으나 끝끝내 샐러드 드레싱 소스만 핥아먹고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각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의 한 국밥집에서 12시엔 주연형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옥순 사장님은 알고 보니 손님들 모두 12시엔 주연형 애청자였다며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높여 다 같이 듣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매장에서는 역시 점심 텐션은 주연형이 최고라는 감탄과 함께 박수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3195님이 초등학생 조카가 만든 가족 신문을 보고 뒷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조카가 이모를 소개하는 칸에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이라는데요.
1: 우리 이모가 제일 잘하는 거 1번 술 마시기, 2번 주말에 낮잠 자기, 끝!
0: 3195님은 다 맞는 말이라 차마 반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별다뉴에 이어서 선미의 보랏빛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도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문화 선물 준비했습니다. 명보 아트홀 점프 전용극장에서 열리는 코믹 마샬아츠 퍼포먼스 뮤지컬 점프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7796님은요. 저는 어제 구미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조금은 짧은 주디 투어를 했어요. 점심으로 주디 너튜브에 나왔던 녹차 냉면집에서 냉면을 맛있게 먹고 오후에는 주디의 연극을 보러 갔는데요. 드라마와 영화로만 봤던 주디의 연기를 실제로 봐서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무더운 하루를 한 번에 씻겨준 주디 덕분에 즐거운 하루 보내고 왔어요. 녹차 냉면, 주디 식당 사인 사진도 같이 보내요 라고 이거 식당에 걸려있는 제 사인 사진까지 같이 찍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냉면 사진까지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짧았지만 그래도 알차게 주디 투어를 하셨네요. 저 진짜 이 냉면집을 굉장히 좀 자주 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주님들이 여기 오신다면은 어쩌면 한 번쯤은 또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연극도 재밌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짧은 주디 투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0042님은요. 논 농사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날이 더워 일을 못하겠어요. 주디 목소리 들으며 힘내고 있네요. 항상 밝은 목소리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꼭 중간중간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고요. 시원한 한잔 하시라고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또 우리 2716님도 푹푹 찌는 월요일 오전에 병원 다녀왔는데 집 도착하니 대박 엘베 공사 중이라 16층까지 올라왔어요. 힝, 더운데 엘베까지 안 도와주니 너무 슬퍼요.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꼭 이렇게 제일 덥고 제일 힘든 날에 이렇게 엘베가 늘 공사 중이거나, 그렇죠, 점검 중이거나, 그렇죠. 자, 그럼 저는 2716님의 신청곡이죠.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듣고 오셨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펼쳐지는 주디와 주주들의 가위바위보 한판 승부! 자, 지난주 12시엔 주연영 인별그램에서 가위바위보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의 참여 열기가 정말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원에 힘입어 이번 주도 가위바위보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 주 선물은요.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고릴라 NFC 키링이거든요. 네, 이렇게 NFC 키링이 들어있고요. 얘는 키캡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 하면서 그 스트레스 푸는 거 있거든요. 힐링되는 거. 이 고릴라 키캡 키링까지 무려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귀여운 고릴라 키링 세트를 받아가실 행운의 주주님은 누가 될지 오늘의 가위바위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 주디는 볼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를 이긴 가위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네 분 추첨해서 키링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다 같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만나는 사람들마저 하이파이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볼을 내봤습니다. 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나고 12시엔 주연영 인별그램 스토리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이벤트는 또 이번 주 내내 계속되니까 12시엔 주연영 공식 인별그램 꼭 팔로우 해주시고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또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2731님은요, 폭염이라 자취하는 새내기 딸 몸보신 해주려고 오후 반차 쓰고 서울 가는 중이에요. 더운 날에도 공부하는 전국 학생들 모두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또 느껴지네요. 또 우리 김진경님은요, 우리 아파트는 어제 저녁 6시부터 새벽까지 정전이었어요. 하필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온 날이었는데 더워도 에어컨도 못 켜고 덥고 컴컴한 와중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폰으로 라디오 듣기더라고요. 그것도 배터리 아껴가며 듣고 십수년 만에 찬물 샤워 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진경님도 그렇고 우리 아파트 주민분들 너무 고생했겠다. 특히나 또 어제 너무 더웠을 텐데. 또 우리 김기동님은 아내의 추천으로 처음으로 도착한 주디 방송, 어려운 재취업에 성공해 오후 반 직장으로 향하는 출근길이 참 설레이게 다가오네요. 먼 출근길이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기동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계속 일하시면서 또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쇼리 실라!

0: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헤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골뱅이.
7: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10: 시원한 잠 누잠.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4: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엔 최원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5: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 요정 저 박소영,
16: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SBS 홍일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5: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앱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8: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5: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17: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8: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5: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7: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8: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5: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7: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18: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5: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으니 다닥닥 그대여.
19: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20: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1312님께서요. 지금 속초에서 가족여행 다녀오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아이와 주디 목소리를 듣다 보니 벌써 서울 도착이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 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어떻게 또 속초에서 재밌는 추억 많이 쌓고 오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밤 10시 10분에요. 제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아니 근데 진짜가 방송됩니다. 또 우리 아이비 선배님, 또 차정원 선배님과 또 함께 또 촬영 열심히 재밌게 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또 챙겨 마치시고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you get sprung.
1: 조시 타준
2: 컬투 쇼. 시원해. 아, 시원합니다.
1: 바깥에 뭐 무더위가 네. 몰려오든가 말든가 여기는 너무 시원해.
2: 상쾌합니다. 상쾌해.
1: 너무 시원해. 정말
2: 시원해. 살이 예. 보송해.
1: 자, 걸투쇼 새로운 네. 월요일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월요일. 자, 정민의 유상윤 균디와 함께 오늘 에어컨 같이 시원한 웃음을 같이 선사해줄 저희 파트너는요.
2: 그렇습니다. 더위를 뚫고 한 50보가량 걸어왔어요. 문세훈입니다.
1: 아. 오늘
2: 떨어질 뻔했어.
1: 제가 아. 그 머리를 또 2주에 한번 자르고 네. 염색을 하는데
2: 염색 데이.
1: 예, 네. 시원하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1시간 전쯤에 온 거야.
2: 예, 예. 예
1: 그래갖고 아, 밥을 먹어야 되겠다. 길 건너편에 올갱이 하자고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2: 아, 올갱이를 또.
1: 올갱이 하자고. 아. 그걸 먹고 거기서부터 땀이 나기 시작해갖고.
2: 아이고 아이고.
1: 걸어 오는 동안에 땀이 줄줄 나.
2: 계속 나, 계속 나.
1: 아, 그래갖고 차 안에서 한 30분 에어컨 세던트.
2: 예, 저도 이제 차 문 열고 닫고를 한 8번 정도 하고 왔어요. 계속.
1: 그러니까
2: 예.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 아,
1: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2: 네, 건강은 잘하셔야 돼.
1: 컬투쇼가 예. 듣는 에어컨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2: 그렇습니다.
1: 틀어놓고 일하시길 바라면서.
2: 맞아요.
1: 아주 덥다는 얘기를 계속하다 주말 사이 온열 진화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2: 그렇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에는요 21명이었는데 아, 딱 하루 뒤인 11일 토요일에는 99명.
1: 아이고야. 아,
2: 무려 5배가 늘어난 거죠. 아. 자, 오늘도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의 최고 온도가 무려 37도입니다. 아, 서울도 저희가 있는 서울도 33도까지
1: 아이고야.
2: 아,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너무 더울 때는 실내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1: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2: 문자 계속 오잖아요. 예, 예. 왜 실외활동 좀 자제하라고.
1: 어르신들 예.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컬투쇼 들으시면 됩니다.
2: 예, 쭈그리고 반니라고 어르신들 막 그러시면 큰일 나요.

0: 적당히 쉬고 하셔야 됩니다.
1: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네. 예. 거기 밭에 살아고 있는 작물들도 이해할 거예요. 예.
0: 그러니까요. 걔네들도 더울 거예요. 예. 짜증나니까 걔네들도 오늘 따져봅시다. 예.
1: 예, 예, 예. 이해하지, 얘들아? 예. 어, 예. 작물 청취율 1위 방송이라, 예, 작물들이 그렇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0: 예. 예, 생명이니까요. 예.
1: 자, 오늘, 놀러 오시고 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시원한 웃음을 약속드리면서.
0: 네.
1: 자, 첫 곡 시청해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0: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후 나올 분이 말이죠. 오늘 참 특이한 광경입니다.
1: 예.
0: 라디오에 나오신 분이 오늘 말을 하면 안 되는 분이 나옵니다.
1: 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0: 참 이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 21년 만에 예, 예. 최초예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선곡을 했어요. 예. 찰리 푸스입니다. Don't talk anymore.
1: 더 이상 얘기하지 마.
0: Don't
1: talk anymore.

0: Don't talk anymore.
1: 찰리 푸스.
2: 자, 아는 가수의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다들 들어보셨죠 이 노래?
1: 네. We don't talk anymore.
2: 네. 네. 우상철 씨가 문자를 빨리 하나를 보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대구 사는 사람인데요. 37도라고 하면 아 이제야 좀 더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1: 야, 37도는 대구
2: 이제 좀 더워 시작하네.
1: 조금만 땀 좀 고이겠네, 뭐 이거구나. 어.
2: 40도까지 넘어가는구나.
1: 야, 대단하군요. 아니 8259님이 아유 진짜 내가 윤경호님 나올 때 갔어야 하는데 아유 근데 무거운 수행이 과연 될까요? 이거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유 저는요 안 된다에 제 전 재산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2: 야, 안 된다에

0: 8259님 전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얼마나 아이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 전 재산을
0: 예.
1: 야, 이것도 포인트네요.
0: 야, 재밌겠다.
1: 네.
0: 과연 윤경호 씨는 8259님의 전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을지
1: 어떻게 할지는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0: 자, 3, 네. 4부는 컬투쇼 시그니처 코너 사연 진품 명품이 있죠. 자, 20년째 이 코너를 같이 하고 있죠. 의리의 남자, 본업이 가수인 남자.
1: 네.
0: 자, 가수 활동보다 컬투쇼를 매주 더 많이 오는 남자.
1: 그렇죠.
0: 자,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과요. 이번에 아이들 세 명이 컬투쇼에 놀러 와서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1: 아, 그래요.
0: 뿌듯해하고 갔어요.
1: 예. 네. 그렇죠.
0: 기록이 아빠 최성민 씨. 이 두 분 3, 4부에 만나볼게요.
1: 네. 자, 최지현 최성민 씨 만나보시고요. 자, 오늘 1, 2부입니다. 지금 화제 그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 자, 어마어마하게 놀랍고도 기대되는 특별 초대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1: 아, SBS 금토 드라마 난리 났습니다. 현시점
0: 김부장.
1: 최고의 화제작 바로 김부장입니다. 1화 시청률이 9.5%로 시작했어요.
0: 나이스.
1: 자, 7월 11일 토요일에 방송된 6화 시청률이 무려 22.3%.
0: 아~
1: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김부장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제작 발표회에서 주연 배우 윤경호 씨가 이런 시청률 공약을 합니다. 아, 본인 무덤을 땅끝까지 파버린 놀라운 공약. 시청률이 제가 13%가 넘은 말이죠. 제가 무거운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바람에 그 공약을 오늘 7월 13일에 무려 컬투쇼에 출연 오늘부터 이어간다고 합니다.
0: 예.
1: 자, 지금 밖에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시거든요. 자, 인사할 때도 계속 웃고 입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0: 예.
1: 자, 윤경호 씨
0: 말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1: 그렇습니다.
0: 토마치 토콘데
1: 그러니까요.
0: 그걸 잡아낸다고.
1: 야, 말씀하기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자, 그리고 윤경호 씨 공약 이행 때문에
0: 예.
1: 의리로 함께 하게 된 배우 주상욱 손나은 씨까지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왜냐면 저 윤경호 씨만 나오면 우리 둘이만 떠들어야 되잖아요.
1: 예. 어떻게 합니까 그걸?
0: 그럼 뭐 나와?
1: 예.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예. 두 배우도 같이 멋진 역할을 해주신 두 배우 주상욱 손나은 씨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여러분들 궁금하고 질문들 목격담들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방송이 재밌어지죠.
1: 예. 윤경호 씨는 뭐 공연하시는 거고 저희는 저희 목표가 또 윤경호 씨 말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라디오인데요. 자, 여러분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외쳐보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기 보세요.
1: 자,
0: 갑니다.
1: 갑니다. 샵에 077
0: 50원
1: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2: 100원
1: 고릴라는
2: 무료
1: 김태균은
2: 잘생겼다
0: 나이스
1: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0: 예.
1: 쭉쭉 보내주세요.
0: 자, 디지털 초콜릿쇼는 시원한 잠 뉴잠과 함께합니다.
1: 네.
0: 광고 듣고 김부장팀 만나볼게요.
1: 좋아
0: 리그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0: 아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컬투쇼 특별초대서 지난 주말 6회 전국 시청률 22.3%로 열혈사제2 모범택시를 이미 뛰어넘어버렸고요. 순간 최고 시청률은 무려 26.4%!
1: 이야! 와우!
0: 지금 현 시점 가장 핫한 SBS 드라마 김부장 팀을 모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데뷔하고 처음으로 악역을 맡았다는 이분에 대해서 김부장의 감독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역할이 운명적으로 주배우한테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단어컨대 주배우는 김부장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예요. 용역깡패에서 건설사 대표가 된 주강찬 역할의 주상우!
0: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주강찬 역할의 주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0: 카리스마가 대단하세요.
1: 예, 목소리 멋집니다.
3: 저도 매번 보고 있으니까.
1: 네.
3: 와, 문신 같은 것도 보고 싶고 막 등에 막 칼자국 같은 것도 있는 거.
1: 지금 빠져가지고 태균 씨가.
2: 네, 다 지웠습니다.
0: 다 지웠어요. 예.
4: 자, 다음으로 한때 걸그룹 비주얼 센터였던 이분은요. 김부장에서 멍투성이 얼굴로 피 묻은 칼을 들고 다닙니다. 드라마 반응을 찾아보면 손 나온 연기도 너무 많이 늘었고 액션 연기도 너무 잘해서 기특해 죽겠음 요딴 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4: 저축은행 대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특임급 요원이었던 정상화 역할의 손나은!
1: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김부장에서 상하 역을 맡은 손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1: 그렇습니다.
4: 자, 이제 한 분 남은 분을 소개해야 되는데.
1: 마지막으로 이분을 소개하네요. 연예계 투머치 토커, 헤비 토커로 유명한 이분. 제작 발표회에서 공약을 하게 됩니다. 김부장 시청률이 13%가 넘으면 제가 13시간 동안, 13시간 동안 무건 수행을 하겠다! 그리고 7월 13일인 오늘 무건 수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김부장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엔 특수부대 군인으로 활동했던 박진철 역할에, 자, 인사를 어떻게 하실지. 예. 윤경호!
0: 아니, 예. 말은 못하는 거 아니야? 소리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소리? 이런 거.
1: 안 돼요? 소리도, 신음소리 이런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예, 인사 말씀 그래도 좀.
4: 그래요. 예. 저는 지금 무건 수행 중입니다.
1: 예, 라는 티를 앞뒤로 써서 오셨어요.
4: 그래서 화이트 보드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1: 이걸 좀 누가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
4: 예, 읽어주시죠.
1: 예, 제가 읽어주고. 13번밖에 또 쓸 기회가 없대요. 이것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도시 탈출 컬투쇼 출연 영광입니다. 말씀을 나눌 수 없어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못한 얘기는 그때 가서 꼭 다 할게요. 김부장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경호입니다. 야,
4: 이렇게.
1: 이제 한번 썼어요.
0: 이제 한번 썼어요. 12번 남았어.
1: 12번밖에 못해요.
0: 화이트보드도 12번밖에 안 남았어.
1: 야, 큰일 났네 이거.
4: 자, 오늘 아침 7시부터 지금 무건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야, 그러니까요.
4: 듣기만 하는 쇼다는들은 지금 윤경호 씨가 컬투쇼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 네, 보는 라디오 들어와야 돼요.
4: 보는 라디오를 쳐다봐야지 이분이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윤경호 배우님께서 의사 표현 그리고 소통은 좀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컬투쇼에 있는 OX판 요걸 드렸고, 그리고 방금 쓰셨죠? 화이트판. 화이트보드판.
4: 12번 남았어요.
1: 예, 요거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드립니다.
0: 그래도 나오신 김에 보는 라디오 쳐다보시는 우리 쇼더런들을 위해서 애교 한 번만 보이죠, 애교.
1: 네, 소리 내시면 안 되고.

0: 야. 얼마나 답답할까 말이죠. 아, 네. 어. 지금 그 오늘 아침 7시부터 윤경호 씨의 무거운 수행이 좀 시작된 겁니다. 네. 자, 일단 무거운 수행 전에 네. 말마턴 시절 그때 올린 영상을 저희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본인의 과거죠.
0: 자, 과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아침 7시로 갑니다.
1: 예.
0: 아, 그러네. 자, 이전으로 가고.
2: 선서. 나 윤경호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양심에 따라 한치의 거짓도 없이 카메라가 함께하지 못하는 샤워 공간이나 화장실 등 개인적인 장소를 포함해서 모든 순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 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13시간 무거운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3: 아, 7시입니다.
1: 아, 눌러야 돼. 네,
2: 보이시죠? 시작합니다.
1: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0: 자, 시작되고 지금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세요 지금. 네. 자, 공연 당시에
1: 이제 세 분 중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네. 컬투쇼에 왔던 배우가 우리 윤경호 씨예요. 2022년 라미라는 배우랑 함께 정직한 후보 2 홍보차 오셔서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하셨습니다.
0: 아, 요거. 예. 야, 마이크를 두 번 쳤어.
1: 아, 터치. 아, 우리 그 SBS 그 기술 엔지니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0: 예, 너무 싫어하는 행동이죠.
1: 치는 거죠.
0: 쟤 누구야, 이렇게. 바로.
1: 오늘은 조금 허락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0: 네. 예. 아니, 근데 이 무건수행 공약 당시에 두 배우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네. 이렇게 현실이 될 줄 좀 아셨습니까? 이때 어땠어요? 이 분위기가 좀.
1: 주상욱 씨가 좀 예, 예. 추천했다는 얘기가
0: 있어요. 아, 진짜? 예.
4: 아니요, 보통 이제 제작 발표회를 하면은 공약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보통 두 자리 정도에서 하거든요. 예. 뭐 13%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근데 그날도 경호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0: 유명하죠. 예.
4: 말이 너무 많아서
1: 그날도 하고 거야, 그치?
4: 네, 말이 너무 많아서 예. 뭐 그냥 장난으로 야, 좀 조용히 해라. 그럼 야, 만약에 하면은 그럼 그때 네가 무건수행을 하면 되겠네. 아, 이게 장난으로 한 거예요.
1: 던진 거야. 던진 거야.
4: 근데 장난으로 거야. 했는데 2회 만에 그 공약한 13%가 넘어가 버린 거야.
0: 와, 대박.
1: 아, 2회 만에.
4: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1: 수행을 해야 되냐?
4: 네, 저는 그냥 독방에서
1: 못 나오게 하고
4: 13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말 나가는 모습을 찍어라. 예. 너 재밌겠다.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라디오 출연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와. 아니, 시작은 그럼 주성욱 씨가 선물한 거네 이거는.
1: 그러네.
0: 그냥 받아들인 거네.
1: 배려를 던지신 건데 예. 이제
0: 원래 이런 공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경호 씨는, 그죠?
1: 절대 안 하겠죠.
0: 예예, 예. 절대 안 하고요. 예. 혹시 누군가 확 때려갔을 때 나오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아, 참아야 돼. 그것도 안 되고.
1: 아, 참아야 되는 거야.
0: 자, 오늘 윤경호 씨가 말을 못 하니까 우리 아이, 뭐야? 이것도 되는 거야?
1: 물방울 소리를 지금 내고 계십니다.
0: 그것도. 이런 거 되고.
1: 아, 그걸로 하면 되겠네.
4: 아, 근데 오늘 경호 씨가 만약에 말을 하면
0: 네.
4: 시간이 5분씩 늘어나요.
0: 아, 한마디에.
4: 네.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1: 아, 그래.
4: 그러면 계속 5분씩
1: 늘어나요. 1시간 정도 늘려 갖고 말하고 해, 차라리.
4: 아, 그래.
0: 아니, 어차피 집에 가서 계속 말하고 몇 시간 얻은 다음에 집에 가서 자면 되잖아요, 그냥.
1: 그치.
0: 예, 예. 예, 예.
1: 주상욱 씨가 아주 재료를 잘 던지시네.
0: 딱 그랬을 것 같은데.
5: 아까 좀 저희 대기할 때 네. 한번 쓰셨어요.
0: 아, 한마디 했어?
5: 네, 이미 5분이 지금 추가됐어요.
0: 아까 뭐라고 말하셨어요, 경호 씨? 아니, 아까 5분이 늘었대, 이미 그랬어. 이미 말했고.
1: 5분이 일어났어, 이제.
4: 5분이나 10분이나 15분이나
1: 그러니까 1시간이나
4: 비슷해요. 아니 그럼요.
0: 밤에 잘 거 아닙니까?
1: 아니 지금 네. 4년 만에 컬투쇼 나오셔갖고 이딴 식으로 하실 겁니까?
0: 아니 근데 나은 씨라면 5분 늘어도 말을 하죠. 하지 않겠어요? 팬들 이렇게 와 있는
5: 하죠, 당연하죠.
0: 네. 성우 씨도 네. 당연히 할 거고.
4: 아니 저는 1시간 예. 내내 얘기하고
0: 예예. 예.
4: 아 그냥 한 20시간 더 하는 거죠 그냥.
0: 아 남자네. 야
1: 역시 주상욱.
0: 아 그러니까. 아니 컬투쇼인데.
1: 나은 씨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5: 아, 그럼요. 하죠.
0: 당연하죠. 예.
1: 예.
0: 잘 때 이렇게 뭐 라이브 하나 켜놓고 자면 되잖아요. 사람들 보라고 말 안 했다고. 예.
1: 근데 아직 이 김부장을 시청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0: 네네네.
1: 그런 분들에게 어떤 작품인지 혹시 두 분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0: 그렇죠. 예예. 예.
1: 네, 한 시간.
5: 네, 김부장은요, 평범한 가정이자 소시민으로 살아가던 김부장이 딸이 납치되면서부터

0: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김 부장님의 비밀과 또 아빠 어벤져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예. 멋집니다.
2: 박진철 씨가 그 어벤져스 중에 한 분이고. 네. 다른 한 배우가
0: 최대훈 선배님.
2: 최대훈 씨.
1: 네. 그렇죠. 아니 그 시청률 대단합니다. 진짜 1회 전국 시청률 9.5, 2회 바로 15.7을 찍고 3회는 18.8. 자, 윤경호 씨가 공격한 수치를 3회 만에 가볍게 넘겼고요. 자, 2회 만에 넘겼고 지난 주말에는 최고 시청률 26.4%를 기록했습니다. 와. 아, 이렇게 이렇게 잘 될 줄 아셨어요, 솔직히. 야, 이거는 대단한 상승세.
3: 아니 사실 이 정도까지 되는 거는 아마 아무도 생각 몰랐을 거고. 못했을 거고. 그리고 저희도 첫 방송 이제 끝나고 첫날 시청률하고 2회 시청률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2: 윤경호 씨의 캐릭터를 캐스팅을 받았을 때, 야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어땠어요, 예? 윤경호 씨? 아, 좀 써라, 써. 시간을 좀 써.
1: 이거, 아니, 뭘 써놓으셨네? 이게 지금, 혹시, 그러면 한 번에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몰아서.
3: 잠깐만. 몰아서. 잠시만요. 그러면 남은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나요, 저희?
2: 예, 한 30, 40분.
3: 30분 동안 안 쉬고 말하면 어떡하죠?
1: 아, 근데.
3: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
2: 끊어야지, 우리가. 끊어야지. 마이크를 내려보여야지.
1: 숨을 쉴 때까지 그때가 갔다가 한 문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5분씩인가?
2: 좀 전에 제가 드린 질문 그것도 좀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한 번에 몰아서 쫙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아, 지금 여기도 지금 13번이니까 잘 쓰세요, 나눠서. 지금 네 번째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2: 예, 한 바다씩 쓰고 계시는 거예요.
1: 마지막에 한번 추가로 뭐 알뜰하게 한번 써보겠다.
2: 쓰고 계시는 동안 우리 상욱 씨한테 여쭤볼게요.
1: 네네.
2: 악역이잖아요. 첫 번째 악역인데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악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셨나요?
3: 뭐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김부장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주강찬 너무나 나쁜 사람이긴 한데 뭐 좀 매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나름의 그리고 저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약간의 도전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1: 악역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역할이라도 한번
2: 안 해본 짓이
1: 안 해본 짓을 해볼 수 있잖아요.
3: 그렇긴 한데요. 이게 드라마가 이제 4회 남았는데 보면은 저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드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2: 우리 나은 씨는 액션 연기 안 힘들어? 되게 잘하던데 액션 연기.
0: 액션 연기 사실 너무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지만 재밌었고 또 근데 결과물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너무 잘 나온 것
2: 예,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지금 잘 나오고 있고.
0: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1: 김경호 씨 뭐 두 분이 얘기하든지 말든지 계속 본인의 이야기를
2: 고민이 많아요, 지금.
1: 지금 미치고 머리가 막 돌아가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들어요? 그럼 꼭 마지막에 참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SBS 2시 탈출 컬투쇼와 김부장 화이팅 하셨습니다.
2: 그러면 지금 저희가 1부가 약 한 3분 정도 남았죠, 그죠?
1: 네네, 2분 반 정도.
2: 그죠? 2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네. 2분 반 혼자 쓰시겠습니까? 2분 반 동안.
1: 1부 저희가 2분 반, 2분 20초 남았거든요. 혹시 진짜 말하나요? 말하나요?
2: 저희는 말 안 할게요. 말 안 할게요.
1: 윤경호가 말을 합니까?
2: 자, 바로 2분 10초 남았습니다. 시작. 자.
4: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실 때 이거 말이 끊겼다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제가 얘기 나오는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 이 역할을 맡았을 때 예측을 했냐고 말씀주셨는데 처음에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정말 소화할 수 있을까도 그렇게 원작 팬들도 있고 또 제가 물리적으로 이 진짜 캐스팅을 이 촬영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이 많이 된 상황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저를 정말로 이렇게 찾아주신 거에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제가 이승현 감독님의 그 10년 전에 칠종 누아르 에미란 작품에서 제가 단역으로 출연했었는데 그때 저를 되게 그때 짧은 역할인데도 되게 연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게 있어요. 그때 그 감독님께 감사했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감독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에 너무 반가웠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작가님이신 남대중 작가님은 또 저랑 영화를 같이 했던 사이예요. 근데 남대중 작가님과 그 인연이 있었고 무엇보다 또 소지섭 선배님과 그 최대훈 배우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설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을 놓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해줄지 진짜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 13% 얘기 나온 게 왜 13%가 나왔냐면은 소지섭 선배님이 13년 만에 SBS 복귀작인데 그 전까지 타율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나누다가 공약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10%를 넘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쯤에 1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3이라는 얘기

0: 얘기를 꺼냈는데 13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걸 수습을 못 하고 있을 때 주상욱 선배님께서 네. 13시간 동안 무건수행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이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감사하는 일에 왜 제가 이걸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지는 정말 잘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3%라는 정말 이런 경이적인 그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2시 탈출 컬트쇼에 나와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갈 거라는 생각이 너무 2시 탈출 컬트쇼 팬들한테 죄송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1: 네,
0: 아 진짜 사실 예. 할 말이 좀 더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나고
2: 계속하세요.
0: 제가 진짜 아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면은
1: 네, 예.
0: 아직 방송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제 이미 방송이 나왔으니까 6화에 제가 그 마지막 그 이제 특임국을 탈출할 때 제 복장을 보고 이제 다들 슈퍼보드의 저팔계를 많이들 연상을 해주셨는데 저도
3: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4: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5: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4: 디자인도. 예쁜데?
5: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5: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혜연입니다. 요즘 음악 활동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무대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를 받고 밝게 웃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행복해져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꼭 잘 챙기시면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올 여름부터 자 도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혜연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Jove.
1: 그런 거 봐. 아웃사이더에 외투리가 흘리고 있습니다. 이정아 씨가 아웃사이더가 울고 간 속사포 용경호 짱 최고라고 이렇게. 아 나중에 외투리 한번 부르시면 예. 바로 또 예.
2: 강강산 씨. 예, 예. 한국의 에미넴이에요. 숨쉬어요 숨.
1: 네. 김현수 씨도 대본 있나요? 말이 안 끊겨. 오. 상식 씨가 이상식 씨가 진짜 말 잘한다.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거운 수행을 해?
2: 대단 대단합니다.
1: 쭉쭉 예.
2: 2부가 시작됐으니까 물방울 두 개 떨어지는 소리 좀 내주십시오.

0: 아니 개인기가 많아요. 이 뽁뽁이도 다 하시고. 오. 어, 뭐 들려줄 게 많습니다.
1: 어. 예, 예. 지금 뭐 뭐야? 우와 뭐야?
0: 우리 때 유행하던 건데
1: 야,
0: 이거.
1: 야 잔발 진짜 잔발이 같은 거다 이거. 진짜
2: 옛날에. 와
1: 이거 이거 진짜 많이 옛날에 하던 건데.
0: 이거 겨드랑이도 되고 다 되죠. 어 이게 있는. 아 살짝
1: 것 같아.
0: 어. 어 살짝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아 아니야 살짝 입모양이.
1: 예, 3798님은 SBS 지금 로비에 은경호 네. 배우님 무건수행 사인회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저기 지금 무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어 지금 아니,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야, 지금 언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4시. 아, 4시부터 이제 컬투쇼 끝나고 잠깐 대기하셨다가 그래서 이제 사인을 무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0: 네, 무건으로 사인을. 아, 진짜.
1: 그러면 이제 예. SBS 목동상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해 드리는 겁니까?
0: 아, 100명. 100명. 아, 선착순 100명.
1: 100명에게.
0: 100명에게. 어,
1: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막간 퀴즈 하나.
0: 그렇습니다. 아,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컬트쇼에 나온 윤경호, 주상욱, 손나은 요 세 분이 출연 중인 드라마 제목은 김부장이죠. 김부장에서 그럼 김부장 역할을 맡은 배우는 누굴까요?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 힌트를 그래도 뭐 필요할까 싶지만 그래도 힌트를 한번 좀 내주시자면
2: 어려운데요.
0: 네.
1: 어려운데. 김부장 역할을 맡은 배우 이름은
0: 누굴까요?
2: 아, 미안하다.
0: 아. 어. 아.
2: 사랑한다.
0: 아~ 밥 먹을래 하셨던.
1: 어. 예. 나은 씨도 뭐 하나
0: 주시죠.
3: 어, 그 별명이 있으세요.
1: 별명.
3: 소간지라는
0: 별명. 아, 그렇지. 별명이 또 굉장히 힙합에서 어마어마한 부르는.
1: 윤경호 씨도 네. 힌트 하나 주시죠.
0: 네, 표정이나 뭐 얼굴이나 뭐 얼굴 힌트 뭐 비슷하게 따라하던가 이렇게.
1: 그분 표정 묘사를 해도
0: 돼요. 어, 묘사를 한번. 예. 어.
1: 이렇게 하고
0: 이게 얼굴 꺼져? 뭐라고?
1: 이제 모션 묘사를
0: 어.
1: 자 이렇게
0: 해서
1: 공효진 씨 나왔다.
0: 예예 예. 그냥 얼굴을 좀 비슷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하고?
1: 그냥 최대한
0: 비슷하게
1: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 예. 자 시작 예.
0: 비슷해.
1: 어, 나 주군의 태양. 그 표정 묘사였던 거.
0: 자, 우리 보는 라디오는 마지막 힌트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자, 그래도 한번 마음껏 보내주시고요. 예. 자, 정답, 오답을 마음껏 보내주시고 10분을 뽑아서 저희가
1: 10분 뽑아서
0: 야, 우리 그냥 대배우 윤경호 배우가 광고 모델로 있는 누잠의 쿨레어 냉감 이불과 패드 세트를 드립니다.
1: 10분께
0: 자 아 그리고 우리 답과 함께 오늘 그 생방송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자 2분 30초 동안 말해서 5분을 추가된 자 윤경호 배우의 목격담도 받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니까 아무거나 보내도 되겠죠? 예 뭐 얘기를 못하니까요.
1: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정도
0: 예.
1: 못해요.
0: 예 여러분 뭐 가짜
1: 할 수 있을까요?
0: 예 쭉쭉 한번 예, 가짜로 막 보내요 선물이 다 받게 샵 1077-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1: 좋습니다. 자 지금 6회까지 방송된 지금 세 분의 명장면을 하나씩 볼 텐데
0: 네
1: 제일 먼저 손나은 씨의 명장면이에요.
0: 아, 좋아.
1: 극중 납치된 김부장 소지섭 씨 딸을 찾으러 가는 장면인데요.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영상 주세요.
3: 어머.
1: 와우, 좋아, 좋아.

0: 민혁승! 민혁승, 괜찮아?
1: 야. 야. 어우, 저 오래 찍었겠다.
2: 그렇죠.
1: 어, 몇 개 오래 갖고 뛰고 막 어우.
3: 네, 액션 씬은 좀 네. 오래 찍었고 네. 연습 한 맞추는 시간까지 하면 더 길.
1: 아니, 대역을 안 쓰시고 직접 하신 것 같은데?
3: 네, 제가 다 했어요. 우와. 아. 야, 진짜 진짜 다 제가 했는데 위험한 거 한 개 정도 빼고는 진짜 다 제가 했어요.
1: 그러니까. 아, 특별한 너무 위험하면 다치 그러면 또 되니까.
2: 그 전기 충격기는 그 진짜 되는 거예요?
3: 아니
1: 불이 예쁘게 나가서
2: 불이
1: 예쁘게 나더라고. 이렇게. 아니 그래도 첫 액션 연기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힘들었던?

0: 것 같아요? 한 맞추는 거?
1: 네, 한 맞추는 게 힘들었고 네. 아무래도 안 해보던 거니까 또 다르게 몸을 쓰는 거니까 그거에 좀 익숙해지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혹시 현장에서 윤경원 씨가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1: 네. 아니
2: 지루할 때마다 떠들어줬죠.
1: 네 맞아요. 촬영할 때 이 물방울 이런 거 막 해주시고.
0: 아니 촬영할 때 물방울을 왜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뽕뽕 이거를?
1: 네 그래서 사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둘이 막 수다 떨다가 갑자기 네. 슛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0: 아 네. 너무 또 친하게 지내면 그죠? 네. 그래서 서로 웃기려고 그러고. 생각보다 맑게 나오네 소리가.
1: 진짜 잘
0: 엄청나네.
2: 계속 그만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얘기하고.
0: 아직 요거 오디오 따다가 우리 명상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물방울 떨어진 소리 윤경원 씨가 해줬다면 되겠다.
2: 자 우리 주상욱 씨의 명장면을 보겠습니다. 주강찬.
0: 주강찬.
2: 처음을 맡아보는 악역인데.
0: 네네.
2: 자 극중 본인 딸이 김부장 소식 없이 딸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된 장면이거든요. 아주 카리스마시십니다. 이제 그냥 볼게요.
3: 아빠한텐 솔직하게 말해야 돼.

0: 죽이고 싶었으면 아빠한테 죽여달라고 했었어야지. 내가 그 정도도 못해줄 것 같아. 네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 적 없잖아. 아빠 아주 많이 서운해.
1: 잘못했어요, 아빠.
0: 별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2: 아빠도 눈물 흘리죠.
0: 죽은 건 확인했니?
1: 머리에서 피가 났는데 잘 모르겠어요.
2: 어휴, 소름 돋네.
3: 뺨을 딱 때리고
2: 딸인데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야, 야, 엄청나네요.
4: 이렇게 다 같이 보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2: 소름 돋습니다. 이거 약간 패러디한 장면들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5: 있을 것 같아요.
2: 너무
5: 우리 개그맨들 가만히 있지 않죠?
2: 예. 개그맨들아 움직여라. 움직여. 많은 분들이 패러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5: 그렇게 죽이고 싶었으면 아빠한테 죽여달라고 했었어요.
2: 예, 예.
5: 요거 한번 저 정면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면 안 되겠어요?
4: 이거 지금 하면 너무 이상해요.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2: 그래요?
4: 좀 이상하잖아요.
2: 그럼 윤경호 씨가 한번 해주시죠.
5: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오디오 연기만 해주시고
2: 오디오 표정만
5: 표정 연기를 여기서 비디오 연기를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주광찬이라고 생각하시고
2: 둘 다 만족하는 결과 같습니다. 여기는 표정으로 하고
5: 오디오 연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4: 예. 좋다. 제 목소리에 경호 얼굴
5: 얼굴을 잡는 거예요.
2: 윤경호 씨를 잡아주시고
4: 얼굴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예.
5: 얼굴 타이트하게.
2: 자, 이거 대사 보여줘. 대사. 자, 대본 좀 보여주세요. 대사. 이렇게 오케이.
5: 자, 준비.
2: 그래.
5: 준비.
2: 딱 때리고 한번. 자, 액션.
0: 그렇게 죽이고 싶었으면 아빠한테 죽여달라고 했었어야지.
5: 야, 진짜 착한 아빠가.
2: 네, 마지막에
5: 어떻게 써라도 그냥 딸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2: 마지막에
5: 얼굴에 살짝 들어갔고
2: 약간 대사가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 아빠한테 죽여달라고 했었어야지. 녀석. 이런 녀석.
5: 녀석.
2: 그 왜 얘기 안 했어? 약간 애교 귀엽게 갔어요.
5: 근데 그 뭐 액션이 뒤로 가면 주광찬이 좀 나옵니까?
4: 이제 네, 7,8,90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드라마 이 촬영을 시작을 하고 저희 대본 연습 때 안녕하세요 대본 리딩 하고 이렇게 하고 경호랑 나은 씨도 그렇고 한 촬영 끝나기 한 달 전에 처음 만났어요.
5: 진짜? 안 부딪혀.
4: 처음에 게. 서로 만나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5: 한 계속 부딪히는 거구나.
2: 와. 아니 데뷔하고 첫 악역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4: 아니 이 김부장 자체도 워낙 좋은 작품이잖아요.
5: 그렇죠.
4: 엄청
5: 워낙 유명한
4: 작품. 이미 대히트를 친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악역이 은근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어. 연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뭐 그런 게 악역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촬영을 다 끝나고 나서도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언제 또

0: 액션은 한 번 나왔고 액션 말고 또 다른 뭐 전기 충격기 나왔고
1: 무기가 내가 볼 때는 전기 충격기 말고 다른 무기들만 많이 나오네. 어. 뭐 집어 던지고 쏘고 하는 게 뭐다 있나 봐.
0: 어, 쏘는 어? 거는 우리 박진철이 아이고
1: 어, 뭐가 있을 것 같아.
0: 포를 쏩니다. 포를 막. 예.
1: 자.
0: 자 이제 우리 윤경호 씨 명장면 봐야죠.
1: 봐야 되는데 윤경호 씨가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무건 수행 중이라. 자 특별히 윤경호 배우님이 대사가 많은 장면을 저희가 골라왔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0: 자 가보자.
2: 스톱! 아야! 아 뭐래? 너 이제 야 죽을 뻔했잖아.
3: 야, 고난이야.
2: 야 살짝 봤어. 살짝 봤다고 또 나부터 얘기 좀 하자 좀. 야
3: 어떻게 된 거야? 민주 어떻게 된 거야? 민주 어디 있어? 어떤 놈들? 누구야? 어떤? 아유 어떤 놈들이? 야 아유 다 죽었어. 다 야 야 이거 부셔도 되냐?
2: 잘해.
3: 진짜 됐어. 자 일단 집중. 괜찮아? 어? 너 괜찮? 야! 너 벌써 당한 거야? 어? 이거 중상이지? 아, 내가 조심 좀 하라니까 진짜. 야, 니네 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4: 아유,
3: 이제 형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0: 계속 혼자 떠들어.
3: 그냥 몸에 그냥 구멍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고 참어.
2: 콧구멍, 귓구멍도 구멍이고 총알구멍도 구멍이고 너한테는 그냥 다 똑같은 구멍이야, 그치?
3: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냥. 야, 우리가 뭐 총 한두 번 맞아보냐? 빨리 가, 빨리 가.
0: 야. 아니, 요 대사에서 진짜 애드립과 그 양의 차이가 어때요? 어느 정도가 대본이고 어느 정도가 애드립이에요?
1: 일단 OX로 한번 대답을 예, 할 수 있는 예. 거는 혹시 저게 다
0: 전체가 애드립이다. X. 50%가 애드립이다. 아, X예요. 아니다. 이것도 X예요.
1: 어. 애드립이 한
0: 30%. 더 더? 어? 아 그럼 70%가 애드립이다.
1: 아 그 정도. 오.
0: 100% 중에 70%가 애드립이다.
1: 그냥 씬을 맡긴 거네. 아, 그 정도면. 어 알아서 해줘라. 이렇게 됐나? 알아서 해줘라 이렇게 맡긴 거네.
0: 와.
1: 어.
0: 우리 그 주상욱 씨하고 우리 손나 씨가 이제 현장에서 같이 뭐 뒷부분에 많이 부닥쳤다고 하는데
1: 네.
0: 그때도 사이사이에 컷 하고 나서 그 다시 큐 들어갈 때까지 윤경호 씨가 좀 많이 좀 즐겁게 해주시나요?
5: 저는 저랑 있을 때는 말이 없던데 그러고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어. 경호가 왜 이렇게 과묵하지? 원래 어. 이렇게 말이 없는 친구인가? 그 정도로 저한테는
0: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좀 상대를 봐가면서 말을 하는 게 받아줄 사람한테 말을 그러니까
5: 생각해봐. 아, 내가 말이 더 많아서 그런가?
1: 아 진짜?
5: 아,
1: 말이
5: 아 말할 기회를 안 줬나?
1: 아, 아 이름 안 맞아요.
0: 말하는 거 좋아하시죠?
5: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아 근데 경호 말이 없던데.
1: 야 졌구나.
0: 아, 저분도
1: 졌어.
0: 사실 주성욱 씨도 무건 수행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네, 그죠?
1: 아무리 말 많아도 김영철 형한테 가서 말 안 하거든요. 더 말이 많으니까 그런 느낌이구나.
0: 예.
1: 네.
0: 자 10부작을 해서 딱 4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경희 씨, 우리 주상욱 씨, 손나원 씨 세 분 중 앞으로 제일 많이 활약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 앞으로 남은 4회 중에서.
1: 네. 그래도 한번 예. 그래도
0: 야 그래 하나 둘
1: 아 찍어봐라
0: 하나 둘 셋 오 주상욱입니다.
1: 주상욱 씨가 예
5: 뭐 이거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0: 아 슬퍼해요.
1: 안 된대.
0: 아 근데 활약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5: 아니, 근데 뭐 다 아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알고 계시니까요. 크게 맞습니다 그냥.
0: 야.
5: 그래서 대활약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 팀, 저희 팀.
0: 그런 식으로 갈라져서
5: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좀
0: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1: 초특급 액션들이 나오는군요. 예.
0: 근데 그 웹툰이나 그 원작을 보면은 완전 전쟁용으로 윤경호 씨가 아 정말 뭐 맞아도 뭐 아프지도 않고 아, 그런 역할을 나.
1: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파요. 예. 뭐 크다고 안 아프고 이런 거 없잖아요.
0: 역할을 나오시는. 예. 야, 큰 역할을 하죠 박진철이. 예예
1: 네 이러고 꽁, 네.
0: 이런 물방울 대화를 데뷔 33년 만에 처음 예. 나눠봅니다.
1: 어떻게 예. 윤경호 게임이라고 하나 나올 것 같네. 예. 아니 이게 사실 공약을 걸고 공약을 할 수

0: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정말 기분 좋으실 텐데 아, 13% 넘으면 13시간 무건 수행 공약 중이시고 새로운 공약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1: 자, 25%를 평균 시청률 25%를 넘겼다. 아, 지금 22.3%이잖아요. 25%를 넘겼다. 새로운 공약을 컬투쇼에서 한번 하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수성 씨 아이디어 좋으시니까.
2: 네. 그러면 25%가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 윤경호 배우가
0: 네네 가능합니다.
2: 하지마.
0: 아, 다 좋다고 하는데요. 다 좋다고.
2: 13시간 정도로 몸 풀었으니까.
0: 네네네.
1: 25시간?
2: 25일 뭐
0: 아니면
2: 아니야, 농담이고 아니면 왜냐면 진짜 25%가 넘을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0: 아니면 25시간을 계속 얘기하는 거 어때요?
1: 아, 계속 얘기하는 거야.
2: 와.
1: 그거 힘들어?
0: 하루에 한 2시간만 쉬고 해 가지고 참는 말을 참는 게 나아요, 하시는 게 나아요?
1: 하는 게 낫다. 25시간 하는 게 낫다.
0: 하는 게 낫다.
1: 하는 게 낫다.
0: 차라리 하는 게 낫다.
1: 안 하는 거보다.
0: 차라리 하는 게 낫다. 와. 맞아요.
2: 25%가 넘으면.
0: 넘으면.
2: 오늘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예. 정말 재밌게 잘하고. 예. 25%가 넘으면 그 다음에 컬투쇼의 1일 MC.
0: 스페셜 DJ.
1: 스페셜 DJ.
2: DJ 아니야?
0: 예.
1: 스페셜 DJ. DJ. 제가 보기에는 주상욱 씨의 큰 그림이에요 이게.
0: 그러니까.
1: 윤경호 씨는 말을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여기 컬투쇼 나와서 다 떠들라고. 예.
0: 뭐 저희는 준비됐고 계약서 쓰시는 거예요 벌써?
1: 계약서는 밖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계약서 저희가 준비해놨어요 다 이게.
1: 스페셜 DJ. 그리고 스페셜 DJ를 그때 하시게 되면 게스트로 저기 우리 최대원 씨, 손시섭 씨도 좀 데리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0: 윤경호 특집으로.
1: 윤경호 특집으로.
0: 예 예. 예 그렇게 하기로 할게요. 어차피 씻으셔도 제가 찢어버릴 거니까. 예. 예, 상관없습니다. 예. 퀴즈를 내드렸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예, 예. 정답을 한번 확인한 시간입니다. 자, 윤경호, 주상욱, 손나은 이 세 배우가 함께 출연 중인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에서 김부장 역할을 맡은 배우는 누굴까요? 문자 보겠습니다.
1: 자, 0113 정답 소지섭입니다. 윤경호 배우님 대구 오셨을 때 동대구의 화장실에서 휴지를 건네드린 사람입니다.
0: 아, 진짜?
1: 목소리가 익숙해서 먼저 나와서 손 씻으면서 봤는데 윤경호 배우님이시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0: 네, 맞다 아니다.
1: 맞다 예. 아니다.
0: 한번 예. 아, 아니다.
1: 아니다.
0: 예. 최상욱 씨가 정답은 주상욱. 제 이름은 최상욱입니다.
1: 네, 틀렸네요.
0: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1: 자, 정답 발표합니다. 드라마 김부장에서 김부장 역할을 맡은 배우는 바로 소지섭.
0: 자, 윤경호 배우님 활약하는 광고. 자, 우리 그 모델이죠. 누잠 쿨에어 냉감 이불과 패드 세트를 받을 열 분은요.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1: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선곡표가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네. 이제 거기에 이름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0: 네.
1: 자, 됐을 걸 주시오. 2분은 영원한 영원이래. 시원한 잠 누자. 영원한 잠은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네.
0: 영원한 잠은 안 돼요. 깨워야 돼요. 그 정도로 시원한가 봐.
1: 시원한 잠 누잠. 네. 뭐 함께합니다. 광고 네. 듣고 올게요.
3: 영원한 자.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네일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아, 지금 방청객 중에 해병대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는데 해병대 네. 역할로 나오셔갖고 많아 그 뭘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시원하게 필승 경례 한 번만 해달라고 임경호 씨한테 이게 요청을 지금 해오셨어요.
1: 네.
2: 어, 해병대 해병이 한번 해병 영원한 해병 한번 와 계셔가지고 또
0: 자, 5분 걸고 필승 한 번만.
2: 네, 말을 하면 또 5분인데.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말을 대신해 달라. 아. 아니 여기
1: 무슨
2: 예. 시간 필승을 해달라는데
1: 아, 해병대는... 필승을 내가 대신?
2: 예.
0: 동작만 하고?
2: 어.
1: 야 5분이다
0: 5분은 써줘야지. 우리나라 얼마나 국방을 지키기 노력하시는 해병대 가족 아니겠습니까?
2: 예. 자, 자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예. 끝인사 하시면서 이렇게 필승하면 좋을 것 같은데 5분인데 예. 자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습니다.
3: 참고로 제가 해병대는 아니고요. 예. 참고로 제가 해병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라를 지키셨던 또 이렇게 또 뭐 늠름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많은 해병대
1: 아니 그냥 필승만 하라고
3: 필승만
0: 아 필승만 해요.
1: 여기 3, 4부도 진행을 해야 되고 할 게 많단 말이야 지금.
2: 예.
3: 선배님 필승
0: 요.
2: 예. 5분이 추가됩니다.
3: 분해서,
0: 5분이 추가됩니다.
3: 박진철로 분해서 예. 잠시 인사드렸습니다.
2: 예, 예, 예.
3: 5분이... 저 이제 15분 됐어요. 예.
2: 뭐 말씀하신
3: 말하고 싶어서 죽겠단 말이에요.
2: 말씀하신 김에 인사 좀 예 저희가 예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어디 끝 인사 왜?
3: 아직까지 괜찮은
2: 아 괜찮은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괜찮... 저는 모르죠.
3: 괜찮은 거죠.
2: 이제 저는 몰라요.
3: 한번 넘은 거니까 예, 15분 안에
0: 예예예. 예, 예, 예.
3: 아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사실 아까도 중간에 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었지만. 공약은 저는 진짜 한 번으로 제가 이렇게 한 걸로 충분히 너무 많이 느낀 게 많고 앞으로 경거망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니까 다음 공약은 차라리가 아니라 다음 공약은 저한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우리 주상욱 형님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2: 네.
3: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0: 이제 5초 남았어요. 5초. 예, 안녕하세요.
3: 그래도 상욱 형하고 나은 형이랑 형, 자연이랑 형, 같이 형, 함께 나오셔서 너무
2: 좋습니다. 막 가세요.
3: 못한 말 여기다
2: 나은 씨 안녕. 라라라라라라.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8: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7: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프레스
10: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9: 뉴바옴
10: 운동할 때도
9: 뉴바옴
10: 장 건강에도
9: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예.
1: 자, 다들 알고 계신가요? 지금이 2026년 세 번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걸출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 시호단원이라면 이번에 그 열정과 애정을 한껏 보여주셔야 됩니다. 걸출처를 청취율 1위로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자, 번호가요. 02 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1: 2056.
0: 2056이에요. 전화가 오면 말이죠. 전화를 좀 일단 좀 받아주세요.
1: 그렇지.
0: 답을 받아야 됩니다.
1: 주사다. 2056.
0: 네. 2056. 2056. 자, 받아주시고. 자, 그리고 라디오 뭐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말이죠. 예. 우리를 늘 배꼽 잡게 만드는 라디오. 매일매일 챙겨드려야 에너지가 생기는 그 라디오.
1: 라디오.
0: 도시 탈출 컬투쇼. 이렇게 듣고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1: 그렇지, 그렇지.
0: 자, 청취율 조사에 참여했다. 인증샷을 보내주신 쇼단원에게는요. 선물을 저희가 쏘는데요.
1: 그렇습니다. 총 20분. 에게 심심치 않은 여기에 가면 심심하지 않아요.
0: 심심하지 않아요.
1: 심심치 않은 금액에 백화점 상품권.
0: 야우.
1: 그 외에도 커피 쿠폰,
0: 쿠폰,
1: 아이스크림 쿠폰,
0: 쿠폰,
1: 떡 뒤순 세트 쿠폰,
0: 세트.
1: 햄버거 세트 등을 쏩니다.
0: 네. 어마어마합니다.
1: 인증샷을 보내야 됩니다.
0: 보내야 됩니다.
1: 청취율 조사를 받았다. 그 통화 중에 인증샷 스크린샷으로 찍어갖고 그걸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100% 다 선물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사진 전송이기 때문에 100원은 들어가요.
0: 100원 들어가요. 네,
1: 샵 1088번으로 네, 100원 정도는 쓰셔야죠.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7월 17일까지 걸출 썸머 선물 페스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이동갈비 세트 총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이 이 기간 안에 쭉쭉쭉 쏟아지니까 매일 놓치지 말고 계속 들어보실게요. 컴온!
0: 그렇습니다. 자, 0581님께서 주말에도 청취율 조사 전화 오는 거 몰랐는데
1: 주말에도 전화 오는구나.
0: 전화가 온 거 있죠. 도시탈출 컬투쇼 말하고 사연 진품 명품 코너 제일 좋아하고 DJ 점수도 5점 만점 준다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0: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는데 어제 종일 떨렸어요.
1: 인증샷에 오전 9시에 전화가 왔어.
0: 그러네, 주말에.
1: 네, 오전 9시에 전화가 왔고 그리고 5분 9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0: 대단하네요.
1: 예.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하니까 여러분이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선물 쏴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0: 부재중이 찍히면 다시 거꾸로 전화를 하면 통화할 수 있나요?
1: 그건 모르겠어요.
0: 그건 모르겠나?
1: 2056이 뜨면 기뻐하시고 청취율 조사 나한테도 왔어! 아싸!
0: 이거 캡처해놔야지 보내면 바로 선물 받을 거야 라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1: 현장에 방청 오시니까 재밌죠?
2: 네!
1: 그럼 이제 왔어요. 2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방청 진짜로 오면 듣는 것과 또 다릅니다. 생동감이 넘치죠.
0: 네, 자 한 명도 안 온 모든 사람 없이 쭉쭉 이 즐거움을 만끽하려면 일단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1: 그렇습니다.
0: 네, 방청 신청 문자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샵 1088번이고요. 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이 듭니다. 자 사연 적어가지고 적당 사연과 함께 쭉쭉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십니다. 모시면 연예인들과 즐겁게 웃을 수 있어요.
1: 예, 내일은요 컬처가 야심차게 나름 준비한 그 요즘엔 뭐 여기저기서 페스티벌 워터밤 많이 하잖아요.
0: 밤밤하고 있죠, 밤밤.
1: 예, 근데 저희는 워터를 쏠 수가 없어요. 여기 기계가 많아갖고.
0: 예.
1: 그래갖고 워터 빼버리고 밤만 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컬투쇼 웜의 밤.
0: 웜의 밤.
1: 진짜 밤을 막 쏘는 거예요.
0: 네, 밤이 밤이 쏩니다. 밤을 쏴요 우리가.
1: 내일 함께 할 텐데 스튜디오의 네. 스페셜 DJ는 유노유노가.
0: 유노유노. 열정 유노유노.
1: 스페셜 DJ 유노유노 그리고 아이들.
3: 안 먹힌가
1: 아이들이 나오고요.
0: 아이들
1: B2B 민혁 텐션의
0: 여왕
1: 바다까지.
0: 야 난리 났네.
1: 컬투쇼 무대가 내일 뒤집어질 테니까 여러분들 꼭 청취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0: 그렇습니다.
1: 자 상품 안내해드리고 광고 듣고 최재훈 최성민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급똥 앞에 여러분의 똥꼬가 처참히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박자에 맞춰서 다 같이 똥꼬의 힘을
0: 줬다 뺐다
1: 줬다
0: 줬다
1: 뺐다
0: 뺐다
1: 줬다
0: 줬다
1: 줬다
0: 뺐다
1: 줬다가
0: 뺐다가
1: 쩍쩍
0: 빼빼
1: 엉덩이에 힘을 주면 똥꼬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을 주면 상 몸이 올라가죠?
0: 예.
1: 빼면 내려가고요.
0: 해쳐 모여 하고요.
1: 자, 여러분의 소중한 똥꼬 근력을 키워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똥꼬의 힘을 줬다
0: 줬다
1: 뺐다
0: 뺐다
1: 줬다
0: 줬다
1: 뺐다
0: 뺐다
1: 줬다 뺐다 줬다
0: 뺐다
1: 줬다가
0: 뺐다가 뺐다가 뺐다가 뺐다가
1: 계속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상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박자에 맞춰서 여러분 다 같이 자동중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보이죠? 여기서 지금 똥꼬 힘을 주는 게 보이잖아. 보이지? 여기 환장하는 좌석이야 여기가.
0: 옆에서는 뭐 예.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0: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자연체를 지키는 닥터뮤니시에서 프리미엄 고강용품 세트 안 보기도 그렇고 그지? 보이지?
0: 이 정도 너무 쪼이는 거 아니에요? 베베스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하기띠
1: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0: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크리닝 앤서 백화점 상품권
1: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뷰 눈 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상품기
1: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알밤 양념육 밀키트
0: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줬다
0: 뺐다
1: 줬다
0: 줬다
1: 줬다가
0: 뺐다가
1: 줬다
0: 뺐
1: 똥꼬가 건강해졌어요.
0: 똥꼬 빼!
1: 광고요. Here we go.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0: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1, 2, 3, 4.
1: Science,
2: 진품,
3: 묘호.
1: Let's go. 자, 20년째 이 코너를 지키고 있는 본업인 가수 이 친구. 사연 읽기에 달인 사달, 곁치기 아버지 겨버지 겨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무단 결근과 무단 출근, 무단 지각, 무단 삭제, 무단 남의 사연, 무단 갈취, 걸치절을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지켜오고 있는 가수 최재호.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좋습니다. 자, 이분 소개해드릴게요. 최근에 이분의 딸이랑 제 딸이 만나가지고 2대에 걸쳐서 우정을 나눴습니다. 만남을 가졌고 아주 한 3시간, 4시간 넘게 둘이 놀았어요. 떡볶이도 모두 먹고 계속 카드를 긁어서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자, 세아이 아빠, 열심히 일하는 내 친구, 개그맨 최성민.
4: 반갑습니다. 자, 내일이면 다시 기러기 아빠가 되는.
2: 아, 내일 하루 남았어? 네,
5: 드디어. 이제 가요?
2: 다 가요?
4: 내일 아침입니다.
3: 아, 그래요?
4: 내일 아침 7시 비행기예요.
3: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 예?
3: 오늘만 지나가면 돼. 아, 오늘만 지나가면 돼. 아까 뒤에서 막 계속 그러게 하시던데.
4: 너무 슬픕니다.
2: 안색이 많이 안 좋네.
4: 예. 지난주에 또 저기 저희 아이들 와가지고 또 방청을 했는데. 아니
5: 후기가 있어요?
4: 너무 재밌대. 컬트쇼를 그 고릴라 앱을 다 다운받았어요.
2: 진짜?
4: 예. 그리고 또 아, 두 분 다 또 용돈을 또 다 챙겨주셔가지고.
2: 아유.
4: 예. 재훈 형님 또 그 깨떡으로.
5: 쌌었어.
4: 예.
2: 아, 뱅으로
4: 쌌어. 그래서 아빠한테 돈 받아가길래 좀 뭔 소린가 했는데 집에 가서 봤더니 깨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2: 아, 아빠한테 대표로.
4: 예.
2: 그게 잘 전달이 됐을까요?
4: 잘 전달됐고요. 문세윤 씨도 또 다 용돈을.
2: 그래서 우리 딸도 여기 저 재수 씨가 용돈 줬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4: 근데 청록단만 안 줬어요.
5: 청록전.
4: 천록담, 천록담.
2: 그분이 안 주셨습니까?
4: 천록담님만. 여기 PD님도 줬는데.
5: 천록담이 이제 일한 게 입금이 잘 많이 안 됐다고.
2: 아이고.
5: 나중에 몰아서 준다는 얘기죠.
4: 예.
2: 또 다음에 또 받아 가야겠네요.
4: 어쨌든 천록담만 안 줬어요.
5: 천록담 이미지만 애들한테 좀 불렀겠네요.
2: 내일에 됐네요.
5: 예. 천록담의 타겟이 아니에요, 애들이 원래.
4: 예.
5: 우리 누님들이기 때문에.
2: 아, 그렇죠. 바꿔야 돼.
3: 그거 따지면서 용돈 줍니까?
5: 아유, 몰라. 그냥 하는 소리죠. 자, 사연 진품 명품 오늘 2020년 7월 이벤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연 소개만 돼도 책정금액 상품권에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요.
2: 그렇습니다.
5: 오늘 주장원 선물은 네가 얘기해보세요.
2: 그렇습니다. 문세윤 꺼. 이렇게 이름만 딱 써놓고 나만 쓰고 싶은데 가족들이 꿈도 꾸지 말라고 결사 반대랍니다. 그거 놀 데가 어딨어. 아니, 머리에 이고 있을 거야. 속마음은 갖고 싶어. 갖고
5: 나도 갖고 싶어.
2: 이거 노래를
5: 갖고 싶어.
2: 부르죠. 부르지만 덜컥 사기에는 부담되는 그것. 자, 내가 좋아하는 탄산음료, 내가 즐겨 마시는 맥주, 마스크팩이랑 화장품까지 재밌는 사연 쓰고 당당하게 받아가세요. 나만의

0: 술냉장고 진짜 너무 갖고 싶다. 쇼케이스 주류 냉장고. 야
1: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저거 대박. 방에 딱 있으면 너무 좋겠다.
2: 그러니까 안이 보여야 돼, 안이. 예. 쇼케이스여야 된다고.
3: 그렇죠. 보여야죠.
0: 그 침대 옆에 이렇게. 아, 그냥 누워가지고.
1: 저게 내 돈 주고 사기에는 너무 아깝고. 아. 딱 이거 사연 써가지고 받으면 너무
2: 행복하네. 너무 좋지.
1: 예.
0: 야, 진짜.
2: 와이프가 뭐라고도 못해요. 나 거쳐서 상 받을 거야?
1: 그렇죠.
0: 어, 그렇지. 꽁으로 받은 거야 하면.
2: 자, 주장원이 쇼케이스 주류 냉장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원일장원 선물은요. 이거 없이 붙이고 선풍기만 돌렸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바로 우리 집 거실에 이게 떡하니 하자 딱 서 있으면 그냥 올 여름은 그냥 시베리아가 됩니다.
3: 예.
2: 엘땡전자 스탠드 에어컨. 예.
0: 어우 사진도 시원해.
2: 시원하죠.
0: 사진도 시원. 추워. 엘사 나온다. 엘사 나와. 아 시원하네.
2: 자 이제 오늘의 주장원들 후보가 될 누가 오늘의 주류 냉장고 쇼케이스를 먼저 받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사연 후보 사연 읽어드릴게요. 자 익명입니다. 일타쌍피 한 번에 뭐 두 개를 얻는 거죠.
0: 네. 네.
2: 여자분입니다.
4: 30대 초반 긴 솔로 기간 끝에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처럼 긴 시간 솔로인 단짝 친구가 이제 나는 누구랑 놀아? 나도 남자 소개시켜줘. 어? 얼른.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친구지만은 얘가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종종 생각할 정도로 더럽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라서.
3: 친구가 인정했구나.
2: 예,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이 친구가.
3: 친구가 인정을.
2: 익명으로 보내준 네. 이분이 네.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게 못생긴 것 같고 아,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3: 친한 친구면 적응될 만도 한대요.
4: 그냥 알아볼게 말만 하고는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업무가 한창 바쁘던 어느 날 오후 제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끼리 떠드는 걸 듣게 됐는데 어떤 남자 직원이
2: 아, 나는요 아, 진짜 외모를 전혀 안 봐요. 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소개팅 시켜줘도 돼.
4: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이다 싶어서 너무너무 바빴지만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남자 직원의 사진을 받아서 제 친구에게 전송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띠링 띠링 잠시 후 예상대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잔뜩 오더라고요.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에 만나면 어떤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해야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아또 야! 이게 뭐야! 이런 오랑우탄을 어떻게 만나! 너 나랑 절개하고 싶냐? 나 소개팅 안 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나서 너는 거울도 안 보고 사냐? 어? 이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워워 이성을 찾고는 그 남자 직원이 실물이 훨씬 낫다. 오라운탄이 아니다. 너구리를 닮았다. 잘 거슬렸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또 이게 어떻게 너구리상이야? 입술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잖아. 이런 오라운탄이랑 어떻게 만나냐고. 미쳤어? 그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오마이갓. 제가 친구에게 보낸 사진을 확인해보니 아차차 남자 친구의 사진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 사진을 보내버렸어요. 맞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입술이 아주 두꺼운 오랑우탄을 닮았습니다. 결국 소개팅은 없던 일이 됐고요. 앞으로 제 친구랑 제 남자친구가 만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친구야 그 오랑우탄 내가 만나고 있다.
2: 어허. 아하. 왜 남자친구 사진을 보냈을까요?
0: 그러니까요.
3: 아 이게 이렇게 정신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2: 자, 저는 뭐
0: 이런 사연이면 사진을 한번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그러면
3: 야 그런
2: 그럼 점수 올라갈 수
3: 있어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2: 예. 아 저는 8이요.
0: 뭐 7이요.
3: 저 8이요.
5: 7이요.
2: 7만 원.
0: 7만 원.
3: 8877이면 8 아니에요?
0: 8이에요.
2: 아, 8만 원.
0: 8만 원.
2: 8877 7788.
0: 굉장히 똑똑해 보였습니다.
2: 예.
0: 부럽습니다.
3: 뭐 그 정도를 가지고.
2: 최진우 씨 네. 차례입니다.
3: 네. 내가 이걸 20년을 했는데 계산도 못 할까 봐.
0: 앞으로 애매하게 던지자. 형이 다 계산해 주니까.
2: 그래. 계산은 이제 네가 해다.
3: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나 사귀게 된 남자가 있었어요. 워낙 깔끔해서

0: 깔끔하고 단정해서 더 호감이 갔죠. 그런데 데이트만 하면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더군요. 장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상한 건 갈 때마다 꼭 생수를 사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1: 생수 하나를 들고?
0: 배가 아프다면서 이제 생수 하나를 사들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이거 왜 들고 가지?
2: 뭐 왜 그러지?
0: 평소엔 500ml, 가끔은 1리터까지요.
2: 왜?
0: 볼일 보면서 물을 마시나? 참 특이하네 싶었지만 차마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술을 한잔하다가 용기 내서 물어봤죠. 오빠는 왜 큰일 보러 갈 때마다 생수를 들고 가? 그러자 너무 태연하게
3: 아 그거? 나 비데 대신 쓰는 거야.
2: 어?
3: 아 잠깐만 이게 어떻게
2: 아하
0: 순간 술이 확 깨더라고요.
2: 어허
0: 그게 어떻게 비대가 돼요?
3: 어 잘하면 돼.
0: 그러더니
2: 이 들어오면서도 깨끗하네. 느낌이 약간 그죠?
0: 예. 그러더니
2: 들어오는데 깨끗해.
0: 갑자기 자기 손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울먹였어요.
2: 뭐야? 왜?
3: 이 녀석이 고생이 많아.
2: 아이.
0: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생각이 나버렸습니다.
2: 아하.
0: 생수를 들고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3: 기다려줘서 고마워
0: 이러면서 제 손을 꽉 잡아줬거든요.
2: 아이고야.
0: 아하. 갑자기 제 손이 너무 불쌍해져서 저도 제 손을 붙잡고 아하. 엉엉 울었어요.
2: 왜 손을 잡았을까요? 그치?
0: 그렇게 둘이 각자의 손만 바라보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생수 두 병을 집어들고
2: 누가
0: 화장실로 뛰어가는 아하, 거예요.
4: 이게 뭐야?
0: 저는 바로 술집을 뛰쳐나와서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제 손도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전 생수만 봐도 그 손부터 떠오릅니다.
2: 야.
0: 이걸
2: 아니 왜 그랬을까? 왜
0: 그러면
2: 아니
0: 이거를
2: 디테일하게 하지 마.
0: 이게
1: 아니 이제
0: 목표물로 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손에 이제, 손이 힘들다잖아요. 이거로 가는 겁니까?
1: 아니 이제 여기 휴지를 뜯어 갖고 이제 거기에 물을 생수를 묻혀서 이렇게 하겠지.
2: 아.
1: 묻힐 수가 없으니까.
4: 그 물대신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0: 그러기에는
2: 아니 그 손이 고생 많다 그 멘트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
4: 예.
2: 어떤 과정을 겪었을지.
0: 이걸 뭐 난 직접 붓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닌가 봐.
1: 야 그것도 기술이지 어떻게 해 그걸.
0: 그게 아닌가 봐. 그게 아닌가 봐.
2: 뭐 예 뭐 아무튼 더럽고 깨끗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0: 아이 들. 이걸 엄청 더럽네요.
1: 뚜껑을 열고 이렇게 툭 쏘면 이렇게 툭 나.
2: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자, 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았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4: 야.
0: 뚜껑에 바늘로 야. 구멍 하나만 뚫어 놓으면 비슷하겠네.
2: 아우, 저 2만 원이요. 아우. 예, 2만 원입니다.
4: 예. 저는
0: 전 7이요.
4: 저는 5요.
2: 5.
4: 4요.
2: 4.
1: 아, 얼마요? 자.
2: 2 4 5 7.
0: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2: 아니, 20전을 했는데 왜? 2 4 5 7.
0: 5만원?
2: 5만원?
1: 5만원!
2: 5만원! 5만원입니다. 자, 여진이 씨 사연입니다. 여진이. 숨 막히던 바이킹. 몇 년 전 오랜만에 월미도에 놀러 갔어요.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월미도에 꽂히죠. 아, 바이킹을 타러 갔죠.
1: 바이킹.
2: 뭐 마침 자리가 나서 맨 뒷줄에 앉았는데 제 옆자리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3명이 쪼르르 앉더라고요. 요즘 중딩들은 워낙 잘 먹어서 그냥 길쭉길쭉 하다던데 제 옆에 앉은 녀석들은 어찌나 빼빼 마르고 체구가 작던지 한눈에 봐도 멸치 3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당시에 저는 아주 건강하고 풍채가 좋을 때였어요. 자, 안전바 내려갑니다. 손 드세요. 안전바 내려갑니다. 직원의 안내 방송과 함께 묵직한 안전바가 위에서 아래로 스르륵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런 일체형 안전바는요. 체형이 가장 듬직한 사람 기준으로 락이 걸린다는 거. 직감적으로 내가 여기서 배를 안 집어넣으면 옆에 마른 아이들이 위험하겠구나. 나랑 맨날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네 싶었습니다.

0: 저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교양 있는 어른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숨을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장기가 척추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배를 있느니까 집어넣고 안전바를 제 몸쪽으로 바짝 당겼죠.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앉은 중딩 녀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1: 어? 야, 이거 왜 내려와? 어? 이상하다.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내려오지?
0: 슬쩍 옆을 보니까 제가 숨을 단단히 들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마른 아이들이라서 안전바와 아이들 배 사이에 주먹 두세 개는 거뜬히 들어갈 만큼 공간이 넓은 겁니다. 아이들은 옆에 앉은 거대한 저 때문이란 걸 꿈에도 모른 채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냐면서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출발했다간 아이들이 바이킹 밖으로 날아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폐에 남아있는 마지막 산소 한 톨까지 전부 뱉어내고 다시 한번 영혼까지 끌어모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바를 온 힘을 다해서 한 칸 더 드르륵 당겼습니다. 그 결과 저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바이킹은 무정하게 출발해버렸어요. 바이킹이 하늘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제 옆자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바이킹이 내려올 때마다 녀석들의 몸이 붕붕 뜨는데 안전바가 몸에 닿질 않으니까 아이들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모양이었어요. 운행 내내 제 귀 옆으로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비명소리가 서라운드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 아우 나 죽어! 옆에서 애들이 눈물 콧물 쏙 빼며 오열하는 동안 저는 숨을 쉬며 안전바가 풀려서 애들이 날아갈까봐 바이킹이 멈출 때까지 숨을 참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갔고 옆에 아이들은 영혼이 가출한 채 바이킹은 마침내 멈췄습니다. 이제야 밝힙니다. 애들아, 그날 놀이기구 결함이 아니라 바로 누나의 배였어. 본의 아니게 트라우마를 심어줘서 정말 미안하다.
2: 아주 공감대가 많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데요.
3: 안전바를 밀 정도로 배가 이렇게 와.
2: 예, 안전바가 이제 예, 말름에 조금 하고. 예.
4: 그 월미도 바이킹이 무섭잖아요.
3: 예, 월미도 바이킹이 진짜로 예. 살짝 그게 안전바가 탁 이렇게 예. 있어요.
2: 그리고 각도가 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약간 더 무서운 그런 스릴이 좀 있죠. 7만 원이요.
3: 0310님도 크크크크크크 남일 같지 않다. 이분도
2: 그러니까요.
3: 상황이신 모양이에요.
2: 개인용으로 안 되겠죠? 바이킹은 그죠?
3: 예. 예.
2: 미안하죠, 모두.
3: 예.
2: 아, 오케이, 그럼 8만 원이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미안했어요. 예. 8만 원.
3: 저도 8이요.
5: 저도요.
4: 저도요.
3: 8만 원. 노래 하나 들으면서 4부로 넘어갑니다.
2: 그렇습니다. 트와이스입니다. Dance the night away. Dance the night away.
3: 아, 시간을 끌어야 돼요?
2: 아
3: 시간이
2: 예.
3: 많이 남았어요?
4: 아하.
2: 그렇군요.
3: 시간을 끌어야
4: 난 네가 노래 소개를 잘못해서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2: 아, 그래요?
3: 아, 다시 한번 더 트와이스입니다. 유창하게 좀 부탁할게요. 예,
0: 트와이스입니다. Dance the night away. 트와이스.
4: 정확했어.
0: 오케이.
4: 진행.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샤칼라
0: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정보.
2: 매해 여름 캐나다 밴쿠버의 공원과 광장은 대형 야외 영화관으로 변신합니다. 입장료는 무료,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요. 영화 상영 시간은 독특하게도 해가 지고 난 후라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캐나다의 7월은 낮이 워낙 길어서 밤 9시가 넘어야 하늘이 어두워지는데요. 해가 지기 한참 전부터 공원에는 돗자리와 의자를 들고 나온 시민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죠. 자리를 잡고 푸드트럭과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밤을 기다리는 건데요. 마침내 시원한 밤바람과 함께 사방이 완전히 어두워지면 대형 스크린 위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영화는 물론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추억이 되는 캐나다의 여름밤. 그들만의 특별한 비서법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주차장님 분명 4부의 문이 열렸고요. 네. 박예솔 씨가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시다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어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셨네요. 네, 궁금하면 방청을 하러 오시면 됩니다.
1: 샵 네. 1088번이에요. 사연소식만 네. 요청하세요.
0: 일일이 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2: 가르쳐드릴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0: 예, 예. 네.
1: 그럼요. 네. 아예 마음이 없어요.
0: 오셔서 직접 경험해보시면 됩니다. 네. 재밌죠?
3: 네.
0: 이렇답니다. 자, 우리 최정민 씨.
1: 네, 친구.
4: 자, 김동래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아버님 저는요라는 사연입니다.
1: 동래 씨?
4: 네, 김동래.
1: 동래.
0: 레레.
4: 아이자. 예, 동래. 2005년 제가 25살 때입니다. 저는 군대를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해병대로 다녀왔는데 제 친구들 대부분은 공부 때문에 미루다가 늦게 입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때였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이랑 친구들 몇 명이서 입소 배웅을 해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입대를 한 친구의 아버지께서 밥이나 먹고 가자

0: 그렇게 한 식당에 둘러앉아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친구 아버님은 어렸을 적부터 자주 만났던 사이였고 제가 워낙 성격이 친화력이 넘쳐서 어른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1: 너는 요즘에 뭐하고 지내? 군대는 갔다 왔지?
2: 아,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늦둥이가 군대 간 모양이네. 늦둥이가 군대를 갔어. 그치?
3: 아, 일단 뭐 한 8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예.
2: 늦둥이네.
4: 좋아요. 아니, 아버님 연령대 조정하실 거예요?
0: 예, 아니요. 이대로 가겠습니다. 늦둥이면 늦둥이.
3: 네, 늦둥이로.
0: 예. 네. 아, 그게 학교 졸업하고 아직 놀고 있습니다.
1: 넌 뭐가 이렇게 그 하고 싶어서 그러냐?
0: 회사에 들어가서 일 좀 배우고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친구 아버님은 저를 찬찬히 위아래로 흩어보시더니
1: 너 키가 몇이지?
0: 예, 170cm입니다. 제 대답이 뭔가 아쉬웠는지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1: 아, 이놈이 얼굴도 괜찮고 몸매도 운동해서 좋은데 키가 아쉽네. 키가. 아, 키가 아쉬워. 키가.
0: 아버님 근데 왜 그러세요?
1: 아이, 그게 너 열차 승무원 한번 안 해볼래? 지금 열차 승무원 남자를 모집하고 있거든. 무조건 뽑아준다는 건 아니고 이 추천서 하나 써줄 테니까 면접 좀 보러 그렇게 하라고. 조건은 준 공무원급이고 연봉도 높고 정복 입고 일하는 거라 멋도 있고 네가 딱이긴 한데 아, 네 키가 170. 아, 키가 좀 아쉽다. 그래도 면접을 한번 볼래? 어떡할래? 한번만 봤으면 좋겠어.
0: 제가 잊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님은 역장이셨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무슨 겉멋이 들었는지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그러자 아버님은 설득을 하셨습니다.
1: 아니, 합격이 아니고 일단 면접만 보라고. 응, 네가 하면은 잘할 것 같아서 그래. 그냥 면접을 한번 봐봐. 뽑아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면접을 한번 봐, 이런 얘기야.
0: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꿈이 있습니다. 똥꼬집을 부리면서 거절하니까 친구 아버님은 입맛을 다지면서 포기를 하셨는데 같이 갔던 친구 하나가 계속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전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문을 입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님이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3: 뭐야?
1: 아, 너는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0: 아버님! 저 학교도 존대 났고요. 공부도 잘합니다. 추천서 써주십시오. 면접만 보겠습니다. 제가 그 뽑히겠다는 게 아니고 면접만 꼭 보겠습니다!
1: 아, 안 돼. 너는 안 돼.
3: 왜 안 돼?
0: 도대체 왜 안 됩니까? 저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공부도 잘해요.
1: 아, 너는 안 돼. 넌 못생겼잖아.
3: 아, 뭐야.
0: 친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5: 아니 왜 못생겼다고 왜 승무원이 안 돼. 되지.
3: 왜 어때.
5: 그럼 입만 잘하면 되지 뭐.
4: 아버님의 또 기준이 또
0: 그렇죠.
3: 예. 아, 근데 과정이 너무 재밌었는데 말이죠.
5: 예, 연기가 너무 좋아.
3: 못생겼잖아로.
5: 예. 아버지를 됐는데 나이 들게 설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늦둥이까지.
3: 아, 나 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서상무 씨 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5: 얼마요?
0: 8이요.
3: 전 9요.
5: 예, 저도 8이요.
4: 저도 9요.
5: 9만원! 아,
3: 그건 안 돼. 아, 넌 안 돼.
1: 아, 넌 안 돼.
3: 넌 안 돼.
1: 아, 넌 안 돼.
5: 자, 김미경 씨 사연입니다. 제목이 뚠뚠해. 뚠뚠해.
0: 뚠뚠해.
5: 네 얘기인가요?
3: 2만 원이요.
0: 뚠뚠해.
3: 2부터 올라갑니다. 2부터 일단. 예.
6: 퇴근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랑 할머니가 함께 타더군요. 근데 벼랑간 제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뚠뚠해.
3: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돌아 돼. 돌아보면 안 돼.
5: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돼.
3: 돌아보면 끝이라고.
4: 애들은 순수하고.
5: 돌아보면 안 돼.
4: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해요.
6: 누가 봐도 그건 저한테 한 소리였어요. 옆에서 계시던 할머니가 너무나도 놀라셨는지 어머!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뚠뚠해! 아이가 귀엽기도 했고 아이가 한 말에 삐질 수는 없어서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줬죠. 이모가 좀 뚱뚱하지? 괜찮아요. 그렇게 잠시 후 아이랑 할머니가 내렸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 놀러 왔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0: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1층 입구에서부터 아이가 뚠뚠해.
1: 또 만났네.
0: 이러면서 할머니랑 걸어오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였어요.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뚠뚠해. 이모 뚠뚠해. 이모 뚠뚠해.
1: 오, 다이렉트로 그냥.
0: 제가 그때 이모라고 말한 게 문제였을까요? 10층에 내리는 그 아이는 1층부터 10층에 도착할 때까지 뚠뚠해를 100번은 말한 것 같았어요. 뚠뚠해, 뚠뚠해, 뚠뚠해, 뚠뚠해, 뚠뚠해,
1: 그만해.
0: 뚠뚠해, 뚠뚠해.
1: 그만해. 아, 그만해.
0: 할머니가 입을 막았는데도 뚠뚠해라는 말이 새어 나왔어요. 뚠뚠해.
2: 그 정도면 진짜 뚠뚠한 거야. 아니 이 정도면은, 야 이 정도로 입을 막을 정도면은.
1: 입을 막았는데도 한다고?
0: 30평생 뚱뚱하다는 얘기를 그날 최고로 많이 들었죠. 그 후 저는 아이를 피해서 조금씩 늦게 퇴근을 하기 시작했어.
3: 그치, 피하게 되지.
0: 그랬더니 다행히 한동안 아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며칠 전 또 메아리 치듯이 그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1: 없었어.
0: 어? 뚱뚱해! 어찌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결국 만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저렇게 이쁜 이모한테 뚠뚠해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는 굴하지 않고 다시 뚠뚠해! 뚠뚠해! 뚠뚠해!
1: 어우 얄미워. 어우 얄미워.
0: 1층에서 10층까지 또다시 뚠뚠해 뚠뚠해 거리던 아이에게 할머니가 안 되겠는지 차근차근 말씀하셨죠. 아이고 머리도 예쁘고 그냥 얼굴도 예쁜 이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이러더군요. 머리도 뚠뚠해. 얼굴도 뚠뚠해.
3: 야,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0: 요즘도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아하. 야. 뚠뚠해. 뚠뚠해.
1: 빡빡이.
2: 뚠뚠해. 근데 아, 그래도 예. 이분이 야. 이거를 사연으로 보내신 거 보면
1: 아니 그래 뭐 애기니까. 뭐.
2: 애기니까. 예. 뭐. 그래도 그 아이도 예. 대단하네요. 계속 뚠뚠하다고 이렇게.
3: 아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 들으면 상처받지.
2: 너무 많이 얘기했네.
0: 하여튼 머리카! 머리카! 머리카!
1: 아 미경 씨, 미경 씨 사연.
2: 이름도 밝히셨어요.
1: 예, 김미경 씨.
2: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시고 다 같이 웃고 이제 뭐 잊어보겠다.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모양이에요.
3: 김미경 씨 감사합니다.
2: 김미경 씨.
1: 라디오에서 이런... 듣고 또 놀리는 거 아니야?
2: 김미경 씨 감사드리면서 네. 예, 저는 9만 원이요.
3: 저도요.
1: 전 10만 원이요. 오.
0: 같이 뚠뚠해.
1: 그래도 10만 원.
2: 예, 저 9만 원이요.
1: 예, 9만 원.
3: 아, 그래도 본명을 당당하게 밝히셨어요.
2: 네, 김경 씨.
3: 네, 잘 이런 힘내세요. 케이스가 잘 없는데.
2: 힘내세요. 본인을 네. 많이 사랑하신 분 같아요.
3: 네, 네. 아름답습니다. 김경 씨. 예, 예.
1: 네. 미경 씨 화이팅.
2: 자, 우리 최정.
3: 아, 네.
1: 아니 까먹은 거예요?
3: 아니, 아니. 얘기 듣다 보니까 이왕희 씨의 사연입니다.
1: 왕희.
2: 이왕이면 이왕이. 이왕이면 아, 이왕이.
1: 이왕이면 이왕이.
4: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이자
2: 보육교사분들 이제 고생 많으시죠.
4: 보육교사이자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2: 어이.
1: 어머니면서 보육교사.
4: 보육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정작 제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2: 아이고.
4: 첫째 둘째는 6년 동안 부모 참여 수업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갔고
2: 아하.
4: 늦둥이 막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어느 날 부모 참여 수업이 있는 날이었지만 저는 출근을 해야 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막내가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선생님이 부모님이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된다고 했어. 우리는 그냥 즐겁게 수업하면 된대. 엄마 진짜 괜찮아.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2: 그래 미안하겠다. 아이고.
4: 그래서 먹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막내에게 작은 보상을 약속했어요. 엄마가 그 대신 2,000원

학교 끝나면 분식집 가서 떡볶이랑 피카츄 돈가스 사 먹어. 막내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학교에 갔고 저도 출근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

0: 어디야? 무슨 일 있었어? 부모 참여 수업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가 못 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많이 서운했지? 지우야. 지우가 우니까 엄마 너무 속상해.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 부모 참여 수업에서 무슨 일 있었어? 잠시 숨을 고른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분식점이 문을 닫았어. 분식점이 문을 닫았어.
1: 와, 나 붕어빵인 줄 알았는데. 야. 야.
0: 분식점이 문을 닫았어.
1: 야, 반전이다.
2: 야, 떡볶이하고 핑카츄 돈까스 뭐. 아.
0: 우리 막내에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제일 슬픈 일은 엄마가 아니라 떡볶이랑 피카츄 돈가스였던 거예요. 아직도 그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분식점이 뭐
1: 반전이다.
3: 아하, 그럴만하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2: 그 2,000원은 그 순간에 써야 됐거든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학교 끝날 때까지.
3: 아, 학교 날아갈 수도 있고 엄마가. 먹었어야 되는데.
2: 그러면 2,000원 안 썼겠네. 돌려줘.
3: 그렇지. 아, 무조건 써야 되는데. 아, 피카츄 돈가스랑. 아,
4: 안타깝습니다. 구요.
3: 어부기. 9만원. 저도요. 9만원.
2: 저도 구요.
4: 구요.
3: 9만원. 아, 이거 갑자기 아, 20년을 했는데 극찬이 옵니다. 이나율 씨가 아, 우리 재훈 오빠 진짜 잘하신다.
2: 오, 야, 이나율 씨가 20년 동안 보고 계시다가 이제 칭찬을 하신다.
1: 이제
3: 20년 만에
1: 이제 20년 만에
4: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정말 뿌듯하네요. 대단합니다. 감동적이에요.
3: 예, 야, 정말 감동받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00% 리얼 맞선 신정식 씨의 작품입니다.
2: 어, 맞선 재밌을 것 같아.
3: 그런 거 하지 마세요.
2: 왜? 맞선 다 재밌어. 어,
3: 맞선 한번 해볼게요.
2: 무조건 재밌어.
1: 맞선 사연은 다 재밌었다고. 예.
4: 조수봉 인생. 톤으로 해줘. 조수봉 톤으로.
3: 아니야 아니야, 정식 씨.
1: 조수봉 톤.
2: 그 톤이 재밌어.
1: 어, 어, 입이 실룩실룩 거려. 조수봉. 입 들어간다. 입 들어간다. 그렇지.
5: 반갑습니다. 아, 신정식입니다. 어, 인생 첫 맞선 날이었어요. 37인데요. 제가 동갑인 여성분이랑 큰산 일식집에서 서로 마주본 채로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죠. 근데 말이죠, 제가 킁킁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야, 제가 막 숨을 쉴 때마다 코 안에서 코딱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3: 내가
2: 아, 네가
5: 아, 이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숨 쉴 때마다 이게 코딱지가 움직이니까 아, 신경이 아주 많이 쓰였습니다.
1: 야, 맞춤사이다. 맞춤. 목소리랑 딱 어울린다.
4: 딱 맞아, 딱 맞아.
5: 유자분을 마주 본 상태에서 눈치를 못 채게 휴지로 조심스럽게 코도 한번 풀어보고.
1: 아, 이거 어떻게 조심스럽게.
5: 잠깐 제가 실례 좀 해보고 숨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도 코딱지를 코 속으로 깊이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배 할래 그랬는데도 이게
3: 아니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죠? 너무 아, 예, 예. 어, 백기가 그러면
1: 아, 공감 있잖아, 공감도 있어.
5: 표현할 때 이게 안 되더라고요.
1: 안 돼
5: 이게 박혔나 봐요. 그래서 결국 휴지로 조심스럽게 코를 푸는 척하면서 코딱지를 코속 벽 쪽으로 붙여놓고 여기 센터에 있던 거를 사이드로 딱 붙이면서 제 딸에는 맞선을 아주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 여성분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본인 어머니께 외쳤대요. 엄마, 아우, 나 진짜 그런 데 더러워서 안 만날래 정말. 어우, 정말 짜증나.
1: 왜?
5: 내 앞에서 그냥 숨 쉴 때마다 코딱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어우, 들어 정말. 이상하다. 저는 코딱지가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성군은 정면에서 계속 마치 제가 이제 두더지 게임처럼 코딱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삼켰다가 들어갔다 숨쉬면 또 나왔다가 펄럭거리다가
2: 얼마나 들었을까 앞에서 계속
5: 지켜보면서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에, 어쩐지 그 맛있는 걸 다 남겨서 이상한

0: 왜 저걸 안 먹지? 이상하다 했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여자분의 어머니께서 너는 코딱지 없어! 잡술하지 말고 한 번 더 만나봐! 다행히 여자분이 너는 코딱지 없어! 는 어머니의 말씀에요 크게 공감을 한 바람에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코 정리를 잘하고 다시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 이후 4개월 만에 결혼을 해갖고 지금은 두 딸을 키우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유 장모님 아니었으면 저 여전히 솔로였을 거야.
1: 야. 아 너무 귀여워. 아,
2: 야,
1: 아, 이거 팔락팔락 이거 야,
2: 야, 와 이거.
3: 그래도 엄마 말이라고 한 번 더 만난다는 게 그래도 쉽지 않은데.
1: 이 집에 호딱지 대고
2: 아니 이게 그 정도면 퍼덕퍼덕 소리 나지 않나?
1: 이게 약간
3: 근데 본인은 안 보이니까 본인 모습이 그냥 그 안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지.
1: 얘기하다 웃음 하하 웃음 막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2: 그렇죠 그렇죠.
1: 연처럼 막 어? 나 날리고.
3: 연처럼.
1: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되지 않아요?
2: 아, 코털에 붙어서?
3: 코털에 붙어가지고 연처럼
1: 안에 붙어있다가 푹 이렇게 웃으면 날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3: 타오리언처럼 그거를 진짜 안에 있는 코털에 코딱지가 붙은 거야.
1: 진짜 그건 안 떨어져.
3: 긴 코털에 붙어서 달랑달랑 거린 거야.
1: 그건 아예 대놓고 이렇게 팍 써야 돼 한번.
3: 그렇지. 아, 이거는 그 조수봉 목소리랑 아주 너무 딱이었네.
2: 이거 어떻게
3: 오랜만에 아, 맞춤 사연이야.
2: 맞춤 톤을.
1: 아, 근데 오랜만에 어우 목 근육이 좀 아프네. 오랜만에
3: 했던. 아 이건 정말. 아. 얼마야 수봉 씨?
0: 아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외쳐보겠습니다. 10만 원 외쳐볼게요.
3: 아 저는 10만 원이요.
2: 저도요.
3: 저도요.
0: 10만 원.
3: 이야 이건 세윤이가 다 한 거야.
1: 야.
3: 야, 그래도 요, 이분 결혼까지 해서 결과가 너무 좋다.
1: 어, 그러니까 아니 두 번째 만나면 안 날렸나 봐.
3: 야,
1: 잘 제거하고 호텔 다 깎고 갔나 봐요. 야, 민자로 이렇게
3: 주류 냉장고를 어, 받을
1: 아, 후보가 됐습니다.
3: 유력한 후보가 되셨어요.
2: 야, 다음 노래 예술이다.
3: 예, 엑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0: 코코밥.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프리셋 업!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파워로 진행시켜!
2: 자, 오늘의 주장원 쇼케이스 주류 냉장고를 받으실 분은요, 9만 원 3개가 나왔고 10만 원짜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많이 나왔는데 뭐 10만 원이 단연 하나의 사연이었죠. 바로 오늘의 주장원은요, 세윤이가 구활의 역할을 할 조수봉톤.
3: 네, 저는 코딱지가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성분은 정면에서 계속 마치 그냥 두더지 게임처럼 코딱지가 나왔다 들어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신정식 씨.
2: 네. 오늘의 주장원이고요. 엘땡전자 스탠드 역할까지 받으실 월정원 후보에 올라가셨습니다.
4: 후보됐습니다. 내일 또 대단한 이벤트잖아요.
2: 내일 컬투쇼 웜의 밤. 예, 저희가 밤을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4: 네.
2: 서로 밤을 던지면서 재미있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렇습니다.
2: 유노유노가 스페셜 DJ.
4: 네.
2: 아이들, 비투비 민혁.
4: 네.
2: 텐션의 왕 바다씨 함께할 겁니다. 내일 난리도 아닐 거예요. 아주 대박이다.
4: 3657님 기대된다고 너무 재밌겠다 웜의 밤 하셨는데, 예, 쭉쭉 친구 데리고 오세요. 재밌을 겁니다.
2: 네네. 내일 선물도 많이 쏠 거니까.
4: 네.
2: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02056번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딱 온다. 그럼 당신의 행운의 정치율 조사 받게 되는 겁니다.
4: 그렇습니다.
2: 그리고 선물도 받게 되고요.
4: 캡처해서 보내주시고요.
2: 네. 나한테는 왜 안 오나 몰라. 그렇죠?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어.
4: 저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보내주십시오.
2: 예, 기다릴게요.
4: 네, 예, 내일까지 안 오면 태균 형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받아봐야죠. 갈게요.
2: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들어주신 분들. 방송놈들 수고했고요. 나도 수고했어.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9: 심의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7070.

0: 네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그렇다고 이런 날이라고 일상이 쉬어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출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살림을 하고 방송도 합니다. 너무 더워서 꼼짝하기도 싫은 날 다들 일어나서 민기적 움직이다 보니까 벌써 4시가 되었어요. 4시쯤 되면 이제 하루 큰 고비는 넘긴 거잖아요. 저녁 살림, 저녁 준비는 살짝 게으름을 피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가락 까딱하기 싫은 날 라디오 켜서 황제 파워 들어오신 여러분들 큰일 하셨습니다. 황제 파워까지 잘 찾아오셨으니까 지금부터 2시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만 졸졸 따라오시라고 피우.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오.

0: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I hate 월요일. 자, 첫 곡은 서현, 여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 짜증이 소태처럼 몰려오는 이 습도도 높고 아주 무더운 이 여름에 살랑살랑한 서현 씨의 노래로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아니 이제 뭐 역대급 무더위 이 단어가 이제는 식상해질 정도로 매년 매년 우리는 기록을 갱신하고 특히나 올해 여름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온도도 높은데 습도도 너무 높아가지고 이 불쾌지수가 올해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옷이랑 막 살갗이랑 부딪혀가지고 막 쓸리는 이 느낌이 너무 싫고, 네. 후덥지근한 이 날씨에 여러분, 황제파워 하는 동안이라도 좀 시원한 거 드시면서 좀 두 다리 쭉 펴는 곳 있으면 찾아서 좀 누우시고, 편안하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하루에 이 고됨을 좀 잊고, 네. 좀 힐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스 이선자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삼계탕이 된 기분이에요. 압뇨, 압뇨. 진짜 그 안에 뚝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죠. 아니 왜 이렇게 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후가 진짜 동남아로 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1745님, 여기 포항은 사우나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스 커피 두 잔 먹고 배 아프다요. 네, 아이스 커피 제가 옛날에 다섯 잔 먹은 거 아시죠, 여러분? 다섯 잔씩 몸에다가 막 집어넣다가 요즘에 한 잔으로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또 말씀드리지만 한 잔을 반 정도 비웠을 때 물을 계속 타서 드셔라. 네, 연하게 드셔서 그 한 잔 가지고 계속 버티셔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드시는 분들 이 중독이 끊기 어렵거든요. 한 잔 가지고 희석시켜서 여러 번 드셔라. 송원신님, 황디 대구 특파원 출첵한다요. 여름이면은 대구 특파원 분들이 데일리로 출첵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재 온도 35.5도, 습하고 따뜻한 습식 사우나에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에어컨 안 켜버리겠죠, 대구 분들? 그때도 30몇 도인데 아직 에어컨 킬 날씨 아니라고 선풍기로 버티신다고. 네, 더위 특전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대구니까 그래 너무 이열치열도 하지 마시고, 네, 선풍기나 에어컨이라도 있으면 네 일찌감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업무 효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요? 하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더위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대형 고무통에서 시원하게 놀고 있는 황디도 보이는데 고무통 안에 고양이 같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닐까요? 1번 고양이 들어가 있다. 2번 고양이 안 들어가 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컴온!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누가 왔는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

0: 소화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Wonder Power.
1: Today, 황제 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첵하셨고 핑클 영원한 사랑으로

고분군 투어 중인데 엄청 덥습니다. 검정 반바지 입었는데 누가 엉덩이 돋보기로 태우는 줄 알았어요. 으아! 이야, 수경님 지금 날씨가 어마어마하군요. 네, 그늘에서 조금씩 쉬면서 돌아다니시는 거 알죠? 안 그러면 쓰러져요.

0: 1863님, 빵디 중학생 아들 하급길이 잠시 만났는데 땀 냄새가 훅.
1: 아우, 느낌 아니까.
0: 네, 잘 알죠. 집에 가서 저기 빡빡 씻으라고 하세요. 자, 3467님, 더워서 저녁하기가 너무 싫은데 남편이 오늘 저녁 뭐야? 속이 왔네요. 남편아, 눈치 챙기자.
1: 정신 차려!

0: 주영이 저희 집도 아직 에어컨을 안 틉니다. 악으로 깡으로 선풍기로 버팁니다.
1: 야, 아니 지금 날씨에 이게 선풍기를 틀면은 뜨거운 바람을 나한테 전달해주지 않나요? 야, 주영님 리스펙! 그렇죠. 강채미님. 계곡에서 놀다가 집에 가고 있어요. 잠깐이지만 더위를 피했네요. 계곡물에 들어가면 뼛속까지 시리는 그 차가운 물 알죠. 입에서 찬바람 나오는 그 기분 좋은 느낌. 채미님 잘했어요. 여름이면 여름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DJ 디어스.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대형 고무통에서 시원하게 놀고 있는 황디도 보이는데 고무통 안에 고양이 같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닐까요? 1번 고양이 들어가 있다, 2번 고양이 안 들어가 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간편한 서머네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 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 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 피아.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4: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짐.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1: 차례.
0: 작고 소중한 나의 2부. 네,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한번 몇 개만 만나볼까요? 김정자님, 청하루 증을 사다가 찜통에 곱게 쪄서 통으로 먹었더니 기분이가 좋아져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있네요. 크, 이게 인생이죠. 아, 총알 오징어를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이 오징어, 총알 오징어를 드셔보신 분도 있고 안 드셔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총알 오징어를 먹었을 때 아주 녹진함이 입안에 곳곳 퍼지면서 오징어가 주는 여러분 그 탄성 있잖아요. 최대한 그 많이 씹었을 때 우리가 턱이 아픈 그런 통증조차도 없는 총알 오징어. 이게 진짜 마성의 매력이 있다. 총알 오징어 그 내장의 녹진함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 저는 감히 그냥 아, 뭐랄까 오징어가 낼 수 있는 맛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97님 차 타자마자 통돼지 바베큐 해버려 씹어. 아,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다세대 주택에 살 때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놓을 때 항상 그 차, 저는 그 막 환기시키고 타라고 하잖아요. 한 30초간. 근데 무슨 깡이었는지 몰라도 그냥 막 탔거든요. 안 질 거라고.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요즘에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 기온이 예전에야 지금보다는 사실 지금보다 나았어요. 왜냐하면 매년 갱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게 되면은 살짝 그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 천시트는 좀 그나마 안 돼.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 열이 받아가지고 빨개졌어요. 살이 빨개졌어요, 여러분. 조심스. 30초간 알죠? 차 문 열어놓고 창문 활짝 열고 환기시키는 거. 그리고 공기 좀 통하게 한다고 타면은 괜찮습니다. 7353님, 빵디 오늘 턱선이 조금 날렵해진 것 같아요. 공개 방송 준비로. 다이어트 중이에요. 뭐 겸사겸사입니다. 겸사겸사고 요즘에 그 말씀드렸죠. 한강 뛴다고.
2: 살 뺀다고 말했

0: 있다.
1: 네, 지금 뭐 각오를 조금 단단하게 하고 절식과 그다음에 이제 폭식을 조금 줄이고 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사실 폭식만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새벽에 많이 이게 뭐 속된 용어로 때려 먹는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심각하게 울세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턱과 이별을 좀 해야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투턱을 그 얼마 전에 성형외과 피부과에 갔을 때 제 턱을 굉장히 선생님께서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만지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랑달랑 하면서 뭐 브이올렛 주사인가 뭐 그것도 있고 뭐 님들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면 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있던데요. 막 3000방, 4000방 이렇게 있고 브이올렛은 주사만 맞으면 되는데 극강의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투턱이신 분들 제가 생체 실험을 제 몸에 다 할 테니까 여기 와서 후기 매일매일 저기 황제파워 들으시면서 언제 후기 나오는지 조만간 출두하겠습니다. 민트의 초코빼님 날려? 어디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2: 네가 뭔데?
1: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손끝의 감각과 빵댕이의 환상적인 콜라보로 간식을 받아 내버리는 코너죠. 방금 살 뺀다는 얘기하고 지금 또 먹을 코너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터치 바이 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유승범 질투 듣고 올게요.

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간식은 보통 녀석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들어와서 제 옆에서 자리를 딱 잡고 아, 지금 제 코를 너무 약 올리고 있고요. 자, 터치 바이 터치 무슨 코너냐. 잠시 후에 제가 빵댕이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안 보고 30초 동안 만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빵댕이가 제 설명만 잘 듣고 박스 속에 물건을 맞추면 제가 오늘 준비된 간식을 먹고 못 맞추면 못 먹는 코너입니다. 어때요? 쉽죠? 자, 전화 연결된 빵댕이가 정답을 맞추면 큰 선물 보내드리고요. 틀리면 막대사탕 딸랑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빵댕이에게 간식을 주고 나는 선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웃음을 위해서 간식을 포기하고 선물도 포기하고 웃음만 얻어갈 것인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오늘 간식 빨리 공개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 뭔가요? 하이! 그렇습니다. 땅콩빵! 엄청난 녀석이고 요즘 들어서 보기가 굉장히 힘든 친구입니다. 계란빵과 의형제죠. 계란빵과 형제. 계란빵 옆에 보면 땅콩빵이 있었고 땅콩빵 옆에 보면 계란빵이 있었고 사실 삼합입니다. 국화빵까지 트리오로 판매하는 분은 그 지역에서 좀 구웠다, 빵 좀 구우셨다 하는 상인분이 자리 잡고 계신데 요즘에는 그 세 개를 트리플로 동시에 삼합으로 파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국화빵이냐 계란빵이냐 계란빵이냐 땅콩빵이냐 땅콩빵만 파는 곳은 없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마음 놓고 작정하고 진짜 영화 보면서 먹으면 팝콘처럼 계속 먹을 수 있다. 김부장 보면서 이거 먹으면 어떻겠어요? 김부장 빨리 또 7화를 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6242님 오늘 빵댕이는 빵디 공개 방송을 위해 틀려주길. 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공개 방송에 전 땀을 뺄 거기 때문에 아, 굳이 새겨듣지 않아도 되고요. 사사이고님 아, 그래서 오늘 내돈내산 간식 안 보낸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제파워로 도착한 그 간식은 제가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제가 먹고 싶은 걸 소포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지저분한 문자가 지금 누가 시작한 겁니까? 이거 대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자, 여러분, 땅콩빵 이름에 걸맞게 땅콩이 한 바가지가 들어있고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땅콩 이거 하나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박아놨다면은 지금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안에 알알이 그냥 아주 하나가 온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빵이 대구의 한 시장에서 명물로 떠올랐던 빵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제가 거머쥐었습니다. 먹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먹어야죠. 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간식 땅콩빵 먹는다 아니다 못 먹는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문자 컴온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려버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7097님의 신청곡 블랙핑크 붐바이아 듣고 올게요.

코코아리님, 울세라 고민하는 팡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울세라는 이거 먹고 빼라고 있는 겁니다. 이정웅님, 땅콩빵이랑 계란빵 같이 파는 곳이 있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는 못 골라서 늘 둘 다 삽니다. 많은 빵댕이들의 귀감이 됐습니다.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드시고요. 둘 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두 개 산다고 해서 살림이 휘청거리지가 않아요. 6244님, 먹지 마요. 더운데 목 맥혀. 제목이 뭐 맥히는 거라서 걱정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맥혀서 방송 사고가 일어나도 무조건 먹고야 말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음악 마저 감상하고 출발할게요.

0: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1: 지금 오늘 한 끼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픈 상태고요. 땅콩빵 너무 맛있겠죠? 네. 자, 오늘 퀴즈를 맞춰줄 빵댕이를 바로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빵디.
1: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컴온!
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빵디랑 같은 라인 투성맘입니다.
1: 어, 잠깐만. 우리 투성맘님.
2: 네.
1: 어, 이거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애칭이.
2: 네. 네.
1: 아니, 그쪽은 어쩌다가...
2: 아, 예, 여기 비엔나가 좀 있거든요.
1: 아, 비엔나요? 저는 프랑크 느낌인데. 비엔나면 아직
2: 세 개가 달려 있거든요, 저는.
1: 세 개요?
2: 네.
1: 그럼 줄줄이네요, 줄줄이.
2: 네,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예요. 아,
1: 저는 저기 독일 프랑크 후르트에 가면 있는 큰 그 프랑크 친구가 지금 있어가지고.
2: 아, 예, 동지군요.
1: 아, 그러네요. 아니, 나이도 동갑이고 턱도 동갑이고.
2: 어, 나이는 동갑이 아닌 것 같은데요.
1: 어, 나이 동갑 아니에요?
2: 네.
1: 아, 제가 지금 실제로 보질 못해가지고. 아, 뭐 상관없습니다. 어쩌다가 네. 이렇게 어떤 음식 때문에 이렇게 되셨는지 좀 말씀드려 물어봐도 될까요?
2: 어, 돼지고기가 아닐까요?
1: 돼지고기.
2: 네.
1: 아니, 돼지고기만 먹으면 이게 사실 거의 다이어트 음식이거든요.
2: 아, 근데 약간 비계가 많은 쪽을 좋아해가지고요.
1: 네.
2: 비계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 혹시 뭔가 찌개라든지 곁들이,
2: 아, 그럼요. 물에 빠진 찌개는 제일 좋아하죠.
1: 아, 곁들였군요.
2: 네.
1: 아,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돼지 고기만으로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2: 아, 그럼요.
1: 돼지 지방도 슈퍼푸드여가지고.
2: 네.
1: 아, 이게 고기랑 뭔가 곁들여가지고. 아, 그렇게 되셨군요. 저는 이제 각종 배달 음식으로.
2: 네.
1: 네, 지금 이게 저장이 돼 있거든요, 턱에.
2: 네.
1: 아, 일단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혹시나 황제파워 자주 들으세요?
2: 네, 맨날 듣고 있어요.
1: 제가 그 울세라 친구라든지 뭐 부위올레 주사가 뭔가 있대요. 그거 한번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네.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빵디.
1: 네, 아, 그리고 연희차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터치 바이 터치만 하면 이상하리 많지 목소리가 착해지는 빵디라고. 제발 이런 것 좀.
3: 아, 네가 뭔데?
1: 네, 희차님. 자, 일단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오 되셨죠?
2: 네.
1: 네. 우리 뭐 투툭족들은 이런 거 물러섬이 없잖아요.
2: 그럼요.
1: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이게 뭐지? 자, 일단 네모난 뭔가 키링 같은 게 잡히고요. 어? 어? 아, 이게 그 네모난 키보드들이 다 있는 게 아니고 한 세 개만 있고 그 플라스틱 네모 안에 어딘가에 걸 수 있는 링이 이렇게 매달려져 있네요. 이거 요즘 참 유행이죠. 모르긴 몰라도 누르면 불 나올 것 같은 느낌스. 이거는 끝났죠. 일단 이제 뭐 우리 투턱맘님의 선택이죠. 자율의지라고 보면 되고요. 여보세요?
2: 네.
1: 아, 목소리 좀 이상한데요, 투턱맘님.
2: 땅콩빵 좋아하시나요?
1: 진짜 땅콩빵을 찾아서 제가 예전에 헤맨 적도 있습니다. 투통맘 이거 파는 곳 찾아 헤맨 적도 있어요.
2: 아, 저는 없어서 못 먹거든요.
1: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쩜 이런 것까지 똑같아? 아니, 이런 것까지 똑같으면 어쩌란 거리?
2: 어쩌란
1: 거리? 자, 제가 오해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산이죠.
2: 예,
1: 자,
2: 오산입니다.
1: 경기 오산의 투턱맘님. 자, 갑니다.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2: 빵디, 우리 쓰리턱대요. 정답은 키캣!
1: 키캣! 성공! 자, 이렇게 저는 쓰리턱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거 뭐 차량도 스크래치가 나면은 한 번 날 때마다 우리가 저기 정비소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스크래치가 나면 그때 한 번에 가서 해결하잖아요. 저도 오늘은 먹으면서 투톱맘님.
2: 네.
1: 아, 안 끊으셨죠?
2: 네, 안 끊었습니다.
1: 아, 일단 우리 그 자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린 같은 동족이니까.
2: 네.
1: 자, 자매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2: 네.
1: 아, 진짜 진심으로 마음만은 반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아, 저도 먹고 싶습니다.
1: 아, 근처에 이거 파는 데 없나요?
2: 아, 있긴 한데 좀 가야 돼요.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1: 아유,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대신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덕분에
2: 람지.
1: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
2: 잘 보내세요.
1: 네, 더위 조심.
2: 빵디 안녕.
1: 야, 끝 인사만. 여러분 지금 땅콩빵 너무 맛있는데요? 와. 근데 진짜 어쩜. 아, 노래 소개 빨리 하라고요? 조금만 먹고요. 어쩜 이렇게 반죽과 땅콩이 이렇게 밸런스가 적당히 달달함을 유지하는지. 자, 일단 당첨자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이미희님, 권정원님, 9279님, 1508님 축하드립니다. 아주 잘 투표를 하셨고, 조윤래님의 신청곡인 박명수 바다의 왕자, 네, 준비가 돼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거 듣고 어디로 넘어간다? 3부로 넘어간다. 저는 땅콩빵 먹으면서 3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0: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당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여보세요.
1: 쌍디, 우리 와이프가 드디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아주 대차게 상가 계약을 턱하니 해버렸거든요. 사실 제 와이프는 예전에 책방 운영부터 선생님까지 정말 열정 넘치게 도전을 이어가던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아이 뒷바라지에만 전념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웅크리고 있던 저희 와이프가 드디어 다시 멋지게 날개를 펴게 되었는데요.

무려 해외 중국 시장으로 패션 용품을 나르는 유통업계의 새내기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둘이서 상가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몸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고은아, 그동안 우리 가족 위해서 희생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내가 평생 전속 머슴이자 1호 직원이 되어서 든든하게 보필할 테니까 우리 이번엔 고은 사장님 이름으로 대박 한번 터뜨려보자. 황디, 우리 고은 사장님 중국 시장 씹어먹고 오라고 대륙의 거상 고은 사장님 파이팅!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신청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고운 남편 팡댕이님의 신청곡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셨고요. 아내분이 아, 강단이 대단하시네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돈을 쓰는 일인데 허투루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내분께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이 실행과 결단력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본인이 잘 계산하셔가지고 아주 현명하게 계약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나저나 하시는 일이 중국으로 수출을 하시는 지금 일인데 이게 이제 뭐 수출이 사실 이 나라에 이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경제라든지 세계적인 이런 것들에 많이 휘둘리는데 그런 일 없이 무탈하게 대박이 좀 나시라고 대박빔을 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빔! 네, 대륙의 거상이라고 우리 또 고은 사장님 일단 굉장히 멋지고 네, 뭐 물론 하심에 있어서 일이 안 힘들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으니까. 하지만 현명하게 두 분이서 잘 헤쳐나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빵댕이 분들도 능력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또 아주 그냥 보통 좀 지혜로워야지.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아주 다르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승리한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은 사장님과 남편분. 아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황제 파워가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박예솔님, 아내분 대단하고 멋지시다. 저도요. 안혜리님, 아 보자 보자 어디 보자. 턱에 땅콩 살 좀 붙은 것 같던데. 6341님, 빵디 솔직히 몇 땅 하셨어요? 몇 땅콩빵? 거의 마시던데 한 24땅콩 정도 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쯤 저 봉투에 땅콩빵이 싸졌었는데 보니까는 1층 남았더라고요. 한 칸. 이게 한 5층인가 4층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층별로. 근데 제가 5층부터 4층까지 털고 1층 남았다. 그래서 더 이상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제가 몇 개나 먹었는지 사실 세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24땅콩 넘을 것 같은데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나 맛있잖니. 네, 이게 중간에 목축일 것만 있으면 진짜 계속 들어가는 땅콩빵 혹시나 근처에 있다면 저처럼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미션 석세스. 자, 신바다는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황제파워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다 같이 으쌰으쌰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운 불어 넣어드릴게요. 자, 3부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곡을 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을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코너죠. 한국만 나간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t's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0: 서울의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자, 고품격 음악방송 황제파워 3번에는 한국만 나간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1님 빵디, 와, 결국 뛰쳐나왔습니다. 땅콩빵 이거 먹고 싶어서 가까운 휴게소 왔답니다. 결국 내 손엔 빵디의 투턱 쓰리턱 애정 빵 땅콩빵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1641님 너무 잘한 행동이고, 이거 참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더 건강에 안 좋아요. 먹고 차라리 그 뛰어가는 동안 칼로리 소모됐을 거 아니에요. 휴게소 뛰어갈 때 그거 대신 그냥 땅콩빵으로, 네, 쌤쌤하면 됩니다. 아셨죠? 원현실님, 아니 살 뺀다더니 또 뭘 먹어요? 아, 보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사히 보우를 제가 지금 먹어봤는데, 아니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마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사히보울이라는 지금 다이어트 음식 식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맛있고, 이거 블루베리가 들어있으니까 이 슈퍼푸드와 함께 곁들이니까는 너무 좋은데요. 근데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건, 우리 임팔라 PD가 추천해줬는데 너무 달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다이어트 식품이,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사유고님, 아니 혼자 뭘 그리 먹어요. 피부과는 그냥 안 가는 걸로, 그냥 그 돈으로 먹을 거 사드세요. 사사유고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에 스크래치가 나면 하나 났다고 가지 않는다고. 여러 개가 나야지 한 방에 그냥 저희가, 네, 이렇듯 여러 개를 먹고 제가 한 방에 그냥 울트라맨 세라로. 자, 일단 한 곡만 나간다 빨리 해볼게요. 세 곡의 후보곡 중에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아서 딱 한 곡만 완곡으로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이 주제가 있어요, 주제.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회사에 사표 던지면서 부르기 좋은 퇴사송입니다. 참 우리 그 황제파워에도 K직장인들 많으시죠. 누구나 가슴에 사표 하나는 가지고 다닌다는 우리 K회사원들, 오늘도 출근해서 다들 일하고 계실텐데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사표를 던지며 인터넷에서 봤던 사표짤처럼 안녕히 계세요,
1: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0: 네, 사실 이 효과음이 퇴사짤에 늘 들어가는 효과음이었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하면서. 네. 자, 그때 부르기 딱 좋은 노래 세 곡을 골랐고요. 여러분들의 노래에 적극적으로 선곡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곡으로 나가는 곡에 투표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주실 때 왜 이 노래를 골랐는지 이유까지 적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자, 첫 번째 회사에 사표 던지면서 부르기 좋은 퇴사송. 자, 그래. 죄송합니다. 이 블루베리가 또 이게 당분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이게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가사가 진짜 사표의 날을 위해서 써진 것 같은 바로 그 노래. 유정석, 질풍가루.

0: 복권에 당첨돼서 퇴사하자!
1: 누구에게? 너에게. 그렇습니다. 사표를 던질 수 있는 네가 챔피언입니다. 싸이처럼 도우던 얼굴을 하면서 사표 던지는 그날의 불을 이 노래 싸이의 챔피언!

한번 더. 아, 너무 좋아버리죠. 자, 날개를 활짝 펴고 회사 밖으로 날아갈 거야. 나를 붙잡지 마. 나는 나비라고. YB의 나는 나비.

아, 노래 세 곡이 다 느낌이 다르게 사표를 던질 것 같은 노래들이죠. 회사에 사표 던지면서 부르기 좋은 퇴사송 세 곡 골라봤습니다. 1번 노래 유정석의 질풍가도. 마치 이 음악은 내가 여기 아니어도 갈 곳 많다, 나를 찾는 곳은 많아,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해, 약간 그런 느낌이고. 2번 노래 싸이의 챔피언. 이것은 바야흐로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나다, 내가 결정한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약간 그런 느낌스. 그리고 3번 노래 YB의 나는 나비. 아, 이거는 멀리 보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움직여버려서 대성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자, 과연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사표를 던지면서 멋지고 폼나게 부를 퇴사송 뭐가 있을까요? 자, 부장님도 이사님도 깜짝 놀라 자빠질 퇴사곡 한 곡을 골라주십시오. 옆에 사장님이 같이 듣고 계시다면 사장님한테 골라달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표 던지면 사장님 이거 뭘로 부금을 쓸까요? 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공목 보내주시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한 곡이 이어서 나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번 유정석의 질풍가도, 2번 싸이의 챔피언, 3번 YB의 나는 나비. 자, 그 곡을 골라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린다고 했죠. 먼저 이어질 노래를 먼저 한 곡을 좀 틀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어질 노래는 자두의 잘가. 자, 노래 듣는 동안 투표 받습니다. 빨리 진행시켜.

이렇게 위로받는 이런 느낌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너무 아름다운 노래죠. 세 곡의 후보곡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곡 바로 YB의 나는 나비입니다.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일단 감사

세 곡의 후보 중에서 딱 한 곡만 완곡이 나가는 코너 한 곡만 나간다. 오늘은 회사에 사표 던지면서 부르기 좋은 퇴사송 세 곡 중에 한 곡을 골라봤고요. 오늘 완곡으로 들을 노래 바로 YB의 나는 마비였습니다. 괜히 그냥 여러분들 퇴사한다는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가지고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 뭔가 좀 짠하네요. 또 이게 이제 퇴사할 때도 괜찮고 퇴사하고 나서도 마음에 좀 큰 힘이 되는 느낌이 좀 있네요. 노래가 김현숙님, 현숙님은 1번 질풍가도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가져. 7827님 이건 무조건 챔피언이요. 퇴사자가 챔피언이죠. 네, 노래 후보 중에 퇴사자의 도가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예 그냥 이름 자체가 퇴사자와 발음이 비슷한 퇴사자. 퇴사자는 인더하우스라는. 네, 조금 아쉽다. 7494님 나는 나비. 복권 되면 음식 배달일 안 하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싶다요. 인정. 인정. 우리나라 복권도 사실 외국 복권처럼 몇천억 막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는 재미라도 있잖아요. 아, 다들 네, 어떤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한 게 맞습니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꼭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시기를. 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1301 하나님, 3887님, 박수영님, 조혜원님 축하드립니다.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곡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준비했고요. 우린 이따 4부에서 봐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바로 대화죠. 한자로는 마주할 때에 말씀화를 써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다이알로그라고 해요.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이알로그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통과한다는 뜻의 디아와 말이라는 뜻의 로고스가 만나 쉽게 말하면 말이 서로 오간다는 뜻이 된다고 해요. 사실 혼자만 말하는 건 대화라고 보기 어렵죠. 또 대화가 없다 보면 오해도 쌓이기 쉬운데요. 요즘은 누구랑 가장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황재성의 황제 파워.
1: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13일 주간 황재성.

0: 사연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수박 반통 통째로 이걸 안고 숟가락으로 퍼먹고 계시는데요. 빨간 속살을 다 파내고 와 이거 뭐 수박 껍질까지 뚫고 나갈 기세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사연 받았습니다. 100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미루고 미루던 동전 교환을 하고 왔어요. 사실 집에 모아둔 동전이 꽤 많았는데 남편이 부끄럽다고 절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큰맘 먹고 들고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쌍디, 동전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15kg 정도라는데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해서 그런가? 체감은 거의 30kg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바꾼 금액은 무려 79만원.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79만원아. 드디어 너를 구해줄 사람이 왔단다. 걱정 마. 내가 아주 알차게 써줄게. 오늘은 동전으로 79만원을 갖고 계시는 1005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동전을 모아서 79만원을 만들었다는 거에 일단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7199님, 야 이거 거의 군장 메고 간 수준이네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동전으로 79만원 이거 쉽지 않은데. 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 동전과 받았던 세뱃돈 지폐까지 다 모았으면 지금 얼마였을지 네, 참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도 근성 있게 모아서 이제 알차게 쓰실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1005님께 오늘 저는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선곡을 해놨고요. 저도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족족 네, 바로 써버리는 그런 잘못된 소비 습관이 조금 있긴 한데 네, 1005님과 여러모로 저는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7118님, 동전 79만원어치라니. 사연자분, 우리 79 친구합시다. 야, 라임을 숫자로 맞춰버렸죠.
1: 좋았어!
0: 네. 자, 일단,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와 지금 잘 어울리는 사연이죠. 그래서 들려드립니다.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두부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0: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더욱더 신나게 날개를 펼치는 월미패. 자, 오늘도 날개 활짝 펼치고 월미도 앞바다를 신나게 날아보겠습니다. 날아간다. 월미패!
1: 월미패가 너무 재밌어요.
2: 오늘 월미패

면 보니까 눈을 보니까 땅콩빵이랑 아사이볼 먹고 혈당 스파이크 왔는데 약간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치. 자, 665님 방금

감사합니다. 6605님, 제 옷이랑 똑같다고 말씀해 주신 거 황제 파워를 듣고 계시다 말씀. 김영수님, 와이프 친구 모임으로 내 가족이서 풀빌라 펜션 왔는데 집에 캐리어를 놓고 왔어요.

아침에 땅콩 빵을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걸 먹고 오늘 운동을 하겠다. 어? 여러분 다이어트 먹으면서 하세요. 굶으면서 하지 마십시오. 알았디? 인생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땅콩 빵이 언제 또 단종될지 모릅니다. 빵디들아 출발! 문지영. 오늘 저녁은 9살 딸이 방과 후 요리 시간에 만들어 온 초계탕이다. 하이! 너무나 귀엽죠? 9살

0: 7353님 날씨가 덥지만 흔들어보자. 1g이라도 덥어질지 몰라. 깨개개
1: 좋았어.
2: 마음을 배가 너무 재밌어요.
0: 장미라님 식당에서 일하는데 불 앞에서 힘드네요.

음식을 추천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건강식으로 갑시다. 오늘 점심은 보쌈으로 진행시켜. 우리 방송은 보쌈이 다이어트 음식이니 게임이. 우리 빵댕이들도 가슴이 뛰는 대로 가십시오. 그게

0: 뭐지 형?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바로 그거지.
1: 한마디
2: 느낌 아니까.
3: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0: 다음 곡으로 살랑 넘어가겠습니다. 코요테 시력.

아니 이런 7097이 무슨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실과 바늘처럼 막고서 벗삼아 하나라는 거? 밥해 언니 보쌈에는 양념치킨 쌈싸 먹어야죠. 혜은이 이런 신박한 조합은 어떻게 알아낸 거죠? 나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맨날 다이어트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맨날 지지만, 우리는 그래도 먹을 거, 먹을 걸로 그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0: 나다리 가다리 그것이 바로 황제파워입니다. 네, 너무 신나서 황지성합니다요. 자, 여기까지. 권유림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요즘 복숭아 맛이 미쳤어요. 30개월 우리 딸 하루에 복숭아 4개씩 먹어요. 아, 30개월이면은 뭐 복숭아, 딸기, 수박에 뭐, 예, 눈이 휘둥그레지죠. 조카가 좋아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 날이 더우면 맞아요. 또 장점이 과일 당도들이 또 올라가죠. 최미정님, 빵디 공개 방송 때까지 우리 같이 턱 빼보아요. 어, 일단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공개방송 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황제파워 라방이 있는 날입니다. 3시쯤 너튜브에 들어가셔서 자, 잘 들으세요. 맨날 이거 컬투쇼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황제파워 없냐. 3시쯤에 너튜브를 들어가셔서 에라오를 쳐야 됩니다. 에라오 이렇게 치시면 황제파워 라방을 볼 수가 있어요. 다들 내일은 3시에 만나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입소문 단디 부탁드리고요. 자,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마탱! 네, 심마탱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신치림의 퇴근길. 가수 이름이 약간 짜개치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신치림이 이거 그 하림 씨하고 조정치 씨. 신이 누구죠? 아, 윤정. 아, 그 신치림이요. 이걸 짜개치로 연결시키는 나 자신 대단하다, 대단해. 양혜종님, 그래!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하자!
1: 좋았어!
0: 혜종씨, 그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함께 맛있게 먹고 맛있게 운동합시다! 자, 신치림 퇴근길 준비했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콩만 먹고 수박 한 통을 샀는데 장마철이라 맛이 덜하다면? 방법이 있죠. 바로 소금. 수박에 소금을 살짝 뿌리면 단맛이 더 산답니다. 아, 멕시코에서는 매운 칠리 파우더도 뿌려서 먹는데요. 베트남엔 과일용 고추 소금도 있고요. 짠맛과 매운맛이 더해졌을 때 극대화되는 단맛. 오늘 하루 짠내 나고 코끝까지 알랄했다면 내 인생 얼마나 달달해지려고 일어나 생각해봅시다. 더 큰 달콤함이 곧 올 테니까요.

Yeah.

해변의 여인 쿨 박서현의 러브게임 월요일 첫 곡이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라송 DJ 박서현입니다. 오늘 해변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예 바다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예수님 수박에 레몬즙 넣어서 먹어도 상큼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레몬즙을 주로 물에다가 희석해서 먹는데 레몬이 어떤 요리에 파스타에도 그렇고 샐러드에도 그렇고 이 궁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수박에 레몬즙 아 요건 생각을 못했는데 요것도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수박에 소금 뿌려 먹기 영상 보셨죠? 예, 수박 주스 만들 때도 소금을 살짝 같이 넣어주면은 단맛이 더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예, 또 뭐 소금의 나트륨 덕분에 전해질 보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너무너무 더운 날에는 살짝 예, 소금 넣는 거 알려드립니다. 소금 얘기 나온 김에 오늘의 영수증은 짠내 나는 영수증 받아볼게요. 유독 아끼고 아껴서 산 것들 보내주세요. 사이트 여기저기 뒤지고 새벽 4시까지 막 뒤지고 뒤져서 예 시력이 더 나빠져. 예, 최저가 산다고 뒤지고 뒤지고 예 그리고 뭐 이거 사려고 몇 달을 굶었네.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 찾아서 멀리까지 예, 우리 매니저님은 저 파주까지 가가지고 서울보다 파주가 싸다며 녹화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예 주유를 하겠다며 예 그 또 반대편에 있었어요. 주유소가 돌아 내비를 태서 돌아 20분이 걸렸어. 20분 예 뭐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선의 러브게임 장기 프로젝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라송이 쏜다 백인의 커피 총 100명의 솔방울에게 예 개카 긁어서 예 시원한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오늘도 드릴 거예요. 1부에 읽혀진 예 모든 분들께는 아아가 선물로 갈 예정이니까

0: 여러분 오늘의 짠내 나는 영수증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하는 나만 쓰레기야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4: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649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딸 결혼식 예식 드레스를 보고 가는 길입니다. 첫 딸을 시집 보내는 어미의 마음을 담아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신청한다고 하셔서 바로 이어드렸습니다. 이분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갑니다.

전국의 짠돌이 짠순이들에게 커피 많은 통 크게 쏩니다. 돈 아끼고 커피 받자. 오늘의 짠내 나는 영수증. 라송이 쏜다. 백인의 커피 소개된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제 개인 카드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분께 나가요. 네. 저는 짜지 않아요. 다만 시간에 한계가 있을 뿐이라. 예. 권유리님,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마트 네 군데 소식을 다 받아보고요. 품목별로 제일 저렴한 곳으로 가서 삽니다. 많을 때는 네 군데 모두를 방문할 때도 있거든요. 꼭 다른 한 군데가 유독 더 싼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마트가 약간씩 가격 조정이 되는데 야, 네 군데를 다 다닐 정도로 하면은 엄청 운동도 되시겠네요. 4153님. 저는 로봇 청소기요. 워낙 고가라서 한 달 내내 유튜브에서 비교하고 또 어디가 제일 싼지 알아보는 데만 2주 넘게 걸려서 샀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또 오래오래 잘 쓰시기 바래요. 7918님, 언니 저는 맛있는 샌드위치가 저녁 6시 이후에 할인을 해주는데 그거 먹으려고 시간 맞춰서 서울에서 동탄까지 갔어요. 아이고야. 아까 마트 네 군데도 놀라웠는데 이분이 더 위너입니다. 동탄까지 가신 분. 오희성님, 저렴하다는 쇼핑몰에서 이어폰을 샀는데 일주일 뒤 보니까 갑자기 11만 원짜리가 8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배송 오래 걸리는데 그냥 환불하고 다시 주문해서 거의 3주 �걸렸어요. 오유, 그래도 3만 원을 벌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냥 취소해버린 거죠. 1983님. 100원짜리 영수증 본 적 있나요? 매일 7,000보를 걸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딱 50원을 주는 어플이 있어요. 열심히 걷고 또 걷고 건강 챙겨서 몸 포인트로 맛있는 거 바꿔 먹었네요. 메뉴 변경하면서 딱 100원이 모자라서 낸 결제 내역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포인트를 모아서 예, 오늘 결제를 하셨네요. 예, 패스트푸드점 KF땡에서 예, 잘 쓰신 내역 봤습니다. 3688님. 저 이번 주말에 돈 아끼려고 봉다리 이사했어요. 엘베 없는 5층인데요. 가구는 테이블과 의자밖에 없어서 검정색 대형 봉지에 옷이랑 신발, 가방, 식품, 책 다 때려놓고 50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민 가방 안고 내려올 때는 너무 서러웠고요. 암튼 70만 원을 아꼈는데 마사지 받아요. 마사지 아니야, 괜찮아. 운동하고 여러분 약간 근육통이 옵니다. 마사지는 70만원까지 안 들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사가 진짜 큰일이에요. 그죠? 3688님. 네. 월급은 통장을 스칫불 스텔라장 이어집니다.

스텔라장.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었습니다. 오승준님, 라송, 저는 편의점에서 파는 크림 롤빵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모든 편의점에서 원뿔 원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 날씨에 집 가까운 편의점이 아닌 2km 떨어진 편의점에서 크림 롤빵을 샀네요. 덥지만 원 플러스 원 포기 못하는 저. 아니, 사서 다행입니다. 거기까지 막 이 더운 날 갔는데 없어. 너무 허무하잖아요. 축하드립니다. 4024님, 언니 저는 배달비가 아까워서 포장하러 다녀왔어요. 뚜벅뚜벅 땀 뻘뻘 흘리며 다녀왔는데 그냥 배달비 주고 집에서 시원하게 먹을 걸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1시, 2시에는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팥빙수를 먹어야지 생각했다가 거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너무 땀이 나고 진이 빠져가지고 입맛이 똑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1678님, 우리 신랑은 마트에서 봉투값 100원 아깝다며 손에 다 끌고 안고 오다가 1,500원짜리 과자를 길거리에 빠뜨리고 왔네요. 이 마음 알 것 같아. 저도 짐이 얼마 안 될 때는 그냥 100원 하면 되는데 굳이 그냥 손가락 사이에 막 가방에 막 겨드랑이에 낑겨가지고 막 오는데 손에 쥐난다니까 여러분. 어쩔 때 엘리베이터 타고 막 버튼 누르고 할 때 이럴 수 있어요. 김재영님, 운동화 한번 사려면 백화점 가서 직접 물건 보고 신어본 다음에 사이트 여러 거 비교해서 최저가로 구매해요. 문자도 50원, 100원 들어가서 고릴라 이용해요. 고릴라는 무료니까 여러분, 고릴라로 좋은 글 많이 남겨주세요. 김다현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간 짜장이 먹고 싶었는데 이번 달 지출이 너무 많아서 짜장라면으로 대체합니다. 5개에 4,990원. 예, 5개. 그러니까 하나에 한 봉지에 1,000원 정도 하니까. 짜장라면도 여러분 추천해드려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지미숙님, 저는 커피를 연하게 마시거든요. 그래서 투샷으로 시키고 이틀에 나눠 마셔요. 살짝씩 물 부어가지고 마셔도 여러분, 연하게 정말 보리차처럼 그렇게 마시는 거 추천합니다. 전민경님, 다들 아껴서 합리적 소비하시네요. 저는 나가면 돈 쓰니까 그냥 안 나가요. 이게 최고의 저 휴식일 수도 있습니다.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가 선물로 갑니다. 정말 많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온몸 밥만 잘 먹더라.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0: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중학교 3학년 무렵 학원에 새로운 여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키에 까무잡잡한 피부. 예쁘면서 귀엽기가 쉽지 않은데 그엔 그랬죠. 처음 본 순간부터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 하, 뭐지? 어디서 봤지? 혹시 전생에 알던 사이인가?
0: 그날부터 짝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고백을 해야지 하다가 포기하고 내일은 꼭 해야지 하다가 또 주저하고 그렇게 두 달이 흘렀는데 어느 날부터 그 애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1: 야, 저 앞에 안 떠네. 왜 안 와?
2: 걔 그 학원 옮긴 것 같던데.
0: 이럴 수가. 말도 한번 못 걸어봤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우연히 길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인사는커녕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한 가지 수확은 있었습니다. 교복. 그 애가 입고 있던 그 교복. 어떻게 그 애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내린 답은 전교 학생회장이 되는 것. 당시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축제가 열리면

0: 인근 다른 학교 학생의 학생들을 초대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학생회장이 되어서 당당하게 그 애 앞에 나타나겠다. 그때가 1학년이었고 학생회장 출마는 2학년만 할 수 있으며 축제는 가을에나 열리니 장장 2년짜리 계획을 세운 겁니다. 먼저 공부 열심히 했고요. 타의 모범이 되도록 품행도 바르게 했습니다. 교우관계 원만히 성격까지 바꾸며 리더십을 키웠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 그리고 드디어 2학년이 되었고 저는 그렇게도 꿈꾸던 전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축제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학생회장 자격으로 그의 학교에 정식 초청을 받았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 애를 찾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1: 안녕. 우리 학교 찾아줘서 고마워. 우선 다 같이 강당으로 가자.
0: 그 애였습니다. 그 애도 학생의 일원이라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겁니다. 다시 심장은 요동을 치고 완전히 뚝딱이가 되어서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축제만 보다가 돌아왔죠. 바보처럼. 하지만 3년간의 짝사랑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비상연락망이 있었기에 그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했죠. 고백을. 하지만 그의 반응은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난 아직 널 잘 모르고 뭐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그때부터 또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저 선물. 응? 무슨 선물? 50일 선물.
1: 50일? 우리 뭐 사겨?
0: 아니, 내가 고백한 지 50일. 그냥 그 기념이야. 50일, 100일, 200일, 300일, 400일 선물과 편지를 주면서 마음을 표현했고 그러는 동안 그 애와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남사친으로 남을까 불안했고 500일이 되던 날 저는 커플링을 준비하고 더 이상 친구는 싫어. 이 반지 안 받으면 더 이상은 부담 안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친구로 잘 지내자. 그러자 그 애는 나는 말로는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는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네 마음 너무나 잘 알면서 너무 늦어서 미안해. 오늘 500일 아니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 10년 연애 끝에 결혼도 했고요. 지금은 프로야구 선수가 된 첫째 아들과 형을 따라 프로에 가려고 열심히 운동 중인 둘째 아들과 함께 올해로 22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16 말없고 소심하던 소년이 짝사랑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 그 노력들은 저 스스로를 바꿨고 제 인생마저도 바꿨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나 셉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운명이 바뀝니다.

홍지호 프로포즈라는 곡입니다. 예,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내다가 프로포즈하실 분들은 이 곡을 쓰세요. 이게 정말 저도 오랜만에 듣는데 제목 자체가 프로포즈라는 곡입니다. 예, 최은미님 이 친구 뭐래도 될 친구네. 김수미님 대단하다 진짜 와우 그죠? 아, 그 정말 어떻게 또 그렇게 학생회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했는지 그죠? 그리고 학생회장이 되었다는 것도 놀랍고 예. 그러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리더십도 키우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 교우관계 원만히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많이 발전을 또 했어요. 오준호님, 어우 아들이 프로야구 선수까지 대단하시네. 조윤선님, 누군지 궁금하다. 8583님, 혹시 사연자가 박 씨인가요? 기아 박재현 선수 부모님 같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특이한 성의 프로야구 선수. 이게 이분이 성이 특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아볼 것 같다면서 가명이나 익명을 부탁드린다고 예,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이 좀 특별한 프로야구 선수 누가 있나요? 아, 이거 뭐 구단이라도 좀 알아야 우리가 찾는데 저처럼 아이돌 덕후면 저는 아이돌 바로 찾을 수 있는데 프로야구 선수는 제가 잘 찾질 못해요. 뭐 예를 들면 특이한 성 뭐 표 씨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죠? 뭐 차 씨라든지 뭐 이런 성인가? 예. 사연자입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집사람과 같이 듣고 있는데 사연이 소개되니까 계속 응? 응? 응? 하다가 네가 보낸 거냐며 물어서 놀래서 둘 다 눈물 찔끔했네요. 엊그제가 생일이었는데 이걸로 깜짝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이벤트로 저녁에 한잔 해야겠네요. 하, 정말 낭만 있다. 그죠, 여러분? 아내 생일이라고 10년 연애하다가 지금 22년을 생일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예, 너무 정말 멋진 사랑꾼입니다. 아니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 어디 구단이냐고요, 사연자님. 예, 어디 구단? 예, 특별한 성이면 소씨? 아니면 목씨도 있네, 목씨. 소형준, 목지훈, 많은 분들이 어준서. 야,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한 성보다 훨씬 특이한 성이 많네요. 저는 표씨나 차씨 생각했는데 소, 목, 어. 자,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곽빈 씨가 있네, 또. 조윤서 님이 주셨는데 이 중에, 네 분 중에 예쓴지 노은지 그것만 좀 보내줘요. 예, 사연자님. 요 네 분 읽어드린 자 중에 있다 없다만 보내주시면 아, 궁금해서 그래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보내주세요. 경서 밤하늘의 별을 이어지고요. 이분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20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를 받을 수 있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0: 제주소년 2분단 셋째 줄 이어드렸습니다. 오영웅님이 육선엽 선수도 있습니다. 9236님이 소형준 선수는 2001년생이라 후보에서 제외. 야, 여러분 다들 셜록이 되셨어. 명탐정 코난처럼 다들 어쩜 이렇게. 이정희님 다들 명탐정 코난처럼 게다가 야구 없는 월요일에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라 평소에 야구 보는 분도 오늘만큼은 라디오 들으며 추리하는 게 다들 너무 재밌으십니다. 예, 우리 솔방울들이 너무너무 고릴라의 재밌는 글들을 서로 많이 주고받고 계셔가지고 그걸 또 읽어보고 있었어요. 예, 박서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135555

0: 건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여행 가고 싶네요. 날도 덥고. 박수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3461님, 라송 오늘 오후에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잖아요.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아주 정중하게 전화를 받아서 김영철부터 박소연까지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7524님, 라송 청취율 조사 전화 왔어요. 이런 날도 있네요. 박소연의 러브게임 매일 챙겨 듣는다고 큰소리로 외쳤어요. 감사드립니다. 러브게임이에요 여러분. 러브게임 박소연입니다.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022056으로 2056으로 시작되는 전화 혹시 02로 오면 여러분 이제 많이 안 받으시니까 2056으로 전화 오면은 박소현의 러브게임이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매일 듣는다고 자랑도 좀 많이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후 박소현의 러브게임 3부 이어집니다.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기역이응. 장맛비가 잠시 그치자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에 이곳을 찾는 분이 많이 늘고 있대요. 늦은 시간까지 나무 아래 돗자리를 깔고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훌륭한 도심 속 피서지가 되는 곳.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기역 이응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백현, 놀이공원 힌트송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이 공원이었거든요. 8985님, 공원이요. 저도 지금 호수공원 한 바퀴를 돌고 있거든요. 매일 잘 들어요. 여기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예요. 야, 호수공원 좋다. 6607님, 우리 동네는 공원이 없어요. 야, 공원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여의도에는 여의도공원이 있고 서울에 또 석촌호수 그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너무 좋잖아요. 정기훈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갑니다. 기억 이응으로 개울이 왔어요. 개울. 발 담그고 있으면 최고라며 3887님. 공원보다 개울이 훨씬 더 시원하고 좋죠. 그리고 과일. 돗자리 펴고 시원한 과일이면 최고입니다. 3173님. 그리고 강원. 기억 이응. 강원. 시원한 강원도로 오세요. 강원도는 도심이 다 시원합니다. 385님. 이진아님. 겨울. 겨울이 빨리 왔으면 해서 겨울. 그리고 궁예가 됩니다. 0201님. 4달러. 예, 궁예. 이 중에서 이진아님 그리고 3887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0: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맛만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3: 메디솔라.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0: 전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번에 yo te quiero yo me muero por tu
4: amor si bone 자취방에서는 전기세 아끼려고 선풍기 틀고 부모님 계신 본가 가면 에어컨 빵빵하게 켜는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5: 전기세 아끼려고 출근 핑계로 에어컨 빵빵한 방송국에 피서오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4: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선물처럼 그렇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5: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6: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0: pienso en ti. 월요일이 힘드신 분들, 월요병 퇴치제, 예뻐서 쓰러지는 예쁜 쓰레기주 두 분입니다. 윤지성, 박소라,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스.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면 두 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뻐서 쓰러지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저번 주에 개콘 방청을 다녀왔어요. 6002님. 오랜만에 개콘 가서 많이 어머나. 웃고 왔습니다. 소라님 코너가 너무 재밌어요. 소라님 최고.
1: 아우 감사해라. 또 이렇게 아, 오셨었구나.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0: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러분 또 이 보는 라디오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1: 맞아요. 또 와서 실제로 보시면 더 재밌어요.
2: 더 재밌어요. 네.
1: 그쵸,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 더 신나고 맞아. 재밌습니다.
0: 6002님께 선물 갑니다. 개콘 들어가고 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더 사랑을 해주시고
1: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스케줄도 많아지고.
1: 그쵸, 아무래도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 리허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너튜브랑 같이 병행을 하려다 보니 아. 좀 시간이 이제 빡빡해지긴 하더라고요.
0: 그렇네. 예. 너튜브 여러분 너튜브 채널 한번
1: 예, 저희 슈케치라는 그 채널인데 좀 네.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슈케치 여러분 쉬.
1: 네, 슈케치입니다. 어이에요. 어이 케 어이.
0: 예, 슈케치.
2: 분명하게 또 얘기를
1: 혹시나
2: 해야.
1: 아이로 들어가실까봐. 그렇지. 어이입니다. 예.
0: 그러니까 그 스케치북 할 때
1: 맞아요. 맞아요. 예, 슈케치입니다.
0: 슈케치 예. 검색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우리 워너원이 9년 만에 K-컴 무대에 오릅니다. 축하 축하.
1: 어머나 어머나.
0: 축하드립니다.
1: 진짜
0: 9년이 네. 웬 말이야 9년이
2: 그러니까요.
0: 근데 K-콘 무대 그때는 정말 9년 전에 너무 우리가 열광했었는데 이제 9년 네. 만에 다시 K-콘 무대 서는데 그러면 연습이 지금 좀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2: 저는 사실 또 뮤지컬 지금 당장 이제
0: 그러니까.
2: 다음 주
1: 연습해야 될 게 너무 많네.
0: 맞아요.
1: 무대도 지금, 연습해야 되고
2: 해야 될 게 사실 아직 이제 거의 지금 뮤지컬도 막바지여가지고
0: 네네네 최종 연습.
2: 그 최종 연습을 좀 해야지 또 공연 올라가니까.
1: 그렇죠. 아우 세상에.
0: 정말 마음이 어때요? 이 워너원 거와 뮤지컬 그, 두 개 중에 네. 5대 5로 할 수는 없잖아. 사실.
2: 5대 5가 안 되죠.
0: 그러니까
2: 그냥 정말
0: 7대 3이에요?
2: 아니 7대 3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제가 그냥 세상에 사라지고
0: 싶어. 아,
1: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게 이래.
2: 맞아요. 약간, 내가 정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막 그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1: 압박감과
2: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그렇지.
2: 열심히 네. 예, 몸을 갈아서 그냥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0: 맞아, 맞아.
1: 끝까지 잘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생각하잖아요. 내일 아플면 좋겠다.
1: 약간 도망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0: 너무 부담이 이제
1: 부담되면.
2: 맞아, 맞아.
0: 그래서 여러분 혹시 K-콘 하다가 윤지성 씨가 뭐 그럴 일 없지만 쓰러지면 뮤지컬 때문에 쓰러지고. 아니다. 더위 때문에 쓰러지고.
1: 더위 때문에. 지금 이 더위가 더위 말이 안 돼요, 지금.
2: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뮤지컬도 K-콘도 네. 놓치지 않겠습니다.
0: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박오뉴 님이 지성님 뮤지컬 티켓팅 성공했어요. 대구에서 공연 보러 서울 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이분께도 아아가 가고요. 아까 그 개콘 오셨다는 분도 아아가 선물로 갑니다.
2: 여기 이렇게 가족 챙기는 것도 잘해.
1: 진짜 감사해라.
2: 진짜 감사해요.
0: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갑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너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나만 쓰레기야. 제목은 독하지만 힐링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나의 속물근성, 나의 이중성, 양심 고백을 솔직하게 게시판에 긴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의 양심 고백이에요. 세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3: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점심시간 회사 근처에 있는 단골 국밥집에 갔는데요. 옆 테이블에 과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 걸면 합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요. 과장님도 여기저기 전화를 하느라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4: 지금 밥 먹고 있어가지고. 아, 급한 일이야? 그럼 5분만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럼 알겠어. 바로 갈게.
3: 그러더니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나가시는데 테이블에 사이드로 시킨 만두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설마 저거 다 버리시는 건 아니겠지?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다시 오실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냥 내가 먹을까 그래. 어차피 내가 안 먹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 아 그래도 혹시나 다시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만두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던 김이 점점 옅어지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다 식어서 버려지기 전에 얼른 먹어버리자 하고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는 순간
0: 아이고 손님 아구 그걸 드시면 어떡해. 여기 계시던 분 그냥 금방 다시 온다 하고 나갔는데 아이고 이러지.
3: 멘붕도 잠시. 과장님이 오기 전 얼른 새만두로 바꿔치기를 하기 위해 급히 만두를 주문을 했고요. 제가 손댄 만두는 제 테이블로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4: 윤대리? 윤대리 그거 내가 시킨 만두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왜?
3: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나중에 잘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과장님의 눈빛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이후 매일 밤 이불을 뻥뻥 걷어차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0: 타이밍이 또 다 절묘하게.
4: 진짜 창피하다 이거는.
0: 오늘 문자 주제는 나의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의 나의 흑역사, 직장생활의 나의 흑역사, 우리 가족 내에서 나의 흑역사. 정말 이불킥 몇 년이 지나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나의 흑역사를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은 이제 너무 과한 헤어나 과한 의상을 그때는 트렌드라 입었는데
4: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세상에나 내가 저러고 다녔구나.
0: 그래. 맞아요. 나는 그래서 옛날 거 가끔 막 사진 올라오면 그 옛날 메이크업이랑 이런 게 진짜
4: 저도요.
0: 너무 과해서. 예.
4: 저는 예전에 개콘했을 때 이제 막 단발머리 가발 같은 거 이제 네. 단발을 해야 되는 어떤 씬 때문에 네. 썼는데 너무나 그런 어떤 시대에 안 맞는
2: 가발 정말
4: 예.
2: 가발.
4: 너무나도 약간 각진 가발을 쓴 네. 모습을 보면 약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0: 아, 그런 거. 예. 맞아. 그리고 과한 분장도 네. 연예인들이 그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윤유성 씨는 흑역사 혹시 있어요?
2: 아, 저도 많죠. 저도 지금 뭐 아까 방금 전에 K-콘 하니까 생각나가지고 네, 저도 옛날에 K-콘인지 네, 뭐 시상식인지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무대에 서 있는데 네. 무대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0: 네, 네, 네.
2: 무대가
4: 설마
2: 네. 무대가 너무 시원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무 무대가 이렇게 시원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무대에 딱 올라오자 이렇게 리프트 같은 거
4: 타고 네, 네, 멋있게
2: 이제 흰색 옷을 입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네. 알고 보더니 지퍼가 열려 있더라고요.
0: 근데 사고다.
2: 이게 아무리 이제 다 해도 멤버가 많고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아무리 사실 본인이 챙겨야 되는 게 맞아요.
4: 그치.
2: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인원이. 사실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망가진 줄 모르고 이제 입고 무대 올라갔던 거지.
0: 근데 그거 그 지퍼는 여러분 망가지잖아요. 그럼 한 번 팍 열리면 그다음에 다시 봉합이 안 돼.
4: 안 돼. 그거는 계속 제자리로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0: 어떡하냐.
2: 진짜 이렇게 막 쑤셔 넣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진짜 완전 이게 너무 그 앞에 계신 분 표정이
4: 약간 트라우마처럼
2: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날 이후 제가 너무 그 약간
4: 강박처럼 생기는
2: 이걸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무대 중간중간 계속.
4: 근데 약간 다른 사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2: 오해 많이 했어.
4: 윤유성이 왜 이렇게 자꾸 바지춤을
0: 그리고 사실 그럴 때 팬티 컬러가 또 이렇게 뭐 맞아. 바지 색깔하고 비슷하면 괜찮은데 꼭 네. 그런 날 사고가 나려면 꼭 색깔 있는 블루 팬티나 빨간 팬티 뭐
4: 쨍한색
0: 그런 게 들어가.
4: 같은 하위트면 괜찮은 거
0: 줄무늬 팬티 막 이런 게 들어와요. 이게 트라우마지.
2: 이게 있어. 그럼 뭔가 흑역사
4: 네. 어쩔 수가 없어. 그죠? 네. 이 일을 하다 보면 없을 네. 수가 없어.
2: 다들 뭐 한 번씩 경험 있지 않을까요?
4: 그럼요.
2: 무대하다 보면.
0: 아 정말 바지도 춤추다 터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도 막 아이돌들 바지 터져가지고 난리가
2: 났습니다.
0: 자, 여러분의 흑역사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박명수 탈랄라.
5: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0: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코입.
1: 박명수 탈랄라. 이게 그 시대 때는 이런 게 또 트렌드여가지고 네. 굉장히 새로웠는데 네. 또 이제 지금 또 들으면은 아 이게 또 너무 과한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2: 맞아, 한 맞아요. 번씩 땡겨요. 또.
3: 맞아 그래. 이런 노래가 땡길 때가
1: 맞아.
3: 있어요.
1: 맞아.
0: 땡겨.
1: 그러니까요. 김혜라님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흑역사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3: 학창 시절에 눈물 셀카 찍어서 SNS 올린 거요. 아. 지금도 가끔 생각나서 입을 팡팡 차요.
1: 그러니까 이때는 있어. 이게 또 괜찮았는데 채연 씨는 20년이 지나도 채연하면 눈물 셀카 같대잖아.
3: 눈물 셀카가 발목을 잡아.
0: 그때는 낭만의 시대였어.
3: 막 이별하고 이러면 약간 눈물 셀카 해놓고 흑백 사진으로
0: 사진을 그치. 해놓고. 네.
1: 그때는 다 그랬어요.
0: 전하지 못한 편지를 쓰는 게 유행이었어.
1: 맞아 맞아. 근데 지금 그때 그 글 쓴 거 보면은 그게 제일 최악이야. 진짜. 그
3: 미니홈피 옆에 다 닫아놓고. 네.
0: 자꾸 부활한다는 거. 아 그걸로 이별식이라 알 수 있었어요.
3: 네, 이별식이라 알 수
1: 있었죠. 다 닫아놓고. 네. 싹 다 지워야 돼. 거기 올라오는 내가 썼던 글.
3: 아, 싹 다 지워야 돼 진짜.
1: 민재우님.
4: 초등학교 때 멋있어 보이려고 첫사랑 여자애 앞에서 다리 찢기 보여주다가 바지 뜯어진 적 있었어요. 제 흑역사예요.
3: 어떡해.
1: 다리 찢기가 연예인만 다리 찢기 이게 저 뭐야 이 바지가 뜯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춤추고 뭐 또 네. 하다가 아이고 이거는 초등학생 때니까 못 잊어. 이거
3: 맞아. 초등학생 때면 진짜 창피했을 거예요.
1: 맞아. 맞아.
3: 애기 때는 이런 맞아. 게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1: 그리고 애들이 막 놀리고.
0: 아직도 네. 동창하면 놀리지.
1: 맞아. 그래. 너 그 바지 찢어지네.
3: 맞아요.
1: 2243님.
3: 20년 전 처음 사귄 여친과 월미도 가서 디스코 팡팡을 탔어요. 여친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아준다는데 잡아준다는 게 그만 제가 미끄덩해서 엉겹결에 여친 바지를 잡았더니 아유. 반쯤 훌러덩 첫 연애 끝일 줄은
0: 어떡해.
3: 그러니까 결국은 바지를 벗긴
1: 세깅,
3: 거네요.
1: 세깅 된 거야 세깅.
3: 그러니까 여친구 세깅. 바지를 벗긴 거네요. 반을.
1: 야 근데 이게 또 뒤가 너무 무섭다. 첫 연애 끝일 줄은
3: 이렇게 헤어지셨나 보다. 아, 첫 연애 끝이라고? 아
0: 그래 이렇게 그냥 끝난 거야.
3: 아이고
1: 이분께 선물 갑니다. 이미정님.
4: 20대 때 소개팅을 했는데요. 스테이크 먹다가 이에 끼어서 화장실에서 급하게 치간 칫솔로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1: 했는데요.
4: 글쎄 그만 그 치간 칫솔이 이게 앞니 쪽에 낑겨서 어머 안 빠지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근데 식은땀 나 이거.
3: 어떻게
1: 앞니에 딱 들어갔는데 안 빠질
3: 때가 있어. 이거 맞아.
1: 어떻게?
4: 그래서 그때 그 소개팅 남이랑 같이 가서 치과 가서 뺐습니다.
1: 어머.
4: 그 소개팅 남은 지금 제 남편이고요.
1: 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4: 가끔씩 남편이 놀려요.
1: 근데 그 사람도 놀랬겠다. 왜냐면 신랑도 놀랬을 거야.
3: 그럼요.
1: 왜냐면 화장실 간다고 가가지고 갑자기 치간 칫솔을 이 사이에 끼고 와서
3: 와가지고.
1: 어머 이거 안 빠져.
3: 가야 될 것 같아요.
1: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3: 어떻게? 가시죠.
0: 좀 귀여워 보일 것 같긴 한데.
3: 약간 이거는 사실 본인은 흑역사지만 재밌는 약간 해프닝
0: 에피소드 같은
3: 에피소드 느낌으로 귀여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이분 자랑을 하셨네 그럼. 아 선물은 없습니다.
3: 왜냐면 남편이 됐기 때문이죠.
1: 없어. 3105님.
3: 며칠 전에 있었던 나의 흑역사입니다. 멀리서 아는 사람이 오길래 반가워서 양손으로 머리 위 하트를 그리며 폴짝 뛰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생판 모르는 남이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대로 하트 그린 채로 옆상가로 뛰어갔어요.
1: 너무 창피한데.
3: 맞아. 이게 눈이 나쁘면.
0: 눈이 나쁘면.
3: 모르고.
0: 모르고 그냥 인사하고. 근데 그분이 상당히 당황하시네.
3: 맞아요. 맞아. 상당히 당황하시네.
0: 상당히 당황하죠.
1: 그리고 네.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이면 또 괜찮아. 왜냐면 그 사람하고는 내가 두 번 다시 볼
3: 맞아.
1: 일이 없잖아요. 그냥.
3: 맞아요,
1: 예,
3: 맞아요.
1: 차라리 다행이야. 우리 같이 막 아는 사람이면
3: 애매하게 친한 사람이나
1: 그렇지.
0: 큰 일이야, 더 큰 일이야.
3: 큰 일이야. 오히려 사이 안 좋거나.
1: 맞아, 막 대성아 이러고 안았는데 K윌이면 누나 왜 그래? 막 이게 더 그래. 창피한 거야.
3: 맞아요, 맞아요. 예.
1: 이경필님.
4: 웅변대회 나갔는데요. 이 연사. 이 연사만 7번 말하고 기억이 백지 상태 울면서 내려온
1: 거. 근데 이거 이럴 수 있어.
3: 맞아.
1: 근데 이거 진짜
0: 너무 감사해.
1: 왜냐면 준비는 너무너무 열심히
3: 그럼요.
1: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3: 그러니까 이런
1: 어떡해.
3: 무대 저희는 무대 올라가는
0: 맞아,
3: 직업이니까 이런 악몽도 많이 꿔.
1: 맞아.
3: 다 까먹고 막 틀리고 이런 꿈.
1: 그래서 나중에 막 울는 거야.
3: 울면서 놀래서 막 식은땀 나면서.
1: 이분 이경필님께 선물 가고요. 잠시 후 박선혜 러브게임 4부 계속됩니다.

0: 뜨센 주현영 뚫어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친구의 더위를 날려주는 추천 음식이 뭐예요?
1: 저는 팥빙수 좋아해요. 팥빙수를 큰 컵에 담아서 드시는데요. 들고 다니면서 먹기 좋아서 학교 끝나고 나서는 학원 갈 때 너무 더우면 하나씩 사서 먹거든요. 그럼 이거 싫을 정도로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2: 저는 수박화채요. 엄마가 더운 날은 집에서 화채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수박을 파서 그릇을 만들고 파는 수박이랑 다른 과일을 조금 더 넣어서 시원한 사이다를 부어서 먹으면 진짜 달고 시원해요.
0: 덥다고 축 처져 있기보다는 이렇게 더위를 날려주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시원하고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것도 좋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예뻐서 쓰러지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0713님이 문자 주셨어요.
1: 언니, 저 로또 5만 원 됐는데 받으러 농협 VIP실 갔어요. 판매처에서 바꿔주는지 모르고, 근데 직원이 만 원짜리로 드릴까요, 5만 원짜리로 드릴까요 해서 더 창피했어요.
0: VIP실, 그 VIP실까지. 그죠. 아니, 그 정도 또 금액이 아닌데.
1: 아닌데 사실 5만 원이면.
0: 아, 이거 뭐 재밌는 에피로그. 예, 선물 갑니다. 문명님.
2: 서클렌즈가 유행이던 그때 너무 욕심내서 아주 까맣고 큰 서클렌즈를 착용했는데요. 친구들이 흰자위가 안 보여서 너무 무섭다고 놀려댔었죠. 그때 사진들 보면 잠자리 혹은 외계인 눈이에요.
0: 맞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맞아요. 빅스가 저주 인형인가 막 이런 거 할 때도 정말 너무 무섭게 검은 동자만 막 보이게 막 맞아요. 렌즈 착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무섭지.
1: 예전에는 진짜 새까만 거, 요즘은 약간 브라운 색깔이 맞아요. 약간 이렇게 옅게 하는데
2: 꾸안꾸 느낌이
1: 정말 새까만 색깔로 했거든요.
0: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2: 맞아요. 흑돌 같은 느낌.
0: 맞아. 흑돌 흑돌.
1: 나를 보는지 어디를 보는지 몰라.
0: 맞아. 이분께 선물 갑니다. 예, 8864님.
1: 20년 전 아르바이트로 예식장에서 식 진행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신부 입장 때 노래가 안 나왔어요.
0: 그럼 어떡해?
1: 진짜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최대 흑역사입니다.
0: 아까 신부 입장 멘트와 동시에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1: 잘못 누르셔가지고 어떡해. 이거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2: 이거는 진짜.
0: 아니, 그리고 이 신부한테 너무 미안하다.
2: 그러니까.
0: 집에 막 가서도 잠을 못 자지.
1: 그러니까 미안해서.
0: 이분께도 선물 가고요. 계속해서 남한 쓰레기야 다음 사연 이어갑니다. 여자분이라 화장품 세트 선물로 가고요.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의 양심 고백 함께 읽어드립니다.

0: 중반 취직에 성공해 첫 직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한 첫날 함께 일할 동료들과 먼저 인사를 나눴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순이라고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박소라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이에요. 우리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셋이 동기라 생각하고 잘 지내봐요.
0: 어머 고마워요. 저 근데 혹시 다들 나이가?
1: 저는 25살이고요. 여기 소연 언니는 28살이세요.
0: 저는 30대 중반이긴 한데 그래도 친구처럼 편히 대해주세요.
1: 당연하죠, 네. 언니.
2: 그럼요.
0: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기들의 나이를 듣고 제대로 현타가 왔는데요. 그것도 잠시 더 큰 현타가 찾아왔죠.
1: 소라, 옹니. 옹니는 여기 입사하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공무하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온 거거든요.
0: 와, 공무원이요? 대단하다.
1: 아니요. 저보다 소연 언니가 더 대단하죠. 저 언니는 사장님이었대요. 자영업 하시다가 왔거든요.
2: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뭐 작은 가게 하나 한 거예요. 소라 언니는요? 어떤 일 하다 오셨어요?
0: 나는 첫 직장인데 이들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경력도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차마 저는 백수였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학원 강사, 예, 학원 강사 했었어요.
2: 학원 강사요?
0: 예. 그냥 작은 입시 학원 강사, 예.
2: 더 대단하신 분 여기 계셨네. 아니, 어느 학원인지, 어디 학원인지 물어봐도 돼요?
0: 강남 쪽?
1: 아니, 소문으로만 듣던 강남 8학구?
2: 어머.
1: 아니, 거기서 강사를 하셨다고요? 알고 보면 스타 강사가 막 그런 거 아니죠, 언니?
0: 그런 거 아니고 엄청 작은 학원이었어요, 예. 자존심 지키려고 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매일매일 맘졸이며 출근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3: 이건
0: 거짓말이 네. 부르는데.
2: 맞아. 근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로 그냥 한 개 툭 던졌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나중에 눈사람이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 나중에 회사에서 누군가 한 명 알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다가 나도 강남 쪽에서 일했었는데 어디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끔찍해.
2: 너무 무섭다. 예, 오늘 문자 주제 거짓말이야입니다. 사실 내가 그때 한 말 거짓말이었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말했던 일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주세요. 그거 거짓말이었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아니 엄마들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애들한테.
3: 어떤?
2: 엄마들이 애한테도 거짓말 많이 하잖아.
3: 저런 것도 있었어요. 명절에도 명절에 용돈 세뱃돈 받으면 불려가지고
0: 내가
3: 줄게.
0: 잘 모아가지고 너 어른 될 때 줄게.
2: 그래 뭐 대학교 가면 뭐 야 그냥 가만히 맞아. 있어도 남자가 줄을 서 줄을 어디 서냐고.
0: 대학 가면 다 이뻐져. 그래, 언제요? 언제 이뻐져요?
2: 엄마들 거짓말 뭐냐면 공부 다 잘했대. 엄마 아버지 다 공부 잘했다 그래.
0: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왜 너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2: 뭐 이런 거짓말 보내주시면 돼요. 두 분은 혹시 거짓말하면 생각나요?
0: 거짓말
2: 뭐 있어요?
0: 근래 거짓말? 들어서는 안 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참 그렇게 뭐 문제집이나 책 산다고
3: 돈을
0: 그리고 학원비 더 갑자기 지금 달라 그런다고
2: 맞아 땡겨
0: 돈을 미리 땡겨서 많이 썼습니다.
2: 근데 그건 진짜 많은
0: 진짜 맞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2: 그렇죠. 뭐 책 산다고
3: 다 아시지 않았을까요?
0: 알면서
3: 저도 이제 기숙사 생활하느라고 저도 이제 혼자 서울에서 하니까 거짓말로 이제 공연 보러 갔는데 돈이
0: 맞아. 다 공부지 이것도
3: 공부야.
0: 사실.
3: 공연 보러 가는.
2: 그래서 그때는 그냥 공연 보러 간다고 그냥 말을 하지 왜 거짓말을 했어요?
3: 아니요. 정말 공연 안 보러 갔어요.
0: 그렇죠. 공연 안 보러 가고 왔으니까. 돈만 필요했으니까.
3: 네, 돈만 필요했으니까.
2: 그러니까.
3: 맛있는 거 먹고 싶었고.
2: 맞아. 그래서 공연 보러 간다고 안 간 거예요.
0: 사실 그런 거죠. 뭐 작은 거짓말로는 뭐 그렇네. 친구들이 이제 단발머리 자르고 왔는데 너무 예쁘다.
3: 근데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
0: 진짜 말 못 하겠어.
2: 사실 별론데.
3: 아니 저도 연습생 때 이제 곧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뭔가 거짓말.
0: 희망
3: 아싸니까 약간... 부모님 너무 기대하시니까 그치. 이게 너무 그렇게
0: 맞아,
3: 말할 맞아, 수밖에 없었던
0: 맞아.
2: 그럼 맞아.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까지 포함하면 또 너무 폭이 넓어지니까 너무 넓어지니까 그냥 정말 생으로 했던 거짓말 생 거짓말 저 같은 경우는 공연 콘서트를 보러 가면서 안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아이돌 콘서트를 보러 가는데
3: 오히려
2: 아버지가 그런 거 너무 싫어하셨어요.
0: 거기에 잔소리 들으니까
2: 싫으니까 콘서트를 간다고 거짓말 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 남자 만나는 것처럼.
0: 차라리.
3: 아니 남자는 남자지 뭐.
0: 남자는 남자로 가는 거.

0: Real Lie 하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거짓말 에피소드를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거짓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세상에. 1254님.
1: 엄마 나 출장 간다고 했었잖아. 사실 그거 남자친구랑 여행 간 거야.
2: 아이고.
1: 출장이 너무 많다고 뭐라고 했잖아. 안 보내줄 것 같아서 거짓말했어. 다들 이런 거짓말 많이 하죠?
0: 많이 하진 않아요. 네. 이거 많이 안 해. 아니 소라씨 거짓말 알았는데, 해봤어 안 해봤어?
1: 하긴 해봤는데 많이는 안 해봤어요.
0: 그렇지. 네. 많이 안 해봐. 네.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이거는.
1: 어렸을 땐 해봤어요. 좀 여행 가거나 이럴 때 그냥 친구 집에 자고 온다. 약간 이런 건 한두 번 해본 것 같은데 네. 이제 성인 되고 나서는 사실
2: 그치. 네,
1: 더 어른 되고 나서는 뭐 그냥 알아서 하면 되니까.
0: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 소라씨 그때 갔던 남친하고 잘 안 됐잖아.
1: 안 됐죠.
0: 그러니까 이게 상처만 남는다고.
1: 맞아요. 네. 내가 거짓말을 했었다.
0: 그치. 그런 것만. 예. 3644님.
3: 오빠 사실 오빠 유학 갔을 때 오빠만 기다렸다는 말 거짓말이었어.
1: 야,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3: 이거는 내가 실드가 안 된다.
1: 해줄 수가 그래, 없는데요. 이거는
0: 이게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때 오빠만 바라봤어 뭐 이런 네. 맥락인 거잖아요.
3: 그렇죠.
1: 이거는
0: 5548님.
1: 딸 둘이는 아빠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딸 둘이 제일 이쁘다고 하는데 사실 제 딸보다 이쁜 아이들 많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0: 아니 그러니까 아빠 눈에 아빠 눈에 제일 이쁜 게 맞지. 그래 이건 거짓말로 하면 안 돼.
1: 맞아. 이걸 뭐 이렇게 팩트로 찝어주세요.
0: 그럼. 8928님.
3: 너무 갖고 싶은 가방이 있었는데 비상금으로 샀어요. 남편이 새로 샀냐고 물어보길래 러브게임에서 받았다고 거짓말

0: 롬 게임에서 가방을 들이진 않아요.
1: 가방까지 들이진 않는데.
0: 근데 이거 나 거짓말 나 이해해. 저도 항상 누가 줬어 선물 받았어.
1: 맞아요. 너무하면
2: 이거 선물로 받았어.
3: 있어.
0: 아니면은 막 세일을 70%로 해서 샀어.
1: 맞아요.
0: 항상 세일했다
1: 맞아.
0: 그래.
1: 중고로 산 거야.
0: 맞아. 이런 거짓말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거짓말이죠. 8738님
1: 옷가게 알바생인데요. 어머 옷 사이즈 딱 맞으세요. 해요. 단추가 변형될 것 같고 옷이 찢어질 듯 할 것 같아도요.
0: 그러니까 무조건 예쁘다고.
1: 약간 이건 약간 어쩔 수 없겠네요.
0: 근데 사실 좀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3: 맞아.
0: 그래야 그 다음번에 또 가.
1: 맞아. 사실 좀 작은 것 같은데 한 치수 큰 거 사시면 어때요?
0: 맞아.
3: 아니면 조금 크게 나 이게 원래는
0: 작게 나
3: 그런 식으로 약간 멘트를 해야 돼.
0: 작게 나
3: 66인데 그냥 66이 아니에요.
0: 작은 66.
3: 그래서
0: 다른 손님들도 다 넉넉하게 66을 입어보세요.
3: 네, 맞아. 이렇게 해야지.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저희가 다 영업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1598님.
3: 친구가 자기 애기 사진 보여주면서 너무 예쁘지? 예쁘지? 이래서 너무 귀엽다라고 거짓말했어요. 미안 예쁘단 말은 안 나오더라고.
1: 아유 난감해 진짜. 아가랑 예쁘지? 강아지랑 약간 난감해.
0: 아니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별로야. 근데 맛있지?
3: 해줬을 때.
1: 맞아요.
3: 아니면 소개시켜줬을 때.
1: 맞아.
3: 데리고 갔을 때.
1: 너무 맛있다.
3: 야, 너무 맛있잖아.
1: 사실은 하나도 씹지 않고 있어. 너무 맛있다.
0: 아니 그냥 그래.
1: 사실
3: 그냥 음식점이야. 그냥
1: 늘 먹는 음식.
0: 그치 그럴 때도 있죠. 에이. 0188님
1: 지금 남편과 첫 스킨십 한 날 이걸 제가 읽어도 될까? 황홀한 척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그저 그랬거든요.
0: 야 음식이 차라리 낫네.
1: 음식이 낫지.
3: 이걸 황홀한 척은 뭐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거 거짓말이야?
0: 여보 종소리가 귀에 들렸어. 막 당신이 슬로우로 보였고 막
1: 나 정말 기억에 남을. 근데 황홀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3: 황홀한
1: 평소에 잘 안 쓰니까.
3: 나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더 약간
0: 의심.
1: 날 조롱하나?
3: 황홀할 지경이라고?
1: 더 의심 가는데?
0: 여러분 첫 스킨십한 날을 거짓말을 조금씩 보태시는구나.
1: 네, 맞아요. 너무 떨려한다든지 너무 설레한다든지 좀 과하게 더 연기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
3: 사실은 그냥 그저 그랬어.
1: 다 경험해봤고 손도 잡아봤고.
0: 4890님
4: 반성합니다.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서 사과 4개 몰래 덧칠했어요. 쌤 미안요.
0: 그게 뭐예요?
1: 이게 무슨 말이야?
3: 원래 이렇게 완곡을 하면은
0: 포도를
3: 붙여주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하거나 색칠하잖아요.
0: 우리 다 옛날 사람이라 포도를 했어.
1: 저도 포도를 기억해.
0: 이게 사과가 있구나.
3: 색칠하는 것도 있어요.
1: 그래서 몰래 덧칠했다고 4개를
3: 저도 많이
1: 더.
3: 붙였어요.
0: 이거는 뭐 황홀한 거짓말에 비하면 착한 거짓말. 귀여운 거짓말.
1: 귀엽네요.
0: 박종현님
5: 우리 딸한테 아빠 공부 잘해서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다고 뻥칸 알렸는데 한참 후에 앨범에서 제 성적표를 아이가 보고 말았네요.
0: 아이고야.
5: 35등짜리 성적표라고 지금 말한 게 거짓말이에요. 사연 네? 한번 당첨되어보려고 거짓말했어요.
0: 그럼 뭐야, 뭐야 10등인 거야 원래?
3: 아니지 딸도 없는 거 아니야?
0: 어머어머
1: 이게 다 뻥인 거예요?
3: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0: 박정현님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돼요.
1: 저 무서워요. 이렇게
3: 잠깐만.
1: 청취자분들이 저희를 아니, 속이면 저희 무서워.
3: 아이도 없고 어머, 10등 안에 든 적도 없는 거야?
1: 아니, 성함도 박정현 씨 아닌 거 아니에요?
0: 그래. 와 모태 솔로야.
3: 알고 있더니 박종현 씨가 보낸 게 아니라 제작진이 보낸 거 아니야?
1: 다 무서운데?
3: 작가님이 보내진 거 아니야?
0: 아마 이 박종현은 본명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고릴라 가입할 때 그거 다 받으니까.
1: 그쵸.
0: 근데 이제 이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확인할 수가
1: 확인할 수 이 모든 내용이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0: 너무 무섭습니다.
3: 이건 안 돼.
1: 세상에.
0: 박종현님께 바로 띄워드려요. 빅뱅 거짓말.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 허니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

0: 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넷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UN의 파도가 원곡인데 여러분, 로시라고 노래 너무 잘하는 친구.
1: 노래 너무 잘해요.
0: 알죠?
1: 그럼요.
0: 로시. 아, 로시의 파도, 예, 여성 보컬이라 한번 들어보시고요. 박종현님 주셨습니다.
2: 결혼도 하고 딸도 있고 성적표 얘기만 거짓말이에요. 죄송해요.
0: 아, 이렇게 또 다시 보내주셨어.
1: 아, 착하셔가지고.
2: 아, 착하시네. 네, 정정해 주셨네.
0: 네, 다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거짓말할 방송 보내시면 안 돼요. 오늘 박정현님 덕분에 즐거웠고요. 우리 문자 보내주신 많은 솔방울들 거짓말 많이 하셨더라고. 네. 여러분, 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 소라님 이번 주 목요일에 꼬꼬무 나오던데. 야, 맞아요? 6385님.
2: 네, 맞아요. 이번 주에 저 나와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번에 찍었던 거.
2: 네, 저번에 찍었던 내용? 거.
0: 그거 약간 슬픈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2: 약간 역사적인 얘기여가지고. 아. 제가 약간 리액션을 잘 못했던 배움이 짧아서 리액션을.
3: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2: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예, 예. 아, 감정만큼 진심이었어.
0: 아, 감정만큼. 예. 목요일에 우리 박소라 씨 꼬꼬무 많이 봐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0: 성격 최씨.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상쾌하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친구에게 보낼 비밀 메시지를 회사 단톡방에 보냈는데 일이 급속도로 사라질 때, 술 먹은 다음날 직장 상사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 아,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오싹해지는 상황이네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몸의 열기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식혀주지만 마음의 더위는 잔뜩 쌓여 있을 것 같아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효과가 좀 있었나요? 이런 날 마음까지 계속 더우면 괜히 짜증만 더 나거든요. 이젠 좋은 음악과 제 긍정 에너지로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카라의 Rock You였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오싹한 상황들을 얘기했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요 중에 가장 무서운 상황은 다 무서운데? 다 무섭습니다. 네, 다 무섭고 그래도 약간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잘 잔 것 같지? 푹 잔 것 같지? 하고 핸드폰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많이 와 있거나 매니저님이 연락이 많이 와 있을 때 조금 제일 무섭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5104님께서 오늘 회사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오후 내내 사무실 찜통 그 자체였네요. 에어컨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영수 듣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날이 더운 만큼 이 에어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더운 것도 좀 그렇지만 이 안에 실내의 그 에어컨 바람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적당한 온도를 좋아하는데 막 추위를 잘 타가지고서 하지만 에어컨이 고장 나는 것도 아 싫습니다. 적당. 박혜련님 오늘 운동하다가 너무 더웠는데 영스에서 준 쿠폰으로 음료 바꿔서 시원하게 잘 먹었어요. 완디 그리고 영스 감사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런 또 인증 문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계시죠. 네 더위를 또 해결하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인증 문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티켓 공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7월 29일에 개봉 예정인 모두에게 잊힌 피터 파커가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위협에 맞서는 액션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 예매권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는 웬일이야. 뮤지컬 빌리 엘리엇에서 빌리 엘리엇 역으로 활약 중인 김우진, 조윤우 배우 그리고 어른 빌리 역의 임선우 발레리노와 함께하는데요. 라이브도 들려준다고 하니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지난 주말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은 지친 월요일을 이겨낸 나만의 일상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오늘은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월요일에 더 간절해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운명의 빙고판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저희가 빙고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드디어 오늘 청취자 미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청취율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공유 후

0: 그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돼요. 공유가 100개 이상이면 미션 성공입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진 보내주실 곳을 샵1077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팜.

0: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2139님 친구 생일이어서 같이 호캉스 다녀왔어요. 주말이라 예약하는 게 힘들었지만 조식까지 알차게 먹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포커스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조식도 맛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청소를 하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이불, 침대, 폭신폭신 뭔가 날 감싸 안아주는 그런 느낌. 아,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만소들은 지난 주말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월요일 일상을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월요일에 더욱 간절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5143님, 아무리 더워도 8000보 걷기 자체 미션은 못 참죠. 주말에도 저녁에는 안산 화랑유원지 걷고 땀 쏙 뺐어요. 근데 살은 쏙 안 빠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다이어트라는 게 하루 뭔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날 막 2-3kg 빠져있으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찌우는 것도 쉽지만 다이어트도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찌우는 거는 뭐 2-3일 안에 몇 킬로 찌우라면 찌울 수 있는데 빠지는 거는 더 길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단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야죠. 슬픈 현실입니다. 화이팅! 또 장미란님, 더운데 불 앞에서 국밥 열심히 팔다가 퇴근합니다. 후딱 씻고 눕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불 앞은 항상 땀이 나고 덥겠지만 여름에는 그 열기가 이제 몇 배로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가셔가지고 이제 퇴근한다고 하셨는데 집 가셔서 뭐 찬물 샤워를 하실진 모르겠지만 씻고 이제 침대 누우셔가지고 영스 들으시면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676님, 커피 받고 싶어요. 택배기사인데요. 더워서 너무 힘들어요. 두 손 두 발 들고 커피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택배기사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더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고요. 커피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내드리죠. 네. 여러분은 지난 주말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샷 아직 받고 있습니다. 영스 인별그램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청취율 조사 홍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위너의 Really Really.

위너의 Really Really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0209님, 아이들 학원 가는 시간에 지금 영수 들으면서 화장실 청소 중인데요. 땀이 비오듯해요. 와, 빨리 끝내고 시원한 거 한 잔 마셔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시원한 거 꼭 필요하죠. 청소 후엔 땀이 또 비오듯이 오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에어컨, 에어컨 좀 틀고서 네, 청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5656님, 지난 주말 우리 가족 속리산에 있는 절에 다녀왔어요. 부처님에게 힘든 거 다 털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저희 아이도 함께 삼배하며 무언가를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중 하나, 언니 청취율 잘 나오길 진심 다해 기도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 많은 소원들 중 기도주들 중 하나가 저희 또 영스트리트 청취율 잘 나오게 해주는 거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항상 뭐 보름달이 떴다거나 그럴 때 소원을 빚는데 그리고 생일 때 케이크 불 붙을 때 소원을 비는데 저랑 그리고 제 주변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꼭 빌거든요. 그게 꼭 이루어질 거고 항상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이렇게 빌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샷도 소개해드릴게요. 5488님, 영스 인증샷 문자 보내요. 영스 청취율 조사 1등 가자, 완디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어머, 또 540님, 40대 아줌마예요. 인별그램 잘 못해서 공유하는 법 어렵게 검색해서 드디어 해냈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어머, 또 이걸 찾아가지고 또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근데 요새는 진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서 안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요 과정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9381님 청취율 조사 웬디의 영스트리트 대박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1877님 방금 리포스트 하고 왔습니다. 완디 뒤에서 연기하시는 분 목소리가 짱구 같으세요. 아, 제 뒤에서 목소리 이게 하신 분요? 저희 PD님 말씀하시는 건가? 되게 AI 같지 않았나요? 되게 이 감정의 톤이 있지 않고 되게 한 톤으로 말씀하셨는데 짱구 같았군요. 에하, 한 연기 하셨죠? 네. 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2시간 내내 받을 예정이니 인증샷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딱 한 분을 뽑아 제가 꾸민 요 부채 갑자기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네, 부채를 드릴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몄죠? 부채를 드릴 테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주사 전화 받고 웬게의 영스트리트 말했다고 인증했다고도 보내주신 분께도 제가 꾸민 요 부채나 직접 준비한 선물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청취율 조사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주은님께서 일요일에 오랜만에 친구와 뮤지컬을 봤는데 마침 빌리 일리어트를 봤어요. 오늘 영스 나와서 너무 반갑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어서 2, 3부는 영센 웬일이야.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김우진, 조윤우, 임선우 배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듣기만 하면 마칠 수 있는 복습 퀴즈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듣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Lady Gaga의 Born This Way. It doesn't matter if you love him or capital H-I-M. Just put your paws up.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0: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생활 정보.
5: 생일이면 꼭 먹게 되는 음식 바로 미역국이죠. 또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풍습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옛사람들이 피를 맑게 하고 기운을 북돋워 준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조선 종조 때의 문집 청성잡기에는 이런 전설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 고래가 미역을 먹고 기운을 되찾는 모습을 본 어부가 그 효능을 알게 됐고요. 그 뒤로 산모도 미역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기질이 풍부한 미역으로 끓인 국을 산후에 먹는 풍습은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하는데요. 푹 끓인 미역국,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을 지켜온 소중한 건강식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은 뮤지컬 빌리 엘리엇의 새 빌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한 번씩 여기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연소 빌리 조윤우입니다. 와!
2: 안녕하세요. 4대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 역을 맡은 김우진입니다. 와!
3: 안녕하세요. 유니버설 발레단 수성 무용수이자 이번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에서 성인 빌리 역을 맡은 임선우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아니, 또 세 분 다 영세 첫 출연이시고 또 오늘 첫 라디오라고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좀 긴장되시나요? 아니면
3: 조금
0: 긴장되세요?
3: 네, 조금 떨린.
0: 그래요? 근데 저도 긴장되거든요 지금. 최연소이신 분들도 오시고 하셔가지고 저도 긴장이 되는데, 혹시 긴장이 되면은 저희가 긴장되시는 분들을 위해 인형을 드려요. 안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애착 인형처럼 혹시 드릴까요? 아, 괜찮으세요? 좀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안고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한번 안고 계셔도 되고. 좀 괜찮죠?
1: 네, 네.
0: 미안하지만 선우 씨 거는 없어요. 아, 괜찮으신가요?
3: 네, 네.
0: 혹시 오기 전에 셋이서 대화 같은 게 나눈 게 있나요?
3: 그냥 여기 앞에서 잠깐 네. 대기하면서 네. 이거 저
0: 이것저것 오늘 잘해보자 약간 네, 이런 그런... 대화. 네. 아니 우리 3988님께서 소희 배우가 다녀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최연소 타이틀이 또 바뀌었네요. 윤우 우진군 오늘 학교 다녀왔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또 우진군이 또 15년생 또 우리 윤우군이 16년생이에요 오늘 혹시 어떤 거 하다가 왔나요?
2: 오늘 학교에서 있다가 이제 밥 먹고 비디오 센터에서

0: 게 근육 풀어주는 운동 같은 거 하고 왔습니다.
1: 우리 윤호 군은?
2: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1: 아, 학교 빼먹을 수 없죠. 맞아. 아니 우리 또 선우 씨는 어떤 거
3: 하셨어요? 저는 그 발레단에서 리허설 있어가지고 연습하다가 왔습니다.
1: 이야, 다들 또 바쁘게 또 하다가 오셨네요. 우선 이 세 분이 함께하고 있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주실 건가요?
3: 제가.
1: 좋습니다.
3: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1983년 영국 탄광촌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이제 빌리가 이제 아빠, 형, 할머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되게 가부장적이시고 이제 광부시니까 되게 엄하시고 그런데 이제 아들 빌리를 또 권투를 이제 시키세요. 근데 빌리는 권투에는 딱히 관심이 없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기회에 이제 같은 체육관에서 발레 수업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윌킨슨 선생님이라고 발레 선생님한테 이제 발레를 접하게 되면서 발레 흥미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 몰래 발레 연습을 하는데 이제 아빠랑 형은 완전 발레 하는 걸
1: 반대하시고
3: 권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면서 빌리가 발레리노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1: 과정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아니 우리 9938님께서 빌리가 뮤지컬 회전문의 시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최뮤,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 빌리 진짜 안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회전문, 이최뮤 등등 빌리가 탄생시킨 용어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세 분 다? 아셨었나요?
2: 저는 잘 몰랐어요.
1: 아, 몰랐었어요? 네.
2: 오늘 알고 있어요.
1: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윤호 군은 처음 알았고 혹시 우진 군은 알았었어요?
0: 저는 이채뮤 같은 거는 이제 이 시대의 최고의 뮤지컬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1: 이게 빌리가 또 탄생시킨 거라고 했는데 알았나요? 그건 몰랐어요? 네. 진짜? 근데 우리 또 선우 씨는 알았었고
3: 네, 그 회전문이라는 게 네. 그 원래 제가 1대 빌리였을 때 네. 6년 전에 LG 아트 센터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1: 네네네.
3: 거기가 이제 문이 회전문이에요.
1: 네.
3: 근데 이제 빌리를 처음 보고 오신 분들이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또 오시고 하면서 회전문을 돈다.
1: 그렇게 해서
3: 그 회전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1: 야 역시 1대 빌리셔가지고 또 이거를 다 알고 계시네요. 아 멋집니다. 근데 우리 또 두 빌리는 어떻게 이 작품을 알고 오디션을 보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윤우군이랑 우진군.
2: 저는 아빠가 빌리 엘리어트 영화를 한번 보라고 해서 봤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게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디션을 지원하게 됐어요.
1: 너무 멋있다. 아니 우리 또 우진군은요?
0: 저는 이제 그 빌리 오디션을 보기 전부터 발레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발레를 반대하셔가지고
1: 어머.
0: 이제 한 1년 정도는 발레를 못하고 있다가 빌리 엘리어트 딱 그 공지가 떠가지고 아 만약에 내가 이 빌리 엘리어트에 합격하게 된다면 그 내가 얼마나 발레를 좋아하고 그런지 알아주실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1: 너무 멋있다. 똑같아. 그러니까요. 지금 스토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잘 응원해주고 계시죠?
0: 네.
1: 너무 좋다. 아니 우리 윤호 또 오진구는 4대 빌리로 또 발탁이 됐잖아요. 무려 24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경쟁률을 뚫고 빌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빌리입니다 이랬을 때.
2: 저는 일단 너무 기뻤고요.
1: 네.
2: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연습을 했던 게 이제 헛되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되니까 진짜 뛰어다닐 정도로
1: 1년 6개월 무슨 일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또 오진구는요?
0: 저도 이제 윤우처럼 되게 기뻐했고 약간 그랬는데 이제 빌리 후보가 되기 전에 제가 원래 마이클이라고 그 빌리의 친구 역할로 후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2.5차 오디션에서 3차로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빌리가 되게 되어 2.5차에서 빌리가 되게 되어서 연습할 기간이 별로 없었는데 합격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서 이제 부모님한테 한 20번 넘게 이렇게 저 합격한 거 맞냐고
1: 계속 여쭤봤구나. 맞아요? 나 빌리 맞아요? 이렇게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아니 근데 우리 선우 씨는 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대.
1: 맞아요.
0: 네, 빌리. 멋집니다. 멋집니다. 네. 근데 이게 네. 16년 전이잖아요. 그때 오디션. 네. 네. 기억하시나요?
1: 기억합니다. 잘 안 나지만
0: 아, 네네네.
1: 저는 이제 빌리 하기 전에 발레리노가 원래 꿈이었어서 제가 6살부터 발레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와. 발레를 쭉 하다가 이제 발레하고 원장님께서 빌리엘리어트 뮤지컬 그 오디션 공고를 보시고 이거 한번 지원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합격하게 되면서 빌리 1대 빌리가 됐습니다.
0: 이게 진짜 몇 차까지 있구나 지금
1: 맞습니다.
0: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16년 전에 몇 대 1이었나요?
1: 사실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0: 부풀어서 얘기해도 돼요.
1: 약 300?
0: 그래도 또 멋지게 또 1대 빌리를 또 네. 이렇게 해주셨던 근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오디션을 포함해서 1년 6개월을 또 연습만 했다고 합니다. 빌리로 뽑힌 뒤 60주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트레이닝이 뭐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2: 일단 네. 발레랑 탭댄스랑
0: 오.
2: 그리고 노래
0: 네.
2: 그리고 연기
0: 바쁘다 바빠
2: 또 아크로바틱 이렇게
0: 어머.
2: 연습을 합니다.
0: 와 진짜 여러 가지를 하는군요. 혹시 이 트레이닝 과정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 좀 있어요? 제일 힘든 거? 아니면 제일 좋았던 거?
3: 저는 두 개 다 발레였던 것 같아요. 이게 힘든 점은 발레를 했을 때 이 카운트도 맞아야 되고 동작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막 팔도 잘 쓰고 다리도 잘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심장에서 막 폭죽이 터지듯이
0: 어머.
3: 이렇게 심장에서 두근두근 돼가지고 제일 힘들고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말하는 게 벌써 되게 프로페셔널 너무 멋있다. 아니 우리 조정민님께서 저 6학년인데 지난달에 빌리 엘리어트 공연 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엄마 쫄라서 이번 토요일에 또 보러 가요. 역시 회전문.
1: 회전문.
0: 회전문. 역시 회전문입니다. 네, 이번에 또 1대 빌리와 4대 빌리의 만남으로 또 화제가 됐습니다. 1대 빌리인 우리 또 선우 씨는 진짜 발레리노가 돼서 16년 만에 금요환향을 했는데요. 네네. 우리 진영님께서 1대 빌리에서 다시 성인 빌리로 돌아오게 된 선우님 먼저 제안을 받은 건지 아니면 오디션을 본 건지 궁금했어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이게 제가 이제 발레단 활동하고 있을 때 그 신현지 선생님이라고 지금 여기 안무 디렉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원래 16년 전에 제가 빌리였을 때 성인 빌리 역할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24년도에 전화가 왔는데 26년에 4대 빌리 하는데 혹시 성인 빌리 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 하고 싶은
0: 그쵸.
1: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발레단 일정도 있고 발레단 허락도 맡아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데 일단 여쭤보겠다. 그래서 근데 발레단 허락을 구했는데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발레단도 같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발레단 공연의 일정에 지장 안 가게 선에서 스케줄 조정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0: 아 근데 너무 멋있다. 네. 1대 빌리에서 또 이렇게 또 네. 함께 16년 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기분이 새로
1: 네,
0: 남다르고 그럴 것 같아요. 그쵸?
1: 네, 감사하고 저는 요즘에 정말 행복하게 친구들이랑 춤추고 있습니다.
0: 아 처음에 이번 이 4대 빌리 엘리어트를 만났을 때 또 어떠셨어요?
1: 일단은 첫 인상은 그냥 친 남동생. 당연히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0: 에이.
1: 하지만 그 1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트레이닝 그런 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0: 그쵸.
1: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친 남동생처럼 너무 친근하고 그리고 대견하고 어떻게 보면 만스럽고 여러 가지 감정이
0: 아니까 그 과정을
1: 그렇죠.
0: 또 네네. 이렇게 또 우리 또 선우 씨께서는 친 남동생 같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진희님께서 윤우 우진구는 선우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선배, 형, 삼촌? 네, 요 세 가지 중에 동시에 대답을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2: 선우 형!
0: 오! 형! 야, 친동생이라 했는데 어우 정답 좋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는데요. 선우 씨 하나 소개해 주세요.

0: 네, 멜롱님께 온 문자인데요. 우진 빌리는 발레리노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세계적인 발레리노가 된 선우 선배에게 조언도 많이 구하나요? 감사합니다.
1: 또 우리 선우 씨께서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잖아요. 우진 군은 또 발레리노로 또 꿈이 있죠.
2: 네.
1: 근데 걸음마보다 발레가 더 쉬웠다고 하고 3살 때부터 발레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궁금한 게 뭘 보고 따라한 건가요?
2: 이제 저희 누나도 발레를 하는데
1: 네.
2: 누나가 발레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누나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제가 누나가 이제 수업 중인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가지고 저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라고 들었어요.
1: 기억은 안 나고
2: 그래서 같이 했다고 약간 들었습니다.
1: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대단합니다. 혹시 선우 형에게 좀 조언을 구하나요?
2: 이제 선우 형께서 먼저 알려주시기도 하고
1: 뭐야?
2: 제가 힘들게 약간 저희 무대가 경사 무대인데 그 위에서 이제 테크닉 같은 거를 피루엣이라고 이렇게 턴 도는 그런 동작들이 있는데 선우 형께서 평지는 딱 자신의 가운데를 봐야지 잘 잡힌 그 중심점이 잘 잡히는데 네. 이제 살짝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위쪽을 봐라라고
1: 이런 디테일한 것들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아니 우리 윤우 군 같은 경우는 선우 형한테 좀 물어본 것 같은 거 없나요?
3: 저는 선우 형이 먼저 알려주세요.
1: 아 계속 알려주시는구나. 네, 이걸 딱 알아차리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아 역시 선배다 네, 보니까 또.
0: 네, 저도 해봤던 거니까.
1: 그쵸.
0: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는 건지 이제 알려주면 아이들도 좋으니까 그래서 자꾸 알려주게 되는.
1: 그쵸. 뭐 경험을 해봤었던 네네네. 거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딱딱 알고서 크, 너무 좋네요. 아니 또 오늘 영수를 위해서 두 어린 빌리가 라이브를 준비해줬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줄 수 있나요?
3: 저는 일렉트리시티라는 곡을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1: 어떤 곡인가요?
2: 이제 빌리가 발레리노가 이제 빌리가 발레리노라는 꿈을 위해서 이제 발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시험장에서 빌리가 이제 친구랑 싸우고 이제 아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고 딱 뒤돌려는 순간 이제 심사위원분께서 춤을 출 때는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물어봤을 때 결국에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는 춤으로 그 심사위원분들에게 대답을
1: 하는
2: 그런
1: 그 장면이군요.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우진 군과 또 윤호 군은 이제 일어서서 또 라이브 편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승현 님께서 와 전 12번 봤는데 두 번 더 볼 예정이에요. 빌리는 한 시즌이 끝나면 같은 캐스팅으로 다시 볼 수 없답니다. 영스 청취자 여러분 얼른 예매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1506님께서 선우 빌리가 있어서 두 빌리들에게도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라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준비됐나요?
3: 네.
1: 네, 그럼 우리 김우진 또 조윤우의 Electricity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4: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빌리 춤을 출 때 어떤 기분이 들지?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4: 간편하게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4: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2: 오딸.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웬디의 영스틱 광고 듣고 왔고요. 얼그레이님께서 아니 너무 카메라 보고 예쁘게 서서 해주니까 왜 눈물 날 것 같지? 아웅 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는 이제 직관을 하잖아요. 지금 앞에서 저는 엄마 미소를 보지면서 너무 행복하게 바라보면서 봤어요. 너무 좋은 라이브였습니다. 네. 3부에서는 뮤지컬의 장면도 재연을 할 예정이니까요. 꼭 보는 라디오로 들어와서 확인해 주세요.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써.

0: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새 빌리 임선우, 김우진, 조윤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정윤님께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집에서 이만큼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영스, 완디, 선우, 우진, 윤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태희님께서 노래 부를 때는 두 손 꼭 잡고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이모가 또 보러 갈게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윤우군 문제 내주시죠.
2: 빌리 엘리어트는 이것을 꿈꾸는 11세 소년 빌리가 꿈을 찾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인데요. 빌리가 꿈꾸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보기도 주시죠. 우리 우진군.
3: 1번 발레리노, 2번 소프라노.
1: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중 딱 한 분을 뽑아서 1대 빌리와 4대 빌리 세 분이 직접 꾸민 사인 부채를 보이시죠? 지금 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인 부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직접 꾸며주신 거 맞죠?
4: 네.
1: 너무 너무 감사해라. 정답은 어디를 보내면 되나요, 선우 씨?
5: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우리 K22님께서 1대 빌리들은 아직도 서류를 보면 턴 돌면서 논다고 했는데 만나면 어때요? 무슨 얘기를 주로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 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든 꼭 시간을 만나서? 내서 만나서
1: 너무 좋다.
5: 같이 밥 먹고 네. 뭐 술도 좀 마시고
1: 네네 어머 네.
5: 막 그 연습포를 빌려요.
1: 와.
5: 그래서 이제 빌리가 총 5명인데 네. 이제 빌리가 이제 2명은 발레를 저 포함해서 2명 네. 발레인데 나머지 3명은 발레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빌리 때 기억을 이제
1: 살려서
5: 피루에트 턴 배틀
1: 네네네 아 우와
5: 그래서
1: 재밌겠다.
5: 진 사람이 막 밥 먹은 거 돈 내고
1: 사고 내기를 하는군요.
5: 네, 진짜 재밌어요. 근데
1: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우리 김유민님께서 홈커밍 데이 때 진짜 감동적인 1대부터 4대 빌리들의 무대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제2회 홈커밍 데이가 또 개최가 됐습니다. 1대부터 4대까지 역대 빌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대를 펼쳤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2: 되게 신기했고 네. 1대, 2대, 3대 빌리 형들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제가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같이 그쵸. 연습해서 재밌기도 하고.
1: 혹시 또 제일 기대했던, 보고 싶었던 빌리 선배 있었나요? 선우 형 빼고.
2: 저는 선우 형 가서 보고 싶었는데.
1: 정답. 정답입니다, 우리 윤군. 우리 우진 군은요?
3: 저도 선우 형.
1: 정답. 정답은 없지만 정답입니다. 네. 또 문자 하나가 와 있는데요. 우리 윤우군 하나 읽어주실 수 있나요?
2: 엘리오님, 아직 어린아이인데 무대 오르기 전에 긴장 안 되나요? 전 어른이고 내가 무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보기 전에 엄청 떨리거든요. 긴장이 되면 어떻게 푸나요? 공연 전에 꼭 하는 빌리들만의 루틴이나 습관이 있나요?
1: 근데 나 이거

0: 궁금해요. 긴장 안 돼요, 두 분 다?
1: 긴장되면은 저는 신호흡을 하거나 스쿼트를 하거나
0: 오!
1: 뭐 물을 마시거나
0: 응.
1: 목을 풀거나
0: 응.
1: 그리고 주문을 외워요, 자기 자신한테.
0: 그게 도움이 돼요?
1: 네.
0: 그 여러 가지를 딱 하면. 근데 주문 같은 경우는 어떤 주문을 좀 외워요?
1: 넌
0: 먼저.
1: 할수 있어. 넌 특별한 아이잖아.
0: 어머! 나도 그거 외워야지. 이제 외쳐야지, 이제 나에게.
2: 특별한 아이.
0: 넌 특별한 아이잖아, 승환아. 제 분명히 승환이어가지고. 승환아, 넌 특별한 아이잖아. 이렇게 외쳐야겠다. 아니, 또 우진구는요?
3: 저는 이제 그 공연 당일에는 무조건 숫자 7에 연관되게
0: 오, 숫자 7? 왜요? 왜? 뭐 숫자 7에 연관되게 어떤 걸?
3: 예를 들어서 딸기가 있으면은 딸기를 7개를 해라.
0: 우와!
3: 약간 요런 것도 있고, 윤우처럼 이제 공연하기 전에 엄청 긴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윤우처럼 넌할수 있다고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까
0: 그러니까
3: 이제 원래처럼 잘 하자고, 약간 이런
0: 약간 주문을 내 자신한테 좀 외치는군요.
3: 네.
0: 와. 아니, 우리 선우 씨.
2: 네.
0: 아직도 긴장을 하세요?
2: 네, 긴장합니다.
0: 아, 진짜요?
2: 긴장 많이 하고, 저는 그 일기를 쓰는데 매일 쓰거든요.
0: 매일 써요?
2: 한두 줄이라도
0: 와,
2: 항상.
0: 멋있다.
2: 벌써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0: 와!
2: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일기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공연 전날에 항상 일기에 이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0: 사진
2: 약간
0: 같은
2: 사진 같은
0: 거를.
2: 거 쓰고 이렇게 항상 하던 대로 즐겁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0: 그럼
2: 하는
0: 그게
2: 것
0: 또 다음날에 좀 영향이 있군요.
2: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0: 오.
2: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0: 너무 좋다.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은 것
2: 네네.
0: 같네요. 아니, 우리 또 오진군 문자 하나 와 있는데, 우리 혜리님 문자 하나 읽어줄 수 있나요?
4: 혜리님, 세 분이 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와 그 이유는 궁금해요.
0: 오, 또 다양한 넘버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우진군 읽었으니까 하나 말해줄 수 있나요?
4: 저는 하나로는 못할 것
0: 너무 많아서?
4: 너무 많은데 한두 가지
0: 두
4: 정도.
0: 가지? 오!
4: 이제 드림발레랑 일렉트릭
0: 방금
4: 시티라는
0: 불렀던 곡? 네.
4: 넘버를 되게 좋아하고, 이제 드림발레 같은 경우에는 현우 형이 이제 성인 빌리 역할을 맡고 계신데, 이제 그 빌리가 발레를 잘 이제 그만두게 돼요, 중간에. 그래서 근데 이제 빌리는 발레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꿈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커서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가 이제 성인 빌리 역할인데, 되게 파트대라는 이렇게 같이 호흡 맞추고 그러는 파트도 있고, 나중에는 와이어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파트도 있는데, 예전엔 되게 무서워했다가 너무 재밌고
0: 이제는
4: 같이 호흡 맞추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드림발레가 되게 됐고, 일렉트릭 시티는 그 가사 그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전기가 막 몸에서 흐르고 새처럼 날아오른다고 그런 가사가 있는데, 진짜로 그 일렉트릭 시티에 춤을 추게 되면은
0: 그런 느낌이
4: 그런 느낌이 들게
0: 들어서
4: 되어서.
0: 설명까지 완벽하네요. 완벽해. 아니, 우리 또 윤우 군은 좋아하는 넘버 있어요? 너무 많겠지만 골라 본다면
1: 일렉트리시티 넘버를
0: 똑같이?
1: 가장, 네.
0: 이유는요?
1: 제가 처음엔 발레 되게 힘들고 뭔가 좀 재미가 별로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발레가 재밌어지고 하고 싶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일렉트리시티가 빌리 혼자서 보여주는 발레여서 저는 발레를 이제 연습했던 거를 보여주니까 그 넘버가 가장 그건 것
0: 다 각자의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우 씨는 혹시 빌리를 하던 그 시절과
2: 그
0: 또
2: 시절.
0: 지금
2: 네.
0: 좋아하는 넘버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또 같은지?
2: 달라졌어.
0: 달라졌다.
2: 달라졌어.
0: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2: 일단은 저도 딱두개 말하고
0: 네.
2: 싶은데
0: 오.
2: 일단은 드림발레 제가 하고 있으니까
0: 네.
2: 옛날에도 듣고 지금도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아까 우진이가 얘기했듯이 빌리를 하늘로 날려주는 장면.

0: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날려줄 때마다 이제 꼭 16년 전에 저를 날려주는 것만 같아서 항상 그 순간마다 항상 울컥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해서 꼭그 장면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뽑자면 이제 일막의 본투북이라고 이제 윌킨스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
1: 오,
0: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윌킨 선생님께서 복싱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빌리가 복싱을 했었으니까 조금 더그 춤에 대한
1: 네,
0: 경계 이런 거를 좀
1: 없애기 위한,
0: 없애기 위해서 복싱으로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레로 넘어가고 거기서 마지막에 탭댄스랑 줄넘기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래를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신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노래도 되게 신나고 그래서 그 신이 이제 빌리가 윌킨 선생님께 마음을 또
1: 여는.
0: 여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빌리가 발레에 좀더 애정을 갖게 되는 그런 신이기도 해서 저는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이제 공연 옆에서 보면 본투북의 신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1: 너무 좋습니다. 아니 또 홍예진님께서 드림 발레 볼 때면 정말 빌리의 꿈을 함께 보고 있는 것 같고 성인 빌리와 서로 바라보는 표정도 너무 감동적이고 하늘 날때 너무 환상적이에요 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3958님께서 막내 윤우가 탭댄스를 배운 첫날 온몸에 담이 걸려서 다음날 하루 종일 누워있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괜찮나요? 제 친구가 예전에 탭댄스 배울 때 가만히 못 걷고 매번 탭댄스 하듯 걸은 적이 있거든요. 두는 그런 거 없나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니 괜찮나요? 첫날에 온몸에 담이 걸렸다고 하는데
2: 지금도 담이 아니 그래도 종아리 쪽에 약간 근육통이 오긴 하지만
1: 와요?
2: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1: 적응이 됐군요. 그래도 그나마. 네. 아니, 이 사연자님 친구분처럼 두 분은 이제 탭댄스를 하시고 나서부터는 뭐길 가면서 탭댄스를 한다던가 뭐 그런 적은 없어요?
3: 저는 적 있을 게 엄청 많은데
1: 있어요?
3: 이제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마다 이렇게 앉아 있거나
1: 네.
3: 그냥 걸을 때 지금도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계속 탭댄스 동작 계속 하면서
1: 익히려고?
3: 밥 먹고도 하고 막 수업 시간에도 하고
1: 진짜?
3: 이게 익히려고도 있고 그냥 습관처럼 돼버리는
1: 진짜요? 아, 유흥 운동?
2: 저는 이제 엄마 이제 준비할 동안 저는 밖에 나가서 엘리베이터 누르고 이제 기다릴 때 이제 뭔가 잘안 되는 동작을 연습할 때도 있고 선생님이 피드백 줬던 것도 같이 연습할 때도 있고 그런
1: 그냥
2: 식으로 합니다.
1: 무한 연습이네요. 무한 연습.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녹여들게 하는. 아, 멋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요 탭댄서를 또 이게 영스에서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요 탭판까지 또 가져와 주셨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얼른 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혹시 요 탭댄스를 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이제 Expressing Yourself라는 그런 노래인데 이제 빌리가 그 1980년대에서는 발레가 이제 게이라는 동성애자만 하는 거라고 약간 그런
0: 인식이.
3: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마이클이라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려 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원피스를 입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는데 여자 옷을 입는 거랑 발레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라고 약간 요런 느낌의 노래입니다.
1: 그래서 제목이 Expressing Yourself군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우진 또 윤호군은 위치에 가서 또 탭댄스 보여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윤님께서 완벽한 빌리들의 설명에 당장 극장에 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이혜령님께서는 진짜 멋있다. 정말 빌리에 푹 빠져서 연습하는 게 대단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이인표님께서는 보는 라디오로 전환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두 배우의 모습 보려면 꼭 보는 라디오 놓치면 안 되시고요. 들어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두분 준비됐나요? 네, 그럼 우리 김우진 또 조윤호 군의 Expressing Yourself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놓치지 않았기.
1: 와, 우리 김우진 또 조윤호의 Expressing Yourself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 아! 아니 이거를 처음 배웠을 때 왜 계속 하는지 알겠네요. 네, 지금 스텝을 보니까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걸 하는 노래를 같이 하다니.
2: 그렇죠.
1: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 예, 하나 편안함. 네. 우리 선우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2: 너무 대견하고 그리고 옛날 생각 많이 나서 아니, 추억 여행 하는 것 같고.
1: 근데 매번 볼 때마다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예전 네. 생각 많이 나고. 와. 아니 보통 이렇게 한번 하면 호흡이
2: 그래야 되는데.
1: 이래야 되는데 너무, 왜 이렇게 평온해요, 둘 다?
2: 달인이 됐어요.
1: 한 거 맞아요? 네. 뭐야 지금 아예 그런 게 없네요. 멋있다. 제가 본받아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우리 9102님께서 노래 박자와 딱 맞아 떨어지는 탭소리랑 서로 마주보며 행복해하는 블리들을 보니까 저도 오늘의 피로를 박자 맞춰 날려보내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또 하는데. 또 전지영님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지. 1년 6개월 1년 6개월. 네. 또 0980님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것도 너무 잘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진, 윤우, 빌리 저보다 어리잖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놀랐어요. 대단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3881님께서 윤우 꿈이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선배 웬디에게 궁금한 거 없나요? 나중에 꼭 선후배로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윤우 군의 꿈이 아이돌이에요.
3: 저 아이돌이랑 배우 두 개 다 있습니다.
1: 아 멋있다. 와. 아. 아니 작가님 이렇게 써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작가님이 써주신 거예요. 그대로 읽습니다. 제가 아이돌이에요 라고.
2: 진짜 아 진짜 아이돌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멋지고 대단하신
1: 아이돌이에요? 네 아이돌인데 혹시 아이돌이라는 뭐 요런 직업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
3: 뭐 연습할 때 많이 힘드나요?
1: 힘들죠. 힘들고 1년 6개월이 될 수도 2년이 될 수도 7년이 될 수도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힘들었나요? 힘들면서 보람이 있었죠.
3: 네.
1: 그게 7년이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근데 지금 윤우 군을 봤을 때 너무 잘해가지고 잘하고 지금 이 무대를 뭐 잘 꾸미는 그 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게 좀 내재가 되어 있어가지고서 시작이 너무 좋다라고 좀 말을 해주고 싶고. 근데 연습은 이제 윤우 군처럼 이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 안에서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이 또 많아가지고서 또 그게 조금 힘들죠. 하지만 시작은 벌써 되었다라고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꼭 후배로서 만날 수 있길 전 열심히 활동할게요. 아니 우리 에이디님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넘버가 The Letter인데요. 가능하다면 우진 빌리와 윤우 빌리의 레터를 한 소절씩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혹시 두 분 가능할까요?
1: 어, 네.
0: 바로 마이크를 찾네요. 아, 멋있습니다.
2: 네가 자라나는.
0: 이게 파트가 원래 그쵸? 이게 나눠야 되는 것들에 아니면 두 분이 같이 불러도 되고.
2: 사랑의 영혼.
0: 네, 같이 불러도 됩니다.
2: 같이.
0: 네.
2: 하나, 둘, 셋. 사랑의 영원히.
0: 아 너무 좋다. 가사도 너무 좋잖아. 사랑의 영원이래잖아. 어 너무 좋다. 아 짧고 간결하게 이러니까 더 보고 싶어져요.
3: 그러니까. 네,
0: 더 보고 싶게 딱 그 감칠맛 나게
3: 보러 오시라고.
0: 너무 좋네요. 또 2939님께서 선우님 빌리 공연 막바지에 빌리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었는데 뭐라고 쓴지 기억나시나요? 이번 어린 빌리 둘도 공연 막바지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빌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쓰고 싶은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선우씨는 기억이 나나요? 그때 쓴 내용이?
3: 네네 기억납니다. 제가 오. 이제 약간 숙제 같은 거였는데 자기 네. 이제 빌리한테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근데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말 쓰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발레를 열심히 해서 그 꿈을 이뤘듯이 나도 춤을 사랑하는 그런 발레리노가 되겠다고.
0: 오, 멋있어.
3: 그 마지막에 딱 썼는데 어떻게 16년이 흘러서 저 감사하게 발레리노가 정말 돼서 이렇게 또 성인 빌리로 찾아온 게 되게 스스로도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아, 아 근데 진짜로 꿈을 이룬 지금 혹시 빌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3: 빌리에게 약간 이제 그동안 수고 많았고 열심히 한 거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이제 아프지 말고 더 행복하게 같이 춤추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0: 네. 아니 그럼 우리 현재 또 빌리를 연기하고 있는 또 두 분은 빌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좀 쓰고 싶어요? 빌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을까요?
2: 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화이팅!
0: 바로 이렇게 답변이 바로 나오네요? 우리 우진 군은?
4: 빌리를 연기를 해봐서 하는데 이제 빌리 너는 정말 발레를 사랑하고 그러는 마음이 나도 뭔가 좀 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너가 끝까지 꿈을 이룬 것처럼 나도 나중에 꼭 세계적인 발레리노가 되어서 무대에 서도록 할게.
0: 와! 다들 너무 너무 좋네요 메시지가.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신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4: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0: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 낸 퀴즈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빌리가 꿈꾸는 이것은 바로
1: 1번 발레리노였습니다.
0: 당첨자는 상호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아쉽게도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세 분 오늘 어떠셨나요?
2: 오늘 너무 재밌었고 시간이 후딱 간 것 같아요.
0: 그쵸. 벌써 끝날 시간이라니. 그쵸.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2: 네.
0: 또 우리 우진군은요?
3: 저도 윤우처럼 1시간인데 너무 한 10분처럼
0: 어머!
3: 간 것처럼 너무 느껴졌습니다.
0: 또 놀러와 주세요.
2: 네.
0: 또 우리 마지막으로 선우 씨는?
4: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릴 때 웬디님 팬이었는데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같이 윤우군? 나 아이돌이야. 네. 저도 오늘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마지막 공연까지 또 세 분 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세 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올게요. 세 분 조심히 가세요.
2: 안녕히 계세요.

0: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0: 하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틀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0: 회사 동일 도감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여름이면 거실에 대나무 돗자리 깔아두는 분들 많으시죠? 대나무 자리에 살이 닿는 순간 온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다면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대나무는 섬유나 스펀지보다 뛰어난 열 전도율을 갖고 있는데요. 실내의 대나무 표면은 항상 사람의 체온보다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자리에 눕는 순간 즉시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대나무는 습기를 흡수했다가 다시 내보내는 성질이 있어서 땀을 흘려도 보송한 느낌을 유지시켜주는데요. 대나무결 사이사이의 틈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것도 시원함의 비결입니다. 여름철 끈적이는 바닥 대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나무 자리에는 자연이 선물한 여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관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3947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저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색이 초록색이라 여름이 왔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네일샵으로 달려가서 초록색 네일을 하고 왔는데요. 조카가 보더니 이모 왜 초록색으로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름하면 초록색 아니냐고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야 여름은 파란색이지 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은 초록색이다 파란색이다 를 두고 조카랑 한참을 투닥거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다른 색도 많지만 둘 중 여름하면 떠오르는 여름을 대표하는 색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영스랩스에 의뢰해봅니다.

영스 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여름을 대표하는 색은입니다. 물론 여러 색깔이 많지만 둘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1번 초록색, 2번 파란색.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이정현의 Summer Dance.

이정현의 Summer Dance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파란색, 뭔가 여름 하면은 바다, 파란색 하늘, 맑은 하늘, 바람, 뭔가 이런 것들이 다 파란색이 떠올라가지고 전 파란색이요. 뭔가 초록은 개인적으로 약간 봄? 약간 푸릇푸릇한 계절 해서 초록은 뭔가 봄이 좀 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정원님께서 이번 파란색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명님, 전 요새 초록색이 좋아졌어요. 시원한 물보단 그늘을 가득 주는 나무들의 색이 훨씬 힐링돼요. 1번 초록색. 약간 이명님은 여름에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본인이 좀 더 좋아하는 색을 골라주신 것 같고, 8738님께서 파란색, 워터파크 알바생인데 물색도 수영복도 모두 파래요. 여름은 블루의 계절 인정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2907님 1번 초록색이요. 초록색은 여름 풍경에 울창한 나무, 초록빛 논밭이 먼저 연상되잖아요. 그런가? 저는 여름 하면은 그냥 물, 바다, 뭔가 그 여름 노래 같은 것도 보면은 와! 여름이다! 하면서 그것도 그렇고 뭔가 물소리, 바닷소리, 뭔가 해변가 뭐 이런 게 좀 더 떠올라서 전 파란색이 좀 더 먼저 떠오르거든요. 3982님 2번 파란색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바다를 가장 많이 가잖아요. 바다는 파란색이죠. 그리고 파란색 색감 자체가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나고, 여름에 컴백하는 완디 상징색도 파란색이고, 뒤에 걸린 영스 현수막도 파란색.

색이니까 당연히 파란색. 어, 그러게요. 스튜디오도 파란색이 좀 많거든요. 여기 안도. 보니까 뭔가 춥다. 파란색 생각만 해도 막 추워지는 게 여름 아니에요? 초록색은 뭔가 싱그러운 느낌이라 꽃도 필 것 같고 봄인데 파란색은 시원한 느낌이 물씬 다가오잖아요. 그런 게 약간 여름이지 않나. 또 우리 이정옥님 초록이요. 여름에 풀들이 엄청 초록초록하게 자라니까요. 특히 경주 대령원에 가면 엄청 초록초록해요. 이맘때 갔을 때 인생샷 건지기 좋았어요. 라고 또 이렇게 추천까지 장소를 해주셨습니다. 아 반반인 것 같은데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생각하는 여름을 대표하는 색은 초록색. 25% 파란색, 75% 완소분들이 생각하는 여름의 색은 파란색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 결론 날 줄 알았어요. 예, 여름하면 파란색이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름 관련된 노래들도 들어보시면 파란색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 어딘가로 떠나고 싶게 만들고 시원하게 노래만 들어도 시원하게 만드는 게 파란색이어서 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이번 주제는 1092님께서 의뢰해 주셨습니다.

여름에 제일 무서운 게 폭염과 장마잖아요. 폭염이 지나가면 장마가 오고 장마가 지나가면 폭염이 오고 차례로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저는 그래도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장마가 더 싫거든요. 우산을 가지고 다니기도 귀찮고 심지어 우산을 써도 쫄딱 젖기 일쑤고 출퇴근도 힘들고 습하고 진짜 싫은 이유가 수만 가지인데 그나마 장마가 낫다고 뜨거운 것보단 비 오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영스랩스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여름에 둘 중 더 싫은 건입니다. 1번 폭염, 2번 장마.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

싹쓸이의 그 여름을 틀어줘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아, 둘 다 조금 별로긴 한데 1번 폭염. 장마는 전능에 조금 싫긴 하거든요. 그리고 교통 상황도 그렇고 좀 그런데 그래도 비가 오면 시원하기는 해요. 예. 근데 폭염은 끈적끈적거리는 게 너무 찝찝해요. 씻고 싶은데 당장 씻을 수도 없고 하루 온종일 그 찝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땀이 요새 조금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전 폭염이 좀 더 싫습니다. 예. 2447님 더워서 땀으로 젖는 것보다는 비에 젖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장마. 근데 장마도 조금 별로인 건 장화를 신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잘 못하긴 하는데 운동화나 뭐 이런 걸 신고 나왔는데 양말이 다 젖은 거야. 그 젖은 양말, 뭐 요새 편의점에서도 양말을 쉽게 살 수 있지만 그 약간 찝찝한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찝찝합니까?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둘 다 별로기는 해요. 예. 차소정님 1번 폭염 더위에는 장사가 없다. 괜히 생긴 말이 아니죠. 오늘도 더워서 냉모밀 냉면 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시원한 음료 시원한 음식 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또 전지영님 2번 장마 무엇보다 옷과 신발이 다 젖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약간 꿉꿉한 냄새 나고 뭔지 아시죠? 2351님 폭염이 차라리 낫습니다. 저도 우산 갖고 다니면서 습기 견디기 너무 짜증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예, 9875님 2번 장마. 장마엔 강쥐들도 밖에 못 나가고 집에 냄새도 해충도 차라리 더운 게 좀 낫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권유림님 1번 폭염이 더 싫어요. 더우면 잠도 잘 못 자고 컨디션도 최악이거든요. 비 오는 날 좋아해서 차라리 장마가 더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내 생각에 오늘 결과 반반일 것 같은데 김강수님 2번 장마 제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장마가 걱정입니다. 차라리 또 폭염이 나올 수도 제가 선택한 게 좀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쵸? 아, 반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오늘 문자로 봐서 그쵸?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여름에 둘 중 더 싫은 건 폭염 43%, 장마 57%, 장마를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 거의 뭐 반반이긴 한데 장마가 조금 더 많았네요. 근데 둘 다 별로죠. 네, 근데 지금 뭐 장마 기간이라고는 했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 뭐 이게 비가 오다가 또 멈추고 갑자기 또 해가 쨍쨍 비추고 덥고 근데 원래 장마 기간 지나고 나서

그 한 8월 달부터 원래 7월 달 내내 장마였다가 8월 달부터 엄청 더워진다 그랬거든요. 폭염이라 그랬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던 둘 다 싫어요.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모레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왠지 영스티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4298님께서 청취율 조사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꼭 왠지 영스트리트라고 대답해 주시고 인증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보이프렌드의 내가 갈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바다에 가면 다섯 가지
1: 육수,
0: 30가지
1: 소스,
0: 90가지
1: 재료에
0: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 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혼란의 맞춤 머리끈 알고 보니 한국산 끈의 끼 매출 400% 급증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혼란의 맞춤 머리끈 알고 보니 한국산 매출 400% 급증이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단연 화제가 된 선수는 엘링 혼란이죠. 노르웨이 선수로 뛴 혼란은 잉글랜드와의 8강 경기에서 2-1로 노르웨이가 패배하면서 대회를 마무리했지만 월드컵 첫 무대에서 7골을 넣으면서 활약했습니다. 네, 이런 혼란 선수가 화제되면서

0: 유니폼 컬러와 맞춘 머리끈도 화제였는데 이 애착 머리끈이 경남 함양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브랜드였습니다. 혼란 덕분에 매출이 400%나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머리끈 열풍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란 열풍인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혼란 닮은 꼴 선발대회도 열렸고 남미 페루에서는 부모가 신생아 자녀 이름을 혼란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노르웨이는 떨어졌고 역사상 최초로 피파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4강에 진출해서 역대급 월드컵이 되고 있는데 자, 월드컵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남은 월드컵 예, 어차피 남은 경기 제가 다 중계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식단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뭘 먹고 살았는지 음식 자랑도 하고 검진도 받아보는 날인데요. 특히 오늘은 오랜만에 잔소리 폭격을 날려줄 염창윤, 우창윤쌤이 함께합니다. 잘 먹은 식단에는 칭찬을, 엉망인 식단에는 가차없는 잔소리를 할 거니까 내 식단도 평가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음식 사진을 찍어서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보내주세요. 배텐 생방송 음식 사진과 언짢아하는 우창윤쌤의 표정까지 보면서 들을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견 채팅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매일 채팅창으로 재밌는 드립을 남겨주는 드립왕에게 제가 해외 출장 중에 사온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자를 두 분께 드리니까 허를 찌르는 재밌는 드립 많이 남겨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

0: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박성호님, 대디 라디오와 월드컵 중계 어떻게 병행하시나요? 하루 일정이 궁금해요. 저번에 월드컵 하이라이트 프랑스 대 모로코전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배디가 중계를 하더라고요. 중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서 제가 요즘은 완전히 시간이 12시간이 뒤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오전 11시에서 점심 12시쯤에 자서 한 8시쯤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배텐이 있는 날은 더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지 말이 좀 어눌한 느낌을 스스로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티가 안 나겠지만 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 예, 밤에 하던 방송을 아침에 하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라디오 쉬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건 형이 늙어서 그래라고 하신 분이 있고 8259님 퇴근 후에 너무 배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남편이 치킨을 두 반이나 사서 왔네요. 라면 먹은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남편 성의를 봐서 먹어줘야겠죠? 위가 버텨줄까요? 좀만 더 일찍 오지. 두 개는 좀 많이 다르니까. 예. 치킨을 사오셨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아, 두 마리인 게 좀 걸리네요. 이게 남겼다가 먹기가 좀 애매한데. 이혜영님, 쭉 서울에 살다가 해운대로 한 달 살기 하러 왔어요. 집 근처에 바다가 있다는 게 봐도 봐도 신기합니다. 비 오면 습하긴 한데 맑은 날은 산책만 해도 좋습니다. 좋겠네요, 진짜. 한 달 살이. 아, 꼭 해보고 싶은데. 예, 너 부자구나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여름에도 거기는 막 서울처럼 엄청 덥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부럽습니다. 최준호님, 매년 여름마다 베텐에서 공포특집 하던데 이번 여름에는 BTU 멤버 중에 누구랑 공포특집을 할 건가요? 올해도 8월 중에 계획 중인데 누구랑 할지는 아직 비밀입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푸짐한 밥상에는 찬사를, 불쌍한 밥상에는 위로를, 맛있는 밥상에는 군침을, 그리고 잘못된 밥상에 잔소리도 날려드립니다. 본격 음식사진 분석 공감 토크 코너, 꿈과 음식 사이 꿈음사
4: 잔소리 편.
3: 멕시코에 가서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쪄서 왔나 가장 기대하고 계신 분 잔소리로 사람 건강을 조종하는 건강 마법술사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 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입니다.
3: 오랜만입니다.
4: 네, 오랜만이에요. 예,
3: 그래도 멕시코에 있을 때 좀 소통을 했는데 예. 주사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네. 제가 가지고 가서 그 텀블러에다가 넣어서 보냉 텀블러로 네. 다니면서 그 써주신 영문 처방전도 맞아요, 보여주면서 맞아요. 공항을 제가 이번에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통과되고 네. 하지만 한국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주사를 남겨갖고 왔습니다.
4: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이게 반가우면서도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3: 아, 그러니까 지금도 원래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4: 그러니까요.
3: 아쉽네요. 자, 아무튼 그 저보고 기분 너무 언짢을 테니 맥주도 마시라고 특별히 허락도 해주셨죠. 원격으로. 와,
4: 그날은 정말 약간 참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3: 남아공전 탈락한 날.
4: 네, 네. 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3: 엄청 때려 마시고 장염 걸렸습니다.
4: 네, 차라리 좀 내 보냈으면은 결국 칼로리 자체는 남은 게 별로 없으니
3: 그래서 그런지 살이 안 쪘어요 사실.
4: 네, 지금 오랜만에 뵙는데 네. 약간 약도 가져가셨는데 놀랍게도 거의 그대로예요.
3: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네. 선생님 뵈니까 체중계 한번 오르면 한 달 만에 올라가 봤거든요.
4: 네네.
3: 좀 두근거렸습니다. 왜냐면

0: 정신이 무겁기 때문에 네네. 몸도 무겁게 느껴져서 좀 쪘겠지. 그래도 월드컵 네. 다녀면 제가 한 7, 8kg 쪘었거든요.
1: 와, 엄청 많이 쪘었네요. 네.
0: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전혀 찌지 않았습니다. 84.8kg가 나왔습니다.
1: 아, 거의 그대로 같긴 해요. 네. 지금 보니까.
0: 그렇습니다. 장염과 또 한국의 졸전 뭐 이런 것들이 저의 식사에 네. 타격을 좀 준 것 같고.
1: 급상 스트레스는 식욕을 좀 떨어뜨리죠.
0: 네. 아 근데 해외여행 가시면은 그래도 맛집 좀 다니지 않으세요?
1: 아 다녀야죠. 그거 그쵸? 먹으러 가는 건데.
0: 쪄서 오시죠 선생님도?
1: 저 체중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서 막 새로운 거 있다 저 그런 것도 잘 못 참거든요. 맛을 좀 보는 편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0: 많이는 안 드시고.
1: 그냥 먹을 만큼 먹어요. 근데 욕심이 또 있어가지고 저 먹으면 잘 먹거든요. 사람들이 저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 잘 먹어요.
0: 그런가요?
1: 네.
0: 아니 그리고 사실 여행 가는 사람들이 쪄서 네네.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삼시세끼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지나다니다가 주워 먹고
1: 네, 하루에 4끼도 먹고 네,
0: 낮술도 좀 하고 아, 그쵸, 밤에도 그쵸. 한잔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쵸. 찌지 않습니까?
1: 근데 저 체중을 재보진 않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여행 갔다 와도 그렇게 찌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0: 그래요?
1: 보면, 네.
0: 많이 걸어다니시나 보네요.
1: 네, 많이 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0: 1288님 저번에 광화문에 서점을 갔는데 건강 코너 1등 책을 봤어요. 짜요짜요 쌤 축하드려요. 야 살찌지 않는 몸 1위 건강 코너.
1: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아우 독자님. 정말 읽어주세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야. 우리 오래 살아야죠 다 같이 베테랑님들도.
0: 이거 책 잘 되면은 병원 더 확장하나요?
1: 네, 뭐 일단 지금 있는 병원이라도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해봐야죠. 네.
0: 자, 라면 받침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아, 그래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란 두 개 넣어주세요. 네.
0: 7611님 짜유짜유쌤 SNS를 팔로우하러 갔다가 네. 전부 상반신 잔소리 쇼츠 영상만 있어서 팔로우 끊었어요.
1: 아 끊으신 건 좀 너무했다. 아 세상에.
0: 아니 왜 이렇게 나 근데 진짜 이것밖에 없어.
1: 아 약간 흉상 같다 사람.
0: 딱 이걸로만 편집자가 하셨네.
1: 네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 모닝 토크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찍어가지고 막 편집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롱진에 계시는 예. 분이. 그래서 아마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좀 보니까 저렇게 모아서 보니까 약간 흉물스럽긴 하네요.
0: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살 안 빠지는 이유. 막 이런 잔소리 짤만 잔뜩 있으니까.
1: 들어오세요. 건강해집니다.
0: 약간 스트레스 받네.
1: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몸에 좋은 스트레스예요.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0: 네. 잔소리 폭격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팔로우 해보시고요.
1: 도와주세요. 네.
0: 자, 꿈과 음식 사이.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밥상 진단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음식 사진에 어떤 게 잘못됐는지 우창윤 쌤이 지적을 해주실 거니까 점검을 받고 싶은 식단 사진은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또는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로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사진을 오늘의 밥상으로 선정해서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배텐 최고가 선물인 블랙박스를 추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7271님 택배 배송하는 아들 몸보신용으로 엄마가 백숙 해줬어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맛 닭다리 뜯자. 몸보신 음식은 다른 음식들이랑 뭐가 좀 다른가요? 이러셨습니다.
1: 야 백숙 훌륭하네요.
0: 백숙.
1: 네. 일단 그 몸보신 음식이다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일단 보시면 단백질이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몸보신이다 그럼 못 먹었잖아요. 아프고 아프면 면역세포 필요하죠.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가 기력이 없다. 보통 근육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하고 특히 이 닭다리는 이 류신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근합성을 잘 촉진시켜줘요. 면역세포도 잘 만들어주고 그런데 또 이 보양식의 특징이 뭐냐 몸이 골골하고 아프면 사람이 소화를 잘 못하잖아요. 푹 고아가지고 이게 단백질을 좀 부드럽게 없앨 수 있게.
0: 아 그래서 삼계탕이 네. 흐물흐물하구나.
1: 그렇죠. 그게 있어서 잘 먹을 수 있는 거야 아픈 사람도. 게다가 짭조름한 국물 거기에 이제 뭐 나트륨이랑 미네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따뜻한 또 국물의 느낌이 또 약간 그 안식을 주는 게 있고 그 비강 속에 입 속에 약간 혈류도 되게 좋게 해주고. 그래서 약간 보양식 보면은 대부분 다 단백질 거리를 푹 고운 게 많아요.
0: 지금 보니까 옛날 그릇에 삼계탕 이 다리만 딱 뜯어서 보통 이제 아들한테 엄마가 네. 다리부터 이렇게 쭉 뜯어서 주지 않습니까?
1: 야 이거 옆에 전복이네 또. 야.
0: 전복이 있네.
1: 예, 야.
0: 그리고 이거. 근데 옆에 분홍색 바가지 왜 뱀 같은 게
1: 이거
0: 있지?
1: 뭐지 이거는? 이거 뭐지?
0: 살모사 같은 게 하나 들어 있는데. 이게 뭐죠?
1: 전혀 모르겠네.
0: 이거 뭐야? 진짜.
1: 뭘 잡아온 것 같은데.
0: 무슨 허물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네. 뱀 허물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머리 잘린 뱀 아니냐고.
1: 너무 보신 쪽으로.

0: 하신 것 같은데
1: 토룡탕 아니냐고.
0: 예.
1: 네. 아이고 이게 뭐지? 닭 내장인가?
0: 현대인들 특히 아들이다 잘 먹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1: 그러니까 네. 저도 그 현대인으로서 네네. 그 보양식을 왜 먹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게 네. 항상 잘 먹고 있어서 저는 네. 영양 과잉 상태거든요.
0: 아, 그렇죠.
1: 오히려 영양소 밥을 좀 덜 먹었을 때 컨디션이 더 좋아져요.
0: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그 영양식이라고 하면 보통 단백질이랑 미네랄이 풍부한데
1: 네.
0: 우리가 그냥 많이 먹을 때는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있는 걸 많이 먹어버려요. 근데 이런 걸 백숙을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과자나 음료를 못 먹을 거예요.
1: 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영양식이군요.
0: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근데 좀 식이섬유로 이제 엄마가 또 이제 과일 같은 거 깎아주시고 막 그 믹서기에다가 녹색한 것들 막 갈아서 맛없는 거 주시면은 최고죠.
1: 아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굳이 여름에 막 저는 삼계탕 이런 거 꼭 챙겨 먹어야 돼? 난 영양 과인데 이랬지만 먹는 것도 나쁘지 않군요.
0: 다른 거를 안 드신다면.
1: 다른 거를. 그렇군요.
0: 예, 네, 삼계탕 먹으러 가시죠.
1: 예. 네. 아, 이 개구리 뒷다리 같은 거 이거 너무 신경 쓰이는데. 뭐지? 분홍색 바가지에 넣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0: 아, 저 개구리 뒷다리 같기도 하네요. 네. 아, 근데 약간 그 질감이.
1: 네. 왜 분홍색 바가지일까?
0: 네. 하여튼 굉장히 제가 가끔씩 그 치킨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제가 차라리 백숙을 드시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1: 예.
0: 튀긴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백숙은 좋은 음식이다. 네. 튀긴 것보다 낫다.
1: 그렇군요.
0: 훨씬 낫다.
1: 네. 네. 자, 다음은 6379님. 목동역 근처에 진짜 양 많은 곱창집을 다녀왔어요. 1인분을 주문하면 3일 동안 나눠 먹을 만큼 많이 주네요.
0: 네.
1: 베디도 도전. 선생님 그냥 곱창구이 말고 야채 곱창은 어때요?
0: 아,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장님께서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가격을 낮추고 1인분의 양을 줄이는 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전 정말 하고 싶거든요.
1: 네네.
0: 왜냐면 곱창이 기본적으로 100g당 단백질량도 뭐 한 10에서 한 15g 되지만 지방이 훨씬 많아요. 곱창이.
1: 야, 그래요?
0: 예, 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칼로리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곱창을 소주랑 먹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1: 그래요?
0: 왜냐? 이 소주를 마시면은
1: 소주랑 완전 잘 어울리는데.
0: 아, 이게 기름지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1: 네.
0: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은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가 먹다가 배불러서 그만 먹게 돼요.
1: 아.
0: 근데 소주가 들어가면은 소주는 이 그 시상압유의 식욕 억제 거의 중추를 풀어버려요. 계속 먹어요. 이거 2인분만 먹어도 1000kcal 넘어요.
1: 어, 그래요?
0: 근데 베디님이 소주랑 먹는다 이거 곱창 1인분만 먹을 것 같아요?
1: 저는 이거 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소한.
0: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막 2,000kcal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주 마시면서.
1: 의사가 자영업자 다 죽이네라.
0: 아니야, 그러니까 사장님 더 많이 파시라고.
1: 예, 예.
0: 사장님도 적게 주면은 남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1: 곱창 없어 장사를 못 하겠네라고 하시면.
0: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사장님도 부자 되고 사람들도 굳이 이렇게 칼로리 많이 안 먹을 수 있게. 게다가 맞아. 그 말하고 싶다. 이거 곱창 양을 좀 줄이시고 쌈으로 케일이나 이제 막 양배추 같은 거
1: 그걸 누가 사요? 집에서 해 먹으면 몰라도 팔리면 팔리겠어요 그게?
0: 아니 그런 예. 걸 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먹게 하면 안 되나?
1: 많이 줘도 난리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전 사장님
1: 정용국 당신 뭐야? 예 원래 월요일에 정용국 씨라고 곱창집 사장님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1: 예, 네. 케일 장사하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네, 하여튼 그럼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1: 곱창만 있는 게 좋아요, 의사 양반.
0: 아, 근데 야채 곱창이 좀 더 낫긴 하죠, 그래도.
1: 네. 그나마 낫다.
0: 그나마 낫다.
1: 아, 그럼 네. 곱창 종류 중에 야채 곱창 오케이.
0: 아, 근데 그것도 쌈에서 드시면 안 되나?
1: 아,
0: 예. 네,
1: 쌈이랑 같이 좀 먹어라.
0: 네, 그 소주 없이 물이랑. 식사로 드신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소주 없이 저 뒤에 맥주 같아지 보니까
1: 맥주네. 맥주를 아예 식스팩으로 샀네. 지금 포장도 안 뜯었어요.
0: 그러니까 뒤에
1: 오늘 아주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려고 그냥 해놨네.
0: 그러니까 뒤에 맥주가 있네. 아 진짜
1: 하이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종이 지금 케이스가 보이는 거 보니까 맥주 여섯 네. 개들이 그냥 아예 들고 오셨습니다.
0: 네, 넉넉하게 사오셨네 지금.
1: 이거 통풍 위험하죠.
0: 와. 최고죠.
1: 그렇죠.
0: 곱창의 맥주는 최고죠, 최고. 통풍 만들게 최고죠.
1: 아하.
0: 요사나 쌓여라.
1: 저게 사람 사는 거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당면이 많네요.
0: 아, 최악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인슐린까지 넣어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진짜 한 톨도 버리지 않고 다 저장하겠다.
1: 아하.
0: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1: 이게 인생의 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아닙니다, 여러분.
1: 자, 그러면 이쯤에서 쉬어가는 음식 퀴즈 드립니다.

0: 가영 밥상 퀴즈인데요. 제가 출장 다녀온 다음에 집에 계신 분이 저를 위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과연 가려진 메뉴는 뭔지 맞춰보세요. 이날 메뉴는 부대찌개, 콩나물 무침, 돼지 불고기 그리고 이것입니다. 제가 워낙 그 귀국해서 부대찌개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한번 이제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사진을 이거 외에는 사실 다 건강식만 해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안 건강식 한번 해준 거가 오늘 퀴즈입니다. 자, 가려진 메뉴 객관식입니다. 1번 진미채볶음, 2번 명란 달걀말이, 3번 꽈리고추 멸치볶음, 4번 새우 완자전입니다. 다시 먹고 싶네.
1: 맛있어 보이네요, 진짜. 근데.
0: 이게 부대찌개 국물을 사골 국물을 내가지고 그걸로 겉면을 넣어서 또 그나마 건강하게 부대찌개를 만들어줬거든요.
1: 맛있어 보인다.
0: 지금 침이 고이네.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쌤이 정답을 맞히시면 당첨자를 두 배로 뽑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콩나물 무침은 이제 매콤하게 그리고 돼지불고기는 그 팽이버섯이랑 같이 이렇게 볶아서 건강한 돼지불고기고요. 담백하게. 그리고 부대찌개는 뭐 당연히 깡통햄이랑 예, 김치랑 뭐 버섯 같은 것도 듬뿍 넣어가지고 만든 소세지 넣고 그리고 겉면을 지금 두 개를 말았습니다.
1: 자, 와, 겉면 두 개.
0: 우찬 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일단 진미채랑 꽈리고추 멸치볶음 아닐 것 같고요. 이게 공간이 크거든요. 그래서 명란 아니면 새우 완자전 같은데 이게 그래도 이 겉면까지 하신 거 보면은 이 포화지방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단백질 거리를 위해서 명란 달걀말이가 아닐까.
0: 야, 또 명란을 겁나 좋아하셔가지고 무조건 명란일 거다.
1: 제가
0: 역시 명란 짜요 쌤.
1: 제 선호도가
0: 명란 달걀말이 2번.
1: 명란 달걀말이가 아닌가.
0: 알겠습니다.
1: 자, 그게 아니었는데 신기하게 또 명란을 골랐네요. 그러고 보니까
0: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0: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오더라도 한국의 여름이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속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습구 온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기온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 보기도 하는데요. 습구 온도란 기온과 습도를 함께 반영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온도라고 합니다. 습구 온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몸은 체온을 식히기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올여름 기온과 함께 습도도 꼭 살펴보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스트 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우창윤 쌤과 함께하는 꿈음사. 자, 저희가 1부 끝날 때 다영 밥상 퀴즈를 드렸죠.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 쌤은 일단 퀴즈의 정답을 명란 달걀말이를 찍으셨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정답은 명란 달걀말이 맞습니다. 예. 야, 역시 건강식단으로 추론을 하시니까 정답이 맞군요.
1: 그러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단백질 예. 양을 채워주려고 아마 하실 것 같았어가지고
0: 맞습니다. 아. 예. 역시 천연 위고비. 예. 네. 자, 명란 달걀말이 우창윤 쌤이 맞히셨기 때문에 당첨자는 두 배고요. 지금 그러면 이 밥상을 건강식으로 뭐 분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했다.
1: 아, 근데 식이섬유가 너무 부족해요.
0: 그래요? 네. 식이섬유가.
1: 네. 여기에다가 뭐 야채찜이나 아니면은 그 브로콜리 커일 뭐 콜리플라워 케일 막 이런 거 갈아가지고 막
0: 누가 부대찌개 먹는데 그런 걸 먹어요?
1: 그러니까 식전에 마시고.
0: 아, 식전에 기분 잡치라고 브로콜리를 마시 먹으라고요? 아니면 부대찌개가 앞에 있는데?
1: 아니면 부대찌개에 넣어도 되지 않나요? 그냥?
0: 어, 네. 어, 누가 부대찌개 케일을 넣어요?
1: 브로콜리.
0: 브로콜리요?
1: 양배추.
0: 야, 이 큰일 날 사람이네. 네,
1: 양배추 갈아서.
0: 저 사람 로봇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1: 아, 그래요?
0: 예. 케일주 고점에 물렸나요? 뭐라고 하신 분 있고.
1: 전국의 부대찌개 사장님들께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시라. 브로콜리 넣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0: 예. 자, 그러면 송은정님, 7237님, 박영호님, 6014, 김하정, 7906, 1348, 장지혜, 8561, 1010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잔소리하느라 살찔 틈 없는 우창윤 쌤이 오늘 여러분의 밥상을 점검해 드리니까 여러분의 음식 사진을 계속 보내주세요. 음식 사진과 함께 누구와 뭘 하면서 뭘 드신 건지 자세한 메뉴 소개와 음식에 얽힌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또는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케첩이 하트 모양으로 돼 있다고 열받는다.
1: 네.
0: 그러네, 하트였네.
1: 네, 하트네요. 아, 형수님 참
0: 비몽사몽해 먹어가지고.
1: 네, 아름다우시다.
0: 예.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음식 사진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56님 도토리 묵을 만들어서 저녁에 남편하고 묵사발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묵사발 먹으면 끝내줘요. 묵은 살도 안 찌지요? 맞나요?
1: 근데 이게 묵사발이 이게 딱 보셔도 이거 오이는 사실 물이거든요.
0: 네.
1: 오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식이섬유도 뭐 많지 않고 금방 꺼지죠.
0: 아, 식이섬유도 없어요 별로?
1: 많지 않아요.
0: 그냥 수분이에요?
1: 그러니까 수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이로 내가 식이섬유량을 다 채우려고 하면 너무 많이 먹어야 되고.
0: 그렇구나.
1: 그리고 이 묵도 뭐 알고 계신 대로 이 100g당 생각보다 이 칼로리가 되게 낮고 탄수화물 양이 많지 않게 수분이 많아요 묵도.
0: 아, 네. 묵도 물이군요.
1: 네, 묵도 수분이 많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0: 아,
1: 그래서 이렇게 한 그릇 먹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신 게 돼요.
0: 배가 금방 꺼지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만 먹으면 살 안 찌겠죠.
0: 아,
1: 그런데 이거만 드실까요? 2시간 뒤에 미칩니다.
0: 아, 그런가?
1: 네, 그래서.

0: 이게 뭔가 계란 한 두세 개라도 주워 먹어줘야 돼요, 이거.
1: 아, 단백질을 채워줘야 이게 식사가 되지.
0: 그렇죠.
1: 이것만으로는 물사발이군요.
0: 그렇죠. 물사발.
1: 물한 사발 먹는 거네.
0: 그래서 2시간 뒤에 아, 나 묵사발 먹었는데 왜 이렇게 출출하지? 이러면서.
1: 그 원래 묵사발은 말이죠. 족발이랑 같이 먹으면 참 좋습니다.
0: 아,
1: 그거 어때요?
0: 차라리 족발이랑 묵사발은 나쁜 조합은 아니죠.
1: 이 우찬 선생님, 족발은 되게 호의적이야, 보면은. 짜니까. 짜고
0: 아니
1: 단백질 있으니까.
0: 단백질이니까 뭐 켈라 뭐 젤라틴 같은 그 약간 그 쫀득쫀득한 느낌이 좋잖아요.
1: 콜라겐이 있고 괜찮죠.
0: 아니 묵사발이 물사발이란 게 아니라요. 댓글에 막 그러는데 묵사발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1: 네네.
0: 물론 좋은 음식이지만 한끼 식사로 하기엔 단백질이 너무 없다. 이야기 드리는 거죠.
1: 아하, 요걸로는 밸런스가 좀안 맞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제대로 된 단백질을 좀 같이 챙겨야 된다. 최소한 계란이라도 두세 알 정도.
0: 맞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아, 묵사발이 저는 무기 탄수화물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0: 탄수화물이 들어있긴 한데 그 물이 많아가지고 물이. 밀도 자체는 높진 않아요.
1: 그렇군요. 요새 계란 비싸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야식으로는 어떻습니까, 묵사발?
0: 아, 야식으로요. 야식으로는
1: 안주
0: 별로죠.
1: 별로예요?
0: 왜냐면은 밤에 이게 탄수화물 단독으로 먹게 되면은 혈당이 올랐다가 인슐린 호르몬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1: 아,
0: 그러면은 아 피부 처집니다.
1: 아, 그건 또 안 좋네.
0: 그렇죠.
1: 뭐 이렇게 다 안 좋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아니 낮에 먹어요 묵사발을. 낮에 먹고 움직이면 되잖아요.
1: 근데 성장 호르몬 어른도 쐬야 되나요? 나와야 되나요?
0: 나와야 돼요.
1: 왜요?
0: 그래야 그 피부의 처짐, 그 피부 콜라겐 재생 이런 거랑 관련이 높아가지고 대사질환이랑 늙습니다, 여러분.
1: 네, 여러분 키 크는 건 아니에요.
0: 키가 안 큽니다.
1: 성장 호르몬 뭐 왜 필요하냐고 하시는데 이걸로 키 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키는
0: 커요.
1: 다 굳었어요. 나이가 있잖아요, 베테랑들.
0: 안 커요.
1: 키는 안 크고요. 네, 노화 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1: 예. 성재형 어제 묵사발 먹었어요? 늙어 보인다고 하신 분 있고. 자, 2509님. 월드컵 보다가 답답해서 청계산 등산을 갔습니다. 서울대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데 입구에 번데기랑 구운 가래떡을 팔길래 먹었어요. 이 간식들은 영양적으로 어떤가요?
0: 번데기는 되게 좋아요.
1: 좋아요?
0: 번데기는 되게 좋죠. 이거 100g당 단백질 함량은 고기 이상으로 있고
1: 그래요?
0: 아연 뭐 비타민
1: 아연도?
0: B, 예, 뭐 이런 거 많죠.
1: 아, 번데기가 그렇게 건강식이에요?
0: 그렇죠. 뭐 철분 같은 것도 많을걸요.
1: 오, 단지 징그러울 뿐.
0: 하지만 맛있죠.
1: 맛있죠.
0: 네, 저 번데기 좋아합니다.
1: 그러면 그 밀의 식량이 이제 그 벌레들이지 않습니까? 밀웜이랑 뭐 이런 것들.
0: 네.
1: 그런 것들만큼 좋은 거예요?
0: 아, 저는 그 중에서는 번데기가 굉장히 그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밀의 식량들 중에서도 오히려 번데기가
0: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1: 오, 짜지 않나요, 번데기?
0: 아, 좀 짜긴 하죠.
1: 나트륨에는 상당히 호의적이네.
0: 좀 따긴 하죠.
1: 예, 그럼 번데기 다이어트 어떻습니까?
0: 번데기 다이어트?
1: 예.
0: 이거를
1: 번데기만 계속 먹는 거예요.
0: 이거를 쌈해서 먹는다면?
1: 쌈을 번데기를 넣어서 먹어라.
0: 케일이나 뭐 양배추.
1: 왜 이렇게 케일을 오늘 비는 거야?
0: 그러게. 이상하게 케일 입에 붙네요. 아, 예.
1: 뻔창윤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네. 뭐 가래떡은 가래떡이죠. 가래떡은 그러니까 이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가래떡은 청계산 등산을 가기 전에 먹는 게 어떨까? 예, 왜냐면 이제 가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포도당 막 쓰니까 먹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입구에 그래서 파는구나.
0: 예, 근데 이제 내려와서 저걸 먹으면 이제 집으로 갈 때는 차 타고 간 다음에 집에 가서 등산했으니까 누워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가기 전에 먹는 게 어떨까?
1: 아.
0: 물론 이제 많이 운동한 다음에는 이 포도당이 근육으로 좀 먼저 배치되는 게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등산 이후에 먹는 건 그래도 좀 낫긴 한데. 네.
1: 아, 그래서 등산로 입구에서 이걸 파시는군요.
0: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포도당을 쓰면은 포도당이 땡겨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거 많이 한다면은 탄수화물이 되게 땡기거든요.
1: 엄청 배고프죠.
0: 그렇죠. 등산하고 온 사람들은 탄수화물 엄청 썼단 말이에요. 포도당을. 이러 아래에서 가래떡 팔면은 사람들이 이거 못 참아요. 이건 정말 이 자리 잘 잡은 거다.
1: 아, 올라갈 때도 괜찮지만 내려올 때도 이게 땡긴다.
0: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사실 나한테 좋은 거예요.
1: 예.
0: 타는 사람한테는 잘 안 팔릴 수 있어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려온 사람한테 팔아야 돼.
1: 아, 오히려 내려온 사람한테 이게 먹히는구나.
0: 그렇죠.
1: 이게 딱 그 먹고 혈당 스파이크 빡 온 다음에 그거 자면 그 꿀잠이거든요.
0: 아, 등산 왜 한 거?
1: 과학적이네. 네. 조청 찍어 먹는 거 어떻습니까?
0: 와, 최악이죠.
1: 최악이에요?
0: 조청까지. 네.
1: 가래떡을 조청 없이?
0: 가래떡을 많이 씹으면 달아요. 네, 그걸로 조청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1: 야, 많이 씹으면 달다. 이거 진짜 거의 뭐 조선시대 얘기 아닙니까? 칡뿌리 많이 씹으면.

0: 보면은 어, 먹을 거 많이 나온다. 예. 네. 조미김은요?
1: 네?
0: 조미김. 아. 원래 가래떡 이제 조미김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1: 아 그렇게도 먹어요?
0: 기가 막히죠.
1: 아 저 그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근데 약간 그게 그거네 단짠이네 약간. 네, 단짠으로 가면은 또 거기서부터 이제 또 약간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는 건데 적당히.
0: 김 네. 단백질이 많죠 김에.
1: 김이요? 좀 있어요.
0: 조금 있다.
1: 단백질이 의외로 단백질이 좀 있는데.
0: 검은 반도체.
1: 아, 일단
0: 아닙니까?
1: 근데 그램 수가 뭐 김 하나에 이거 뭐 이거 뭐 몇 그램 된다고. 아, 퍼센티지가 그 돼봤자 총량이 뭐 얘가 형편없는데. 차라리 번데기가 낫지.
0: 어 근데 번데기와 네. 가래떡 조합은 그러면 상당히.
1: 아 이게 나쁘지 않은
0: 판단지네요.
1: 예, 네, 이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운동 이후에 딱 필요한 거 이렇게 약간 과학적으로 약간 좀 파시네요.
0: 어, 네. 어 번데기를 또 예찬하시구나. 사실 번데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
1: 아 그렇죠. 예, 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0: 어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번데기는 제가 한동안 지금 안 먹고 있었는데 보이면은 잔뜩 그러면 번데기 샐러드 같은 거 어때요?
1: 번데기 샐러드가 네. 있어요?
0: 아니 아, 만들면 식감이 아, 괜찮으니까.
1: 아 저는 그 약간 따뜻한 번데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차갑게 먹어본 적은 없는데. 차갑게 먹으면 약간 좀 비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0: 그렇죠.
1: 예.
0: 아, 약간 원볼 같은 느낌으로 번데기를 넣고
1: 네, 어. 그 따뜻한 느낌 네. 아작 씹었을 때 그 네. 육즙이 배어나오는
0: 아, 네. 어허. 자 그러면 5372님 소신 발언합니다. 밍밍한 평양냉면보다 새콤달콤한 함흥냉면이 훨씬 맛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함흥냉면 맛집 사진인데요. 비냉도 맛있지만 물냉도 엄청 맛있어요. 고구마 전분 함흥냉면 최고. 선생님 냉면 좋아하세요?
1: 어 여름에 냉면 좋아하죠 저도. 예. 저 오늘 냉면 먹고 왔어요 점심에.
0: 아 그래요?
1: 네.
0: 비빔입니까 물입니까?
1: 저 오늘 평냉 먹고 왔어요 평냉.
0: 물 파세요? 비빔.
1: 저는 아 예, 주로는 약간 물파 물냉 주로 물냉 먹어요.
0: 아.
1: 그러니까 비냉이 소스가 약간 좀 있어가지고 이 소스가 달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약간 혈당을 좀 더 많이 올리고 고구마 전분은 전분이죠. 예 전분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아니에요 혈당 올려요. 예. 그래서
0: 아, 네. 너무 매워 보이는데 근데 이거
1: 아 이거 인천 어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저도 인천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0: 아 여기 어딘지 아실 것 같으세요? 딱
1: 그
0: 보면
1: 인천에서 그 뭐야 냉면 맛집들 모아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냉면 골목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가게 하나 아닐까. 근데 저는 냉면 먹을 때도 항상 그 회냉면 먹었어요. 단백질 거리 있으니까
0: 아 고 생선 좀 드시겠다고
1: 네. 어. 거기에다가 이제 뭐 친구들이랑 수육 같은 거 하나 추가하면은 딱이에요. 네, 그러면 단백질 맞춰준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항상 그 고민이 있어요. 만두랑 수육이 있단 말이죠.
0: 네.
1: 내가 좀 경제적 여유가 있다. 수육 드세요.
0: 네. 만두랑 먹으면 너무 탄수화물 쪽으로만 간다.
1: 그렇죠. 네, 어. 가능하면 수육 먹자. 여러분 돈 그러려고 버는 겁니다.
0: 부르주아구나. 어. 무슨 대학생이 아니, 수육을 때리냐고.
1: 안 되면 안 되면 만두. 저도 대학생, 대학생 때는 만두. 저도 대학생 때는 회 냉면만 먹었어요. 그건 2천 원만 더 내면 되니까. 돈 더 벌면 만두 시키는 거고 더 벌면 이제 수육 친구들하고 나눠 먹는 겁니다, 여러분.
0: 도련님은 예. 다르다라고 하시고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0: 의대생은 이미 사치를 부렸구나 하고 하시고
1: 그 회냉면 그거 2천 원만 더 내면 돼요.
0: 만두 사업까지 건드리네.
1: 아니 만두 좋죠. 만두 좋은데 그러니까 수육이 좀 더 예, 단백질이 많으니까. 예.
0: 그 계란 반 개 들어있는 거 저는 항상 열받았거든요.
1: 아까 전 이거 계란 추가 안 되나 솔직히 그거 약간 좀 권유하고 싶어요.
0: 있어요.
1: 어, 그거 너무 좋다.
0: 보통 왜 반 개만 줄까?
1: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전분에도 단백질이 있긴 해요. 근데 네. 이 질이 낮단 말이에요. 양도 좀 부족. 하고 그래서 계란 한 두세 개 먹으면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 다 괜찮아요.
0: 그래요?
1: 근데 이제 계란 반 개밖에 안 주니까 부족하죠, 솔직히 이거는.
0: 그러니까 계란을 좀 넣어서 제가 이제 그 월드컵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1: 네.
0: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라면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1: 아 그렇죠. 해외 갔다 오면. 네.
0: 그래서 라면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끓여 먹었는데
1: 왜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끓여 먹죠? 네? 왜 어쩔 수
0: 그냥 두 개를 끓였는데 그래서 그 계란도 두 개 넣었어요.
1: 아하.
0: 그건 괜찮죠.
1: 그러면은 단백질 양이 거의 20에 12, 한 32g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라면에 단백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퀄리티가 낮으니까 여러분 달걀을 꼭 넣어야 돼요.
0: 아.
1: 그러니까 저는 그 짜장라면의 가장 큰 단점이 계란을 넣기 애매하다는 거. 예, 네,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0: 계란 후라이로 만들어.
1: 그러니까 그 약간 귀찮잖아요, 솔직히. 예.
0: 그렇죠.
1: 예, 네, 그게 제한점이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냉면에 그러면 달걀 몇 개 넣는 게 가장 적당합니까? 두 개?
1: 아, 두 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0: 예,
1: 네, 두 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0: 알겠습니다. 자, 5005님 친구들과 새벽에 교실에서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군요. 저희 생활교육부장 선생님께서 배텐을 들으세요. 해운대중학교

0: 파이팅. 화채에는 사이다, 딸기 우유, 밀키땡 뭐 넣는 게 좋을까요?
1: 이건 진짜 약간 아니 솔직히 그 수박 자체가 그렇게 맛있는데 이걸 왜 액상과당이랑 이런 걸로 굳이 왜 오염을 시키나.
0: 오염이라뇨?
1: 수박을요 여러분 그냥 한번 파서 드셔보세요. 그 안에 국물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0: 아유, 엄청 사이다 넣어서 먹는 그 맛이 그 쏘는 맛이랑 섞여가지고 기가 막히거든요.
1: 어르신들 막걸리 넣어 마시는 거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0: 교사가 학생들한테 오염된 음식을 먹였다는 거예요 지금?
1: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렇죠.
0: 오염창윤이라고 하시죠.
1: 아니요. 한 번씩 그렇게 이제 그 학생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을 때 액상과당 넣으면은 이게 되게 센 그 맛이어가지고 감정을 확 건드리거든요. 예. 이 날이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화채를 기억해라 라는 그 목적으로 먹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예, 하지만 매번 하는 건 별로다.
0: 야, 우리 의사 쌤이 의사 양반 화가 많이 났네.
1: 아니요. 그게 아니라
0: 약간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놀러 왔을 때 K 화채의 극찬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이다 좀 들어가야 됩니다.
1: 이게 그러니까 아마 사이다가 들어간지 모르고 극찬을 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달지? 이러면서 네.
0: 그래요.
1: 네.
0: 아무튼 뭐 제로 사이다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1: 제로 사이다. 아 제로 사이다가 이제 그냥 사이다보다는 낫죠. 네.
0: 야, 근데 학생들끼리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수박 다 파서 화채를 큰 대야 같은 데다가 넣어서 떠먹는.
1: 맛있긴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추억에 남긴 하죠. 이럴 때는 뭐 사이다에 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맨날 이렇게 먹겠어요, 솔직히. 어쩌다 한 번일 테니까 그렇죠. 괜찮죠.
0: 교육적 가치로서는 인정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인정 못한다.
1: 아, 근데 그
0: 오염됐다.
1: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날을 기억시키겠다. 왜냐면 이게 그 정말 강한 그 단맛은 약간 우리의 그 편도체랑 이 안쪽 그 기억을 담당하는 곳을 좀 건드려요. 기억에 남아요.
0: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진짜 배고플 때 할머니가 끓여준 뭐 그 밥 한 끼가 기억에 난다. 굶다가 먹어서 그래요. 그거.
0: 편도체까지 가요. 학생들이 그냥 먹은 건데. 네.
1: 아,
0: 그럼 여기다가 뭐 장기 기억 넣어요? 네.
1: 아니,
0: 계란 넣어요?
1: 그것도 기억에 남을 수 있긴 하겠다. 네. 하여튼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네.
0: 화채 먹다가 벨소리를 다 듣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0320님 무더운 여름 와이프와 함께 메론 한 통이 들어간 빙수를 먹었습니다.
1: 메론 한 통.
0: 와 이게 뭐야? 아 이게 메론인가?
1: 뭐야 이게?
0: 메론을 반을 썰어서 이 얼음 위에다가 산처럼 올린 것 같아요.
1: 만들어 먹은 거 아니에요?
0: 근데 지금
1: 이거?
0: 보니까 그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거의 눈높이까지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1: 이걸 뭐지?
0: 어떻게 이렇게 크지? 그리고 메론 밑에 무슨 그 냄비를 놔뒀어요. 라면
1: 그러네?
0: 냄비 같은 걸
1: 만들어 먹는 거겠죠 집에서?
0: 일부러 시원하게 먹으라고. 아 이거 제가 보기엔 파는 것 같아요.
1: 네.
0: 과일 빙수와 인절미 팥빙수 뭘 먹는 게 좋나요? 물어보셨습니다. 연유는 얼마나 뿌려야 되나요? 근데 이 밑에 보니까 지금 팥이랑 단팥이랑 연유가 거의 국만큼 있어요. 부으려고.
1: 스프인 줄 알았어, 스프. 예. 솔직히 이거 소신 발언할게요. 솔직히 저는 팥 자체로 달아요. 그리고 여러분 팥 빙수잖아요. 이거는 연유 빙수가 아니라 팥 빙수예요. 그러면은 빙수에 팥만 넣어야지 팥이 얼마나 단대요. 과일도 달아요.
0: 팥빙수에 연유 넣지 마라?
1: 그쵸.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팥이랑 해가지고 빙수 먹으면 달아요.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선조들이 팥빙수가 뭐냐. 이 더운 여름에 빙수를 그러니까 얼음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거예요. 요즘 날씨 얼마나 더워요. 빙수 먹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한번 먹어봐요 빙수만.
0: 근데 메론 빙수인데 이거 무슨 감자 썰듯이 알감자처럼 막 쌓아놨거든요.
1: 그러니까 저 얼마나 달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렇게 생각해요. 연유 넣으면 이거 맛을 오염시키는 거야 이거.
0: 야, 이거 네. 솔직히 이건 세종대왕도 못 참으셨을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아, 그래서 진짜 저는 그 팥빙수 그 업자님들도 연유는 정말 조금만 주거나 약간 그 간장 종지 같은 데다가 조금만 해가지고 찍어 먹으라고 안 줘도 되고.
0: 야, 이거 요즘은 이제 빙수가 너무 진화해가지고 온갖 단맛과 과일들 막 고가의 과일들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만들거든요.
1: 이거 진짜 비싸 보이는데 이거는.
0: 예, 이거 뭐 몇만 원짜리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멜론이 안에 그 아래 그 멜론인 것 같은데.
0: 야, 자영업 멸망 업자라고 하신 분.
1: 아니, 예. 아니, 그럼 연유 값을 아낄 수 있고 이게 그 팥빙수 하시는 분은 모두가 연유를 안 주면은. 아낄 수 있잖아요.
0: 소금 빙수나 드세요라고 하셨고 브로콜리 케일 빙수 메뉴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1: 아 그거는 좀 안 어울린다.
0: 너무 먹기 싫다.
1: 아 그거는 진짜

0: 얼음을 케이스에 싸먹을 수 없죠 솔직히 우리가.
1: 근데 예. 이거 연유 아끼면 사람들도 끊겨요.
0: 아 그렇다고요?
1: 예. 이 단맛을 찾으러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단골들 다 도망가요. 연유를 팥이, 어떻게 뺍니까?
0: 팥이 진짜 단데.
1: 단팥 기가 막히죠.
0: 그러니까 단팥이 진짜 달아요.
1: 저는 예전에 그 집에 빙수기 그거 수동으로 예, 하는 맞아, 거 맞아. 어렸을 때 사가지고 예. 단팥 그 캔 있죠.
0: 네네.
1: 그 미국에서 팔. 아. 그걸 해서 막 숟가락으로 퍼먹었어요.
0: 그래서
1: 때.
0: 그래서 지금의 배디님
1: 얼마나 단지는 뭐 다들 아시지만 또 네. 연유까지 부으면 더 맛있다.
0: 아, 예. 아 그래요. 이게 더 맛있나?
1: 네. 자, 하여튼 빙수도 추억이 되는 거니까. 쟁반이 근데 보니까 약간 추억 쟁반이네. 예. 시골에서 그 새참 들고 아, 오실 때 그
0: 라면
1: 그,
0: 끓여 먹으면 맛있어 보이는.
1: 예. 약간 지금 레트로 감성이 있는 빙수인데 빙수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쌓은 멜론 빙수입니다.
0: 아 근데 이거 왜 젓가락으로 먹으라고 이걸 준 거예요 빙수를 지금?
1: 이게 뭐지 진짜? 이거, 아 이거 그러니까 아, 이건 그 멜론을 꽂아서 아, 먹으라고 하는 거 같아요.
0: 아 이거는 과일만 이렇게 먹고 예. 그렇죠 그렇죠 숟가락이 없으면 먹을 수가 네. 없겠죠 이거는.
1: 자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넌
1: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스톱!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베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상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0: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1: 배성재 텐 월요일 코너 꿈과 음식 사이 함께했고요. 소개된 모든 밥상에는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밥상을 하나 우창 선생님 뽑아주시죠.
2: 아, 솔직히 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참교육 수박 하체.
1: 예. 네. 오염된 화채. 네. 그죠? 선생님이 애들한테 오염된 화채를 먹였다고.
2: 아, 그러니까 그 뭐 애들이 기억할 수 있게 약간 예. 약간의 그 약간 트릭을 썼다.
1: 5005님께 네. 블랙박스를 선물로 네네.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공공의 적이라고 하셨고요. 자, 오늘의 드립은 배성재 코 딩굴딩굴 두 분입니다. 당첨자는 sbs10@daum.net 메일로 받으실 분의 아이디 캡처본과 성함과 연락처와 주소를 보내주시면 모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텍사스 레인저스 모자를 사왔는데 예, 약소하지만 이걸 좀 보내드리겠고요. 자, 우찬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 증명 안 보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 캡처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찬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2: 네, 즐거웠습니다.
1: 한로로 너와 나 끝곡입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걸투쇼 썸머 뮤직 페스타 7월 8일 수요일엔
1: 마이 다이자
0: 크라잉 넛 7월 14일 화요일엔 워터밤 아니고요 매밤 MC 유노 유노 아이들 B2B 미녀 암소맨 바다까지 소리 질러
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3: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뻔한 표현이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급해서 쫓기듯이 서두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놓치는 게 많아서 그런 건데요. 바쁘고 정신없이 보낸 월요일이겠지만 남은 한 주는 여유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조지의 보트로 7월 13일 월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뻔한 말이지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 어렵네. 굉장히 어렵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을 좀 많이 다 짜놓는 편이니까 바쁠수록 돌아가라. 근데 요즘 저는 어쨌든 바쁘더라도 스케줄이 이렇게 철저하게 정해져 있는 스케줄들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곡 작업을 하거나 이러면 마감 기한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막 몰아붙여야 되는 이런 것들 말고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막 돌아갈 만한 막 바쁠수록 돌아가라 할 만한 거는 마감 기한이 닥치거나 약간 이런 건데 지금은 뭐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예.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쫓기고 있는 게 있냐 해주셨는데 아 요즘? 요즘 없어요.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늘 마음속에 앨범에 대한 걱정과 막 아, 앨범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제는

어, 비건한테 다 맡겼어. 너 죽었다 너. 어, 야, 나 너한테 월급 주잖아. 어, 나 너한테 이거 주고 나 너한테 지금 일 시키는 거고 너가 그렇게 나한테 뭐 늦은 얘기했지. 어, 네가 해봐 빨리. 어, 너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열심히 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미팅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예, 좋습니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도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문화 선물 준비했습니다. 1인 2매로 총 5분께 명보 아트홀 점프 전용 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점프 관람 티켓을 드립니다. 7월 25일 토요일 낮 2시 공연이고요. 동양 무술과 아크로바틱 그리고 코미디를 결합한 작품이라고 하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로 성원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뮤직메카 씨와 함께하는 심야음악당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여기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고등학교 2학년 딸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뭐가 잘 안 풀리는지 방문을 박차고 거실로 나왔다. 자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랑 안 맞는지 모르겠다며 한참을 투덜거리다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꺼낸 말.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사주 좀 보게.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하하의 너는 내 운명입니다. 이 은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던 고등학교 2학년 따님이 인터넷으로 사주라도 봐야겠다면서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셨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공부 쪽은 제가 뭐 볼 일이 사실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최근에 찾은 그거 하나가 그 진짜 적은 비용을 내고 이 사주를 봐주는 게 있어요. 990원 내고. 근데 제가 최근에 그거 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어머, 여태까지 내가 봤던 것들 토대로 봤을 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그거는 이제 약간 사이트 같은 거니까 오히려 내가 막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왜냐면 사주 선생님이랑 있으면 뭐 사주 선생님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힘들잖아요. 막 뭐 예를 들면 뭐 비건이랑 사주 잘 맞아요?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비건이랑 잘 맞아요? 벌구랑 잘 맞아요? 얘랑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막 이런 걸 물어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봤는데 저랑 비건이랑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사업적 파트너로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믿고 던져주고 이 친구가 마음껏 날개를 펴고 날아다닐 수 있게 냅두고 이제 뭐가 왔

봤을 때 결정을 하는 거를 하면은 서로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거다. 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비건한테 보내주고 야 이거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어,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고. 근데 이제 가끔 저는 유명인이니까 막 사람들이 저의 사주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막 올려놔요. 근데 거기는 사실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제 시간도 모르고 이러니까 어쨌든 네. 지금 지금 찾아봤는데 막 살아도 망하지 않는 사주라고. 대부분 연예인들 사주가 막 그분들이 올리는 거 보면 대부분 키워드를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막 그리고 뭐 어르신과 여자들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는 사주. 그냥 1박 2일 보면 쓸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뭐지? 어떤 연예인이 만약에 좀 뭐 논란이 하나 생기면 그때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면서 뭐 막 어쩔 뭐 나락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주 막 하면서 막 그래서 그걸 풀어놓죠. 근데 생각보다 사주풀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취미로. 자, 사연 보내주신 이은경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르스라핌의 붐팔라, 그리고 진의 또 아스트로넌트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8343님이 날이 더운데 식집사라 에어컨도 못 켜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저녁에 관리해줘야 해서 물도 챙겨주고 있어요. 50여 종을 키우고 있는데 새싹 날 때마다 뿌듯합니다. 그래, 이게 참 식물을 키우면 약간 요런 고충이 있죠. 예. 저도 최근에 그 박진경 PD가 준 화분을 이제 처리를 했는데, 처분을 했는데 걔가 진짜 신기했어요. 그게 몬스테라 뭐 이런 거였는데 얘네가 물을 많이 먹는 종이니까 형이 이제 생각했을 때

제가 물을 막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야 그냥 눈 뜨면 때려 넣으면 돼 약간 이런 애로 줬는데 진짜 1박 2일 촬영 갔다 오고 이러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물을 못 주잖아요. 그럼 얘네가 진짜 울고 있어 땅을 보고. 얘 땅을 보고 울고 있어요. 그럼 막 너무 미안해. 그래서 물을 진짜 많이 주죠? 그럼 샤워하고 약간 낮잠 자고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활짝 서 있어요. 웃고 있어. 근데 그걸 보고 아 식물이 진짜 생명이구나를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가 이렇게 위를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았던 예, 뭔가 내 그날 컨디션 같은 자 잠시 후 2부는 뮤직메카 씨와 심야음악당 함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포렐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박경연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악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봅니다. 뮤직메카와 함께하는 심야 음악 탐험, 여기는 심야 음악당입니다. 자,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중 한 분을 골라 그분의 음악부터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코너는 음악 크리에이터 뮤직메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음악 읽어주는 남자 뮤직메카입니다.
0: 원래 음악 읽어주는 남자였나?
1: 아, 원래 음악 호사가였죠.
0: 그렇죠. 예. 왜 갑자기 읽어주는 남자로 바꿨죠?
1: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0: 오늘요?
1: 예.
0: 생일이세요?
1: 아니, 심야 음악당이 벌써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0: 진짜? 예. 와. 아, 축하드립니다. 예. 와, 저희가 1년이나 됐네요, 벌써. 예,
1: 거의 7월 초에 했죠. 1화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0: 1화?
1: 예.
0: 아, 1화. 1화 기억 안 납니다. 아,
1: 오아시스였습니다.
0: 아, 오아시스요.
1: 예. 아. 제가 예전에 네. 찾던 원고를 보니까 아,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그때 막 거의 인생 최초의 생방도 하고.
0: 그때가 생방이 처음?
1: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둘째 방송이 네네. 둘째 방송이 이제 검정치마를 다뤘는데 네네. 그때 이제 생방을 했죠.
0: 아, 그래요? 예. 아니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생방도 굉장히 떨려하셨던.
1: 아,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 이제 라디오 처음 오셨을 때 좀 기억이 나는 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하는데 이제 뭔가 그 내가 이걸로 인생을 바꿔야지 하는 그 야욕에 가득찬.
1: 아, 그래, 보였나요?
0: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계속 뭔가 떨면서 준비해 온 그 약간 개그들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게 느껴지면서 제가 이제 이분의 열정과 이런 걸 보니 잘 하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편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편하게 잘 해주셨던.
1: 사실 그때 제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쭉 가가지고
0: 똑같습니다.
1: 네,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0: 이 라디오가 이제 예전에 막 예전에 진짜 막 그 뭐냐 뭐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네. 막 이럴 때는 사실 제가 볼 때 인생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1: 아, 그랬는데 제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네요.
0: 그냥 이제는 용돈벌이 정도 그래도 조금 소소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1: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1년이나 됐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 1년 또 볼 수 있기를.
1: 2주년 때 꼭 볼 수 있기를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어떤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자, 오늘 심야 음악당에서 52번째로 다루비션.
0: 네.
1: 저번에 이제 예고했던 대로 뭐 말이 필요 없죠. 레전드 오브 레전드 밴드 비틀즈입니다.
0: 아, 비틀즈 맞아요. 저희가 그때 비틀즈 한번 하시죠 해가지고 이번 주에 한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1: 이제 비틀즈는 뭐 전 세계 대중음악사를 바꾼 전 세계 이제 대중음악사가 비틀즈 등장 이후와 이전과는 대중음악이 완전 다르다고 한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밴드입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0: 그렇죠. 뭐. 이름은 모를 수가 없죠.
1: 그래서 뭐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 비틀즈가 현재까지 뭐 전 세계 대중음악 역사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왜 위대한 밴드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원래 비틀즈는 이제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렇게 4인조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이제 초중반에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이렇게 위주로 이제 비틀즈의 곡들을 작사 작곡했는데 중후반부에는 이제 나머지 멤버들 뭐 조지 해리슨이라든지 링고 스타도 작사 작곡에 참여하기도 했죠. 이제 보통 비틀즈 이제 크레딧을 보면 최다 이제 레논, 맥카트니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제 비틀즈를 결성할 때부터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야, 우리 둘 중에 누가 쓰든 어떤 사람이 뭐 자꾸 기여도가 높든
0: 그냥
1: 레논 맥카트니로 꼭 표기하자고 약속을 해가지고 비틀즈에서 이제 존 레논이 작곡을 했건 폴 맥카트니가 작곡을 했건 레논 맥카트니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0: 궁금한 게 그럼 그렇게 해서 그 표기만 그렇게 하고 저작권 시효는 그렇게 안 가나?
1: 저작권도 아마 이렇게 둘이 가져갈 거예요.
0: 진짜요? 와, 대단하다.
1: 근데 팬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메인 보컬 부른 사람이 사실상 작곡자다. 작곡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0: 이 노래를 메인으로 부른 애가 이제 작곡의 비중이 높다.
1: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Yesterday, Let It Be, All You Need In Love 이것만 들어보면 뭐 상당히 뭐 이게 팝적인 밴드가 아니냐 이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0: 사실 그냥 팝 팝으로 좀 느낌이 있죠.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1: 그 노래는 일부입니다. 아, 이제 중후반기 때부터 이제 비틀즈가 각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이때가 이제 비틀즈의 음악사적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뭐 이때 뭐 사이키델릭, 아트록, 막 하드록, 컨트리, 재즈, 전자음악, 블루스.

0: 포크 클래식 인도 음악 등 아주 변화무쌍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면서 아주 비틀즈가 이제 전 세계 대중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런 음악적 시도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흔하게 뭐 실험적인 음악하면 이제 흔하게 사용되는 기법, 뭐 멀티 트랙 녹음, 뭐 이펙트 이어에서 막 역재생 막 이런 음향적 실험을 하면서 이제 후대 뮤지션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뮤지션들이 이제 뮤지션 하면 사실 앨범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1: 그렇죠.
0: 네, 보통 이제 명반의 기준 하면 앨범에 속한 막 곡들이 막 유기성 있고 막 이런 건데.
1: 그렇죠. 연결성이 있거나.
0: 이것도 이제 비틀즈가 시작을 했어요. 이제 1965년에 발표된 러버스 올 앨범 기점으로 이제 대중음악사에 앨범 시대를 열어젖히게 됩니다.
1: 그래요? 네, 앨범 맞습니다. 이거를?
0: 예.
1: 앨범 이거를?
0: 그렇죠. 앨범을 이제 하나의 아트로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리자.
1: 유기성이 이렇게 있는 앨범을 낸 게
0: 바로 이제 앨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후대 뮤지션들이 싱글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싱글 그냥 묶어넣어서 이제 앨범을 내지 말고 이제 유기성을 해가지고 좀 앨범 시대를 열자. 이것도 이제 비틀즈가 시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비틀즈가 이뿐만 아니라 이게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뭐 반문화를 주도하면서 뭐 예술 쪽이나 사회적으로나 뭐 큰 혁신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최다 빌보드 싱글 차트, 앨범 차트 1위.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앨범을 팔린 뮤지션. 총 1억 8,300만 장 미국에서만
1: 전체
0: 전체
1: 1위예요.
0: 예.
1: 아 진짜.
0: 2위가 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1: 마이클 잭슨
0: 아닙니다. 가스 브룩스. 1억 5,700만 장. 3위가 엘비스 프레슬리. 1억 3,900만 장. 마이클 잭슨은 6위입니다.
1: 아 진짜.
0: 네, 마이클 잭슨이 솔로 앨범이 그때 그렇게 많이 없어요. 5장 6장.
1: 아, 그 이유가 많이 없어서.
0: 많이 없어서 그렇죠.
1: 하나의 앨범을 많이 판 걸 이야기하면 다른데.
0: 예, 그건 다른데. 그건 마이클 잭슨 스릴러로 1위인데.
1: 그러니까.
0: 전체를 합하면 좀 6위죠. 자, 이제 비틀즈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얘기하기 전에 한 두 곡 한번 듣고 올까요?
1: 좋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자, 그러면 우리 비틀즈의 오늘 선곡은 좀 흔해 빠진 비틀즈 말고 여러분들이 이 노래 알면 어디서 가서 좀 으스댈 수 있다. 비틀즈 좀 알면
1: 오케이.
0: 이런 걸로 좀 선곡을 해봤어요.
1: 약간 그 뭐야 약간 그 커뮤니티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들을 음악이구나. 약간 락 커뮤니티 할 것 같은
0: 거기서. 근데 이 비틀즈 노래들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곡들도 이 곡들로 함부로 으스대면 괜히 욕먹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곡으로 이제 엘리너 릭비라는 곡이에요. 이제 리볼버의 실린 명곡 중 하나인데 이 곡은 이제 클래식을 접목한 최초의 록곡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나중에 이제 마트록 아트팝의 기원이 되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러버 소울에 실린 In My Life 상당히 서정적이고 로맨틱한 팝록 곡인데 이 두 곡 듣고 비틀즈 시작하시죠.
1: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곡 듣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늘 비틀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비틀즈는 이제 1957년에 결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데뷔 1962년에 이제 데뷔 앨범을 내고 8년간 활동을 하면서 네. 총 13장의 앨범을 내고 1970년대에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활동한 기간은 8년밖에 안 돼요.
0: 네. 아, 그래요?
1: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존 레논이 네. 이제 쿼리맨이라는 밴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을 영입하면서 네. 이렇게 5인조 다른 뭐 피트 베스트, 스튜어트 서트 클리프라는 이제 5인조 밴드로 이제 재편하면서 비틀즈로 이름을 바꾸고 네. 사실 이 영국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 비틀즈는 이제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아주 이제 힘든 투어를 돌면서 이제 밴드에게 입지를 다지게 되죠.
0: 아, 그래요?
1: 예, 예, 예.
0: 아, 바로 이렇게 막 영국에서 이렇게 팍팍 이게 아니에요.
1: 함부르크 갔다가 나중에 리버풀로 돌아오게 되면서 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 레논은 이게 이때 우리가 완성이 됐다고 네. 회고하기도 하더라고요.
0: 오, 신기하다.
1: 네, 근데 이때 함부르크에서 활동 당시에 비틀즈 비주얼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가지 머리에 네, 막 정장을 네. 입고
0: 약간 너드 느낌 나는
1: 네, 단정한 비주얼이 아니고 약간 가죽 자켓 입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하게 하는 막 그런 비주얼로 활동을 했어요.
0: 진짜 좀 안 네. 어울리는데.
1: 네. 그러다가 이제 폴 맥카트니와 이제 피트 베스트가 독일에서 좀 사고를 치게 됩니다.
0: 어떤
1: 이제 방화를 일으켰다고 해요.
0: 방화?
1: 네. 네. 어디다 이제 부르질렀다가 걸렸고 게다가 이때 조지 해리슨이 미성년자였대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쫓겨나서 다시 리버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영국에서 돌아온 뒤 네. 비틀즈의 제 5의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비틀즈를 이 자리까지 만든
0: 네네네.
1: 브라이언 옙스타인을 매니저로 맞이하게 됩니다. 네. 브라이언 옙스타인이 이제 매니저 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레코드사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번번이 네. 거절하게 됐대요.
0: 네네.
1: 네, 현재는 이제 클래식 음반사로 유명한 데카 레코드의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네. 데카 레코드 측에서 야, 이때는 이제 록 밴드들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이제 록 밴드는 저물 거고 니네 6개월짜리 밴드야.
0: 비틀즈한테
1: 얼마 안 가. 그래가지고 계약을 거절했는데 네. 이 에피소드는 현재까지 역사상 최악의 오판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죠.
0: 와,
1: 그래서 데카 레코드도 이제
0: 이게 그러니까

0: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몇 개 성공한 운으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최악의 수 네, 아닌가.
1: 이게 데카레코드가 근데 이럴 만한 게 당시 네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는 기성세대들이 로큰롤 밴드는 다 랄랄이 음악이라고 상당히 천박하게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비틀즈는 이제 결국 EMI 레코드 산하의 팔로폰 레코드와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이제 피트 베스트가 나가게 되고 네.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즈의 드러머 링고 스타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이제 4인조 비틀즈가 되죠. 네. 1962년 10월 이제 비틀즈의 역사적인 데뷔 싱글.
0: 야, 근데 그 링고스타 네. 들어오기 전에 나간 사람 있잖아요.
1: 네, 피트 베스트.
0: 배 너무 아프겠다.
1: 근데 싸웠대요 또. 아, 네. 네. 싸웠고.
0: 아, 그럼 이럴 거 아니야. 아, 좀만 참을 걸. 네. 아우, 내가 좀만 참을 거라면서. 너무 슬플 것 같은데.
1: 아, 그리고 좀 약간 드럼 실력이 좀 그 네. 조지 마틴이라는 이제 비틀즈 거의 담당 프로듀서가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드럼 실력, 드럼 너무 못 친다고.
0: 아, 진짜.
1: 그리고 링고스타도 거의 모셔왔습니다.
0: 아, 그래요.
1: 링고스타는 이제 다른 밴드에서 좀 잘 네. 나가려는 참에 우리가 들어와 딜을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 그래. 예. 네. 그리고 이제 1962년 10월 비틀즈의 역사적인 데뷔 싱글 Love Me Do가 영국 차트 17위에 오르면서 데뷔를 하게 되죠.
0: 근데 데뷔하자마자 약간 그건 아니었죠.
1: 그렇죠. 막 크게 주목받은 거 아닌데 이제 1963년 1월에 두 번째 싱글 Please Please Me가 영국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돼요. 데뷔 앨범 Please Please Me는 역시 영국 앨범 차트 30주 동안
0: 30주?
1: 네.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때 뭐 비틀즈에는 이제 비틀매니아 BTS에게는 아미가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비틀즈에게는 비틀매니아가 있습니다.
0: 근데 비틀매니아는 어느 정도예요?
1: 거의 뭐 아미 정도였죠.
0: 아, 그래요? 네. 열성적이에요? 네.
1: 그렇죠. 엄청 이거 사실 이런 팬덤 문화 있잖아요. 네. 이것도 비틀즈가 시작한 거예요.
0: 그래?
1: 네. 막 굿즈 만들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 비틀즈가 한 겁니다.
0: 아, 그럼 비틀즈가 저는 사실 비틀즈의 음악들만 듣고 네. 왜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클까? 그러니까 아, 뭐 좋은 노래 알겠고 한데 무슨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있을까? 이유가 뭘까 했는데 아, 앨범의 유기성과 네. 굿즈, 팬덤 문화 이런 거를
1: 네, 이거랑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비틀즈 아까 이제 들어온 브라이언 엡스타인이 네. 매니저가 공로가 상당히 컸어요. 그 아까 이제 생각나면 우리 비틀즈 생각하면 그 너드 네,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이제 브라이언 엡스타인이 지시한 겁니다. 야, 너네 너무 날라리 같다. 단정하게 가자.
0: 근데 실제로 네. 오히려 날라리들이라고
1: 원래 날라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막 다 지시를 해요. 논란이 될 만한 인터뷰나 뭐 이런 거 가사 쓰지 말고 팬들에게 예의 범절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착한 이미지를 만들어
0: 가지고 약간 거죠. 지금처럼 아이돌 사생활 교육하듯 예, 약간 그런 거네요.
1: 아이돌 그룹 그것도 약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1: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플리즈 플리즈 미 뭐 위더 비틀즈 이 두 앨범을 성공시킨 다음에 미국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 만한 미국 비틀즈의 명곡 I wanna hold your hand 네. 이게 이제 빌보드 싱글 차트 7주 연속 1위에 오르면서
0: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뭐지? 영국 밴드들을 약간 미국에서 네. 약간 그 안 좋아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 자기네들 자국 그 밴드가 잘 안 되니까 얘네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약간 배제하는 느낌이 좀 있다 그러지 않나요?
1: 이게 이제 옛날에? 후회 얘기는 후회이고
0: 아 비틀즈가 와서 침공해서 그렇죠. 이 판을 쓸어버린 다음에 이제 얘 안 되겠다 한 거구나.
1: 그리고 당시 미국 음악 시장에 재미가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약간 기성세대 위주로 흘러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0: 그 시점
1: 약간 트로트, 그러니까 이때는 막 스탠더드 팝,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스탠더드 팝 약간 건전하고 그런 이미지로 가가지고
0: 아, 좀 안주했구나. 예,
1: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엡스타인이 비틀즈를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의 국민 버라이어티 쇼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을 시키면서 이 쇼를 미국 인구의 약 40% 7,300만 명 이상이 이걸 시청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때부터 대중음악사를 바꾼 가장 역사적인 사건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시작이 되죠. 저번에 이제 롤링스톤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말 그대로 영국 밴드들이 그냥 미국 빌보드 차트를 아예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제 비틀즈였고 당시 이게 록 음악 시장에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0: 네, 네, 네.
1: 여기서 이제 아까 흑인들 위주로 가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이 너무 날라리로 간다. 너무 그래가지고 잠시 사장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 미국 록 음악에 록큰롤 음악에 영향을 받은 영국 밴드들이 다시 그 판을 키워가지고 역수입을 낸 거죠.
0: 좋습니다. 일단 저희 노래 두 곡 듣고 3부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1: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비틀즈의 또 숨겨진 명곡
0: 네.
1: While My Guitar Gently Weeps라는 곡인데 이 곡은 존 레논, 폴 맥카트니가 만든 게 아니라
0: 네.
1: 조지 해리슨이 작곡한 명곡 중 하나입니다.

0: 심지어 이 기타 솔로는 우리 기타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릭 클랩턴이 솔로를 쳐줬어요. 예, 이 곡은 뭐 조지 해리슨이 우리 존 레논 폴 매카트니 못지않은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임을 보여주는 곡이고 네. 다음은 이제 스트로베리 필즈 포레버.
1: 야, 근데 비틀즈 노래 중에 진짜 아예 처음 들어보는 노래들인 것
0: 그래요?
1: 같은데. 저는 비틀즈 막 그렇게 찾진 않으니까.
0: 근데 만약 들으면 또 알 수도 있어요. 이 곡도 이제 비틀즈의 또 명곡 중 하나인데 존 레논이 어렸을 적에 이모 집에 살았는데 근처에 살던 이제 고아원 아이들과 이제 많이 놀았대요. 이때 그 고아원 이름이 스트로베리였는데 거기서 놀았던 기억을 가지고 쓴 곡이라고 합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곡 듣고요. 저희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뮤직메카닉과 심야음악당 함께하고 있고 오늘 비틀즈의 음악 만나보고 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그 비틀즈가 어쨌든 그 후반부 중후반부 그때는 이제 음악적으로 많은 시도도 하고 약간 그런 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막 I wanna hold

0: 공정해. 약간 이런 거 하면 또 그 락 예.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은 좀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1: 이때는 커뮤니티가 없었으니까.
0: 아,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카페에서 락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예. 얘는 너무 가짜다 막 이러서.
1: 글쎄요.
0: 야, 이 락 정신 없는 놈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1: 아, 근데 저는 커뮤니티를 잘 안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0: 아, 그러니까 락 팬들이 예. 볼 때는
1: 예. 그럴
0: 약간,
1: 수도 있겠죠. 어. 예.
0: 근데 그러다 이제 중후반부부터 예. 새로운 시도들 많이 하면서 예. 예. 이제 거기서 또 음악성을 인정을 받는
1: 거구나. 네, 그렇죠.
0: 거구나.
1: 예. 자, 이렇게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비트매니아가 사실은 이제 이때 기성세대가 이제 주도했던 대중문화가 네. 이제 젊은이들한테 오가면서 이제 미국의 예술, 패션 뭐 이렇게 하나의 산업이 되기 시작을 네.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트즈가 대중음악 산업의 기초를 닦게 된 거죠. 자, 그 뒤 뭐 영화도 찍고 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앨범의 유기성이 강조되는 네. 러버 소울도 내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나락을 한번 가게 됩니다.
0: 왜요, 왜요?
1: 존 레논이 1966년 3월에 인터뷰 중에 아, 우리 비틀즈는 예수보다 인기가 많다.
0: 아, 진짜?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종교가 네. 또 나뉘어져 있잖아요.
1: 근데 사실 이 서구권은 기독교
0: 그쵸.
1: 너무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또 이런 약간 보수주의 기독교 성향이 상당히 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발언이었죠.
0: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네, 상태인 거지.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비틀즈와 이 천박한 로그막을 두고 보던 기성세대들이
0: 아, 이제
1: 저러고 있다가 야,
0: 이거다.
1: 이놈 잘 걸렸다.
0: 그래서. 이거다 한 거구나.
1: 예. 그래서 비틀즈 앨범 막 불태우고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데 아주 거센 저항이 일어납니다. 네. 예. 아무튼 이렇게 비틀즈도 근데 때마침 투어를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투어 좀 쉴까 말까 이렇게 하던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틀즈는 투어를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그냥 앨범 작업 위주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비틀즈가 그 뒤 또 공연을 안 하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그 음향 기법을 제대로 한 게 바로 네. 1966년에 발표된 리볼버라는 앨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비틀즈가 막 각성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막 클래식부터 사이키델로까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했고 막 그 가사의 테이프 역회전을 이용해가지고 네. 막 이런 것도 최첨단 이때 당시 이제 최첨단 녹음 기술을 사용해서 아주 실험적인 면모를 보인 비틀즈의 명반 중 하나죠. 이때 이제 밥 딜런이 이 노래 이 앨범에 실린 이제 Tomorrow Will Never Know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네. 이 곡을 듣고 야 이제 너희들 더 이상 귀여운 거 안 하고 싶구나 이러고 딱 말을 했다고 해요.
0: 아, 네. 너희 이제 더 이상 돈 벌려고 그런 말 안 하고 싶구나 약간 이런 거구나.
1: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전환점이 맞이하게 되는데 67년 2월에 이제 현 대중음악사의 가장 중요한 앨범 하나 네. 발표하게 됩니다. 그 앨범은 바로 서지스 페퍼스 로니 하츠 클럽 밴드 네. 일명 페퍼 상사라는 네. 이런 앨범인데 이 앨범은 이제 대중음악도 우리 클래식 못지않은 이 아트의 경지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걸 아주 증명한 앨범이죠. 이 앨범은 이제 록, 팝, 인도 음악, 클래식까지 막 이 스튜디오 자체를 그냥 거대의 악기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음악의 사운드 범위를 더욱 넓히고 막 90년대 한 2000년대 초반까지 네. 막 어디 선정 대중음악 명반, 팝 명반, 락 명반 그 무조건 5위 안에 든 앨범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0: 모든 좀 장르를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대중 음악사를 아예 바꾼 명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대중 비틀즈에게 또 한 번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네네. 됩니다. 그 비틀즈를 만들었던 매니저 브라이언 엡스타인이 향년 32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0: 너무 젊은데?
1: 예, 네. 이때 이제 어떻게 돌아가신 거냐면 이제 비틀즈가 너무 커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나랑 일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뭐 수많은 약물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 네. 것이죠. 그리고 이 일 이후 이제 우리 비틀즈 멤버들이 이제 서로 간에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비틀즈가 이때 자신만의 레이블 이제 애플 레코드를 설립하게 돼요. 그 애플이 아닙니다. 네. 예. 사업 경험이 없던 이제 사업 경험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막 음악만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영화도 찍었는데 영화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비틀즈 멤버들이 브라이언 엡스타인도 사망하고 자기가 설립할 레코드도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약물에 너무 의존을 했는데 네. 비틀즈가 그 뒤로 이제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인도 갔는데 또 이제 불화가 계속 시작이 돼요. 근데 폴 맥카트니가 이때부터 이제 비틀즈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예. 그 애플 레코드 경영을 자신의 이제 장인 어른으로 내세워요. 장인 어른이 약간 변호사 바이트 이렇게 경영 이런 사람이었고
0: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네.
1: 근데 나머지 멤버들이 그걸 곱게 본 거죠.
0: 그치.
1: 어? 뭐 왜 자꾸
0: 왜 네 사람 안 쳐 그러니까. 이러고.

0: 그치.
1: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이 그 롤링스톤즈랑 뭐 킹크스 샘 쿡 매니저 출신인 그 업계 사람 앨런 클라인을 내세웠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앨런 클라인이 비틀즈의 해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존 레논 하면 또 생각나는 여자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노요코. 예. 네. 오노요코가 이때부터 네, 네. 만나게 돼요.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비틀즈에는 그런 철칙이 있었어요.
0: 어떤
1: 스튜디오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부인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 이런 네, 규칙이 네, 있었는데 네, 네, 네. 허구한 날이 오노요코 데리고 와가지고.
0: 근데 오노요코 짜증나지. 예, 룰 다 했는데.
1: 근데 오노요코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야
0: 나댔구나.
1: 일이라 저래라.
0: 아, 나댔구나.
1: 아, 이만 별로인 것 같아.
0: 막 이런 거지. 에이 오노 나 지금 녹음해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근데 끝나고 어때? 그냥 이렇게 슬쩍 야 어떠냐 물어봤는데 갑자기 베이스라인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1: 근데 그거 멤버들 같이 있는데 말이야.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지. 그렇죠. 폴 맥카트니가 뭐 했는데. 아 근데 폴 소리가 좀 별론 것 같은데 막 이러면 이제 짜증 나지 막.
1: 멤버들도 엄청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긴장감 속에 나온 앨범이 바로 아홉 번째 앨범, 더 비틀즈라는 앨범, 일명 네. 화이트 앨범인데 이 앨범이 이제 따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링고스타도 잠깐 탈퇴하기도 해가면서 사실은 이제 같이 모여서 앨범을 쓴 게 아니라 같이 이게 따로 쓴 걸 가져와가지고
0: 각각에서 한 거구나.
1: 근데 더블 앨범 분량이 나왔는데 사실 거기에 막 통일성은 약간 부족하지만 멤버들 각자의 역량이 드러나는 아주 비틀즈의 명반 정도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일단 그 앨범이 일단 노래 두 곡을 듣고 오시죠.
1: 네, 아까 화이트 앨범에 실린 게 While My 기타 젠트리 윕스 이 곡이었고 네. 아까 이제 페퍼 상사에 실린 우리 A Day in the Life 이 곡은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로그레시브하면서 이제 파격적인 형식으로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준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노르웨인 우드라는 곡이 있습니다. 러버 소울 수록곡인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노르웨이 수비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이게 왜 노르웨이의 수비냐면 존 레논이랑 이제 폴 맥카트니가 노르웨이산 나무로 만든 가구를 보고 영감받아 쓴 곡이라고 해요.
0: 그냥 그거예요.
1: 별 뜻은 없다고 합니다.
0: 그 노르웨이 숲 그거가 또 다른 제목이 있지 않나?
1: 상실의 시대.
0: 맞아.
1: 저는 상실의 시대로 읽었거든요.
0: 저도 상실의 시대로.
1: 근데 나중에 노르웨이 숲으로 나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아무튼 이 두 곡 듣고 한번 오시죠.
0: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오늘 비틀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제 네. 이렇게 비틀즈 멤버들 간 이제 불화가 계속 진행되고 네. 있는데 폴 매카트니가 이대로 가서 안 된다. 우리 비틀즈 영원해야지. 비틀즈 포에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데 새 앨범 만드는 과정을 다큐로 만들고 그 새로 만드는 곡들을 라이브로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비틀즈 영상을 찾아보시면 네. 그 어디 건물 옥상에서 라이브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0: 잘 모르겠습니다. 네. 봐야 할 것 같아요.
1: 네. 이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겟백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 건물 옥상에서 네. 라이브를 해요. 근데 소음 신고로 45분 만에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0: 비틀즈인데? 네. 와 대단하다. 그 신고한 사람도 나 같으면 비틀즈는 듣고 있을 텐데 공짜로 그냥 라이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비틀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우리 비틀즈의 공식적인 마지막 라이브 공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때 이 겟백 프로젝트로 작업하는 앨범이 네. 바로 그 비틀즈 앨범으로 유명한 Let It Be
0: 네.
1: 커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네 명의 네. 멤버 네. 사진 네.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 앨범을 했는데 이 앨범은 나중에 나오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이거 약간 보류시키고 네. 이제 폴 매카트니 이제 알았어요 이때. 아 우리 이제 비틀즈 끝났구나.
0: 끝났구나.
1: 네. 근데 Let It Be로 끝내긴 좀 아쉬우니까. 앨범 하나 더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듀서 조지 마틴한테 가가지고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존 레논은 이미 이때 솔로 싱글을 냈고 네네. 탈퇴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0: 아 네. 멤버들한테는 나 탈퇴할 거다 얘기하고 네,
1: 발표한 건데 이게 매니저랑 이제 프로듀서들이 설득해가지고 새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만 좀 참아라 발표 알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폴 매카트니도 그렇고 링고 스타도 사실상 뭐 솔로 앨범을 작업을 시작을 하고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969년 9월 비틀즈의 사실상 마지막 앨범입니다. 비틀즈의 그 멤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커버로 유명한 네, 에비로드가 네. 또 이제 발표가 되죠. 이 앨범 역시 뭐 비틀즈의 최고 명반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고 빌보드 앨범 차트 11주 1위, 17주 동안 영국 앨범 차트 1위. 그리고 이 앨범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이 Come Together 노래 아시죠? 네. 그거는 Something이라는 명곡도 있지만 LP 기준으로 B면에 그 메들리가 이어져요. 그 메들리가 완전 예술이거든요. 혹시 시간 나시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1970년 4월 폴 매카트니가 해체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존 레논이 이 말을 듣고 엄청 뭐라 화를 냈다고.
0: 왜 네가 아니야?
1: 왜
0: 네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뭐 리더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가 아니야 이거네.
1: 내가 먼저 탈퇴 선언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선수 쳤다고 엄청 화를 냈다고 해요.
0: 아니 근데 보니까 에비로드가 그렇게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체를 하겠다 한 거 보면은 네. 제가 볼 땐 그들이 다 내가 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좀 얹혀가는 멤버면 아 요거 야 이 정도 판매량 나왔다고? 아 그럼 해체하지 말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데 그냥 이러고 나서도 해체를 한 거 보면 다 그냥 자기 혼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1: 그랬어요. 네. 또 자존심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또 성격도 이상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때 전에 이제 겟백 프로젝트로 녹음했던 네. Let It Be가 이제 해체 이후에 발표가 또 됩니다. 예. 그리고 뒤 이제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스, 링고 스타 이제 각자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네. 활동을 이어갔고 딱 멤버들 별로 싱글 차트 1위, 앨범 차트 1위 다 했어요.
0: 아 그러겠죠.
1: 예. 그리고 이제 1980년 12월 8일 존 레논은 이제 마크 체프먼이라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정신 약간 좀 네. 어디 안 좋은 사람한테 암살당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2001년 11월 조지 해리스는 암으로 사망.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자 솔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 살아남으신 분은 이제 폴 매카트니랑 링고스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데뷔 싱글 Love Me Do B-side에 실려있던 Now and Then이라는 곡이 네. 발표가 됩니다. 존 레논이 사실 이거 데모로 만들었던 곡인데 음질이 조악하잖아요. 데모니까 완전히 네네네. 녹음한 게 아니니까 폴 매카트니가 이제 링고스타 여기다 이제 드럼을 치고 AI를 이제 활용해서 존 레논의 음성을 막 추출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죠.
0: 이거 무대하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1: 무대? 아 이거 다 돌아가셨는데.
0: 헌정으로 아니야. 헌정으로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0: 그 그 아 폴 매카트니랑 그냥 둘만 무대 올라가고 아, 이렇게 했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1: 그래미에서 했나?
0: 맞아.
1: 아마 예. 아무튼 이 그 비틀즈 명의로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된 곡이기 때문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영국 싱글 차트 1위, 그 빌보드 싱글 차트 7위, 2025년 그래미 베스트 록 퍼포먼스 부분을 수상하면서 예, 비틀즈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숨쉬고 있습니다. 예.
0: 아 좋습니다. 근데 비틀즈는 너무 길었을 텐데 이거를 딱 하루 만에 예. 딱 코너 하나로 마무리를 그러니까 1년 하니까 이게 되네.
1: 예. 그러니까 저도 안도의 한숨이 그러니까. 쉬워지네요.
0: 1년
1: 예.
0: 하니까 이게 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중간밖에 안 했는데 코너 끝나고 말했는데.
1: 맞아요. 예.
0: 어쨌든 고생하셨고 자, 세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1: 자 그러면 비틀즈의 마지막 싱글 차트 1위고 네. 예, The Long and Winding Road Let It Be에 실린 곡이고 아, 또 뭘 들으면 좋을까? 아 그리고 Tomorrow Never Knows 리볼버의 이제 수록곡인데 대중음악사에 상당히 중요한 곡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비틀즈가 그냥 뭐 이런저런 팝록 밴드가 아니다. 아주 실험적인 이런 음악도 했다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곡이고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비틀즈의 마지막 신곡 Now and Then 이렇게 세 곡 듣고 마무리하시죠.
0: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곡 들으면서 전 뮤직 메카님 보내드리고 전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비행기입니다. 저 그럼 백예린의 야간 비행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백예린의 야간 비행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를 이제 탈 일들이 그래도 종종 있죠. 예, 비행기 탈 일들이 종종 있는데, 비행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승무원분들 부르지 않고 진짜 잠만 자고, 그러니까 저는 딱 비행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는, 약간 물도 챙겨서 가고 뭐 다 챙겨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게. 그런 다음에 정말 독립되게 혼자 이렇게 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자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가만히 있는 편인데, 얼마 전에 스윙스랑 비행기를 탔는데 대화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와, 진짜 다르다, 진짜 왜 저러고 있지 했는데, 매드클라운은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 혼자 그 휴대용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있고 있어요. 와, 진짜 사람들 성향이 다 다르구나,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약간 이랬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랑. 그래서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랑 뭔 얘기를 저렇게 하냐 하면서. 어쨌든, 네. 자, 이쯤에서 저는 박혜경의 고백,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0593님이 작은 방 도배를 새로 했어요. 새하얀 벽지를 발랐더니 그 방만 보면 무슨 새집 같더라고요. 아들이 깨끗하게 써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해주셨는데 아, 도배는 참 좋은 시스템이죠. 예, 집이 진짜 그냥 벽지만 바꿔도 진짜 새 거 같은 그 밝은 느낌을 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러네, 이게 좀 집이 좀 지저분해진다 싶으면은 오래 살았으면은 벽지만 한번 이렇게 싹 바꿔도 좀 새집 같은 효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마시다 밴드의 돌멩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처음 가보는 카페, 처음 오르는 산, 처음 먹어보는 음식, 이런 새로운 경험은 뇌를 깨우고 일상의 작은 설레임을 선물하는데요.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처음 하나만 있다면 충분히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늘 마시던 커피 대신 새로운 메뉴를 고르거나 집으로 가는 길을 살짝 바꿔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평범했던 하루를 특별한 추억으로 바꿔줄지 모르니까요. 처음으로 애프터클럽 듣는 분들 환영합니다. 긍정의 아이콘 저 슬리피와 함께 행복해지자고요. 지금부터 3시까지 달려봅니다. Are you sleep?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슬리피고요.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거의 한 이제 거의 7년 차예요. 그죠? 7년 차.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DJ를 맡고 있어요. 첫 곡 패닉의 왼손잡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7월 14일이 됐습니다. 어느덧 7월이 됐고 아 더우니까 진짜 에어컨을 아기가 있으니까 더 많이 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세가 아 너무 걱정돼요. 관리비가 너무 걱정되고 근데 또 안 틀 수가 없어. 아기들은 또 막 뭐가 나더라고요. 뭐 막 약간 열감에 의해서 땀띠 같은 것도 자주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어컨 많이 틀고 계실 텐데 좀 편의점을 좀 은행 이런 데를 좀 자주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엄청 더울 때 편의점 갔는데 너무 행복해. 선풍기도 좀 사용하시고 올 여름 화이팅입니다. 이제 슬슬 좀 계획을 벌써 세우신 분들도 많겠다. 이제 7월 중순이니까 이제 휴가 준비해야겠죠. 그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겠다. 7640님께서 슬리피씨 부산에서 수원까지 아직도 운전 중인 우리 신랑 힘나게 응원 좀 부탁드려요. 맞아요. 이 시간에 운전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번호로 불러드릴게요. 7640님의 남편분! 우리 졸음운전 가장 위험한 겁니다. 졸리실 때는 쉬었다 가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또 마지막에 살짝 넣어주셨네요. 에코라고 하죠. 동굴소리. 네, 응원해드렸고 이준혁씨가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끄적거리다가 출근 시간까지 듣게 될 것 같아요. 살짝 feel 충만한 오늘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아니 이게 뭐죠?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계신데 밤샐 수도 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는 것 같은데 출근 시간까지 듣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신 거는 근데 오늘 약간 feel이 충만하다고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라고?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어허 그렇죠. 잠이 안 올 때는 저도 많이 뒤척여 보기도 했지만 좀 시간 아까워요. 근데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누워서 정말 길게는 한 시간에서 막 2시간까지 뒤척인 적도 있는데 그래 이 시간에 뭘 하지 않아도 생각을 좀 정리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막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차라리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겠다 하고 움직인 적도 있는데 기분 좋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죠. 긍정적인 파시티브 마인드 좋아요. 준혁 씨 오늘 필 충만하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일단 지금부터 일단 3시까지 일단 달려봅시다. 예. 그때 또 졸리면 주무시면 되니까. 자,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신청하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고릴라 열려있고 애프터그룹 홈페이지, SNS, 인별그램 다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셔서 아이유 슬리피 앞으로 남겨주시면 좋아요. 매일매일 DJ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매일매일. 애프터클럽 앞으로 남기시면 어떤 DJ한테 갈지 모릅니다. 아이유 슬리피 부탁드리고 0428님께서 어허 아 언터처블 참 멋있었는데 가끔 언터처블 노래를 틀곤 합니다. 특히 가슴에 살아 좋아해요. 현직 DJ인데 언젠가 슬리피님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가슴에 살아 신청합니다. 야 어떤 DJ이실까? 뭐 방송 DJ 또는 뭐 클럽 DJ 또는 페스티벌 뭐 여러 DJ가 있지만 아무래도 노래를 트신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요즘에 저랑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이티 마우스 뭐 시크릿 뭐 등등이 있는데 안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0428님 언터처블의 예전의 음악을 우리 마이티 마우스처럼 리메이크 옛날 곡을 리메이크해서 활동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 또는 뭐 시크릿처럼 신곡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미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뭐 한 곡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근데 꾸준하게 하기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전속 계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꾸준한 이렇게 좀 도움이 있어야지 혼자서 하려니까 발매하고 SNS에 올리고 땡 끝나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 중입니다. 가슴에 살아. 얼마 전에 제가 저작권료가 들어왔는데 어떤 노래가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드릴까 검색을 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가슴에 살아였습니다.
와, 지금 우리 0428님이 신청해 주신 가슴에 살아였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0428님이 신청곡 언터처블 피처링 나르샤입니다. 가슴에 살아. 그리고 언터처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쿤타씨가 피처링해 주신 베인이라는 노래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야, 명곡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을 좀 더 만나볼게요. 권선민님께서
1: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특히 여름에 컨디션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나마 가끔 보이는 파란 하늘이 위로가 되네요. 물론 에어컨 시원한 곳에서 바라볼 때 말이죠.
0: 맞습니다. 이게 좀 디폴트 질문인데 너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또는 여름이 싫어 넌 겨울이 싫어? 넌 여름 겨울 중에 뭐가 더 좋니? 또는 뭐가 더 싫으니? 이런 질문을 꼭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럴 때죠. 엄청 더울 때 또는 엄청 추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 여름 너무 힘들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주변 제 경험상 겨울이 더 싫다. 왜냐? 여름은 더우면 좀 짜증이 나고 그냥 뭐 버틸 수 있는데 겨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너무 추워서. 그렇긴 한데 아 진짜 더울 때 너무 힘들죠. 저는 야외 촬영을 아직까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그 지방을 다니기 때문에 고향 마을 산골짜기를 다녀요. 와 진짜 가끔은 왜 그런 조금 지방들이 군대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유독 더 덥고 유독 더 추워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정말 더울 때 있잖아요. 숨쉬기가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거기다가 그리고 제가 또 방송이니까 뭐 대충 뭐 비비크림이라도 좀 바르지 않겠습니까? 다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젖는데 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파란 하늘, 푸르른 산 너무 아름답다. 우리 권선민님 사연에 내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지? 어쨌든 여름을 이겨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비타민을 흡수한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4251님 16살 여학생입니다. 중3이군요. 이제 고2이 눈앞이라서 진로를 슬슬 결정해야 하는데 적성과는 별개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신청곡은 우주의 Human Extinction 신청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신청곡은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걱정이 참 많아요. 작년에 제가 재작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제 질문을 받아요. 물론 저의 강연의 주제는 학교폭력 예방이었지만 그래도 고민 사연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는데 제가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네 번에서 여섯 군데를 갔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한테 많은 우리 학생분들한테 진로 고민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큰 게 그거겠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하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하지 말래요. 한 요 정도로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저 때만 해도 우리 피디님 때문에

10만 해도 그럴 거야. 한우물을 파야지. 에헤이. 리피야, 한우물을 파야 돼. 한우물 파. 그럼 언젠가는 이루어진단다. 저기 저 분을 봐라 하면서. 아니죠, 요즘에 한우물만 파면 바보란 소리 듣는 시대로 변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4251님이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그것도 복입니다. 가장 슬퍼 보이는 친구는 그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긍정, 이분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샵 긍정, 긍정적인 생각. 아주 좋은 거예요.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4251님, 우리 중3 학생, 여학생의 신청곡이죠. 우주의 Human Extinction, 그리고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어요. 이어서 여러분의 사연 두 분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강주원님께서
1: 슬디, 저 요즘에 피아노 배우는 거에 빠져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 새벽에도 피아노 치고 싶어 죽겠어요!
0: 축하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취미가 생기셨군요. 아, 피아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피아노는 어릴 때는 진짜 필수였거든요. 요즘 애기들한테 필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태권도 같은 게 더 많이 다니고 신체 활동이 워낙 없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때는 진짜 피아노는 무조건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내 친구 중에 안 다닌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한 달이라도 다녀야 돼.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였는데 피아노 너무 재밌죠.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가상악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상악기들이 많아서 이제는 피아노로 모든 걸 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지는 꽤 되긴 했지만 만약에 뭐 트럼펫을 연주한다? 피아노로 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있죠? 바이올린 피아노로 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활동할 때도 바이올린 이제 현악기 세션이라고 하죠. 음악을 발매할 때 바이올린이 필요해. 그러면 건반으로 치시는

하는 분한테 맡겼어요. 그분이 좀 저렴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연주자들을 8명에서 12명 부르면 진짜 수백만 원이었는데 그분이 몇십만 원에 이렇게 끝내곤 했는데 물론 뭐 십수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어.

새벽에 우유 배달 시작한 지 3주 됐습니다. 알바 겸 운동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비가 자주 와서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3개월은 꼭 하려고요. 응원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맞아요. 무엇이든지 조금 몸을 써서 힘든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운동 된다. 김동현 씨 말투네요. 아, 운동 많이 된다. 야, 우리 동준 씨 운동 많이 된다. 근데 그래요. 뭐 배달 같은 일도 뭐 지금 아마 뭐 오토바이나 이런 걸 타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걷거나 뛰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유산소, 아니 우리가 헬스장에 돈 내고 가서 합니다. 헬스장에 돈 내고 가서 무거운 걸 들어요.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거를 돈도 벨 겸 일하면서 몸이 건강해진다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3개월은 꼭 하려고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형들이 그렇게 야 369 법칙이야. 그게 뭐예요? 3일을 하면 6일을 할 수 있고, 3주를 하면 6주를 할 수 있고, 6주를 하면 9주, 3달을 하면 6개월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소리를 왜 이렇게 했지?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삐님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작가님도 없어요? 없어요? 왜 내 주변에는 그런 소리를 나한테 그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369 법칙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얘기죠. 빨리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3개월만 해봐. 일단 3개월만 해보고 3개월 할 수 있잖아. 그럼 너 6개월도 할 수 있고 9개월도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좀 꾸준히 해봐라 라는 의미로다가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3개월 할 수 있습니다. 벌써 3주 해냈어요. 동주님 열심히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챙기시고 또 종종 놀러 오시고 사연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김재원님의 신청곡입니다. 미스A의 그 음악을 틀어줘요 DJ 듣고 쿨밤으로 돌아옵니다. Hey, DJ.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너 이름은 바로 과연 오늘은 어떤 효과음이 준비됐을지 긴장되네요. 아주 두근두근해요. 쿨밤 시작합니다. 저 뻔한 거였네요. 뭐 오늘은 준비가 좀 안 돼 있나 봐요. 효과음이 뭐 여러 가지로 좀 다채롭게 준비가. 아, 클래식이다. 여기 좀 어떤 클래식. 요거는 이제 어떤 파워 FM에서 효과음 중에서 좀 클래식이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쿨밤은 요 효과음으로 쭉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쿨밤 시작합니다. 아, 네. 재빠르게 손으로 이동해서 효과음을 들어주셨어요. 자, 오늘은 어떤 분께서 고민 사연 보내주셨을지 만나보겠습니다. 김은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슬디, 저 요즘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해요. 늦가기에 편입을 해서 일하면서 공부하는데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한 학기를 마쳤거든요. 근데 뭔가 허한 거 있죠? 바쁠 때는 짜증날 때도 있었는데 날씨 탓을 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은실님께서. 근데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열심히 뭔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편입까지 하시고 거기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심지어 한 학기 좋은 성적을 내셨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좀 허하고.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쉬셔야 되는 시간이 조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열심히 해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실님께서 편입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졸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1년, 2년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는 누군가한테는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참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런 거예요. 아직 한 학기밖에 안 했네. 와, 날씨도 너무 덥고 너무 짜증나. 너무 바쁠 때도 짜증났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바빠. 일 끝나자마자 공부해야 되니까 이번 주 뭐 중간고사인데 기말고사인데 막 과제 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쉬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막 너무 이건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너무 쉬면 뭔가 일하고 싶잖아요. 근데 또 너무 바쁘면 쉬고 싶죠. 바쁘고 싶 막 쉰 일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일 없는 사람한테 나 요즘 너무 바빠. 부럽다. 이러잖아. 근데 너무 바쁜 사람한테 바쁜 사람은 난 네가 부러워 막 이런다니까요. 조금은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달리지 마시고 오로지 본인을 위한 시간. 지금 일하면서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이라는 게 안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도 힘들고 공부도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본인을 위한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 효과음이 들어가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와! 본인이 피디님의 웃음소리가 처음으로 마이크에 들어갔어요. 근데 좋은데요? 네, 응원합니다. 응원하는 뜻에서 와우! 많은 분들이 우리 은실님을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아셨죠? 좀 노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좀 노세요. 예. 말이 쉽지.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여보 좀 놀아. 좀 놀아. 와이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놀고 싶어. 못 놀아서 못 놀아. 그래. 제가 은실 씨한테 괜히 시간을 뺄 수 없는데 이런 얘기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놀았으면 좋겠다. 노셨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쿨밤 코너에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어요.

아픈 고민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아이유 슬리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자, 체리 필터의 해피데이 듣고 피처링 해주세요로 돌아옵니다.

네, 이번에는 매주 한국 힙합을 소개해드리면서 사심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저희 사심 피처링 해주세요. 또 레이저 총을 쏴주셨어요, 피디님이. 자, 피처링 받고 싶은 제가 래퍼입니다, 여러분. 래퍼 슬리피예요. 피처링 받고 싶은 분의 음악을 선곡해본다. 곧단 코너인데 첫 번째, 배치기 마이덩펑. 야, 배치기 분들이 저랑 동갑입니다. 근데 저는 빠른 84인데 이분들이 이제 83년생이고 저희랑 활동 시기도 좀 꽤 비슷했죠. 이분들도 좀 보고 싶네요. 보고 싶어요. 음악도 듣고 싶고, 물론 이제 종종 앨범을 발매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그 붐 아닙니까? 뭐 나름 뭔가 저희 언터처블도 리메이크 곡 같은 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 만큼 우리 배치기 분들도 좋은 노래 너무 많잖아요. 리메이크 혹은 신곡 한번 요 바람 타서 한번 나와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온 타이틀! 우리가 시작할 때 거기엔

0: 랩이 있었다.
1: 야오!
0: 진정한 힙합 제목입니다. 언터처블을 표기로 영어로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도 잘 읽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가 이제 언터처블이라는 팀 출신인데, 언타이틀이다! 언타이틀이다! 언타이틀! 언타이틀! 언타이틀 팬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는 마이티마우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유독 마음이 갑니다. 언타이틀 제가 이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분 이제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시고, 강남스타일 너무 좋죠. 저 아직까지 날개 듣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으니 하늘을 날 수 있어. 아, 마지막에 또 걸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마지막에 에코가 좀 있어야 잘해 보이거든요. 자, 제가 피처링 받고 싶은 분들, 배치기, 마이동풍, 언타이틀, 우리가 시작할 때 거기엔 랩이 있었다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사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338님께서 20대 여성 배송기사입니다. 일하는 중인데 슬리핀님 덕에 힘이 나요. 신청곡 호신님의 아기자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유독 저도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요즘에 여성 기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시장곡 틀어드려야죠. 또 저 때문에 힘이 났다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납니다. 저도 힘이 나요. 저도 힘이 나. 우리 1338님의 신청곡 호시의 아기자기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잠이 잘 오는 노래. 벌써 졸리죠? 새벽 2시에 들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노래. 볼륨을 높이고 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젤리피가 추천하는 새벽 2시의 음악, 잔잔한 음악 틀어드리는 척하다가 신나는 음악 달렸습니다. 플로라이다 로우 로우 로우 로우 로우 로우 로우 듣고 오셨습니다. 야 로우 이거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클럽 음악 아닙니까? 힙합 음악. 자 여러분 어떻게 잠이 좀 깨셨어요? 깨셨어요? 자 재빠르게 PD님이 손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플로라이다 로우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잠이 좀 깨셨어요? 놀라셨군요. 아, 많이 깨셨습니다. 지금 잠 깨셨어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잠이랑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이트 슬립. 잠이랑 싸우시는 분들 지금 다 이기신 것 같아요. 지금 플로라이다 로우로. 자,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슬리피가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같이 음악도 들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굉장히 짧게 거의 뭐 약간 권투르지 약간 잽이죠. 잽. 호우! 호우! 아, 너무 아쉽다. 너무 굉장히 또 듣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아 신이 납니다. 호우! 호우! 음정이 엄청 높네. 오늘의 최애 뮤지션 지난주에 이어서 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의 이야기 하면서 쿨에 대한 스토리 뮤직 들어봅니다. 90년대 가요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혼성 그룹이죠. 멤버는 김성수, 이재훈, 유리. 대한민국 국민 그룹으로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2000년에 발매한 해성남녀까지 듣고 왔습니다. 해성남녀 이후에도 쿨의 인기는 계속됐습니다. 경쾌한 라틴 리듬의 점퍼 맘버 요걸로 또 한번 여름 분위기를 책임졌고 이어 발표한 아로하는 따뜻한 사랑 고백을 담은 노래로서 세대를 뛰어넘은

명곡이 됐죠. 특히나 아로하는 이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대표곡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조정석 씨가 리메이크해서 OST였죠. 슬기로운 사생활? 맞죠. 난리 났었죠. 쿨의 점포 만보 아로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쿨의 점포 만보 아로하 듣고 왔습니다. 이후에 쿨은 진실 결혼을 할 거라면을 발표하면서 특유의 편안한 감성과 친근한 멜로디를 이어갔는데요. 이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들로 공감을 이끌어냈고 남녀의 사랑과 일상을 자연스럽게 풀어낸 음악은 오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의 마음도 사로잡았어요. 유행을 쫓기보다 쿨만의 색깔을 지켜온 덕분에 국민 혼성그룹이라는 이름도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특히 요 진실이라는 곡은요, 2002 한일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여름 분위기에 맞춰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총 65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그해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박이죠. 혼성그룹으로서 골든디스크 대상을 수상한 그룹은 쿨이 유일하기에 더욱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자, 쿨의 노래 진실 그리고 결혼을 할 거라면 이렇게 듣고 올게요.

자, 슬리피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같이 음악도 들어보는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오늘의 주인공 쿨입니다. 자, 쿨의 진실 그리고 결혼을 할 거라면 이렇게 노래 두 곡 듣고 왔는데요. 현재 쿨은 완전체 활동은 많지는 않죠. 하지만 이재훈 씨는 꾸준한 공연과 방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성수 씨 역시 다양한 무대와 예능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쿨은 여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플리라 그러죠. 이제 플리 플레이리스트에서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름과 함께 우리 곁을 찾아와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름이다! 이것도 듣고 싶어요. 쿨의 이 여름 썸머 듣고요. 저는 듣고 있는 도영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란. 이번 시간은요, 슬리피가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발견한 핫한 아티스트, 새롭게 발견한 핫한 신곡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듣고 있니 도영아? 어허, 좀 새로운 좀 효과음들을 또 많이 추가해 주셨어요. 어떻게 좀 추가를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피디님? 조금 원래 있던 거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 좀 찾아보셨습니까? 좀 저를 위해서 아, 한 10분 정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준비를 하고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효과음이었기 때문에 또 한번 듣게 또 들을게요. 듣고 있니 도영아? 조금 늦었지만 네, 좋습니다. 약간 영화 느낌 좀 나요. 자, 오늘 제가 골라온 최근에 나온 신곡,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유정 씨, 제가 마팔이에요. 네, 최유정 씨 비장의 무기 신곡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태연 씨, 만찬가 좋은 노래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하트 투 하트, 레몬탱, 야 신곡들 아주 거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태연 만찬가, 하츠투하츠, 레몬탱까지 듣고 올게요.

자, 신곡들 듣고 왔고 우리 사연 한번 만나봅니다. 박창원님께서 자주 밤샘 근무를 하는 경찰관입니다. 아, 경찰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찰관분. 경찰관이라는 그 직업을 이게 오픈하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는 그 제가 요 라디오 한 7년 차에 처음인 것 같아서 반가워요. 이 시간쯤이면 밤새 사건에 시달리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시간인데요. 가끔 슬리피 DJ를 만날 때가 있는데 힘나고 좋습니다. 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이제 경찰서 몇 번 가봤는데요. 제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고소고발을 몇 번 당해서 근데 물론 PD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부 완벽한 무혐의였습니다. 예, 증거물 전부 완벽한 무혐의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그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그 정말 딱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렇게 조사 받아주시는 그 경찰분들한테 정말 저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말로. 우리 창원 경찰관님도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솔직하게 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우리 학생분들이나 또 배달하시는 분들 뭐 그냥 운전해서 어디를 가시는 분들 등등 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등등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경찰관 분들도 슬리피 아유 슬리피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잠을 싹 다 깨워놓겠습니다. 힘나게 아주 텐션 높여서 달려보겠습니다. 항상 임희숙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이상우의 비창 이렇게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피디님 제가 요 멘트 할 줄 다 알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효과음 찾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서운하세요? 어떻게 더 연장해서 좀 할까요? 잠깐 고민. 잠깐 피디님 고민하시는데 손 고민하는 손을 봤어요 제가. 아 아쉽지만 정해진 시간까지만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양해 말씀 드리고요. 양해 말씀 드린다는 게 말이 될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또 DJ가 바뀌어요. 미라니의 한시라니가 방송되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고 마지막 곡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하루카리의 오츠카레 썸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슬며 드세요.

0: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0: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입니다. 상견례라고 하면 보통 불편한 분위기가 흐르면서 꼭 알아야만 하는 딱딱한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 생각을 할 텐데요. 요즘은 이런 전통적인 상견례에서 벗어나서 이색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상견례 PPT가 새로운 결혼 뭔가 행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인별그램에 뭐 해시태그 상견례 PPT를 검색하면 수많은 예비 부부들의 PPT 현장이 나오더라고요. 예비 부부들이 제작하는 PPT에는 신랑 신부와 그들의 가족 소개를 비롯해서 연애 과정, 신혼집 및 주거 계획, AI로 만든 미래 자녀 이미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긴장됐던 딱딱했던 분위기도 풀리고 뭔가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은 게 저도 뭐 상견례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합숙마손 나가서 이게 그 부모님들을 뵙잖아요. 그럼 저도 뭐 처음 보거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대화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좀 굳고 긴장하게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PPT라도 준비를 할 수 있고 마련이 된다면 와 심지어 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 가족들이 모인 자리라면은 이런 하나의 장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를 좀 확실히 부드럽게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PPT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화요일 아침 지금 뭐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좀맨
4: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코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타!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송주현님, 지난달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한 34살 초보 여성 기사입니다. 다들 새벽에 운행한다고 하니까 걱정들 하시지만 아직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네요. 아침마다 운전하느라 쉽지 않지만 찡디랑 펀펀이 응원해주세요. 저는 107.7 주파수 고정해 두고 달릴게요. 감사합니다, 조연님. 그리고 운전 파이팅이고요. 저도 막 저녁에 회식하고 이제 종종 택시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그때 기사님들은 보통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107.7 돼 있는 기사님들을 딱 만나면은 괜히 반갑더라고요. 예. 물론 뭐 시간대가 또 정해져 있대요, 기사님들이. 근데 뭐 그러면은 저녁에 만난 분이니까 펀펀과는 연이 없으려나 생각을 하면서도 뭐 시간대 옮기실 수도 있고 언젠가 우리 연이 닿으면 또 만날 수도 있고 107.7 가족이라는 생각하면은 더 반갑고 좀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사님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항상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킵6의 나를 용서해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14일 찾아주신 분은 김윤정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남편에게 속아, 또 제 사랑에게 속아, 결혼식장에 들어간 지 30년이 되는 날이네요. 아무것도 모르던 24살 소녀가 어느새 대학생인 두 아들을 키우는 아줌마가 됐네요. 그래도 우리 남편 기특하게 아직도 제가 제일 예쁘다고 해주네요. 지난주에도 결혼기념일에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데 남편에게 속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제 옆에서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찡하고 안쓰럽기도 한 거 있죠? 좋아, 30년을 잘 살아준 남편에게 한마디 할게요. 남편, 내가 자꾸 속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도 나한테 많이 속았지? 밥물도 잘 못 맞추고 집에서 퍼질러 있고 잠꼬대도 심하고. 그래도 우리 같이 속았지만 잘 지내서 다행이야. 앞으로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사랑해. 쿨의 아로하 신청합니다.

쿨의 아로하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김윤정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두 분 다 서로에게 속았지만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모습 보니 많이 부러운데요. 먼저 두 분의 결혼기념일 많이 축하드리고요. 또 서로에 이렇게 진짜 홀딱 반해서 속아야지만 결혼할 수 있고 또 속은 거 알면서도 이해하면서 넘어가야지만 30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예. 그래도 남편은 참 따뜻하고 표현 잘하시는 분인 게 제일 예쁘다고 해준다는 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예쁘다라는 표현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고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걸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결혼기념일을 저 아들들이 나이 들어서 예, 직장생활 하면서 뭐 케이크라도 하고 뭐 꽃이라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행복하게 결혼생활 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도 하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우리 친구분들 이렇게 특별한 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마음 전하고 싶을 때 목동 인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마음 잘 전달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화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6865님, 최근에 새벽 출근을 시작한 후 코 고는 소리도 더 커진 남편 덕분에 오늘 처음으로 청취합니다. 듣다 보니 아침을 일찍 여는 분들이 많네요. 새로운 라디오를 알게 돼서 기쁩니다. 아나운서님은 새벽 5시 전에 출근하시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는 훨씬 전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나와야지. 근데 그러고 나와서도 말 실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만난 만큼 일찍 일어난 만큼 또 알차게 시간 보내보자고요. 김민우님, 찡디 반갑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밥을 해두는 걸 깜빡해서 밥 대신 컵라면 하나 먹고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국물에 밥도 말아먹고 싶지만 밥이 없으니 아쉽네요. 찡디는 아침에 컵라면 드셔본 적 있어요? 온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게 참 좋은데 한 번만 도전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땐 됐어요. 근데 이제 커서는 너무 공복에 새벽에 일어나서 컵라면 먹으면은 먹을 땐 맛있거든요. 그 다음이 그 혈당 스파이크 와서 확 졸리고 그리고 면이 불어서 이 튀김면이잖아요. 약간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민우님의 소화력이 위장이 부럽네요. 네. 아, 새벽에 라면 너무 좋죠.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21의 Lonely, 비욘세의 Irreplaceable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21의 Lonely, 비욘세의 Irreplaceable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정혜인님, 새벽부터 아랫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윗집인 저희까지 둥둥둥둥 울리는 소리에 일찍 잠이 깨버렸어요. 침대에서 뒹굴뒹굴 출근하기 싫어요. 그냥 연차 쓰고 회사 땡땡이 칠까요? 당일 연차 쓰는 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글쎄 오늘 같은 날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뭔가 화요일을 휴가로 써서 잘 보낸다. 힘든 수요일 좀 잘 버틸 수가 있고 목금 금방 오고 뭔가 한 주의 힘든 것들을 뭔가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하는 소리였다면은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서 출근하시고요. 5907님, 찡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일주일간 휴가를 마치고 다시 해외로 돌아갔어요. 크지도 않은 집이 남편 없으니까 텅 빈 것 같습니다. 멀리 타국으로 간 신랑, 저보다 더 외롭고 힘들겠죠? 찡디는 타국에 있을 때 많이 외롭진 않았나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글쎄요, 뭐 누가 더 외롭고 힘든 건 잘 모르겠고요. 저도 혼자서 고등학생 때였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글쎄 어떻게 이겨냈더라.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가끔씩 통화하면서 이겨냈고 뭔가 돌아갔을 땐 멋진 모습을 보이리 그리고 또 영화를 배우려고 간 거니까 유창한 영어를 뽐내리 뭔가 돌아갔을 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예. 남편분에게 자주 연락해 주시고요. 예, 그것만큼 힘이 되는 건 없더라고요. 박민주님, 찡대 안녕하세요. 원래 지금 일어나서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눈만 뜨고 있어요. 조금 있다 일어나서 홈트라도 할까 싶은데 몸이 뻐근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제가 이렇게 의지박약이었나 싶어요. 출근 전에 운동하는 거 쉽지 않네요. 찡디는 아침 운동 종종 하시나요? 아유, 아침 운동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근데 뭐 내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우린 또 호르몬의 노예래요. 그래서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냥 쉬라고 호르몬이 시그널을 보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뻐근하다는 얘기는 운동 많이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무리해서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뭐 대회 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스트레칭이라도 한번 가볍게 하시면은 또 컨디션 끌어올려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는

에픽하이의 데이드림 듣고 왔습니다. 챗 잉피티 장명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84년생 워킹맘의 닉네임 지금부터 지어보겠습니다. 이선욱님이 의뢰를 하셨고요. 햄버거 세트 쿠폰 준비해놨습니다. 0431님. 안즈나 선웅 당신 생각. 아, 우리 선웅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안즈나 선웅 당신 생각. 0431님. 따끔. 2221님. 웅이 집으로 가자. 이거 귀엽지 않나요? 웅이 집으로 가자. 2221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철구님. 귀신 꿈꿨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철구님. 따끔. 6137님. 웅바페. 요즘 귀엽지 않나요? 예. 약간 뭐 축구선수 이름 딱 녹여서 웅바페 귀여움도 있고요. 의미도 있고요. 6137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7568님 선우 웅녀 뭐야 몰라. 7568님 따끔. 0202님 웅해요. 아 정말 믿을 것도 없이 응해요. 이 김은국 씨 응해요에서 유추한 거 아니에요? 응해요. 0202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2358님 이선 너무 안 돼? 오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약간 그 뭔가 예, 연애 초반에 이선 너무 안 돼? 이런 느낌도 있고 2358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6615님 선웅 야호. 6615님 따끔. 김경환님 비웅새. 요거 이 제가 발음이나 억양 실수한 게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비웅새?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비웅새. 김경환님 따끔. 하영환님 묵고탑으로 가. 에픽하이랑 연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묵고탑으로 가. 이거는

너무 잘 녹였잖아요. 그죠? 우리 하영환님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와, 개인적으로는 이선 너무 안 돼? 혹은 묵고 타블로가 요 둘 중에 하나 강력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챗 잉비티 장명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혜영님이 의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이모가 어죽 전문점을 준비 중이십니다. 제가 편식이 심한 편이라 다른 데서는 어죽을 못 먹는데 이모가 해준 어죽은 싹싹 비어 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주변에서 어죽집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아. 어죽집 차려봐.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 엄청 들으셨대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이번에 어렵게 어죽 전문점을 여시게 됐어요. 장소는 파주고요. 단일 메뉴 어죽만 팔려고 계획 중입니다. 가게 이름을 고민 중이시길래 죽이는데? 어떠세요? 하니까 이모는 그냥 웃고 마셨는데요. 괜찮지 않나요? 이모에게 좋은 가게 이름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친구들 부탁드려요. 사연 보내주신 김혜영님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파주에서 운영할 어죽 전문점의 이름 지금부터 같이 지어봅시다. 계속해서 햄버거 세트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시합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현빈의 샤방샤방 띄워드릴게요.

박현빈의 샤방샤방 듣고 왔습니다. 채 띵비티 장명서 두 번째 의뢰인은 김혜영님이고요. 파주에서 운영할 어죽 전문점의 이름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혜영님의 이모님이 이제 가게 오픈을 했고 이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도움드려야죠. 햄버거 세트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어죽 전문점 이름 지어보겠습니다. 7800님 어죽 그냥 죽여줘요. 78

공공님 따끔. 김상우님 어죽 다불로 가. 이거는 너무 꾸겨 넣으셨다. 그쵸? 상우님도 살짝 찔리셨죠? 김상우님 따끔. 8775님 어죽했으면. 그러니까요. 아휴, 어죽했으면 어죽 하나만 파는 거예요. 그죠? 8775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도건님 어죽구리 어죽구리. 정도건님 따끔. 4270님 어죽합니까? 어죽게 할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4270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1857님 이죽 혼자 먹으면 안 돼? 우리 선웅님의 애교가 우리 혜영님 의뢰까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죽 혼자 먹으면 안 돼? 1857님 따끔. 0752님 쭉쭉쭉쭉쭉쭉 들어간다. 어죽죽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친구들이랑 많이 못 놀아본 게 티가 많이 났죠. 쭉쭉쭉쭉쭉쭉쭉쭉. 0752님 따끔. 김영수님 희진아 어죽 먹고 갈래? 아니 영수님이 이렇게 보내니까 이 내가 뭔가 진짜 한 말 갖고 좀 아 이상하잖아요. 김영수님 따끔. 1480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좋은데요. 파죽지세. 이게 파주에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파주라는 느낌 딱 살려서 파죽지세. 1480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6615님 나도 어죽 썩굴리지 않냐. 이거는 방금 조금 좀 꿀렸던 것 같아요. 그죠? 6615님 따끔. 야, 이것도 약간 재미와 의미를 살린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신재근 님이 보내셨는데요. 울림죽. 여기서 친구들도 다 느꼈죠. 어는 물고기 어자. 울림죽. 아니면은 울림. 요렇게만 가도 너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신재근 님에게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 드립니다. 2223님 어죽머니나. 이게 가게 이름인데 이게 놀래게 되면은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 어죽머니나. 2223님 따끔. 2160님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어죽.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어죽. 2160님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또 챗 잉비티 장명서 너무 재미있게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지막 혜영님의 의뢰는 두 개가 떠올려. 우선 파죽지세랑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그 진지하게 붙었던 거. 그 두 개가 떠오르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로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그렇죠. 울림. 아니면 울림죽. 요거로 가보시는 거 어떨까 추천드려봅니다. 챗 잉피디 장면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네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7: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그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한테 보낼 N행시를 거래처 사장님에게 잘못 보내서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문자 소개했었잖아요. 그분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4931님이 그때 답장 왔고요. 문자 잘못 보내셨습니다. 재치 있으시네요. 라고 와서 세 번 사과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래도 좀 잘 받아주셨네요. 고정현님. 22년 전 착하고 예쁜 작은 딸 시은이가 저에게 선물로 날아온 날입니다. 시은이는 한국체육대 볼링 선수가 되었고 생일날인 오늘부터 천안에서 대회가 있어요. 생일 주간 좋은 결과 응원하고 엄마가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미역국은 패스! 내년에 먹자! 우리 시은 선수 생일 너무 축하하고요. 저 이런 날 미역국 먹으면은 그 겉어? 그 빠질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대신 생일 선물로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대회 결과도 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테이크 댓의 샤인 듣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메이징, 알러뷰 소마징,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독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일명 독한 사람, 무서운 사람 체크리스트가 있다는데요. 나는 몇 개나 해당될까 체크해볼까요? 자 집중, 자 주목.

알람 한 개만 맞추고 자서 울리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 두 번째, 여행 갔다 오자마자 캐리어 정리를 싹 하는 사람. 모든 옷을 옷걸이에 거는 사람. 자, 그리고 네 번째, 아무것도 안 들으면서 유산소 운동하는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밥 먹고 곧바로 설거지하는 사람. 혹시 다섯 개 다 해당되시나요? 와, 대단하다, 대단해. 자, 별거 아닌 항목들 같지만 짚어보면 와, 독한 거 맞는 것 같죠? 알람 아래 벌떡? 와우. 여행 갔다 오자마자 곧바로 캐리어 정리? 이거는 나 바뀌었어. 이제 이렇게 하려고. 와, 다들 몇 개나 해당되는지. 자, 반응 문자 한번 주시고요. 오늘도 너무 독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그 적당히 그 유연하게 리듬을 지켜보아요. 김영철의 파워 FM. 한 개들아 한 개. 김영철입니다. Let's get it started in here.

0: Black Eyed Peas, Let's Get It Started!로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시작했습니다. 임세진님이 저는 여행 갔다 오면 2주 정도는 그냥 놔둬요. 여행 기분을 계속 음미하려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일주일 더 있다 여행 잡히면 아 이것도 짐 정리를 또 못하네. 이런 거. 8761번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서 당황스러움요. 유유. 나 뭐지 내가 이렇게 순한 사람이었던가? 크크크. 순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 그치. 이제 순한 것도 있고. 와 대단한데요 진짜. 어떻게 또 하나도 해당이 안 됐지? 7027번이 저 4개 해당됩니다. 아무것도 안 들으면서 유산소 빼고요. 크크. 독한 편인 거죠. 와, 그러니까 유산소를 나 이거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그 음악, 휴대전화 놔두고 산책 가는 거, 놔두고 조깅 가는 거, 뭐 시계 정도만 이렇게 딱 그 기록 남기게. 야, 저 딱 한 개더라고요. 여행 갔다 오자마자 캐리어 정리 싹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후배들한테 배워가지고 밭 그 캐리어 저기 바퀴부터 딱 닦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필요하겠다 싶어서. 보통 다음 날 밤에 늦게 오니까 이제 다음 날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랬죠. 아 밤 보고 설거지 하는 것도 부럽고 알람 한 개는 아 한번 해볼까? 나 약간 시계 알람 하나랑 휴대전화 두 개 하는데 일단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청취조사 특집 주간이죠. 우리 이번 주 제목이 있죠. 만백성에게 고한 우리 철파의 치어라! 주간 철가루 만 백성들 외출 준비해 주시고요. 리클라이너 소파, 매트리스, 진공쌀통, 엔진오일, 헤어드라이기, 철파임 한정판 북커버 있고요.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햄버거 등등 선물도 쭉쭉 보내드릴 텐데 오늘은 지금 보는 라디오 키신 분들은 저거야? 하시겠죠. 오늘 문자 소개되는 분들께 세상 하나뿐인 북커버 철파임 한정판 북커버 보내드릴게요. 와. 자 이렇게 지난주 첫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죠. 아이보리 톤의 김영철의 파워 FM 10주년 10th years anniversary 철파임 저 사진까지 제 사진이 있어야죠. 우리 또 사진 시리즈 쭉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커버만 씌우면 진짜 어떤 책을 읽어도 김영철 자서전을 읽는 그런 효과. 다들 김영철 책이야? 아, 김영철 책 아니야. 설명이 더 길려나?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 쭉쭉쭉 달려보자고요. 자, 화요일 4부 오늘은 과학 편의점 아니고 늘 수요일에 오시던 너는 나의 에너지 베이디 씨와 직장인 탐구 생활 함께할게요. 고릴라 보이나요? 자 고릴라를 바로 켰더니 우리 김현규님이 철합디 오늘 운동이나 체육 선생님 룩이네요. 아 그렇죠. 밑에는 또 핑크. 자 남자는 핑크죠. 아 핑크 옷 입고 있고요. 자 SBS 라디오 너튜브로 들으시면 에라오 채널에서도 제 룩 보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도 있고요.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이죠. 언학인과 광고 쭉 듣고 와서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7: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8: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7: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7: 제주항공
8: 찜.
9: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10: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11: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10: 콜콜! 완전 콜!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0: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9: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10: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9: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9: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0: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9: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0: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9: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10: 공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9: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0: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9: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10: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9: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10: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9: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10: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0: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디는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 습관 때문에 졸음운전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요. 특히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내기순환 모드로 장시간 가동하면 운전자와 동승자의 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차량 내부에 축적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졸음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장시간 운전할 때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내기순환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한두 시간 간격으로 1, 2분 정도 외기 유입 모드로 전환을 해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운전하거나 피로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검은 점이나 실오라기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닌 적 있으시죠? 이런 증상을 비문증이라고 하는데요. 비문증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덜 띄게 됩니다. 그래도 신경 쓰인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으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눈을 위아래나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건데요. 안구 안쪽에 유리체가 흔들리면서 떠다니던 부유물이 중심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부분 비문증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갑자기 비문증과 함께 번쩍이는 섬광이 보이거나 시야 가장자리에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검은 그림자가 생기거나 붉은 점이 많이 떠다니는 증상이 갑자기 생긴다면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즉시 안과나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델이었어요. 자, 오늘도 오데리러 정보 많이 챙기셨나요? 우리 김윤정님이 우리 사위 37번째 생일이랍니다. 매년 제가 있는 솜씨 없는 솜씨 그래서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발휘해서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우리 사위는 장모님 반찬은 돈을 주고도 맛볼 수 없는 반찬이라고 하면서 그릇을 싹싹 비운답니다. 우리 사위 정말 예뻐요. 지금 싱싱한 문어와 횟감 사러 자갈치 시장 가는 길인데 너무 행복합니다. 야, 진짜 뭐 맛있겠죠. 맛있어서 그런데 이게 왜 뭐 맛이 있든 없든 이렇게 누가 싹싹 비워주면 기분 진짜 좋잖아요. 막 자꾸 남기고 그러면 나도 막 음식하기 싫어. 근데 뭐 먹고 와가지고 대충 해줬는데 막 계속 너무 많이 차려주면 우리가 먹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아유 윤정님 또 슬쩍 또 음식도 솜씨를 자랑을 이렇게 라디오에서 하시네. 사위 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윤정 씨도 너무 멋지다. 김윤정 어머님 사위에게 라디오 탔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 자 오늘 선물도 드릴 거예요. 6163번님은 철업디 저는 철업디의 딸려라 하리 예, 퀄리티에 따라 하루하루 컨디션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인데 한 번 더 텐션 높게 부탁드려요. 철파인과 함께 오늘도 신나게 하루 시작할게요. 오늘 좀 낮았죠. 아 6163번님처럼 여러분 아마 지금 한 뭐 2개월 전부터 듣는 분들은 뜬금없이 달려라 일을 하자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다 쌓였는데 예, 한 4, 5년 전에 이런 문자가 됐어요. 낫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달려라 하니 무릎 하지 말라고 해서 달려라 하니 까지 됐잖아요. 6163 맞지? 아 모두의 기분을 위한다면 내 뭐 키 그거 하나 올리면 되지 뭐.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4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 비가 거의 올 것 같은데 백혜 백혜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비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1: 굉장히 높습니다.
0: 아 100%?
1: 그렇습니다.
0: 어 진짜로 날씨 얘기 들어볼까요?
1: 네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해 오후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30에서 100, 경기 북부는 많게는 120mm 등 중부와 호남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밤사이에 빗줄기가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여기에 전국 곳곳으로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6도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파워FM 날씨였습니다.
2: 널 제껏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
0: 3432번님이 어제 드디어 저도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02056으로 왔네. 철파임이 전체 라디오 1위 할 것 같아요. 좀만 더 힘올라요. 철없디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02056 전화면 받아주시고 하자. 북커버 선물팍 네 뜨릴때 네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나 배원 고려야 무려 자주 잘가 듣고 빵냐 빵냐 들려가요.

0: 아침을 여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까지 챙겨드리는 빵냐.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이혜경님입니다. 저희 가족은 늘 철파엠의 첫 곡과 함께 기상할 만큼 왕 철가루입니다. 가끔 문자가 읽히면 막 그날은 복권 당첨인 것처럼 서로 행복해하죠. 그런데 마침 남편이 다음 주에 생일이에요. 문자보다도 철업디가 직접 축하해주면 훨씬 좋아할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이명호 생일 축하해. 이렇게 평범한 듯 하면서도 다정한 듯 아주 특별한 문자처럼 느껴지네요.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이혜경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10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0: 몇 년 만에 인사드린다고요?
1: 10년이요.
0: 10년 만에 철밤 시작할 때 인사하고?
1: 저는 첫 방부터 들었어요.
0: 미쳤어. 이혜경 미쳤어. 근데 오늘 H.O.T 노래 갈 거예요.
1: 네.
0: 눈 감고 그댈 그려요.
1: 마음속 그댈 찾았죠.
0: 그렇죠. 마음속 그대. 김영철의 포에 팸인가요?
1: 네.
0: 혜경님 반가워요.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고.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우선 중요한 건 저도 아니고 남편 명호 씨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지금 우리 옆에서 듣고 있나요?
1: 지금 거실에서 듣고 있어요.
0: 아이들이랑 같이.
1: 네.
0: 아이는 이름 뭐예요?
1: 도윤이.
0: 도윤이랑 지금 같이 도윤, 명호 씨, 혜경 씨 이렇게 네. 이제 가족인데.
1: 네.
0: 다음 주 이제 명호 씨 생일이잖아요.
1: 네.
0: 이제 뭐 서프라이즈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생일 주간 뭐 계획이 있어요?
1: 생일 주간은 아이가 다음 주부터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이라서 네. 그 저희는 이제 충남 공주 부여 이렇게 대전에서 여행을 가요. 갔다가 이제 저희는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하고 아이는 이제 경북 예천이 저희 친정인데 네. 아이는 거기서 한 열흘간 이제 여름 방학을 외갓집에서 보내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걸로 아이가.
0: 그러면 아이는 혼자 뭐 10일 동안 떨어져도 또 괜찮아요?
1: 너무 좋아요. 외갓집 가는 거 자체를. 매년 가서 너무 좋아요.
0: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저기 도인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겠군요. 그
1: 네,
0: 방학을.
1: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도.
0: 아니 가족이 다 철가루인데 정말 땡큐. 아침에 철파임 첫 곡으로 일어난다고요? 7시에?
1: 네. 7시가 저희가 알람이에요. 그때.
0: 그 띠디디디디 띠디 하면서 라디오를 이제 딱 켜요. 이렇게?
1: 네. 자동으로 켜져요.
0: 자동으로 켜지고 7시에 시작하는 이 아침. 어때요? 라디오 들으니까 들을만해요? 재밌어요?
1: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저희 하루를 너무 신나게 시작을 하니까 서로 이제 스트레스가 별로 없죠. 아침에.
0: 그렇죠. 아침은 이래야죠. 그죠?
1: 맞아요.
0: 아니 우리 지금 오늘 도윤 또 우리 생일을 맞은 명호 씨, 혜경 씨 우리 가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 저희는 이제 그냥 삼총사라 부르는데 저희가 워낙에 셋이서 잘 놀아요. 그래서 뭐 주말이든 평일이든 뭐 동네 마트를 가도 셋이서 같이 가고 같이 카페 가서 뭐 손병어 게임도 하고 막 서로 막 끝말잇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붙어다니니까 동네 친구들이 너무 이상하대요. 저희는 이상한 가족이래요.
0: 아니 너무 잘 놀면 약간 그럴 수 있어. 그지?
1: 맞아요. 너무 이해를 못 하겠대요.
0: 아니 이게 지금 삼총사 오늘 전화 연결됐으니 햄버거 세트 심지어 3개를 딱 나눠 먹을 수 있게 드리고요. 스피드기 장문지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시간 3초 모르면 바로 패스 갑니다. 밤하늘의 별이 순간 떨어지는 것
1: 별똥별
0: 인물 퀴즈 I'm so mad SS 출신 대표 사다성어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함 7전
1: 패스.
0: 패스 속담 방귀 낀 놈이
1: 성낸다
0: 줄임말 이선좌는 이미 땡땡된 좌석입니다 라는
1: 패스
0: 패스 자 넌센스 먹고 살기 위해 배워야 하는 술은

0: 기
1: 기술?
0: 어허 색깔 퀴즈. 초록색과 하얀색을 섞으면
1: 연두색?
0: 맞아, 연두색까지 해서 10만 원권 받게 되셨습니다. 아까 이 선자는 이미 선택된 좌석이었고요. 아. 7.8기였어요. 잘해서 10만 원 받게 되셨고. 네네네. 여기서 철가루 퀴즈 요거 맞추지 마세요.
1: 네.
0: 내일이 초복인데요. 초복이면 닭 요리를 먹곤 하죠. 그중 이열치열로 뜨끈한 이것이 대표적이죠. 세 글자 샵19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은 철파임 한정판 북커버 쏘고요. 우리 삼총사 두 분에게 명호씨 도윤에게 한마디 한다면?
1: 명호씨 그리고 도윤아, 우리 이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셋이서 또 재미있게 놀자.
0: 그래요. 생일 아까 했던 거 저기 중남 부여 뭐 쭉 한다고 했죠. 공주까지 잘 다녀오시고 두 분께도 안부 전해주시고 우리 매일 아침 7시에 내일도 또 만나요.
1: 서엽디 저희 덕덕이에요.
0: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까지 Thank you very much.
1: 네 감사합니다.
0: 삼계탕 먹어야 되겠어요.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2: SBS 파워 FM.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

녹아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철가루네 이놈,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2: 철가루 일어나, 일어나서 우리 철파임도 듣고 함께 아침을 시작해야지.
3: 예. 이거 써도 돼요?
2: 써도 돼.

사람들 함께하는 뮤직 타임. 오늘은 한유나님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랜덤 선물 자 뽑아보면서 그 전에 아주 나이스 먼저 이기부라 마야덕이 아주 나이스. 오늘 건들리고는 나이스 선물을 자 눈을 감고 하나 뽑아봤습니다. 아주 나이스. 펼쳤더니 어머나 김치 세트 김치 세트. 자 한유나님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뭘까요? 이 세상에 저처럼 새 가슴인 사람이 있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사람 있는 줄 알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아침에 벗어둔 옷이었고요. 핸드폰 진동 갑자기 울리며 화들짝 놀래기도 하고요. 최근에 팔에 뾰루지가 났는데 어쩌다 흙기 보고 벌레에 붙은 줄 알고 아! 어머 진짜 난리 부르스를 쳤네요. 정말 심장이 나만하질 않아요. 유 G드래곤의 Heartbreaker 신청합니다. 와 사람 있는 거 저기 유나님 저잖아요. 밤에 옷방에 나야 되는데 거실에 옷을 깔아놓고 나와가지고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혼자 아!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어두컴컴할 때 그림자처럼 물체 볼 때 있잖아요. 아 유나님 진짜 어떡해. 일단 오늘 그러면 철없음 공감하던 주제 쫄보라서 화들짝입니다. 왜 너무 새 가슴이고 진짜 쫄보들 있잖아. 놀랐던 순간이 진짜 밤에 이런 에피소드 많죠. 왜 지금 생각해도 진짜 어이없는 에피소드도 좋고 아직까지도 가슴 벌렁거리는 사연들도 좋습니다. 왜 곧 여름 또 남양 특집 우리 귀신 얘기도 할 때 됐잖아요. 모든 에피소드도 보내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 일러 무료. 첫 번째 트럼성 G-Dragon의 Heartbreaker 뮤직 스타트.

철없성 주제가 여러분 쫄보라 화들짝입니다. 우리 철가루들 자, 또 새가 쓴 이야기 또 어디에 겁을 먹는지 얼마나 공감을 하겠어요. 제가 또 비슷해가지고 센 척도 안 하잖아 나는. 김규희님이 저 한복을 좋아해서 한복을 치마를 사서 장롱 밖에 벌써부터 무섭다. 장롱 밖에 그러는데 나 이제 자다가 일어났다가 시꺼면서 기실인 줄 알고 나 지금 한복에서 장롱에서 벌써 느낌이 아 약간 이거는 본인이 거의 깔아놨네. 본인이 그냥 새벽에 놀랄 준비했네 이 정도면. 아 근데 우리도 모르지. 나도 그 거실에 이 옷을 왜 깔아놨겠어. 뭐 놀랄라고 했겠어. 아 근데 한복은 좀 그럴싸하다. 아 어떡해. 6050번님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려고 이제 켰는데 제 얼굴이 셀카로 나와서 너무 놀라 소리질 적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커. 저도 우리 인별그램 한 번씩 스토리를 나고 라디오에서 여기 찍어야 되는데 어씨 내 얼굴 나와가지고 얼굴 막 밑으로 잘못 찍으면 이중턱 잡히고 또 알죠. 무섭지. 자 1형식 2형식 아니죠 최형식 우리 최형식 씨가 길을 걷다 발에 걸린 나뭇가지 뱀인 줄 알고 하면서 주저앉았잖아요. 아 이런 경우 이제 진짜 한번 뱀처럼 보여 그런 거. 그죠 신기하게 그죠. 나무 색깔하고 또 묘하게. 아 한경화님은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어두컴컴한 날 신발장 앞 센서 등에 갑자기 불이 들어와서 아 지금 여러분 다 공감되지 않아요? 나 센서 등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까? 난 센서 등 지금은 아 요새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해도 덜 놀랐는데 처음 한 막 나 20년 전에 막 이렇게 불 막 어디 켜지면 혼자 막 늠름함이 또 없잖아. 그래서 막 아 호들갑 떨지 마 김영철. 아 예 알겠습니다. 난 호들갑 떨지 마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꽥꽥 소리 질러서. 3385번이 야간 택배 기사인데요. 좀비 영화 본 날 복도식 아파트에서 배송 중이었는데 오던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쫄룩거리며 다가와서 하면서 택배를 던지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다리 다친 어르신이 잠 안 온다고 운동 삼아 이제 돌아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몸도 다리도 안 좋고 하니까 택배를 던졌대잖아. 아이고 밤에 또 후레쉬 같은 거 크고 들고 다니고 아 밤에 아 후레쉬 미안해 잘못 괜히 꺼냈어. 후레쉬 더 무서운 거 알지? 5490 시댁에서 자다 깼는데 아버님 가발이 투명한 돼지 저금통 위에 덮여 있었는데 가발만 이렇게 떠 있어서 자다가 혼자 입틀 마호 아니 나 그 동생한테 듣는데 외국 촬영 가서 이제 1박 2일 같이 하는데 같이 자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가발을 벗어놓고 조명 위에 올려놔가지고 조명이랑 불이라 새벽에 자다 깼는데 진짜 했더니 그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장풍 선생님한테 들었어. 장풍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랬대. 가발은 벗어놓으면 놀라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6187 며칠 전에 나비가 이렇게 팔랑팔랑 날아오는데 장수 말벌인 줄 알고 옆에 있는 팀장님 끌어안고 이렇게 막 흔들었네요. 입사 두 달 차입니다. 죄송해요 팀장님. 네 와 끌어안고 친해졌겠어. YB의 나는 나비 털어주세요. 자 모두 철파의 환정만 북커버 뒤에 보는 라디오 저기 살짝 보일 거예요. 자 선물 챙겨드리고 오늘 모두 문자 소개는 다 드릴게요. 두 번째 철없어 뮤직 스타트.

0: 라이브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대 곧단 코너죠. 매주 화요일 핫한 시사 키워드를 골라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고 싶어요. SBS 보도국 정다운 정다은 기자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0: 4973번님이 기자님이 최근에 제일 많이 깜놀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1: 아, 최근에 깜놀했던 적? 제가 근데 막 그렇게 잘 놀라는 편은 아닌데 지금 떠오르는 건 갑자기 노래해달라고 했을 때.
0: 그렇죠. 뉴스 전화로 왔는데 자 오늘 뉴스 어떤 주제로 갈지 해야 되는데 자 뭐 애창곡 있어요? 노래방 가면 뭐 불러요? 네? 갑자기 네 그럴 때 놀라죠.
1: 네, 준비하지 못한 걸 요청받았을 때
0: 항상 기습이 있다는 거 네, 놀라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4973번님도 북커버 한정판 선물로 챙겨드리면서 오늘 어떤 주제를 갈지 먼저 컷 듣고 올까요?
2: 축구 대표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 전 감독의 머리를 때리는 이 영상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오늘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가짜라고 알리지 않고 유포하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모두 허위 조작 정보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성과 목적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 채팅방은 제외되지만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최근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가짜 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 통신망법을 시행했는데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알고 싶어요는 가짜 뉴스 처벌법입니다.
0: 가짜뉴스 처벌법 요즘 뜨거운 이슈죠.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일단 앞으로 이 불법 허위 조작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은 정보를 올린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서 활동 중단 같은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유튜버는 물론이고요. 뭐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형 플랫폼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창구를 만들고 이 신고가 접수되면 조치를 한 뒤에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게시한 콘텐츠의 월 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언론사와 유튜버 또 인플루언서 등은 고의로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서 피해를 입히면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 판결로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번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원래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서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보다 더 확실하게 강화가 된다는 거죠?
1: 네, 이번 개정안으로 이제 불법 정보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도 뭐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성 정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는 유통이 금지돼 왔어요. 근데 이번 개정으로 혐오랑 차별, 선동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인종과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이나 사회적인 신분,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가 대상입니다. 또 이번 개정법은 이 허위 조작 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을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네. 단순한 오보나 착오까지 곧바로 제재하는 구조는 아니고 거짓이 섞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인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요.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의 비공개 대화도 대상이 아닙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게시물이 삭제되는 걸까요?
1: 네, 일단 정부 설명에 따르면 뭐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이런 대형 플랫폼이 신고를 일단 받 받으면 자체 정책에 따라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 제한 같은 조치를 1차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불복할 경우에 뭐 박미심의 분쟁 조정이나 법원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거고요.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이나 10억 원의 과징금은 일단 법원이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에 집행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문제는 이 기준이 될 법원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현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뭐가 가짜뉴스고 또 뭐가 정당한 비판인지 아직 명확한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 플랫폼이랑 창작자 모두 사법부의 처분만 바라보면서 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0: 그럼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입장인가요?
1: 네, 일단 이번 개정안은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만큼 악의적인 유포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어떤 걸 허위로 볼지, 그걸 또 누가 판단할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권력자나 기업에 대한 의혹 제기, 공익 제보가 허위 정보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또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우선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경우에 법원이 판단하기도 전에 그 표현이 위축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정치권의 공방도 거셉니다. 그래서 야권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정치인과 공직자가 오히려 법을 활용해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이번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고요?
1: 네, 이 개정정보통신망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이 청구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 불법 정보 항목 중에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정한 내용인데요. 이 차별을 포함해서 여기에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까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국 이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니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주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 네. 1995번님이요.
1: 네. 이번 개정안으로 가짜뉴스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네요.
0: 주셨고 또 정혜진님도
1: 기술이 발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걸 나쁘게 이용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늘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무리 퀴즈 내주실까요?
1: 네, 고의적으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0: 일명 어떤 법일까요?
1: 자, 보기는요. 1번 가짜 뉴스 처벌법, 2번 TMI 뉴스 처벌법. 갑자기 2번 얘기하는데 힘이 빠지면서 나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지금까지 SBS 보도국 정다은 기자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박그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6: 자, 정답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김성원님이 1번 가짜뉴스 처벌법. 근데 철없이 결혼 소식 뜨면 가짜뉴스라도 막 반가울 것 같아요. 찐 발표는 철파임에서 해주세요. 그럼요. 오프닝으로 해야죠. 음흠, 압류 압류 기다려. 7993 1번 가짜뉴스. 확인 안 된 글은 공유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 8521 9864님도 철파임 한정판 북커버 드릴게요.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삼계탕이었죠. 신숙이님이 삼계탕. 그럼 제가 철없디 맘에 탕탕 후루후루 삼계탕탕 후루루루루. 백은창 3642-0014님도 선곡표 확인 전 영철 분석 준비할게요. Stay tuned, tuned, tuned, tuned.

0: 약학대학 입시에서 2년 연속 실패하고 부담감에 짓눌려 방황하던 김영욱 씨. 청년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K-무브스쿨 제도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된 그는 고민 끝에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거쳐 베트남에 있는 물류회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특수 중량물을 다루는 전문가로 성장한 그는 최근 현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부모님 앞에 떳떳한 아들이 됐다는 사실이 영욱 씨에겐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리스본으로 가는 기차를 놓쳤다. 하는 수 없이 기차표를 날렸고 발렌시아에 더 머물게 되었다. 예상치 못하게 늘어난 발렌시아에서의 일정은 나쁘지 않았다. 여유롭고 따뜻하고 음식도 맛있는 데다 휴가철이 아니라 사람도 많지 않았다. 뭐랄까 고민하다 자전거를 빌려 동네 구석구석 구경했다. 해안가를 따라 쭉 달리다 멈춘 곳에서 빠이야를 사 먹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을 구경했다. 목적지가 없으니 지도도 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페달을 밟았다. 눈앞에 보이는 길로 달콤한 빵 냄새 이끌리듯 골목에 들어섰다가 작은 가게 앞 입 간판에 쓰인 북스라는 글자를 보고 대뜸 책방에 멈춰 섰다. 책 냄새가 나는 공간. 서점 주인과 짧은 영어와 손짓으로 대화를 나누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거리로 나왔다. 아무런 계획 없는 하루였지만 내가 도착해야 하는 곳으로 정확히 찾아온 것 같았다.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풍경, 우연한 만남, 이상하게 나를 안심시키는 거리, 그 모든 것들이 발렌시아에서의 여행을 완성시켰다. 오랜 시간 갭 이어를 보내며 결국 뭘 얻었냐고 물으면 나는 틈이라고 말한다. 한번 틈을 주었으니 또 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다시 용기를 내어볼 수 있을 것이다. 차 SL 빵 안 파는 빵집 중에서 영철본색 계획했던 대로 알차게 해내는 것도 기쁨이고 지도를 벗어나 예정에 없던 경험을 해보는 것도 즐거움이고 마음을 열면 다 생각하기 나름일 거야.

8시엔 능삼시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본색. 오늘은 이화경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Gap Year. 학업이나 일을 잠시 멈추고 여행이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뜻한대요. 갑자기 실업자가 됐을 때 한참을 우울해하다가 나 오늘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며 울먹였더니 엄마가 왜 한 게 없냐고, 일찍 일어나 산책도 했고 엄마랑 같이 반찬 만들어서 밥도 맛있게 먹었지 않냐고 하셨죠. 아, 그래도 저는 막 쉼표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내 마음만 졸였네요. 또 다시 쉬어가야 할 때가 온다면 그 시간을 섣불리 실패라 단정 짓지 않으려고요. 와, 오늘 사연 주신 이화경님 그죠? 제가 오늘 영철 본장님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글들이, 사연들이, 내용들이 제가 많이 훈련이 돼서 혹 내게도 리스본뿐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는 열차를 놓친다면은 플랜 B를 잘 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이 지금 생기고 있고, 갭이어뿐만 아니라 뭔가 좀 잘 안 될 때도 신나게 너무도 떠들었잖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참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질 때가 있죠. 여행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시 쉬어가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뭐 이제 그 공부하면서 일본어 공부하면서 시험 떨어지고 합격하고 그 과정을 저의 2025년을 생각하면 한번 떨어졌을 때 나 어떡하지, 진짜 전 뭐 인생이 끝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되게 뭔가 좀 짜잔하고 발표를 하고 싶었나 봐요.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 같이 아는 형님하는 작가 누나가 떨어져도 돼, 떨어지면 더 좋지 않아? 떨어지는 게 뭐 좋아, 예능인이란 걸 잊지 마.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나 예능인이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 팀들이 저 한 떨어지고 12월달 두 번째 시험을 이제 1월달에 발표할 때 첫 곡 가지고 회의하다가 이제 떨어지면 무슨 노래를 할까, 주얼리에

Baby, one more time. 이게 너무 좋을 것 같다. 또 시험을 봐야 되니. 근데 제가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단톡방 했는데 그 어떤 온도. 아, 합격했어? 축하보다 아, 합격했어. 아, 합격했구나 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실패가 또 이러는 유머가 되고 저한테는 재미가 되고 여러분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화경님 오늘 사연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안 됐을 때 플랜 B를 빨리 짜라.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화경님, 100상 챙겨드릴게요. 청취율 조사 기간 중에 소개되면 백화점 상품권 1 플러스 1 드립니다. 다양한 걸 철가루도 함께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에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58초 됐습니다. 정글리 정상구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3985번님이 정글리는 두 달 정도의 갭 이어가 생긴다면 어떤 걸 제일 하고 싶나요?
1: 두 달 정도요?
0: 네.
1: 누워있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죠? 누워있고 싶네요.
0: 그냥?
1: 네. 네. 사실 지금도 쉴 때는 누워있긴 합니다만 계속 누워있고 싶습니다.
0: 네. 뭐 걷거나 뭐 산을 타거나.
1: 걷기도 하긴 해야겠죠.
0: 네. 네.
1: 하지만 걷고 누워있고 싶습니다.
0: 3985번님도 자 김영철의 퍼에프의 한정판 북커버 자 뒤에 보는 날도 좀 살짝 보이죠.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뉴스 시작할까요?
1: 네.
0: 자, 첫 소식은 어제 코스피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다고요.
1: 네, 어제 코스피가 70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9000포인트를 넘기며 꿈의 1만 포인트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코스피였는데요. 어제 개장 직후 급락하면서 20분간 거래가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9% 가까이 급락한 680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지수 상승을 이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컸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하이닉스는 오히려 15% 급락하며 180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도 10% 하락하며 25만 원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른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고점론과 또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에 따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특정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이 하락폭을 더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상당 기간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장윤기가 자신의 범행 동기를 결국 인정했다고요?
1: 네. 광주에서 일명씨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어제 재판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고 이채원 양을 살해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장윤기는 각종 증거가 드러나자 결국 범행 2개월 만에 자신의 살해 동기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본인의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케이블 타입 등의 이 결정적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그러나 장윤기가 양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범행 의도를 시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1차 공판에서 내지 않았던 반성문도 2차 재판을 앞두고 냈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진심보다는 이 비유와 은유로 이 글장난을 쳤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수많은 분들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이 피해자 유족 측이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한편 광주 광산 경찰서의 이 과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수사팀장을 넘어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날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 있지만 찜통 더위는 이어진다고요?
1: 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 강원, 충북, 호남은 오후, 영남은 밤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이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강수량도 적지 않은데요. 수도권에 30에서 100mm, 중부권에 30에서 80mm, 서남권과 제주에 20에서 60mm, 동남권에 5에서 40mm 정도가 예보가 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려도 덥습니다.
0: 네.
1: 오히려 비가 그친 뒤에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가

0: 그야말로 찜통 같은 무더위가 예보됐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충남 천안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80대 어르신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올해 5월부터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분이 3명이고요. 또 하루 100명 가까이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 네. 유럽에서는 폭염 때문에 산불까지 발생했다고요?
0: 네, 지난 9일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 폭염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서 13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도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60km 떨어진 이 퐁텐블로 숲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프랑스 남북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가 부분 폐쇄되고 고속철도 운행에도 지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강물이 뜨거워져서 이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남부와 중부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최고 위험 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에서 이 사망자 통계를 분석을 해본 결과 한 주 동안 이 평년보다 사망자가 무려 만 명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여름에도 이 상대적으로 선선한 편이었어서 지하철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1: 네, 지금 전 세계가 다 덥군요.
0: 네, 맞습니다.
1: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BTS의 음악을 들으며 백혈병을 이겨내고 있는 독일 소녀가 있다고요.
0: 네, 유럽에서 BTS 월드 투어 중인데요. 지난 주말 이 독일 공연장을 찾은 한 10대 소녀 팬의 사연이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15살 독일 소녀 팬 그레타인데요. 이 BTS 미넨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무려 10시간을 이동해 왔다고 합니다. 그레타는 3년 전 이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긴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BTS를 알게 됐고 BTS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무명 시절을 버티며 좌절과 불안을 견뎌낸 스토리가 담긴 노래들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또 BTS의 음악이 이 백혈병의 불안과 싸워야 했던 그레타에게 위로이자 희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레타는 인공 고관절을 삽입하는 이 또 한 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이겨내서 건강을 되찾으면 꼭 서울에 가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마드리드와 브뤼셀, 런던에 이어 뮌헨까지 이어진 BTS 공연은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이미 50만 명이 넘는 유럽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3034번님이 정글리 오늘 화요일 화나니까 고기 한 잔 어떠실까요? 하셨습니다.
0: 아, 고기 한 잔. 네. 한 점이 아니라 한 잔.
1: 한 잔.
0: 네. 네. 네, 더 많이 먹고 싶네요.
1: 시원하게 네. 한 잔 하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3034번님도 푸커버 선물 챙겨드리면서 정상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방탄소년단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르는 My Universe 띄워드릴게요.

0: 영국에서 물 건너 온 진 영국이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2: 진짜 영국식 영어.
0: 찰가루 김남미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아들 핸드폰을 바꿔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학원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어요. 화가 난 저는 아우 누굴 닮아서 이렇게 덜렁대니 한마디 했는데 아들이 능글맣게 웃으면서
1: 누굴 닮긴 엄마 아빠 닮았겠지
0: 이러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맞는 말이라 반박은 못했네요. 그랬어 피터, 영국식 영어로 덜렁대다 라는 표현이 궁금한데 알려주실 거죠?9756번님이 피터도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영어
1: 좋은 질문이에요.
0: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시나요? Good morning, how are you?
1: I'm very well. 아니 근데 대한 외국인 뭐 샘 해밍턴, 알버토 이런 친구들 보면 진짜 가끔씩 그런 말을 해. 아 모국어로 이 단어 모르니까 한국어가 튀어나온다. 그 이탈리아어 할 때, 영어 할 때 저도 그래요. 막 갑자기 영어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한국 드라마하고 한국 영화만 봤어요. 한국어 개선하기 위해.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0: 왜요?
1: 그러면 막 여기서 잘릴걸요. 영어 너무 생각보다 잊게 돼요. 잊게 돼요.
0: 그러니까 영어도 하셔야 되고.
1: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영국 드라마, 영국 영화하고 제일 좋은 거 제가 약간 원어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팟캐스트. 팟캐스트 진짜 좋아요. 하고 조금 난이도 있는 팟캐스트.
0: 한국어 팟캐스트?
1: 아니요, 아니요. 영어 팟캐스트.
0: 아 오히려 외국인들한테도?
1: 네, 왜냐면 그런 어려운 단어 제일 많이 나와. 막 뉴스 팟캐스트 아니면 뭐 철학에 대한 팟캐스트들 그거 듣기 위주잖아요. 네. 어, 너무 좋아요.
0: 저는 네. 사실 저는 BBC 35,000주 가입했어요.
1: 와.
0: BBC 팟캐스트가 들을 거 되게 많아요.
1: 오, 좋아요. 네. 그거는 약간 영어 배우기 위주죠.
0: 그렇죠.
1: 근데 무료로 뉴스 팟캐스트 들을 수 있어요.
0: 그것도 많으니까.
1: 맞아, 맞아.
0: 어쨌든 여러분 네.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돼요,
0: 피터도. 그런데 피터 오늘 배워볼 표현은 네. 덜렁대다예요.
1: 오케이.
0: 덜렁대다는 실수죠.
1: 실수? 오케이.
0: 그러면은 덜렁대는 덜렁이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1: 오!
0: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 형용사로. 자, clumsy. 제가 이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1: 와우.
0: You are so clumsy. clumsy. clumsy.
1: 진짜 사전에 100% 나와. 1위 자리에서. 근데 제가 그런 단어 준비 안 하죠. 이건 너무 좋아요. 근데
0: 그렇죠.
1: 제일 베이스로 가야
0: 저는 항상
1: 돼요.
0: 학생들 네. 또 학습용으로도 네. 알려줘야죠. 네. clumsy.
1: He's clumsy. You're so clumsy. Why are you so clumsy? 어허.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오늘 상황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뭐 물 이렇게 엎질리는 사람 보고 손이 조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위주에 손, 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 이게 핵심이에요.
0: Thumb, T-H-U-M, thumb.
1: 손가락은
0: finger.
1: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네 자체는 모든 것이 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0: Oh my god! Oh
1: 이거
0: my god.
1: 알아요? 이거 알아요? 알죠. Wow!
0: Yeah, it is all thumbs. 이게 A-A-L-T-H-U-M-P-S, all thumbs. 아 손가락이 엄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1: 오.
0: 그래서 이게 손이 두 개, 열가락 열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로 움직이는 거죠.
1: 오.
0: 그래서 it is all thumbs.
1: All thumbs. 이렇게 이 제가 생각했던 표현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거는 1800년대였어요. 그 영어로 어떻게 알죠? 왜냐면 all thumbs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지 손가락하고 손가락. 손가락까지
0: all thumbs, fingers, all thumbs.
1: 아, 예, 그 순서가 중요한데 너무 신기하네요.
0: 야, 1800년대 썼던. 나 혹시 전생 영국?
1: 그러니까 뭐 셰익스피어였나요? 셰익스피어 후계자.
0: 제가 진짜 영국 바스 갔을 때 진짜
1: 뭔가?
0: 진심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안동 갔을 때 여기 나 내 고향이었는데 진짜 바스에 딱 갔는데.
1: 근데 잘 어울려요.
0: Hello, ladies and gentlemen.
1: 네, 그 말투랑 잘 어울려. 봤어.
0: Long, long time ago.
1: 오, 이런 와이셔츠하고 타이, 넥타이.
0: All thumbs. Peter, 오늘 준비한 표현은?
1: You're all fingers and thumbs.
0: 아, 처음 보는 것 같아. 이 전체 문장은. 다시 한 번 더. One more time.
1: You are, 줄여서 you're all fingers and thumbs.
0: You are all fingers and thumbs.
1: 네.
0: 아, 왜 이런 표현이 되죠? Fingers and thumbs.
1: 그러니까 이 표현은 조금 알아듣기 힘들죠. 뭐 손가락하고 엄지 있으면 그게 손이지.
0: 그치.
1: 근데 이게 원래 모든 손가락이 맞아요. 엄지였으니까. 그러면 진짜 모든 거 떨어뜨리고 모든 거 엎질리고 하는데 이제 그거 발전되면서 all fingers and thumbs. 그러니까 몸 전체가 all fingers and thumbs.
0: 아, 네. 몸이 손가락하고 엄지 뭐 밖에 없어. 왜 이렇게 뭐 제대로 못해.
1: 네네네. 그런 표현이죠.
0: 그래서 이게 자꾸 덜렁대는구나. 이게 완벽해야 되는데 그죠.
1: 네.
0: 그래서 you are all fingers and thumbs. 네. 오늘 그러면 fingers 스펠링은요?
1: F-I-N-G-E-R-S fingers.
0: Fingers. Fingers의 반대말은
1: thumbs.
0: Fingers and fingers.
1: 뭐예요?
0: 이 정도면 방구설이 아니에요?
1: 이건 아니죠.
0: 비트의 진짜 영국식 영어 김남미님이 의뢰해 주신 영국식 표현 덜렁대다 어떻게 한다고요?
1: You're all dang and thumbs.
0: 자, 땡에 들어갈 단어 S도 반드시 붙여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Have a lovely jubbly day.

0: 빵빵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에스베스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영 진짜 영국식 영어에서 내들은 영단어 코에이저 덜렁대다였죠. You are all fingers and thumbs. 오늘 정답 fingers 에서 붙여야 돼요. 손나래님이 fingers 온몸이 손가락과 엄지라니 상상하니 무서워요. 크크크 얼마나 덜렁대며 그죠. 이유정님이 fingers 저도 진짜 덜렁대는 성격인데 얼마 전에는 바지 수선하러 갔는데 바지를 안 가져갔어요. 8780번님 정답 fingers. 철학대 finger의 반대는 뭘까요? 오물인 거. 원래 안 finger 아니에요? 모두 철파임 한정판 북커버 드리면서 선곡도 확인하시고요. 곽진 작가님은 목요일 만나고요. 저는 배혜지 씨와 직장인 탐구생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요즘 아침밥 거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 속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 쌀 속의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5: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

0: 설파에
1: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2: 1, 2, 3.
3: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4: 직장인 탐구 생활.
3: 6830번님이 해나지는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시는지 궁금해요. 오늘은 화요일. 화요일엔 나는 나의 해나지. 해지 베이디 씨 어서 오세요.
4: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지입니다.
3: 자, 6830번님의 질문을 시작할게요. 해지는 네.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4: 저는 한 달에 한 권이나 두 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두 권을 이렇게 병렬 독서하는 걸 좋아해요.
3: 아, 그렇죠.
4: 하나는 좀 이렇게 매일 데일리로 읽을 수 있는 챕터형 그런 네. 걸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는 좀 진득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좋아합니다.
3: 저도 그 한 다섯 권 정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4: 네.
3: 아, 화장실에 하나 놔두고 차에 이동할 때 놔두고 방에 하나 놔두고 가방에 넣고 그렇게 했는데
4: 네.
3: 아,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4: 네.
3: 여러 독서법이 있으니까.
4: 아, 맞아요. 저는 이렇게 약속 장소에 한 10분 20분 먼저 가서 책 읽는 걸 좋아해요.
3: 그럴 때 이제 가벼운 에세이 같은 거 읽고 이런 거 좋죠.
4: 그러니까요. 우리 철업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상 위에 독서템이 엄청 많거든요.
3: 아니, 혜지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제가 막 이제 그 이거는 네. 책 읽을 때 약간 뭐 이제 불빛 나오니까 읽을 수 있고 받침대랑 독서 받침대랑 우리 오늘 또 북커버를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혜지가 오빠 아예 그냥 독서템을 소개하라고.
4: 그러니까요. 지금 책상 위에만 봐도 한 4-5가지 되거든요.
3: 있어, 있어.
4: 네, 철업디는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3: 오늘 문자 소개되면은 김영철의 파워 FM 로고가 딱 박혀있는 제 얼굴도 사진이 박혀있는 뒤에 북커버. 저기 보이죠? 북커버 드리고 있는데 이혜리님이 에너지 오늘 의상 무슨 일이에요? 벌써 바캉스룩? 퇴근하고 바로 해변 뜨시나요?
4: 아, 오늘 제가 한쪽 어깨를 여러분 까부라지게 한번 입어봤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많이 들어와주세요.
3: 그럼요, 그럼요.
4: 네네.
3: 아, 바캉스라는 단어 들으니까 벌써 해변으로 막 산으로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은데.
4: 너무 더워요, 요즘에.
3: 너무 덥죠. 네. 우리 2516 혜린 씨 두 분께도 북커버 한정판이에요. 선물 챙겨드리면서 자, 혜지 배혜지 씨 오늘 직장에 탐구생활 할 텐데 오늘 트렌드는 뭐죠?
4: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서 피곤하네 입니다. 진짜 그,
3: 톤을 좀 쳐. 피곤하네. 나
4: 피곤하네.
3: 오리지널을 까먹었어. 나 이제 경원이 불안하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4: 지금 이게 철업디의 버전이거든.
3: 아, 피곤하네. 네.
4: 철업디는 이제 수면장애를 겪는 우리나라 국민이 최근에 4년 사이 20% 넘게 증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 모르고 있었어요.
4: 아.
3: 수면장애 이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4: 네, 이유는요.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길어요. 새벽 배송이나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야간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취침 전에 스마트폰 사용. 아, 요런 이런 나쁜 생활습관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3: 그렇군요. 아,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 안 하고 자야 11시에 자요.
4: 아.
3: 이게 막 근데 저는 이제 10시 반부터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화상 수업을 하고 아, 일찍 자야지 했는데 맞아, 어제는 좀 스마트폰 안 쓰려고 해봤는데 이게 20%가 넘게 증가한 거면 꽤 높은 수치잖아요.
4: 꽤 높죠.
3: 그렇죠?
4: 네.
3: 자, 아마 또 밤에 더우니까 꿀잠 자기 또 힘들어서 날씨도 한몫할 것 같기도 하고
4: 네네.
3: 잘 깨잖아요. 그죠?
4: 그렇죠.
3: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로 확인해볼게요. 친절한 헤디 씨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서 온몸이 전반적으로 피곤하네! 입니다. 음악 주세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들어 하루 평균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1시간씩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도 밤중에 몇 번씩 깨기 일쑤였고 그 후폭풍으로 피로가 누적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김모 씨처럼

0: 1시간 24분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면장애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이에 신홍범 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은 수면 부족은 우울과 불안 등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매와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의 발병 가능성도 높인다며 검사와 치료 문턱을 낮추는 정책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철가루들의 수면 점수는 몇 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1: 야, 일단 저 깜짝 놀랐어요. OECD 회원국과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이 넘잖아요. 와. 8시간 22분.
0: 네.
1: 아, 제가 그냥 아침에 오프닝 첫 곡 들고 그냥 뭐 이제 재밌게 하려고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신나는 라디오 가장 신나는 오프닝을 자랑하는 김영철의 포인트인데 갑자기 수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0: 피곤하네.
1: 피곤하네. 우리나라가 6시간 58분. 네. 확인하기 짧긴 짧네요. 그죠?
0: 그렇죠. 근데 이게 수면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 쌓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주말에 몰아서 잔다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주말에 좀 더 자긴 하는데
0: 맞아요.
1: 1106번님이
0: 아, 제 얘기네요. 육아, 일, 집안일 하고 나면 새벽 1시고요. 자기 전에 컴퓨터를 켜고 일 좀 하니까 2시 넘더라고요. 아, 매번 집안일은 해도 티가 나질 않지만 안 하면 티가 나고
1: 불안하네 이렇게
0: 와, 근데 8시간 자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1: 같아요. 와, 8시간이 그러면
0: 이게 진짜 평균이라고요?
1: 그러면 저 진짜 몇 시에 자야 되죠? 그러면 5시 50분에 일어나려면
0: 그러게요.
1: 한 9시에 자야 돼. 8시 한 50분쯤 자야 평균 8시간 22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0: 어떻게 그 회화 수업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1: 공부를 안 하고
0: 공부를 안 해야 될 것
1: 잠을
0: 같은데.
1: 잠을 한번 자볼까? 아... 8809번님은
0: 저도 수면 부족이라 회캉스 합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40분 정도 잡니다. 너무 좋아요.
1: 시에스타. 너무 좋다. 낮잠 자는 거. 아니 그 어떻게든 눈 좀 붙이고 15분에서 한 30분 사이까지 자는 건 좋다 그러더라고요.
0: 오, 네.
1: 8809번이 또 40분 정도 너무 많으면 안 된대. 네, 27분에서 28분이 파워넵. 요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괜히 또 40분 잔다고 지가 뭔데 또 그럴까 봐.
0: 좋은 아이디어예요.
1: 2480번님.
0: 두 돌 아들을 둔 40대 중반 아빠인데요. 아들이 태어나고 숙면을 취해본 적이 없네요. 내 숙면 어디 갔어?
1: 아, 육아하면 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야.
1: 아, 근데 진짜 요새 숙면을 제대로 취한 사람이 있을까요? 또 날씨가 워낙 그러게. 더워서. 에어컨 켜놓으면 춥고.
0: 그쵸?
1: 끄면 또 약간 습하고 덥고.
0: 야, 또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잠을 포기하셨네.
1: 그렇지. 표운경님은
0: 근데 갱년기쯤 되니까 새벽에 한 번씩 꼭 깨요.
1: 그렇더라고요.
0: 네. 네.
1: 자, 오늘의 집중 트렌드가 하루 4시간밖에 못 자서 피곤하네 인데요. 혜지 씨, 오늘 뭐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0: 네, 오늘은 철가루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이행시 받아보겠습니다.
1: 네.
0: 시제는 수면입니다.
1: 철가루 가장 좋아하죠. 우리가 네. 깔아놓고 음악 나오는 동안 시간 2, 3분을 벌 수 있고 얼마나 좋아.
0: 아, 오늘 이행시예요. 여러분 준비해주세요.
1: 자, 그러면 또 우리 혜지부터 가볼까요?
0: 그렇죠.
1: 수면은 면
0: 면제가 안 됩니다. 피곤하네.
1: 개인기 붙였어. 개인기 살짝 갖다 붙였어.
0: 피곤하네 안 하면.
1: 면제가 안 되냐 때 모자인데 뭐 불안하 피곤하네 넣었어.
0: 준비됐나요?
1: 그냥 편하게 가죠.
0: 아, 편하게 가볼게요. 수
1: 수연아
0: 면
1: 면 좀 그만 먹어. 탄수화물. 이게 뭐야? 우리 수연이 막내 작가거든.
0: 수연아.
1: 수연아 면 좀 그만 먹어. 아, 어차피 진짜 야. 전반적으로 불안하네.
0: 불안하네. 오늘 불안하네. 오늘 시제 수면입니다, 여러분.
1: 오늘 여러분 수면 이행시에 허경영 금지예요. 뭐 이자 부서요. 뭐 이행시 하려고 있는데 허경영 금지예요.
0: 유행어 금지.
1: 허경영은 출연을 한 거다 이 정도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제 수면입니다. 소개되시는 모든 철가루들에게 철파임 한정판 북커버 보내드리면서 제일 빵빵 터지는 이행시 보내주신 분은 장원으로 선정해서 25만원 상당의 진공 쌀통을 보내드리겠소. 샵 1077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거릴라는 무료일세. 혜디씨가 골라온 오늘의 추천곡은 무엇이요?
0: 오늘은 B1A4의 잘자요 굿나잇.
1: 잘자요.

0: B1A4 잘 자요. 굿나잇. 특검 시간 8시 43분 22초 지나가고 있고요. 너는 나의 에너지 배혜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트렌드 주제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서 이거 피곤하네 입니다. 그래서 수면 이행 씨를 네. 부탁을 드렸는데 자 얼마나 또 많이 왔을까 우리 센스쟁이들 철가루들. 자 현 하나님부터 볼까요?
1: 수없이 어긋난 내 네.
0: 다시
1: 아니잖아.
0: 올려봐 봐.
1: 해볼수
0: 수없이 어긋난 내 면면상 요거였죠.
1: 네. 와 이거 노래였네.
0: 노래였어. 나 딱 보자마자 난
1: 야.
0: 현아나 씨의 수없이 보면서 민경훈의 버즈가 느껴졌어.
1: 우와 대단하다 우리 철가루들.
0: 아니 근데 노래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1: 근데 아니 현아나님 문자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거 노래였는지 아니었는지 보내주세요.
0: 수없이 어긋난 내면 연습. 아니 노래 맞아 이거.
1: 노래 맞아요. 좋아요. 김혜리님도 재밌는데요.
0: 수
1: 수리수리
0: 면
1: 면수리 수리수리 마술이 이거잖아.
0: 아니 앞에 버즈 노래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막 다 잘하는데.
1: 아니요. 다음 기세로 가보겠습니다. 정상용님 수
2: 수미마셍
1: 면
2: 면목이 없음면이다요.
0: 아 너무 힘줬어. 미안해. 되게 좋았던 건데.
1: 너무
0: 상용 수미마셍 면목이 없음문이다요. 이렇게 담백하게 되는데 너무 수미마셍
1: 얼굴로 막 이렇게 했어요.
0: 아, 자 좋다 좋다. 우리 9885번님도 수면 가볼게요. 수
1: 수려한 외모의 해너지
0: 면
1: 면전에서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0: 네 너무 이뻐 이뻐
1: 이뻐. 나도 민망해서 못 읽었어요.
0: 자 그러면 우리 또 우리 서기섭님
1: 가볼까요? 좋은데요. 수
0: 수면을 많이 못해서
1: 면
2: 미안합니다.
0: 네
1: 미안합니다.
0: 미안합니다.
1: 괜찮았는데.
0: 괜찮았었어.
1: 좋았어요.
0: 우리 또 그 네. 미연을 또 미연 하잖아요.
1: 미안
0: 오 소리님이 이거 할 수 있어요?
1: 모르는데 수
0: 수잔
1: 면
0: 면바람이 부는데 진짜 너무 억지스러운데 왜 이렇게
1: 맞아 이거 원곡이 궁금해.
0: 면바람이 뭐야 원래 수잔 찬바람이 부는데 수잔 땅거미가 지는데
1: 오소리님 이거 너무 억지로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수잔
0: 좋았어요.
1: 이게 너무 좋았어요.
0: 4634번님 수
1: 수지야
0: 면
1: 면도 했니?
0: 아이 수지한테 어느 수지 겨울에 태어나 그 수지 아니면은 니 지금 어떤 수지한테 문자 보냈니? 자 우리 4523번님이 수
1: 수영장에선
0: 면
1: 면 패티는 안 돼요.

0: 아니 아니 아니돼요.
1: 아니 아니 아니돼요. 네, 아 허경환 금지.
0: 아 네.
1: 1944번님이
0: 쓰.
1: 이거
0: 허경환 아니야?
1: 이거 허경환 아니야? 다 해볼게.
0: 쓰.
1: 수상하네.
0: 면.
1: 면상하네. 아이씨 이거 이거.
0: 면상하네가 면, 뭐예요?
1: 내 면이 상한다고. 뭐야 이거 1944. 아, 아 진짜 아니 막 수면 막 재밌다 이렇게
0: 쉽지 않는데, 쉽지 않은데. 아 너무 잘 보내주셨어요.
1: 철가리 이행시를 워낙 잘해.
0: 아 최고예요.
1: 철가리 다음에 한 7행시를 가면 할 거야 진짜. 이중 20만원 상당해. 그러면 진공 쌀통을 받으실 장원을 한 분 뽑아주실래요?
0: 진공 쌀통 받으실 장원은요?
1: 두구두구두구두구
0: 현 하나님 수
1: 수없이 어긋났네.
0: 면
1: 면사 강가래 주가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굿 스타트였어요.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비다가 확인 한번 쫙 해두시고 자 이제 달콤한 마카롱 같은 시간 직장 연애보고서 만나볼 텐데 우리 역시 아 현하나님도 문자가 왔어.
0: 오 역시 센스 굿 노래였어요.
1: 그러니까 괄호로 노래로 살려주세요. 안 해도 알아들었잖아. 알아들었네. 현하나 우리 라디오 하다 보니까 알아듣지.
0: 아우 철가루 최고예요.
1: 자 그렇다면 우리 6733번님이
0: 오늘도 닭살 돋게 해주실 건가요 철업디?
1: 기다려요. 그럼 304번째 직장 연애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0: 직장 연애보고서 제 304장.
1: 선배는 요즘 뭐 설레는 일 없어요?
0: 제 나이 30대 초반 화장품을 만들던 작은 기업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김영철 인사드립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0: 저보다 딱 3살이 어렸던 신입의 인상은 한마디로 강아지 같았습니다. 덩치 크고 인상이 순박한 마치 골든 리트리버를 닮았다고나 할까요? 영철씨, 일로 와서 이것 좀 옮겨줄래?
1: 네, 알겠습니다.
0: 영철씨, 이거 다른 부서에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
1: 네, 다녀오겠습니다.
0: 아, 영철씨, 아까 넘긴 보고서 파일 마무리가 안 됐는데? 아, 이거 설마 팀장님한테 넘기려고 한 거야?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문을 넘긴다는 게 다른 걸 첨부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선배님. 다음에 더 잘할게요. 예.
0: 항상 웃는 얼굴에 목소리도 씩씩했고 실수를 해서 혼을 내도 웃어버리는 모습에 화를 냈다가도 결국은 저도 모르게 따라서 웃음이 터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비가 오락가락하던 어느 장마철 끝무렵 퇴근길이었어요. 비 오네? 오늘 우산 안 들고 왔는데 정류장까지 뛰어가야 하나? 그래, 자 하나, 둘, 넷.
1: 선배, 잠깐만요.
0: 어디선가 후배가 뛰어오더니 제 머리 위로 우산을 대주었습니다.
1: 선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쓰고 가세요.
0: 너도 다 젖잖아.
1: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요. 그럼 내일 봐요, 선배.
0: 야! 야! 그냥 같이 쓰고 가지. 그렇게 저에게 우산을 주고 사라진 후배. 그의 뒷모습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회식날 벌어졌어요.
2: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0: 술게임에 걸려 제가 벌주를 마시게 됐는데 갑자기 후배가 제 잔을 가져가더니 원샷을 해버리는 거예요.
1: 자 이제부터 선배님 흑기사는 접니다.
0: 어? 야 누가 부탁했어?
1: 앞으로 부탁하시면 되죠. 내 선배는 내가 지킨다.
0: 그렇게 절 보며 능청스럽게 웃는데 괜히 심장 한쪽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회식 즐거웠다. 아 영철씨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1: 아니에요 저 술 세요. 아무튼 선배 정류장까지 걸어갈 거죠?
0: 응
1: 같이 가요.
0: 그래 그러자.
1: 그래서 내 선배는 요즘 뭐 설레는 일 있으세요?
0: 글쎄 딱히 없는 거 같은데 너는?
1: 저는 있는데요.
0: 뭔데? 야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좀 공유하자.
1: 그게 뭐냐면 선배님 좋아하는 거? 저는 선배 얼굴만 봐도 가슴이 터질 듯이 설레요.

0: 같았던 연하남의 훅 들어온 고백 덕분에 우리는 달달한 사내 커플을 거쳐 그 사람은 지금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1: 직장 연애 보고서 오늘은 박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릴게요. 박범주님이
0: 철없디 오늘 연기가 지석진 씨 같으네요.
1: 야 범주 씨, 아 나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야 진짜 야 재석아, 야 광수에 좀 웃기지 않냐? 야.
0: 오늘 좀 따뜻한 것 같아요.
1: 야 이거 뭐 지석진도 되고 허경화도 되고 다 되네.
0: 다 되네. 곤란하네.
1: 아니 약간 한 해에 두 개만 뭐 넣으면 되는 것 같아. 아까 나 비가 오래 할 때 네. 비가 오래 나 이제 어디까지 경화라 네 생각이 아, 네 생각이나
0: 오늘 오신 것 같아요.
1: 네. 우리 8035부님이
0: 뛰어가는 발소리가 뚜시뚜시 넉살 좋은 후배 덕분에 아침부터 간질간질합니다.
1: 네 거의 우사인 볼트 뛰는 수준이었죠. 아까 8035 범준 씨도 북커버 한정판 선물로 챙겨드리면서 아 참 진짜 이거 광고 일단이야 좀 듣고 올까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9: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스톱!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이디 씨, 우리 강하다님 문자 볼까요?
4: 남편 전화 왔는데 직연서 끝까지 들어야 해서 수신 거부 눌렀어요. 남편 미안, 철파임 끝나고 곧 전화할게.
3: 혹시 집에 전화할게 안 받거나 그러면 라디오 듣니? 이렇게 한번 하세요.
4: 아, 직연서는 절대 중간에 못 끊어요.
3: 김기영님이
4: 앞으로 지석진님 성대모사를 미세요. 철업디 신선하네요.
3: 아야 김기영 씨, 야 재석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않냐? 아나 진짜 0142번님
4: 이 정도면 허경아님 출연료 따로 챙겨주면
3: 오메고
4: 오늘 화요일이지만 직연서 언제 들어도 설레고 재밌어요.
3: 허경아.

0: 씨 보고 싶어요. 놀러 와주세요. 자 우리 끝에서 오늘 함께 할까요? 오늘 하루
1: 오픈 업
0: 지치대는
1: 샷업
0: 영실이랑
1: 예진은
0: 이제 샷업.
2: Yeah.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흘리거나 옷을 거꾸로 입어도 다들 웃으며 이야기하죠. 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요즘 많이 쓰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켜봐도 늘 떠있는 문구는 이렇습니다. AI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에게는 어른이니까 잘못하면 안 돼, 뭐든 잘해야 돼 라고들 하는데요. 조금은 섭섭하지 않나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오늘은 뭐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커다란 사고가 아니라면요. AI도 틀리는데 사람이 나는 왜 안 돼? 조금 뻔뻔하게 나가볼까요?